8월 25일 화요일 오늘 아침 첫 곡 에이미 맨 그리고 마이클 펜의 I am Sam OST였죠. Two of Us 듣고 왔습니다. 참고로 이 노래 부르는 두 분은 에이미 맨 그리고 마이클 펜 두 분은 부부라고 해요. 그리고 재미있는 사실 하나는 마이클 펜은 배우 숀 펜 있죠. 숀 펜 형이래요. 네, TMI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잠시 자리를 비운 상디를 대신해서 어제부터 스페셜 DJ로 함께하고 있는 활디예요. 제가 활디. 활력이 넘치는 네, 활기찬 DJ 네, 페퍼톤스 이장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제부터 지금 하고 있는데 오늘 둘째 날이에요. 둘째 날인데 어제 제가 굉장히 게시판과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많은 피드백을 받았는데 활기 없는 편이 더 듣기가 좋다. 이렇게 평가를 많이 받고 오늘은 그냥 편하게 결국에 또 라디오의 매력은 또 편안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또 편안하게 하다가 또 실시간 피드백을 받으면서 네, 활기를 네, 들었다 놨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서윤님께서 하하하 오늘도 자아가 여러 개 아 재밌다 오늘은 대략 몇 개의 자아가 나올까요? 제가 네, 오프닝을 읽으면서 이제 딸과 아버지의 연기를 좀 했는데 어떻게 재밌으셨더니 정말 다행입니다. 연기가 되나? 대략 몇 개의 자아가 나올지 오늘 같이 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메가보이가 주연한 영화 23 아이덴티티라는 게 있는데 뭐 한 23개 정도의 자아가 나올 수 있으면 연기를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쓸데없는 소리 죄송하고요. 2451님께서 오프닝 사연 들으니까 저희 6살 딸 생각나요. 오랜만에 아빠랑 둘이 자라고 하고 혼자 편히 자라는데 아빠 곤이 재워놓고 나와서 아빠 자? 하더니 저에게 오네요. 아빠 자! 하더니 저에게 오네요. 혼자 자고 싶은데 따님이 엄마 아빠를 재워주는군요. 네, 굉장한 현혜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3, 4부는요. 이 노래 어디 갔어?로 함께 할 건데요. 제시카의 굿바이, 스위트박스의 Don't Push Me 같은 추억의 팝송부터 투투의 그대 눈물까지도 주얼리의 One More Time 같은 추억의 가요까지 한때 진짜 많이 들었는데 요즘 텅 안 나오는 노래들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노래와 함께 얽힌 추억도 함께 남겨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 1, 2부는 이카운트, 3일제약, IS 동서, 롯데렌탈, 백조 싱크, 코리아 트렌치 주식회사, 베스트 슬립, 현대해상 화재보험, 음주 후엔 티맵 대리, 오뚜기 카레, 주식회사 두드림 SN.

0: 씨, 아이파크 현대산업 개발 주식회사와 함께합니다.
1: 자, 따라해 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 원
1: 회계 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 원
1: 재고 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 원 생산 관리.
2: 사업 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 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지긋지긋 무조맨
6: 티 어실 원스야.

0: 메디컬 기술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1: IS 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2: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3: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4: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5: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4: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백조 싱크볼.

윤마치의 초록 들으셨습니다. 4824님께서 신청해 주셨어요. 1955님께서 안녕하세요. 이름이 모라꼬예. 잘 안 들려요. 그리고 8898님께서는 DJ분 누구시라고요? 목소리 차분하고 좋아서 궁금한데 이름 얘기할 때 너무 빨리 말씀하셔서 성밖에 못 들었어요. 네, 보내주셨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페퍼톤스 이상원이라고 하고요. 페퍼톤스는 제가 하고 있는 밴드 악단의 이름이고요. 네, 제 본명은 이장원, 장원급제 할 때 장원입니다. 어제부터 내일까지 3일간 상디를 대신해서 제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네, 본인 소개를 좀 해달라는 네, 그런 요청이 좀 있어서 저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페퍼톤스 하고 있고요. 히트곡은 행운을 빌어줘요. 이거랑 네, 하나 둘 셋 넷 씩씩하게 아침 활기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TV도 좀 하고 있는데 부부 예능도 하고 있고 옛날에는 상당히 오랫동안 TV에서 어려운 문제를 푸는 일을 했었습니다. 네. 제 목소리 톤 피드백이 좋아 있는데 되게 재밌네요 이거. 아니 제가 3일 동안 하는데 이렇게 피드백 열심히 주셔가지고 내일 되면 좀 아쉬울 것 같아. 네, 3558님께서 어제보다 훨씬 안정감이 있어요. 지금 톤이 훨씬 나은 듯. 네, 박순정님 활디 어제보다 훨씬 자연스러워졌어요. 박옥희님 전 어제가 활기차서 좋았는데 세상엔 다양한 사람들이 사네요. 네, 아 의견이 분분하군요. 네,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그 여러 가지 모습 보여드리면서 네 많은 분들의 귀를 즐겁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83님 드디어 딸이 개학하고 학교를 갔어요. 아유 축하드립니다. 방학 동안 덩달아 늦잠 자고 지각하고 오랜만에 오늘 아침 들으며 출근하는 길입니다. 아, 설명 들으니까 누군지 알겠어요. 안경 쓴 분 맞죠? 아, 네. 굉장한 통찰력이십니다. 네네, 맞습니다. 제가 안경 쓴 그분 맞습니다. 네. 네, 이장원이라고 하고요. 네, 아까 뭐, 그, 문자들 보니까 뭐, 이상원, 이정원 있는데, 장원급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에게 어울리는 노래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정숙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이에요. 화사의 So Cute!

화사의 So Cute 그리고 처치스의 Clearest Blue 이동환님 신청곡이었습니다. 네, 두 곡 들었습니다. 이동환님께서 기쁘셨나 봐요. 완전 애정하는 곡입니다. 라고 메시지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김명곤님께서 활디, 네, 활디가 저예요. 저 이장원이고요. 활기찬 DJ에서 활디예요. 네, 활기 한번 넣어볼까? 활디! 이번 주 생일이시네요. 미리 축하드립니다. 학창 시절엔 방학에 생일이라 영 재미를 못 봤겠어요. 네, 맞습니다. 재미를 영못 봤습니다. 뭐영못 봤었는데 뭐 제가 그 형제도 많고 뭐 그래가지고 생일 늘 재밌었어요. 근데 대학생 돼서는 주로 9월 1일이 개강이었는데 기숙사 학교다 보니까 8월 30일이면 다들 돌아와 있거든요, 학교에. 그리고 수업은 없고. 그러니까 광란이었죠. 네. 재밌게 놀았습니다. 윤정경님, 페퍼톤스의 음악을 들으며 고민이 많았던 20대와 30대의 시절을 지나 40대가 되었어요. 여전히 너무 잘 듣고 있고 코로나 전에 안테나 패밀리 콘서트에서 장원님 만났던 것도 추억으로 잘 간직하고 있어요. 대구 공연에서 울었던 재형 오빠도 생각나요. 아, 이거 진짜 옛날인 것 같은데 아닌가? 코로나 직전이었나요, 이게? 재형 오빠는 같이 공연하면 늘 울어요. 그래서 어느 공연 보셨는지 잘 모르겠네. 네. 이렇게 엄청 울어요. 네, 귀엽습니다. 안테나 패밀리 콘서트. 안테나 콘서트에서 만나셨군요. 제가 꿀팁을 하나 드리자면, 네, 페퍼톤스의 음악을 듣는 것도 좋지만, 페퍼톤스의 콘서트에 와보시면 정말 난리 납니다. 난리 나요. 네. 와서 같이 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깨알 홍보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1부 마칠 시간이네요. 네. 아리아나 그란데 Hate That I Made You Love Me 듣고 오겠습니다. 7530님 신청곡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초대의장 송용곤입니다. 새로운 시작에는 하나된 힘이 필요합니다. 전남광주가 함께 열어갈 통합의 시대, 소통과 공감, 책임과 신뢰의 우정으로 320만 특별시민과 늘 함께 하겠습니다.
1: 마케팅도 어렵고 온라인 판매도 막막한 사장님들, 이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0: 33스퀘어 전남이 다 도와드립니다. AI 교육으로 온라인 판매는 더 쉽게, 라이브 방송과 할인 쿠폰 지원으로 판매는 더 활발하게, 제품 촬영, 상세 페이지, SNS 영상 제작까지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모든 콘텐츠를 지원하고,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의 만남으로 더 강해지는 지역특화 프로그램까지 준비했습니다. 이 모든 혜택, 소상공인이라면 무료로 누리실 수 있습니다. 판판대로에서 소담스퀘어 전남을 검색하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1: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실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2: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3: 기분 좋은 하루의 시작.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

오늘 아침 가볍게 즐기는 뉴스와 퀴즈. 저칼로리 시사 MNNG. 직장인 아침 가족들에게 반가운 소식입니다. 내년부터는 5월 1일 노동절에 출근하더라도 다른 날 쉴 수 있는 선택지가 생기는데요. 지금까지는 노동절에 출근하면 임금의 최대 2.5배를 받는 방식이었지만 앞으로 노동절에 출근하는 대신 이틀치 임금을 받고 다른 날 하루를 유급휴일로 지정해 쉴 수 있게 됩니다. 돈으로 좀 더 보상받을지 다른 날 하루 푹 쉴지 행복한 고민을 하게 되겠습니다. 해외 직구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 집중해주세요. 28일부터 개인 통관 고유 부호 많이 입력하던 방식이 달라집니다. 새로 발급받거나 주소를 수정한 경우에는 해외 직구를 할 때마다 문자나 이메일로 받은 일회용 인증번호도 추가로 입력해야 되는데요. 하지만 기존에 개인 통관 고유 부호를 사용하고 있다면 갱신하기 전까지는 지금처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관세청이 인정한 본인 확인 절차를 갖춘 쇼핑몰에서는 인증번호를 따로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른 사람의 개인 통관 고유 부호를 도용해서 세금을 피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거니까 갑자기 인증번호 입력창이 떠도 놀라지 않기로 해요.

0: っぱや나귀신공고또
1: 이런한국인의애교가실제로목소리를더귀엽게들리게한다는연구결과가나왔습니다연구팀이한국인남녀12명에게같은문장을평소말투와
0: 애교말투
1: 로각각읽게했는데요그결과
0: 애교를부릴때는
1: 단순히목소리톤만높아지는게아니라울림까지어린아이처럼바뀐다는겁니다그래서애교섞인목소리를들으면상대방에서귀엽게느껴질뿐아니라보호해주고싶은마음까지들수있다고해요애교한마디에괜히마음약해지는게아니었네요자여기서저칼로리퀴즈나갑니다애교하면지붕뚫고하이킥의황정음씨명대사를빼놓을수가없습니다
0: 오빠나이거먹고싶어요이거사줄대요
1: 라는대사가나옵니다이것은가장기본적인햄버거죠네슬라이스뭐뭐를넣어서만드는데요미국을대표하는이음식은무엇일까요단문50원장문100원이되는문자샵8000번이나무료인스마트라디오미니로정답보내주십시오정답보내주신분들중에서한분에게는유산균세트다섯분에게는스킨케어세트를보내드리도록하겠습니다네힌트송나가야죠치즈에마들렌러브준비했습니다

힌트송으로 들은 노래는 치즈의 마들렌 러브였습니다. 네, 오늘 저칼로리 퀴즈 정답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붕 뚫고 하이킥에서 황정음 씨가 애교를 부리며 패스트푸드점에서 사달라고 조른 메뉴였죠. 정답은 치즈버거였습니다. 네, 저희가 굉장히 좀 엄격하게 채점을 했습니다. 치즈버거가 정답인데, 근데 이게 그 지붕 뚫고 하이킥에 그 참고해서 띠드버거도 네, 정답으로 처리하기로 네, 깊은 회의를 거쳐서 네, 결론 지었습니다. 유산균 세트 받으실 한 분입니다. 3781님 정답 치즈 활디 장원 삼촌 네. 15년 팬인데 치즈버거 애교는 조금 힘드네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드리려고 했었는데 힘들게 했다니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노래가 나가는 동안에 저희 치즈버거가 아니라 띠드버거 사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라고 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 띠드버거 사줄 때 네. 네, 유산균 세트 3781님

0: 드리고요. 스킨케어 세트 받으실 다섯 분 네, 불러드리겠습니다. 8576님 아부다비에서 보냅니다. 정답 띠드버거. 네. 2522님 활디 많이 힘들어 보이시네요. 안 힘듭니다. 안 힘들어요. 평소에 애교가 전혀 없으신 편? 아니요. 애교 덩어리입니다. 네.
1: 애교 덩어리.
0: 네. 그리고 세 분 더 발표도 해드리겠습니다. 네. 김봉미님 김성무님 0612님 네, 스킨케어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재밌었어요. 네, 갑자기 기신궁꽃도 이거랑 네, 뭐 이미 다 잊어버렸다. 티드버거 사주세요. 네, 평소에 이렇게 혀 짧은 소리를 좀 내는 편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는 친구들은 아는데 제가 조금 혀 짧은 소리가 조금씩 나요 원래. 그래서 굳이 일부러 혀 짧은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평소에 애교가 있다는 뜻이죠. 네, 전소정님께서 어허 이런 남수정님 하지마. 네, 응원 메시지 정말 감사드립니다. 노래 듣고 오는 편이 좋겠어요. 혁오 선생 롤러코스터의 영맨 장영홍님 신청곡입니다.

0: 혁오 선셋 롤러코스터의 영맨 그리고 이승환의 꽃 네, 두 곡 들으셨습니다. 황윤진님, 김현수님께서 신청해 주셨어요. 아 너무 마음이 몽글몽글해지네요. 이렇게 그 활기에 굉장히 좀 꽂혀 있다가 또 네, 이승환 형님의 꽃을 듣고 오니까 마음이 몽글몽글해졌어요. 김인경님께서 아 너무 좋아하는 노래네요. 꽃. 네, 김나랑님께서 우와 꽃이라니. 네, 그러니까요. 네, 어 참 좋습니다. 아침에 비가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그래서 아 이거 큰일이다. 오늘 평소보다 30분 일찍 나왔어야 됐을 것 같다. 큰일이다.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하면서 준비를 해서 또 이제 그 단돌이라고 하죠. 네, 그 집에서 나올 때 이제 폭우에 대비하는 그 단돌이로 너무 바빠 막 이렇게 하면서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비가 그치고 네 몽글몽글해졌습니다 날씨가. 광고를 들을 시간이군요. 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3: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청국도에서 잠드는 듯한 깊은 숙면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이제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인스파이어 호텔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5성급 호텔이 선택한 프리미엄 매트리스
4: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5: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6: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의 나이클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의 나이클타임.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1: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2: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3: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오늘 아침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자연이 빚은 화장품 하늘호수에서 스킨케어 세트,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토스카나의 햇살 필리 올리브 마켓에서 올리브 오일, 애견 영양제 댕이 수락관에서 심향 강아지 영양제, 생활의 가치를 위한 위센에서 제로터치 밀대걸레, 아침 대용으로 좋은 소문떡에서 든든한 떡세트, 백년가게 수양농장가든에서 흑염소 진액, 제과 전문 브랜드 엠케이크에서 떡케이크와 꽃다발을 드립니다.
5: 오늘 아침 이장훈입니다. 저는 잠실

0: 잠시 자리를 비운 상디 대신에 DJ를 맡은 페버톤스 이장원이고요. 네, 내일까지 아침 가족 여러분과 함께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1332님께서 질문을 굉장히 여러 개를 보내주셨어요. 제가 라디오계의 생리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윤상님이랑 친해서 대리 띄워주시는 거예요? 네, 진짜 몰라서요. 어떻게 오게 됐는지 궁금해요. 제가 어떻게 여기 오게 됐는지 궁금해요. 선정 기준은 뭔가요? 네, 일단 그 조목조목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윤상님이랑 친해서, 네, 친한가? 친하다기보다는 제가 너무너무 존경하는 형이고 형이 저를 이뻐합니다. 네, 저를 보면 장원아 하고 너무너무너무 반가워하고요. 특히 옛날부터 저를 보면 반가워해 주셨었는데 근데 특히 제가 그 아드님의 네 히트곡 붐붐 베이스를 그 베이스 기타 커버를 했을 때 장원아 너무 고맙다요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네 굉장히 좀 뿌듯했었고요. 그 제 또래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네 윤상님께 칭찬을 받으면 무조건 기분이 무척 좋습니다. 네 윤상은 최고니까요. 네 그리고 대리 띄워드리는 거네 대리를 네 저 뛰어있진 않고요. 앉아있습니다. 네, 친해서 대리 뛰어드리는 거 아니고요. 제가 굉장히 활기참으로 방송국에 정평이 나있기 때문에 활기찬 아침을 위해서 네 저에게 부탁이 왔죠. 그 소속사를 통해서 연락이 왔고요. 제가 수락했습니다. 네. 선정 기준. 네, 활기입니다. 활기. 네네. 감사합니다. 하나 더 읽어볼까요? 박주희님께서 초보 영양사입니다. 네, 검수 끝나고 사무실에서 혼자 라디오 듣고 있어요. 장원님 성대모사에 괜히 주변을 살피게 되는데 아무도 없어서 휴 다행입니다. 혼자 일하는 게 외롭지만 이런 게 좋군요. 네, 제가 성대모사를 하고 있는데 주변을 왜 살피게 되는 거죠? 아 알겠다. 제가 성대모사 한 분이 등 뒤에 계신 것만 같아가지고 네,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네, 네
1: 이정훈입니다.
0: 네 이렇게 하면은 뒤에 혹시 네 배우가 와 있나 이런 생각이 막 들 수가 있죠. 네 9629님 하나도 안 똑같아서 웃겨요. 네 하나도 안 똑같다. 이건 또 네 뒤에 또 이제 어떤 분이 계신 것 같아서 깜짝 놀랄 수가 있죠. 누군지 모르겠죠. 네 4265님 여러 번 왜 하시는 거야? 안 똑같은데. 네네 어쨌든 이렇게 아침 가족 여러분과 네 즐거운 타임 엔조이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한 아침입니다. 네 오수진님께서 저 운동 갔다 이제 왔는데 오늘도 활기 집착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하고 있네요. 네 갑자기 하고 있네요. 네 오늘 안 하려고 그랬었는데 네 알겠습니다. 박현준님께서 역시 성대모사는 기세 대 기세. 네 이렇게 네 기세죠.
2: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3: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4: 무릎 통증은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이들의 관심사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무릎을 꿇으면 무릎 후방에 통증을 느끼거나 쉽게 펴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달 연골파 손상을 의심하여야 합니다. 무릎뼈 사이에 충격을 완화해주는 반달 연골은 농사나 조선형 같이

0: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심한 뼈에 변형이 동반되면 근위경골절골술, 즉 무릎의 효진축을 교정하는 오다리 수술이나 인공관절 수술로 통증 없는 무릎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귤이.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초록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2: AI는 무엇?

오늘 제가 골라온 노래는요, 배다해의 봄의 사람인데요. 배다해 씨가 옛날에 예능에서부터 넬라 판타지아로 출발해서 네, 지금까지 오랫동안 아름다운 목소리와 아름다운 마음, 그리고 또 아름다운 얼굴, 또 아름다운 남편으로 네,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제 마누라입니다. 그 작년에 나태주 시인님과 함께 작곡 공모전을 했었어요. 그래서 몇 곡이 이렇게 앨범으로 발매가 됐죠. 타이틀곡은 달밤이라는 곡인데, 그 이 아침의 활기에 좀 어울리지 않는다는 그 제 개인적인 판단. 달밤이잖아요. 제가 활기에 굉장히 꽂혀 있었나 봐. 그래서 좀 더 산뜻한 노래를 한번 골라와 봤어요. 네, 봄의 사람이라는 나태주 시인님의 시를 바탕으로 한 곡입니다. 일단 듣고 와보시죠. 네, 8월 25일 화요일 오늘 생각난 노래 배다해의 봄의 사람 듣겠습니다.

0: 베다의 봄의 사람 듣고 왔습니다. 아, 좋네요. 이혜정님께서 사심방송 아니죠? 사랑방송. 네. 아, 사심방송도 사랑방송도 아닙니다. 제가 이 노래를 선곡해 온 데는 다른 이유가 있죠. 네. 나태주 시인님과 베다혜 씨가 올해도 작곡 공모전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제 몇 곡을 놓고 공모전을 또 하고 콘서트도 하고 할 건데, 올해 새로운 관전 포인트가 생기게 있다면 듀엣으로 진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듀엣을 이제 베다혜 씨랑 누구더라? 페퍼톤스 이장원 씨랑 같이 하기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페퍼톤스 이장원 씨가 이제 베다혜 씨의 노래를 지도 편달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 같이 무대에 올리는 게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굉장히 긴장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김덕선님께서 이 목소리를 매일 듣는 그분은 너무 행복하시겠어요. 배우자가 노래를 잘하는 그런 로망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좋은 소리를 많이 들으면, 저도 가수긴 하니까, 여러분 저 잊지 마세요. 저 가수예요. 가수긴 하니까 좋은 소리를 많이 듣다 보니까 약간 좋은 영향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음반을 많이 듣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실제로 목소리를 실제로 듣고 있으면 그거를 이렇게 약간 참고해서 좀 좋아지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장현홍님께서 배달해를 배달 앱으로 들은 나란 여자. 그럴 수 있습니다. 네, 배달해 이렇게 듣는 분도 많아요. 네, 뭘 배달해? 막 이렇게 네, 할 수 있습니다. 안내 하나 해드릴. 네, 안내 하나 해드릴게요. 조금 이따 11시부터 경북 청송, 충남 부여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효될 예정입니다. 주변에 계신 분들은 가장 더울 때는 야외 활동을 삼가하시고요.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과 양산 꼭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 3, 4부는요. 주식회사 이비가푸드, 키움증권, 주식회사 올데이 프레쉬, 오뚜기 카레, 에어비앤비, 주식회사 헤리즈 하보에, 음주 후엔 티맵 대리, 서울우유 협동조합, 브람스 안마의자와 함께합니다.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4: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7: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8: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9: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5774님, 허인님, 2666님께서 신청해 주신 미스 미스터의 널 위한 거야. 널 위한 거야 함께 들으셨어요. 이 노래 어디 갔어? 네, 오랜만에 듣는 곡들로 함께하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5774님께서 이제는 낯설어지기까지 한 단어 캠퍼스. 캠퍼스에서 듣던 노래인데 그 시절로 가고 싶네요. 네, 캠퍼스. 요즘 그 말을 잘 안 쓰나요? 캠퍼스라는 말을 나 지금 캠퍼스에 있어 이렇게 안 하나? 뭐로 학교요 이렇게 하나? 네, 널 위한 거예요. 저도 굉장히 지금 반가웠어요. 네, 좀 약간 언젠지 모르는 그 추억들이 막 생각나는 그런 느낌이 좀 있었어. 아저씨가 7888님께서 헉, 이 노래 진짜 오랜만에 듣네요. 가사 다 기억나서 따라 불러요. 가사가 다 기억나다니. 그러니까요. 그런 노래들이 있다. 신기하죠.

전보현님, 턱 꿰고 정면 주시하는 무표정의 흑백 재킷 컨셉. 앨범 재킷까지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시네요. 네, 어우, 헤어스타일이 다시 유행에 돌아올 것 같은데요. 네, 궁금하신 분들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205님, 진짜 매일매일 2시간 통으로 듣는데 오늘은 치과 예약이라 오늘은 1시간밖에 못 들어 아쉬워요. 화요일 3, 4부 이 노래 어디 갔어 하는 날인데 꼭 들어야 하는데. 네, 보내주셨어요. 지금 치과 치료하고 계신가 봐요. 네, 화이팅. 치과 치료가 제일

리치의 사랑의 이말밖엔. 네, 들으셨습니다. 이 노래 어디 갔어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제가 이게 이 코너가 강력하네요. 네. 그러니까 추억이 막 떠오르는데 정확히 무슨 추억인지 막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뇌리에 박혀있는 곡들인가 봐요. 신기하네. 정신 똑바로 차려야겠습니다. 네. 8331. 외근 나온 차 안에서 듣는 중이에요. 오늘 선곡 왜 이래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근데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이게 갑자기 막 이런저런 생각이 난다니까. 오. 0352님. 가사가 이렇게 다 들리니 얼마나 좋아요. 요즘 노래 뭐예요? 대체 뭐라는 거예요? 아, 이거 제가 네. 0352님 마음 너무너무 이해합니다. 네. 대체 뭐라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그 신조어와 외래어와 그리고 또 그 시간에 따른 그 언어의 사회성에 따른 그 발음의 미세한 변화들 때문에 제 또래신가 봐요. 가사표를 보면서 가사지를 보면서 들으면 다 들려요. 요즘은 드라마나 영화를 봐도 그 한글 자막을 띄워놓고 같이 좀 보기도 합니다. 네. 유재희님께서 이 노래 다 따라 부르고 있네요. 저는 반백살이에요. 막내딸이 우리 엄마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런

표정으로 쳐다봐요. 아, 노래를 따라 부르시는 모습이 새로웠나 보다. 전혀 모르겠는 노래를 들으면서 그걸 따라 부르는 게 신기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요. 저도 이렇게 틀어놓고 노래 틀어놓고 이렇게 대본 이렇게 넘기면서 저도 모르게 어느 부분을 따라 부르고 있더라고요. 그 어딘지조차 잘 모르겠어요. 위험한 코너입니다, 이거. 네. 그러면 이 노래도 혹시 따라 부르실 수 있는지 네, 같이 들으면서 한번 해보시죠. 유옥준님께서 신청해 주셨어요. 구본승 너 하나만을 위해.

0: 고본승 너 하나만을 위해. 아,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드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네, 아까 메시지 보니까 네? 점심 똑바로 차리라고요? 네, 아, 점심 차려 드셔야 되는 분들은 똑바로 차리시면 좋고요. 네, 아, 아침 가족 여러분 재밌네요. 네, 아, 이 노래 어디 갔어? 코너 함께 하고 계십니다. 너무 재밌네요. 한민아님께서 아 짜증 나셨어. 아 반주부터 아는 나 옛날 사람. 양수정님 가사 한 톨 안 놓치고 따라해요. 3014님 맙소사 부정하고 싶지만 너무 신나게 따라 불러 제끼고 있어요. 1622님 가사뿐만 아니라 중간에 효과음 빰빰빰빰빰도 다 따라했는데요. 네, 박시아님께서는 이현도님 작사 작곡이라 완전 노래가 듀스풍. 네, 듀스풍이라고 하시는 게 이미 저 이정원의 또래이신 거를 네, 조금 눈알 수도 있어요. 네, 듀스 이 노래 약간 듀스풍 아니야? 이렇게 네, 이거 양념이 약간 중화풍인데. 이런 말 잘 안 쓰죠. 네, 약간 요즘은 뭐 약간 듀 스타일 아니야? 뭐 중국 스타일 아니야? 약간 중국 쪽인데 막 이렇게 하죠. 그 중화풍, 뭐 듀스풍, 네, 잘 안 하죠. 최정남님께서 네, 댄스곡이었었는데 이렇게 느릴 수가? 이 노래 춤이 가능한가요? 네, 네, 뭐 약간 느리게 느려질 수 있어요.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MBC FM for
1: you. 목포시와 목포 MBC가 공동 주최하는 목포 시민 아카데미가 8월 27일 목요일 오후 2시 목포 MBC 4층 컨퍼런스홀에서 열립니다. 이번 목포 시민 아카데미에서는 투자 전문가 염승원 이사가 대한민국 자산 시장의 대변화를 주제로 이야기를 전합니다. 목포 시민 아카데미는 개인 맞춤형 최적 시력을 제공하는 안경 전문점 이안경. 아직도 안 가보셨나요? 축구장 2배, 인태성의 요한인의 할인 매장 3호점, 해남점. 믿음이 기술이 되는 곳, 도지정 경신 1급 자동차 서비스. 생활인구 100만, 동아시아 해양허브, 목포시가 함께합니다. 급변하는 시장 환경 속 투자의 방향을 제시하는 시간, 목포 시민 아카데미에서 함께 만나보세요. 8월 27일 목요일 오후 2시 목포 MBC 4층 컨퍼런스 홀에서 열리는 이번 목포 시민 아카데미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2: 대한민국의 미래가 전남 광주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AI와 신재생 에너지, 우주 항공과 바이오 헬스, 800조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까지 AI 시대,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가 여기서 시작됩니다. 모두가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역의 인재들이 대혁신 시대의 주인공입니다. 지역에서 배우고 성장하며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인재를 지역대학이 함께 키우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 광주지역대학교 총장협의회와 앵커 사업단이 함께합니다.
3: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4: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

박지원 느낌만으로 이보미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이었습니다. 이 노래 어디 갔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보미님께서 신청해 주시면서 접대 사준 오빠 노래 들으니까 갑자기 한때 진짜 많이 들었던 노래가 생각나서요 하시면서 신청해 주셨어요. 아 너무 너무 오랜만에 들었어요. 야야 네 너무 좋다. 야야 너무 좋다. 네 최선영님께서 야야 갑순이 싫어. 네, 감추기 싫은데 야야 갑순이 싫어 갑순이가 싫다 이렇게 개사해서 불렀었는데 라고 보내주셨는데 많은 분들께서 그렇게 보내주셨어요. 727님께서도 야야 갑순이 싫어 네 보내주셨고요. 연진이님 야야 이 노래 알아요. 네 95년도 노래군요. 31년 전 노래 대단합니다. 아 그리고 또 특별한 얘기가 있어요. 김은경님께서 이거 음원 스트리밍이 안 되는 곡이라고 알려주셨어요. 네 방송국이라서 듣네요. 귀하다 귀해. 네 오 이런 또 기능이 있군요. 아 네 좋습니다. 아까 듀스 풍 네 뭐 이런 얘기 했는데 박시아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또래거나 약간 누나 아닐까요? 라고 했더니 답을 주셨어요. 활디보다 한 살 누나 맞아요. 네. 그렇다니까. 네. 중화풍 소스가 좋은데. 뭐, 이 말투는 확실합니다. 근데 0628님께서 장원님 중화 스타일이란 말도 안 한대요, 이제. 요즘엔 중화 갬성? 듀스 갬성? 이렇게 해야 한다고. 네. 갬성 아니고, 네. 갬성, 감성이라고 하면 안 된대요 또. 네 작가님께서 갬성이라고 해. 저 알아요 이거 갬성 알거든요. 중화 스타일 이 무슨 스타일 한 다음에 이것도 있어 잠깐. 중화 스트, ST, 중화 ST 아니야 이거? 이거 듀스 ST 아니야 조금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었는데 요즘은 갬성. 갬성 알죠? 완 갬성 숙소란 말도, 갬성 카페 이런 말도 알거든요. 네 아 근데 또 코멘트를 주셨어요. 갬성 알아요 하면서 성내면 긁힌 거래요. 그래요. 긁혔다. 어쩔겨. 어쩔 건데. 긁혔어. 아, 또 노래를 들을 타이밍인 것 같아요. 그죠? 아닙니까? 네. 하이디의 지니. 네. 박태준님께서 신청해 주셨는데요. 루머스의 스톰과 함께 90년대 나이트에서 정말 많이 나왔던 제가 90년대 나이트를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들어보시죠.

0: 하이디의 지니 들으셨습니다. 이 노래 어디 갔어?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도 아까 노래 듣기 전에 좀 생소한데 좀 잘 들어보겠습니다 했는데 들어봤어요. 아는 노래예요. 네. 따라할 정도는 못됐었는데 조목조목 알겠더라고요. 근데 김은실님께서 답을 주셨어요. 이거 하이디의 지니 이거 이 노래 어디 갔어? 아니에요. 김신영 씨가 진행하는 정오의 희망곡에서는 2, 3일에 한 번 꼴로 나옵니다. 네. 6441님께서 이 노래는 굳이 따지자면 정희풍입니다. 네. 정오의 희망곡 풍이라는 거죠. 정희의 희망곡 갬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정희에서 들었나 봐요. 네. 6351님께서 또 추억을 공유해 주셨어요. 이 노래 진짜 좋아하던 누나랑 사귀었었대요. 네. 이 누나가 목소리가 늘 이렇게 걸걸했어요. 성격은 진짜 화통했고요. 네, 기억나네요. 네,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때는 이렇게 약간 화통한 그런 게 또 유행이 좀 있었던 것 같아. 예, 이렇게, 뭐야! 막 이렇게 하는 게 좀 유행이 그때 했던 것 같아요. 네. 재밌었던 시절입니다. 다음 곡 굉장한 곡이 또 준비가 되어 있네요. 네.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곡인데요. 2064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이에요. 참고로 저는 2064가 아닙니다. 네. 초난강의 정말 사랑해요.
1: 여보세요? 어? 왜?

사랑해요. 이 노래 어디 갔어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초난강의 정말 사랑해요. 네, 들으셨어요. 오늘 정말 반가운 곡들 많이 나오는데 이 곡은 정말 제 마음을 정말 흔들었어요. 네,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랬구나. 무서운 꿈을 꾸었구나. 네, 너무 좋았어요. 7574님 금천도로 정체 중인데 옆차 분들 아침 가족이신가 봐요. 창문이 열렸는데 이 노래 나오고요. 춤추시며 즐기고 계시네요. 네, 이 춤이 또 이렇게 그 손으로 I love you 표시를 만들어가지고 양손을 이렇게 머리, 그 머리 양쪽에서 이렇게 확 흔드는 그 춤이 있어요. 네, 아 사랑 이렇게 하는 게 있죠. 네, 너무너무 춤도 잘 알고 있습니다. 3662님 저는 이 노래 똑같이 성대모사하는 오빠랑 만났어요. 그 오빠가 Y2K 유이치 성대모사 똑같이 함. 그 오빠 백도 안주 좋아했어요. 백 그랬구나. 백도 안주 좋아했구나. 네, 이영경님께서 어머 초난강 74 호랭이 친구네요. 아유 반가워라. 네, 초난강 네 이 초난강이 그 사실 한자로 초난강을 일본어식으로 읽은 쿠사나기 치유시. 네, 사실 일본의 스맵이라는 굉장한 밴드의 네 굉장한 아이돌 그룹의 네 그 기무라 타쿠야. 바로 옆에서 이렇게 노래하시는 초난강 씨인데 심지어 뭐 당시에 일본에서 가장 결혼하고 싶은 남자 연예인 1위 막 이런 거 뽑히시던 분이에요. 훈남의 정석. 근데 한국을 너무 사랑해서 이 정말 사랑해요 를 만드는 과정을 예능으로 만들어가지고 탑 프로듀서 모닝금 무슨

뭐 이런 분들 프로듀싱 하신 층크님과 함께 이렇게 예능을 해가지고 한국에 넘어오는 스토리였는데 넘어와서 한국 사람들이 너무 많이 웃은 거예요. 큰일 난 거야. 네, 아 진짜 너무 재밌었죠. 네, 아, 천안강이 나왔으니까 이분도 나와야죠. 아, 이동환님께서 광고 나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떠들다가 이렇게 하셨는데 빨리 할게. 네, 여명 한번 가야죠. 여명 한번 가야죠. 여명 사랑한 후에 776님 아 775님께서 외국 스타가 최초로 한국말로 앨범을 냈던 여명 사랑한 후에 신청합니다. 발음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감성은 최고였어요. 네, 들어볼게요.

0: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1: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2: 아니 본 뭐 깜짝 입었구나. 안착 편하니까.

0: 나를 안아 브람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윤상 씨 수고하셨고요. 저는 잠시 후에 만나요.
3: 이 노래 어디 갔어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여명의 사랑한 후에. 아주 좋네요. 네, 아주 촉촉했습니다. 촉촉하긴 했는데 저는 초난강의 영혼이 아직 남아가지고 네, 옛날에 노래방 다니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신기한 코너입니다. 7888님 저 울어요. 여명 얼마만이야. 이 노래 정말 좋아했는데 잊고 살았네요. 그러니까요. 0446님 이 갬성 뭐야? 저 울어요. 네, 갬성 알죠. 감성이란 뜻이죠. 아, 1237님 홍콩 4대천왕. 와, 홍콩 4대천왕 너무 오랜만이에요. 네, 장하구, 유덕화, 곽부성, 여명 중에 여명 제일 좋아했다고요. 네, 네, 4대천왕 재밌네요. 아니 그 홍콩 영화가 엄청난 그 황금기 같은 때가 있었거든요. 아, 지금 사진 보여주고 계신데, 네, 아, 그 난방을 다 풀고 다닐 거면 뭐로 난방을 입고 나오셨는지, 네. 그러니까 단추를 다 풀 거면 뭐로 단추를 달았는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살이 많이 보이는 그런 사진들이네요. 네, 너무 멋있다. 네, 너무 멋있어요. 유덕화. 네. 6735님 이 코너 너무 희한해요. 노래 신나게 다 따라 부르고 나면 서글퍼져요. 오늘도 나 서글프네. 네, 아, 그러니까요. 저도 그러니까 초난강 신나게 따라 부르다가 사실 아까 마이크도 잠깐 열렸었어요. 아무도 몰랐겠지만 너무 똑같이 다 불러가지고 아무도 모르셨겠지만 마이크가 살짝 열렸었는데 그랬더니 갑자기 노래방의 추억이 막 떠올라가지고 좀 네 근데 서글퍼지더라고. 지금 노래방 갈 생각하면 힘들어. 앉아서 부를 수 있는데 서서 막 이렇게 막 놀면서 부르고 이런 기억이었는데 그 생각 딱 하니까 힘들어. 네. 네, 오늘 아침 이장원입니다. 휴가를 떠난 상디를 대신해서 스페셜 DJ로 저 페퍼톤스 이장원이 함께 했는데요. 벌써 마칠 시간이 됐어요. 네. 편안한 오후 보내시고요. 내일이 마지막 날이네. 쉬워. 네, 내일 아침도 페퍼톤스 이장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작가 박정은입니다. 혼자 여행을 많이 다니면서 알게 된 게 있어요. 혼자 사는 삶은 낯선 도시를 혼자 여행하는 일과 참 많이 닮아 있다는 건데요. 길을 잃을까 두려울 때도 있지만 지도를 보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묻기도 하고 그렇게 다시 길을 찾아내면서 나는 나를 안전하게 데리고 다닐 수 있는 사람이라는 믿음을 쌓아가게 되죠. 내가 나의 가장 믿음직한 보호자가 되어주는 삶이라면 그 자체로 괜찮은 인생이지 않을까요?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혹시 내 어깨 회전근개 심술 상태는 괜찮을까요? 지금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팔을 들어 올릴 때 한쪽만 힘이 떨어지진 않으세요? 물건을 들어 올릴 때 유독 한쪽 발이 더 힘들진 않으세요? 어깨 근육이 한쪽만 눈에 띄게 줄어들진 않았나요?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통증을 심하게 못 느껴도 이미 어깨 속 힘줄에 이상이 시작됐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팔이 힘이 떨어지는 느낌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신호입니다. 어깨 통증을 많이 못 느껴도 검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금 더 일찍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합병증을 막을 수 있고 앞으로 내 어깨 상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깨는

0: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MBC 생활정보. 달걀을 구입하면 어디에 보관하시나요? 무심코 냉장고 문에 달걀을 보관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달걀은 냉장고 문보다 안쪽 선반에 보관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문을 자주 여닫으면 온도 변화가 커져서 신선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달걀은 뾰족한 부분이 아래를 향하도록 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내부의 공기층이 안정돼서 조금 더 신선하게 오래도록 보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사용하기 전까지는 물로 씻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껍데기를 씻으면 보호막이 손상돼서 세균이 침투하기 쉬워질 수 있습니다. 올바른 보관 습관만으로도 달걀을 더 오래, 더 신선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1: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아직까지 짝을 찾지 못한 매미 몇 마리가 새벽부터 가열차게 울어댑니다. 이 사랑을 위해 또 생존을 위해 이 매미들의 마지막 합창. 아, 참 처절하고 그래서 더 응원합니다.

마이웨이가 이렇게 신났었나? 유혜린 씨. 그렇죠? 진짜 빠른 템포의 마이웨이. 김경민 씨. 더위 물러간 줄 알았는데 아직 아쉬움이 있는지 참 기승을 부리고 있네요. 더위야, 지겹지도 않니? 이제 좀 물러가라. 좀 가라. 그런 얘기 좀 들었으면 좋겠죠. 아, 김경민 씨. 제 마음도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새벽에 혹시 천둥 번개 치고 비 오는 그거 다 보셨어요? 그걸 보셨으면 좀 그래도 저기 뭐 부지런하신 분이고, 아침에 깼는데 해가 반짝이야 이런 분들 좀 게으르게 늦게 일어나신 분들이에요. 오늘 대단했어요. 새벽에 천둥 번개 치고 뭐 비가 그냥 산발적으로 막 내리고 그랬었던 그런 날 아침. 오늘 첫 곡으로 Gypsy Kings의 A Mi Manera, My Way죠. Gypsy Kings가 부르는 스페인 버전의 My Way. 나는 나의 길을 가련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도 뭐 다들 그런 마음이시죠. 난 그냥 내 길을 가련다. 예, 맞아요. 남의 앞길 가로막지 말고 내가 가야 할 길만 잘 가면 되죠. 오늘도 이렇게 날씨가 덥기도 하고 또 조금 새벽에는 서늘하기도 하고 또 좋은 일이 있고 또 안 풀리는 일도 있고

0: 그렇겠습니다만 뭐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웃어도 웃는 게 아닌 다 다른 모습이겠죠. 그렇죠? 각자의 하루를 또 잘 우리 걸어가 봅시다. 여러분은 어떤 템포로 걸어가실 예정이십니까? 아주 바쁘게? 아니면 좀 느긋하게 여유있게 산책하듯 여러분의 걸음걸이에 동반자가 되어드리는 MBC FM4U 이문세입니다. 이 시간은 키움증권, 유성불산교육, 롯데렌탈 3일제약,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두드림 에센시, 베스트슬립, 오뚜기카레,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알레스아우토, 에어비앤비, 주식회사 올드에프레쉬, 음주 후엔 티맵 대리, 노무법인 폐가 함께하는 동반자입니다.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오 마이 갓, 케이팝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4: 유동골뱅이.
3: 치맥에 유동골뱅이. 아주 좋아요.
5: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6: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비스카.
7: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8: 지긋지긋 무조맨
9: 티어실 원스야.
8: 딱 한 번만
9: 티어실 원스야.
8: 싸고 싶다면 성장의 아이클타임.
10: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11: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12: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최고의 수면을 선사하기 위해 전 세계 특급 호텔을 다니며 매트리스를 연구했습니다. 베스트슬립 Z 시리즈. 제 이름을 걸고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13: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14: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15: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16: 오뚜기.
17: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18: 경복. 취업이 잘 되는
19: 경복.
20: 잠재력을 전문가로
19: 경복.
20: 4호선 캠퍼스
21: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19: 경복대학교.
0: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아, 참 사랑스러운 곡이네요. 또 안타깝기도 한 노래네요. 사랑과 이별, 안타까움을 노래한 곡 그대네요. 성시경 아이유 노래인데, 아, 이 노래가 16년 전에 나온 노래네요. 세상. 그래서 이렇게 목소리가 풋풋하구나. 그러니까 그때는 군에서 막 제대한 30대 초반의 성시경. 그리고 아직은 10대였던 여고생 아이유가 부른 아주 애네. 애들끼리. 그렇죠? 사랑 노래를 했네요. 그대네요. 였습니다. 참 좋죠? 오랜만에 들으니까 너무 좋으시죠? 이거 막 흥얼흥얼 우리 PD님도 막 따라 하시는데 가사는 모르니까 랄랄랄로 하시더라고요. 랄랄랄랄랄랄라 2666 여기는 미국 버스턴입니다. 먼 곳에서 가요 들으니 너무 반가워요. 그렇죠. 갑자기 고향에 고향 생각나시죠. 버스턴에서 트로트 들어봐. 더 느낌이 달라요. 에, 그럼요. 한윤아 씨 집에 지갑을 두고 온 걸 지하철 역 앞에서 알았어요. 어쩔 수 없이 그 따릉이 자전거 타고 출근하는데 하늘이 이렇게 예쁜 줄 몰랐어요. 야, 지갑 두고 온 게 오히려 좋았네. 그러니까 대게에다가 두고 온 거죠? 예, 난 또 지하철 역 앞에다가 두고 왔다는 줄 알았는데 그러면은 찾을 수 있는 거죠? 네. 오래간만에 그 잃어버린 덕분에

자전거를 타고 천천히 출근하는 그 풍경들이 참 예뻤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늘 똑같은 일상의 출퇴근의 그런 시간들 있잖아요. 버스를 타거나 택시를 타거나 뭐 지하철을 타거나 해서 늘 일상을 확 뒤집어서 걸어가 보자. 또는 뛰어가 보자. 아니 자전거를 타보자 하면 세상이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이렇게 느끼면 새로운 또 에너지도 생기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아, 조금 전에 그 성시경 아이유의 그대 내오는 노래부터 나왔잖아요. 전주 없이 그냥 아이유가 탁 튀어나와서 노래를 했는데 그것도 참 매력 있고 좋은데 예전에는 서사가 좀 길었어요. 전주들이 쫙 펼쳐지면서 노래했는데 그 전주들이 참 좋았던 곡. 전주만 들어도 안심이 되는 행복해지는 노래 준비를 해봤는데 저는 이 노래를 준비했는데 여러분은 혹시 내 플레이리스트에는 전주만 들어도 무너지는 정말 좋은 곡들은 이런 곡들이 있어요 하고 신청하셔도 좋습니다. 샵 8000번으로 신청해 주시면 제가 시간 이렇게 잘 선택해서 신청곡 전해드릴게요. 샵 8000번 장문 100원 단문 50원의 정보 이용 요금 미니 메시지를 통해서 전주만 들어도 너무 행복한 믿음직스러운 노래 베스트 네, 뽑아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영화 사관과 신사 그 OST 가운데서 조 카커와 제니퍼 워너즈의 Up Where We Belong입니다.

검정 치마의 Everything 7888님 이어지는 마이클 잭슨 Will You Be There 이 노래 전주가 다 한 거죠. 예, 김동관 씨.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 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2: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버스.

극장 구경 간다는 말을 사용해 본 사람이라면 최소한 40대 이상은 됐을 거다. 극장 구경 가던 시절, 새로운 영화가 개봉할 때면은 그 극장의 전속 화가가 직접 그린 그 커다란 간판이 턱하니 새로 걸렸고, 서울 종로에 있는 피카딜리나 뭐 단성사 앞에는 서성이는 사람이 있다. 그렇다면 십중팔구는 첫 데이트를 하는 연인들이었었었다. 옛날 옛날 그때 그 시절 극장 앞에 줄지어 서있던 리어커에서는 요즘처럼 그 부드러운 버터구이 오징어가 아니라 마른 오징어, 씹다 보면 턱이 아플 정도로 진짜 말라 비틀어진 오징어를 팔고 있었고, 어느 극장에서는 뭐 쥐가 나왔다더라 하는 소문도 심심찮게 돌았다. 필름이 돌아가는 영상기 앞으로 늦게 들어온 관객이 이렇게 지나가면 스크린 속에 주인공 얼굴에 반쯤 가려져 있는 것도 참아가면서 내가 그렇게 열악한 상황에서도 영화를 보고 자란 사람인데

와, 4D는 정말 적응이 안 된다. 얼마 전 4D 상영관으로 영화를 보러 갔었는데 스파이더맨이 거미줄을 쏠 때마다 귀 속으로 바람이 그냥 쇽쇽 들어오지. 의자는 수시로 흔들리지. 그러니까 점잖게 앉아서 볼 수가 없으니 이건 뭐 왜 4D를 선택했을까 하는 후회가 거미줄처럼 뻗어 나왔다. 권투 선수가 주인공인 영화를 보면 나도 한 대 얻어 맞아야 하고, 등산하는 영화를 보면 나도 숨을 헐떡이면서 영화를 보는 그런 날이 올까? 그렇게까지 실감날 필요는 없고 난 그냥 영화는 영화였으면 좋겠다. 현실적이지 않아서 더 아름다운 것, 나는 그런 영화가 좋더라.

마마. 기분 좋은 날. 네, 기분 좋은 노래 들었어요. 빅마마의 노래였습니다. 제가 진짜 얼마 전에 스파이더맨 4D 관해서 그냥 왜냐하면 제가 원하는 시간대가 그 관밖에 없어서 뭐 그냥 해보지 뭐. 그냥 놀이동산 왔다 생각하고 그냥 가보지 했다가 그냥 2시간 반 동안 롤러코스터를 타는데 그 중간중간마다 약간 그 뭐지 이렇게 칙칙하고 이렇게 바람이 푹 나고 어떨 땐 물도 튀어나오고 뭐 진짜 과학의 힘이 대단하다 싶었어요. 왜냐하면 장면 장면마다 움직이거든요. 이 의자가 제가 허리가 별로 안 좋은데 허리 안 좋은 사람들이 그 4D는 진짜 비춥니다. 너무 힘들어서. 나중에 막 팔의 힘으로 버티고 뭐 이랬던 기억이 나서 아니 영화 내용을 하나도 기억이 안 나. 어떻게 돼? 이게 또 야 또 롤러코스터네. 우와 우다다. 그리고 스파이더맨은 왜 이렇게 건물을 뛰어넘고 그리고 쓰러지고 부시고 하는 장면이 너무 많아가지고 힘들었습니다. 그나마 오디세이를 그냥 편안한 관에서 봤으니 망정이지. 그거 오디세이도 4D에서 봤으면 뭐 난리도 아니었을 텐데. 근데 그런 효과가 두드러지는 그런 관에서 특별한 이색적인 경험을 하시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긴 해요. 그렇죠? 예, 특히 이제 어린 친구들은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 손잡고 같이 그냥 놀이동산 온 것처럼 좋았겠다. 어쨌든 저는 힘들어. 1403님 단성사 말씀하시니 극장 바로 옆에 물만두집 생각이 나네요. 그렇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물만두집 어렴풋이 기억이 나네요. 어쨌든 먹거리는 반드시 필요하니까 영화 보기 전이나 후에 항상 뒤풀이는 해야 되니까 물만두집 지금은 있나? 어떨까 모르겠네. 김소진 씨 제 인생 첫 극장 구경은 영등포 연흥극장 엄마 없는 하늘 아래를 이모 따라가서 봤던 기억이 나요. 영화 보고 나서 이모랑 뚜리바에서 음식 먹었던 그 유명한 식당이에요. 뚜리바라는데 가셨었다. 이게 다 지금 추억이죠. 지금 흔적도 없을걸? 어쨌든 옛날 영화관이 추억도 곁들이지만 이렇게 정감이 있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전주만 들어도 가슴이 뛰게 하는 노래 여러분의 신청곡들을 접하고 있는데 다분히 이게 참 주관적인 생각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동시다발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곡도 있는가 하면 그냥 나만 좋은 그런 거 신청하신 분들도 꽤나 계신데 이 노래는 어떨까요? 저는 이 공감하는 이 전주 좋아 8119님이 신청하신 폴리스입니다. Every Breath You Take.

0: 전주가 시작이 되면 심장이 그냥 쿵쿵쿵쿵 방망이질 한다는 우현석 씨, 싸이의 챔피언이었고요. 그 전에 들으셨던 저 때는 이 노래였습니다. 오성진 씨, 송골매 어쩌다 마주친 그대. 그리고 5825님이 신청하신 Dire Straits의 Sultans of Swing. 그 전에 8119님이 함께 하신 폴리스의 Every Breath You Take. 이 무려 네 곡이나 전주를 중심으로 해서 들려드렸던 시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음악에 미치는 네가, 인생 즐기는 네가,
1: 네가, 네가.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0: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서비스.
1: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2: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3: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4: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듀기 열풍의 주역 오쿠에서 두유 제조기, 차류 전문 기업 꽃샘 식품에서 맛있는 전통차를 드립니다.

사랑한다는 말, 김동률. 이 노래의 전주는 저의 눈물 버튼이에요. 홍정은 씨. 그게 진짜 음악의 매력이죠. 나의 감정을 그냥 툭 건드리는 힘. 울고 싶은 분들 같이 들어주시면서 이 시간 여기 인사 아쉽지만 드립니다. 이문세였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1: 팔을 조금만 들어 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오늘도 저마다의 자리에서 힘을 내는 사람들. 하루하루 웃으며 버텨보지만 힘든 날도 있습니다.
1: 가게 문을 열었는데 손님이 없으면 참 힘들죠.
0: 그렇지만 한번 해보는 마음.
2: 처음엔 온라인 판매가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그래도 한번 해봤어요.
0: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서 가능한 일.
3: 촬영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 장비를 같이 써면서 해보니까 감이 오더라고요.
0: 그 따뜻한 한마디에 다시 힘을 내봅니다.
4: 다시 찾아와 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싶어요.

0: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1: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정화의 망고 김신영입니다. 4123번님의 사연입니다. 정리와 정돈의 차이라는데 와닿네요. 정리는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꼭 필요한 물건을 남기는 것이고, 정돈은 쉽게 찾고 쉽게 갖다 놓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순간 멋있는데? 이거 적어야 되겠다 해놓고 펜 못 찾는 분들 100% 있습니다. 그만큼 정리 정돈이 사실 쉽지는 않죠. 자,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에서 부디 마음의 정리 정돈이라도 잘 되길 바라며 정화의 망고 출발합니다.

0: 안녕하세요. 정화의 망고 김신영입니다. 아, 정말 희한하게 화가 나고 화창한데 좀 덥고 이런 날이네요. 오늘 화요일 들으신 첫 곡은요, 바로 위키미키의 시에스타였고요. 정리와 이제 정돈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렇죠. 정리가 이제 나 다 버렸어, 그래서 정리했어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정말 나한테 필요한 것만 남겼어. 예, 그리고 정돈은 쉽게 찾고 그리고 또 쉽게 갖다 놓을 수 있는 그 자리니까, 그러니까 정리는 하기는 쉽습니다. 근데 정돈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놨던 자리 그대로 놓으면은 사실 헤매는 그런 시간이 약간 좀, 예, 좀 축소돼가지고, 예, 조금은 더 효율적인 시간을 찰 수가 있는데, 오프닝을 들어오시고는 소름 끼치셨나봐요. 우리 0967번님 소름. 저희 집에 CCTV 다셨나요? 저 지금 30분째 작년에 산 청바지 찾고 있었잖아요. 아, 그리고 오늘 코디랑 딱인데 이거 어디 있는 거야? 미쳐버리겠네 라고. 선생님, 말씀드려요. 저는 데님망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데님을 놔야 되는 섹션을 그냥 데님만 넣으세요. 그러면 그 중에 하나예요. 그 중에 하나는 내 거다. 그리고 분명히 내가 집어넣었어요. 예, 분명히 내가 집어넣고 분명히 내가 이제 뭐라 그럴까, 정리를 했다는 말이죠. 예, 정돈을 했는데 내가 못 찾는다. 이거는 정돈이 아니다. 예, 말씀드리고. 4545번님, 신디 솔직히 말해봐요. 오늘 새벽에 천둥번개 치고 비 엄청 온 거 몰랐죠? 비었어요?
1: 맞대요.
0: 아, 퇴근길에 비가 좀 내리긴 했어요. 비가 내리긴 했는데, 그 다음에 천둥번개까지는 제가 이렇게, 글쎄요, 예, 커튼을 활짝 열어놓고, 문을 살짝 열어놓고가 아니어서, 아침에는 좀 쨍쨍해가지고, 오늘 또 한 29도 정도, 예, 날씨라고 해가지고, 괜찮을 줄 알았는데, 천둥번개 쳤구나. 예. 세상 모르고 그냥 자는 거예요, 선생님. 예. 잘 자는 게 좋다. 예, 약간 좀 말씀드리고. 오늘 3, 4부 라이브 온에어에서는요, 첫 솔로의 문을 제대로 열어제낀 두 분이죠. 바로 MJ, 그리고 남유정, 함께 할 테니까요. 놓치지 마시기 바라면서, 우리 박두리.
1: 네.
0: 집순이.
2: 네.
0: 정돈 잘하는 편인가요?
1: 그래도 꽤 하는 편이에요.
0: 그럼 뭐, 그러니까 손톱깎이나, 이런 거 그냥 바로 제자리.
1: 그런 건 이제 바로바로 제자리 돼요.
0: 좋다.
1: 혼자 살다 보니까.
0: 맞아.
1: 제가 하지 않으면.
0: 누가 해줘요?
1: 누가 안 해줘요. 그리고 네. 다 쌓여요, 그게.
0: 그렇지. 근데 이제 가족과 함께 사는 우리 집순이 얘기를 한번 또 들어봐야죠.
2: 저는 혼돈 속에도 질서가 있다고 믿는 편입니다.
0: 이야, 이게 바로 개똥 철학. 누구에게나 이런 철학은 하나씩 있어요. 예.
1: 맞아요.
0: 저도 먹는 거에 약간 개똥 철학이 있고, 예, 여러 가지가 있다. 아직도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분들 앞에서는 철학은 없어요. 제 개똥 철학도 접어놓습니다. 1, 2부 함께하는 그분들 많이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세요. 새만금 산업단지 사업단,
2: 도드라만돈,
1: 현대오피스 유한책임회사,
0: 삼일제약,
2: 시티OCL 구단지,
1: 주식회사 워킷,
0: 롯데렌탈,
2: 영월군 농업기술센터,
1: 유상물산교역,
0: 에어비앤비,
2: 주식회사 올데이프레시,
1: 음주후엔티맵대리,
0: 오뚜기카레,
2: 백조싱크,
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0: 감사합니다.

0: 하늘, 도로, 바다. 접근 가능한 최적의 입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최고의 일터를 넘어 가장 좋은 쉼터와 삶터를 제공합니다. 미래 산업을 선점하는 상업 업무 용지를 지금 만나보세요.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 산업단지 사업단. 분양문의 063-450-9020.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3: 우리 아이 도드람
4: 나왔어.
3: 우리 남편 도드람.
5: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6: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7: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8: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9: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8: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9: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8: 제조원
10: 현대 오피스.
11: 지긋지긋 무조맨
12: 티어실 원스야.
11: 딱 한 번만
12: 티어실 원스야.
11: 싹 한 번에
12: 티어실 원스야.
11: 무조맨
12: 티어실 원스야. 무종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13: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14: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15: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16: 안녕하세요. Walk it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Walk it 안전화.
15: Walk it, walk it 안전화.
17: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18: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디스카.
19: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20: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21: 왕대박잔치 선물 쏴부르. 제가 어제 부산 코미디 페스티벌 부코페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역시 또 우리 선생님들 6359번님 신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안 되겠어요. 이번 주말에 부코페 예매했습니다. 페스티벌도 즐기고 부산 맛집도 즐기고 올게요 라고. 아, 좋습니다. 사실 부산 코미디 페스티벌이 벌써 이제 16회, 예, 16회가 됐습니다. 예, 여러분들, 16회인가요? 예, 막 자신은 없습니다. 예, 하지만 16회 정도 됐을 거라고 예상은 하는데요. 예, 14회, 예, 미안합니다. 예, 14회인데,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주 일요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일단 해외에서도, 예, 많은 코미디 아티스트 분들이 또 오십니다. 그래서, 그 해외의 공연도 또 보고 한국에서 이제 또 대학로 혹은 이렇게 또 팀이 또 만들어져 가지고 또 함께하는, 예, 코미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페스티벌 축제입니다. 예, 축제고요. 그리고 단 하나, 예, 전유성 없는 전유성 쇼는 사실 지난주 토요일에 딱 하루만, 예, 저희가 일정상 하루만 했고. 아, 그리고 또 한 가지, 예, 또 중요한 거. 굉장히 또 우리가 전유성이라는 이름으로 또 함께 했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일어난 일들, 이런 것도 사실 즉흥 코미디입니다. 즉흥 코미디니까 여러분들 코미디는 코미디로만 봐달라. 예, 까지 또 문 활짝 열어놓고 봐주셨으면 좋겠다. 예, 그것까지 또 말씀드리고요. 부쿠페 맹키로 화려한 사브르 페스티벌 열어야죠. 바로 갈게요. 속옷 세트, 수분 충전, 토마토 이온 음료,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사랑하는 김치 세트. 네, 요 3종 세트가 탐나는 분들 저 김신영이와 전화 연결을 해가지고 퀴즈를 풀면 되는데요. 오늘 퀴즈 주제를 알려드릴게요. 바로 유행어 인물 퀴즈. 제가 들려드리는 유행어를 잘 듣고요. 이 유행어의 주인공 이름을 맞추면 되는 겁니다. 예. 일단 제한 시간은 1분이에요. 60초. 60초 안에 다섯 사람 이상을 맞추면 바로 성공. 그리고 혹 나는 이거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시간 관계상 패스 가능합니다. 자, 그렇다면

0: 예전에 정말 뭐 TV, 뭐 코미디, 라디오 내가 거의 뭐 섭렵을 했었다. 유행어 자판기 선생님인데 사연 보내주십시오.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50원, 긴거 100원 요금 빠지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공짜입니다. 여러분들의 사연 기다리면서 노래는 UV의 이태원 프리덤 그리고 나몰라 패밀리의 사랑이 그렇게 쉬워? 듣고 올게요.
1: 심사숙 여러분

0: 네, UV의 이태원 프리덤 그리고 나몰라 패밀리의 사랑이 그렇게 쉬워 노래 듣고 오셨고요. 자, 선물 수업으로 유행어 자판기 선생님들의 사연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유행어 인물 퀴즈여서 그런지 예전에 TV 라디오 많았죠. 예, 이선아 씨, 저요. 우리 엄마가 저보고 학창 시절에 아예 TV 안으로 들어가 살아라 라고 하실 정도였답니다. 라고. 저도 그 얘기 많이 했었어요. 예, 왜 TV 안에서 살지? 왜 바깥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피곤하니? 이런 얘기 많았죠. 예, 그리고 6979번님, 엄마 뱃속에서부터 유행어 섭렵했습니다. 꼭 풀고 싶어요. 엄마 뱃속. 아, 약간 박혜꽃의 이야기 같은데, 예, 이런 분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예 모르거나 아예 잘 알거나. 예, 그리고 우리 0642번님, 어린 시절 TV를 끼고 살았는데 오늘 그 빛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3682번님, 소문난 TV 예능 덕후입니다. 실력 발휘하고 싶어요. 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분 말에 참 공감됐어요. 아예 그럴 바에는 TV에 들어가 살지. 우리 이선아 씨 전화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오늘 걸려있는 선물이 속옷 세트, 토마토, 이온 음료, 김치 세트, 요 3종 세트, 60초 안에 5명 이상의 임무를 마쳤다 선물 드립니다. 자, 여보세요?
1: 예, 여보세요?
0: 아이고, 안녕하세요. 정은이 만국입니다.
1: 아, 네, 안녕하세요.
0: 아, 반갑습니다. 뒤에 라디오 한 번만 꺼주시겠어요?
1: 예, 예.
0: 예.
1: 어머, 어떡해.
0: 자, 일단, TV와 이 라디오를 섭렵을 하셨기 때문에, 일단 자기소개 예. 부탁드릴게요. 유연하게.
1: 아, 저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는, 네, 이선아라고 합니다.
0: 아,
1: 네.
0: 우리 선아씨.
1: 예.
0: 어렸을 때 제일 열심히 봤던 프로그램은 뭐예요?
1: 저는 일밤도 많이 보고.
0: 아, 일밤, 일요일, 네. 일요일 밤에.
1: 네, 그리고 조금 지나 커서는 무한도전 제일 네, 열심히 봤습니다.
0: 아, 무도는 네. 뭐, 예, 누구에게나, 그죠?
1: 예.
0: 야, 일단은 오늘 유행어 인물 퀴즈잖아요.
1: 네.
0: 코미디 프로는 좀 많이 보셨나요? 코미디?
1: 그럼요, 저 시커먼스 뭐 이런 거.
0: 이러면 저 확률이 좀 높아집니다. 일단은 아, 네. 저희가 오늘 속옷 세트, 토마토 이온 음료, 김치 세트, 요거 대박. 우리 선아 씨가 60초 안에 다섯 문제 이상 맞추면은 바로 드리고요.
1: 네.
0: 그리고 모르겠다 하면 빨리 패스 하셔야 돼요. 아셨죠?
1: 네, 알겠습니다.
0: 자, 파이팅 한번 외칠게요. 하나, 둘, 셋.
1: 파이팅.
0: 좋습니다. 자, 유행어 인물 퀴즈 시작. 띠디디디디디 연고 없다.
1: 연 신영래?
0: 오케이. 자꾸 이러면 가만 안 두겠어. 그랬죠, 뭐.
1: 조혜련.
0: 오케이. 자, 유행하고 있는데. 바로
1: 허경환.
0: 오케이.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1: 신봉선.
0: 아, 아닙니다.
1: 아, 뭐였지?
0: 자, 아, 모르면, 테스. 오케이. 네. 니 이래서 밥 먹고 살겠니? 거강님, 많이 놀라셨죠?
1: 이수지?
0: 오케이.

0: 바리바리 양세 바리 에브리바리 식도 바리 렛츠고 바리
1: 양세형
0: 오케이 정답 바라보자 동물아 와 됐습니다 예 일단은 침착한 대응 너무 좋았고요
1: 너무 감사합니다
0: 어릴 적에 이런 말 들었던 사람이 대박 하나는 있습니다 이렇게 TV 안에 네. 들어가서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속옷 세트 이온 음료 예 토마토 이온 음료 김치 세트 받아가는 거예요 그죠?
1: 네 저희 엄마가 네. 한몫하신 것 같네요
0: 어머니가 한몫하셨고 우리 어머니에게 한마디 하실래요?
1: 저희 엄마가 지금 항암을 하고 계시는데
0: 아이고 예.
1: 예 그냥 마음 편하게 몸 건강에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0: 그러면 저희가 이거 괜찮나요? 녹용 홍삼 세트도 보내드릴게요
1: 아니요 홍삼은 안 돼요 그래서
0: 아니 죄송하지만 간병하시는 분
1: 아, 예, 감사합니다.
0: 네, 이거 간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몸이 힘들 수도 있어요.
1: 아이, 예, 별로 하는 건 없긴 한데, 너무
0: 그래도
1: 감사드립니다.
0: 같이 있어야 돼요. 같이 계셔야 되고, 힘내시고, 우리가 TV 안에 들어가 살았듯이, 저도 네. 이제 열과 성의를 다해서 웃겨드릴게요. 아셨죠?
1: 예, 감사합니다. 혹시 너무 고맙다고, 예, 말씀드리고 싶네요.
0: 아이,
1: 네.
0: 별로, 진짜 제가 한 게 별로 없어서요.
1: 네.
0: 혹시 좋아하는 노래 있으세요?
1: 아 저요?
0: 네.
1: 아 제가 원래 정의를 듣게 된 게 네. 제가 좋아하는 아이돌이 있어가지고
0: 네네.
1: 듣게 된 건데
0: 누구예요? 누구?
1: 한승우.
0: 누구야?
1: 빅톤의 한승우라고요.
0: 아 승우. 예예예 네. 예, 예, 예.
1: 그 한승우의 행복해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0: 좋습니다. 우리 한승우 씨의 행복해 들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오늘
1: 네.
0: 화이팅.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자 저희 한승우의 행복해로 요 노래 듣고요. 여보세요? 예예. 바로 끊으셨구나. 행복해로 듣고 행복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저희 사연과 신청곡으로 돌아올게요.

0: 싸늘하다. 배추에 병이 왔다. 여기는 무릎병, 저기는 뿌리혹병. 경농의 뿌리엔이라면
1: 무릎병에 한 번, 뿌리혹병에 한 번, 뿌리엔 하나로 배추병이를 관리한다.
0: 정식 전 토양 처리로 확실하게, 항공 방제로 편리하게,
1: 뿌리엔으로 배추 농사, 풍년 농사. 배추엔 경농 뿌리엔.
0: 경농이 만듭니다.
2: 목포시와 목포 MBC가 공동 주최하는 목포 시민 아카데미가 8월 27일 목요일 오후 2시 목포 MBC 4층 컨퍼런스홀에서 열립니다. 이번 목포 시민 아카데미에서는 투자 전문가 염승원 이사가 대한민국 자산시장의 대변화를 주제로 이야기를 전합니다. 목포 시민 아카데미는 개인 맞춤형 최적 시력을 제공하는 안경 전문점 이안경. 아직도 안 가보셨나요? 축구장 2배, 인태성의 요한인의 할인 매장 3호점, 해남점. 믿음이 기술이 되는 곳, 도지정 경신 1급 자동차 서비스. 생활인구 100만, 동아시아 해양허브,

0: 목포 씨가 함께합니다. 급변하는 시장 환경 속 투자의 방향을 제시하는 시간, 목포 시민 아카데미에서 함께 만나보세요. 8월 27일 목요일 오후 2시 목포 MBC 4층 컨퍼런스 홀에서 열리는 이번 목포 시민 아카데미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지금 시각은 12시 30분입니다.
2: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3: 종알망고 김신영입니다.
2: 점심밥 먹었는데 갑자기
3: 매일 낮 12시 주파수 크크크 컴온.
4: 아이와이두 넘넘넘 좋아하는 정호의 희망곡
5: 자꾸 들어주세요.
4: 공이로 전화가 오면
5: 핑미
3: 고만 뽑아주이소 컴온. 예. 네, 여러분들, 광고까지 이어서 듣고 오셨고요. 어제 제가 또 간만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노래와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 보내달라라고 해가지고 사용한 신청곡들 꽤 많이 받았는데, 뭐 각종 선물 인증샷부터 또 귀하디 귀한 소개팅 한다 요 사연에 신청곡은 또 얼마나 또 많은지 예, 또 다시 한번 반성의 시간을 한번 가졌습니다. 이렇게 저도 수다쟁이지만 우리 선생님들 얼마나 얘기하고 싶었을까라는 생각에 오늘도 여러분들과 사연과 신청곡 2탄으로 달려볼까 합니다. 예, 저희는 뭐 사랑, 이별, 고민, 뒷담화 등등 익명사연 이거는 뭐 매니아예요. A씨, B씨 뭐 이런 거 Z씨까지 또 나오니까 여러분들 사람 사는 얘기, 일상 얘기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요즘엔 참 이 노래가 좀 그립네요. 혹은 이 노래 땡깁니다. 이런 것도 대환영이고요. 어디로 보내면 되느냐. 문자 샵 8000번 짧은 50원 긴 거 100원 요금 빠지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공짜입니다. 저희가 어제 예 이렇게 또 가득한 사연들에 또 감사해가지고 우리 뭐 하나 좀 드리자 해서 차량용 소화기 소개만 돼도 예 이 차량용 소화기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일단 첫 번째 노래 나가나요? 혹시 추천곡 있나요? 저는 일단 추천곡은 사랑 이용의 사랑이란 어찌고저찌고 사랑이야 사랑 이별 그리고 저긴데 예 그거 있잖아요 우리 선생님들 저기 문자 좀 보내주세요.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사랑과 행복 그리고 이별. 아 예 이 노래가 원래 펠리치나 이 노래인데 요 노래를 작곡 작사한 분들이 부부예요. 예, 부부고 이 부부의 그 이야기도 있고 굉장히 또 좋은 약간 사람 사는 이야기예요. 예, 요 노래 예, 8222번님 제목이 뭐라고요? 나 입에서 맴돌아. 사랑 그리고 행복 맞나요? 아 사랑과 행복 그리고 이별 예 거기까지입니다. 사랑과 행복 그리고 이별 이용 노래 펠리츄타 예, 요 노래 듣고 올게요.

네, 저희 입에서 맴도는 추천곡이었죠. 이용의 사랑과 행복 그리고 이별. 예, 듣고 오셨는데 조현주 씨가 와, 이 노래를 라디오에서 들을 줄이야. 80년대 학교 다닐 때가 생각이 납니다라고 했는데 제가 이 노래는 어렴풋이 초등학교 저학년 때쯤 이 노래를 좀 많이 이제 막 부르고 다녔는데 요즘에 그 알고리즘에 그 지하철이에요. 유럽인데 유럽 지하철에 그 바이올리니스트가 이 펠리치타를 막 출퇴근길에 딱 하는데 사람들이 얼굴이 되게 험상 궂다가 활짝 웃어요. 활짝 웃으면서 막 박수를 치고 그러는데 거기에 약간 좀 감동을 받아서 이제 원곡도 막 파헤치면서 이게 또 번안곡이어가지고 이 번안곡도 파헤치면서 하다 보니까 이 노래가 좀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한번 추천을 해봤고요. 아, 우리 사연과 신청곡들 우리 선생님들 많이 오고 있습니다. 소개만 돼도 저희가 차량용 소화기 보내드릴게요. 0211번님, 신디가 연애 얘기 기다린다고 들었습니다. 저 지금 점심 소개팅하러 갑니다. 1시에 만나기로 했어요. 어머, 이제 몇분안 남았다. 평일 낮 소개팅은 처음인데 잘 되면은 후기 남겨볼게요. 선생님 일단 촬영 영상이 예 일단은 보내드리는데요. 안 돼도 후기 남겨주세요. 예, 어떻게 됐는지 너무 궁금하잖아요. 근데 평일 낮에 점심에도 이렇게 소개팅을 하는구나. 왜냐면 이제 시간이 예 여유 시간이 많이 없어가지고 식사하면서 이제 예 점심 식사하면서 빠르게 빠르게 이제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예또 괜찮으면 주말에 뭐 하세요? 이게 되는구나. 한 주에 다될수 있구나. 아우. 선생님, 다른 건 몰라도, 사귀는 거보다 일단 삼기기까지 한 번만 우리가 도전해보자. 또 말씀드리고요. 아, 2901번님, 신영님은 치과에서 용감하신가요? 저는 마흔이 넘었는데, 아직 치과가 무섭습니다. 정기검진으로 왔는데, 아, 무서워서 아내랑 같이 왔습니다. 써니힐에 두근두근 신청합니다. 손꼭 잡았다. 손꼭 잡았어. 깎지 않겠으면 괜찮아요. 예, 겁들한 거예요. 저는 굉장히 치과에서 쫄보고요. 안 그래도 저 우리 영삼 선배 있잖아요. 예, 영삼 선배가 이제 저의 임플란트를 다 해주신 우리 선배님인데 문자 왔어요. 5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한 번도 안 오냐. 빨리 와라. 이거 그래도 한번 다시 한번 봐야 된다 해가지고 9월에 가기로 했습니다. 예. 아마 아실 거예요. 소리를 더 많이 지르는 예, 묵직한 소리의 아이가 있다. 저고요. 그리고 인형을 꼭 주세요. 가슴에 이렇게 딱 쥐어주세요. 그러면 인형 귀가 축축해져요. 무조건 예, 많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211번님, 신디, 임플란트 완성되면 발음 좋아진다고 기다리라고 했는데 발음 어때요? 라고. 차이를 못 느끼세요, 선생님? 그 발음 세는 게좀 덜하잖아요, 선생님. 그죠? 예. 어우. 근데 임플란트 하기 전에는 어떻게 얘기했나? 예. 깜짝깜짝 놀랍니다. 아나운서 어깨까지 못 쳐도 예, 아나운서랑 토크는 칩니다. 예, 말씀드리고요. 우리 3682번님 초1 딸이 방과 후에서 방송 댄스를 배우는데요. 프리티걸 노래를 알더라고요. 제가 고2 때 카라 노래로 너무 좋아했던 노래인데

딸이 또 다시 노래도 부르고 또 춤을 추니까 신기하더라고요. 아, 벌써 20년 전이라니. 그래서 오늘은 카라의 Pretty Girl 듣고 싶어요. 라고. 그렇죠. 요즘에는 그 리센느 버전의 Pretty Girl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Pretty Girl이 벌써 20년 전이에요. 카라의 Pretty Girl이. 거의 그쯤 한 십몇 년 전? 그러네. 어머나. 그런, 이또 걔, 리메이크 하다 보면은 엄마의 학창 시절, 그리고 지금 나의 학창 시절을 공유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음악이다. 예, 또 말씀드리고, 소개된 모든 분들, 요 분들께는 저희가 차량용 수화기 쏴드리고요. 이쯤에서 노래를 한곡 들어야 되는데, 오랜만에 저기 남녀노소, 예, 다 같이 또 함께 할수 있게, 예, 프리티컬은 아마 2시에도 나올 겁니다. 예, 제 생각에는, 우리 치카쫄보들, 예, 모든 지금 마흔 됐다고 나는 얌전해야 돼 하는 치카쫄보들,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용기 있게 인형 좀 주십시오 하면서, 예, 인형을 이렇게 조신하게 만지고 있으면은 다 괜찮을 거다. 예, 말씀드리고요. 써니힐의 두근두근, 예, 띄워드립니다.

네, 우리 세상의 모든 치과 쫄보들을 위한 노래 써니힐의 두근두근 듣고 오셨고요. 김미리 씨가 어머 저 지금 막 사랑니 빼고 왔어요. 매복 치아라 대학병원까지 갈 뻔했던 거 동네 명의를 만나 뵙고

했고 5분 만에 해결했습니다. 여러분, 사랑니는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빼세요. 절도 알고 싶지 않았답니다라고. 아, 이거 정답이에요. 예, 저도 이번에 가면은 그 왼쪽 아래 어금니, 약간 어금니로 썼던 사랑니가 있거든요. 예, 이거는 너무 곧게 나가지고, 아, 이거는 발치 안 해도 돼라고 했었는데, 이게 자꾸 갈리더라고요. 제가 이를 악물고 자는 그안 좋은 버릇이 있어서. 그래서 이거는 좀 빨리 뽑아야 된다까지 또 말씀드리고요. 이야, 잠시만요. 지금 게시판에 역시나 이분들이 다시 출격을 하셨습니다. 이제는 반가워요. 예, 이제 진심으로 지금 기다렸잖아요. 3279번님, 안녕하세요, 신영 언니. NCT 127이 컴백을 했어요. 언니는 들어주시라 믿습니다.

히로. 우리 샤월분들과 우리 예, NCT 팬분들 땡큐 말씀드리고요. 아, 4978번님 신영언니 제가 신화창조 활동 이후에 새로운 아이돌은 정이 통해서 소개를 받고 지내왔거든요. 바로 엔하이픈이에요. 엔하이픈도 컴백을 했어요. 블러디 파라다이스 듣고 싶어요 라고. 이제 컴백팀 많아요. 사실 요즘에 컴백팀이 많고 여기 또 업계에 소문이 났나요? 정호 희망곡에? 예예 정호 희망곡 들어라. 웬만하면 이 언니 틀어준다. 예, 오케이 땡큐 까지 또 말씀드리고요. 그렇다면은 또 컴백을 했으니까 예 우리 또 정이 있지. 예, NCT 127에 블링이 그리고 한 곡 더 갈 수 있나요 우리 문영 피장님? 예, 어떻게 또 이렇게 또 다 저기를 합니까? 예, 샤울 팬분들 또 앨범 나오면 또 저한테 또 알려주시고요. 엔하이픈의 블러디 파라다이스 예, 이 노래도 다 챙겼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0: Oh my god,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1: 유동골뱅이
0: 치맥에 유동골뱅이 아주 좋아요.
2: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0: 호응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1: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2: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티맵 대리.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티맵 대리.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로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백조 싱크.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3: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네, 여러분들 광고 듣고 오셨고요. 제가 NCT 127, 엔하이픈 등등 아이돌을 또 챙겼더니 게시판이 뜨겁습니다. 우리 4419번님, 신영님 50대 스테이예요. 우리 스트레이키즈 돌아왔습니다. 디스앤데 부탁드려요. 알죠. 예, 제가 우리 스트레이키즈를 모르겠습니까? 또 같이 또 방송도 했잖아요, 선생님. 예, 그리고 2832번이 빅뱅 팬 VIP. 조신이 인사드립니다. 20주년 맞은 빅뱅 신곡 빅 나왔다는 점 알려드릴게요. 어제 틀어드렸습니다. 빅뱅 팬 여러분들, 어저께 제가 틀어드렸고 이번에는 또 후배에게 한번 양보하시죠. 예, 스트레이키즈의 디스앤데 이 노래 듣고요. 3부의 MJ 남유정 씨와 함께 돌아올게요.

0: 괜히 말했다가 저 사람이 나한테 실망하진 않을까? 정여울 작가는 고민을 털어놓는 능력이 부족했다죠. 그런데 살아보니 그게 아니었고, 그래서 새삼 20대의 나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답니다. 고민을 털어놓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야. 고민을 털어놓는 순간 그 문제는 그대로일지라도 나는 바뀐단다. 누군가와 마음을 터놓고 얘기하고 나면 문득 느끼죠. 할 수 없을 것 같은 막막한 나에서 해볼 만하게 단단해지는 나로 어느새 변신. 그게 고백의 초능력이죠.
1: 하지만 통증이 지속되거나 근력 저하, 마비 증상이 나타난다면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목 뒤쪽에 약 5에서 8mm 정도만 최소 절개하는 내시경 수술을 많이 시행합니다. 근육과 뼈의 손상을 줄이고 출혈이 적어 고령층이나 만성질환자도 큰 부담 없이 빠른 회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이영민 과장이었습니다.
3: 싸늘하다. 배추에 병이 왔다. 여기는 무릎병, 저기는 뿌리혹병. 경농의 뿌리엔이라면
4: 무릎병에 한 번, 뿌리혹병에 한 번, 뿌리엔 하나로 배추병해를 관리한다.
5: 정식 전 토양 처리로 확실하게, 항공 방제로 편리하게,
4: 뿌리엔으로 배추 농사, 풍년 농사. 배추엔 경농 뿌리엔.
5: 경농이 만듭니다.
6: 마케팅도 어렵고 온라인 판매도 막막한 사장님들, 이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소담스퀘어 전남이 다 도와드립니다. AI 교육으로 온라인 판매는 더 쉽게, 라이브 방송과 할인 쿠폰 지원으로 판매는 더 활발하게, 제품 촬영, 상세 페이지, SNS 영상 제작까지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모든 콘텐츠를 지원하고,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의 만남으로 더 강해지는 지역 특화 프로그램까지 준비했습니다. 이 모든 혜택, 소상공인이라면 무료로 누리실 수 있습니다. 판판대로에서 소담스퀘어 전남을 검색하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7: 초록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0: 마이프코 기프코에서 텀블러 세트,
1: 조미료 부천과 거품담에서 영월 고랭지김치,
2: 지그네 입맛 정보 완료 상상떡볶이에서 떡볶이,
0: 수분 충전 하이토미에서 방울토마토 이온 음료,
1: 믿고 먹는 소팔 소곱창에서 곱창 막창 세트,
2: 내 차 필수템 세이프라이프에서 차량용 소화기,
0: 아니면 더 트럭 갓바디에서 안착 팬티,
1: 강유 영프로 비타와이즈에서 유산균 다크초콜릿을 드립니다.
0: 3,4번께는 그분들도 모셔봐야죠. IBK 기업은행,
1: 서울우유 협동조합,
2: 키움증권,
0: 주식회사 헤리즈하보에,
1: 코끼리베이글.com,
2: 환인제약,
0: 현대해상 화재보험,
1: 음주후엔 팀앱대리,
2: 취업률 1위 경북대학교.
0: 감사합니다.
3: 오르자, 오르자, 오르자.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을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저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명령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4: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아니, 본...

0: 자, 오늘 함께하는 분들 저의 인연이 참 깊습니다. 먼저 우리 MJ 트롯 예능 최애 엔터테인먼트에서 다섯 장으로 데뷔를 했을 때 제가 이 그룹의 실장, 그리고 팀 이름을 제가 정했습니다. 그리고 유정 씨는요, 다이어트 예능 빼고파에서 제가 혹독하게 트레이닝을 시켰다라는 거 다시 한번 찝어보며, 자, 오늘 라이브 온에어에서는요, 너드미 뿜뿜 솔로 앨범을 발매한 우리 MJ, 그리고 반가운 리메이크 신곡들로 들어온 남유정 또 함께 하겠습니다. 자, 지금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보일 라디오 보고 계시죠? 예, 그리고 유튜브 무흐즈, 그리고 아이돌 라디오 유니버스까지 활짝 열어놨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팔로우까지 꾹꾹 눌러주시기 바라면서, 아, 정말 톡톡팁니다. 예, 솔로 가수로 데뷔를 했습니다. 우리 MJ 남유정 어서오세요.
1: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우리 또 한 분씩 우리 카메라 보면서 우리 정희 네네. 선생님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먼저 우리 YJ 네. 네. 네, 유정 씨.
2: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정입니다.
0: 아, 반갑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너드남으로 돌아온 MJ입니다. 반갑습니다.
0: 예. 아, 텐션 좋아요. 일단 선빵발이부터 한번 가볼게요. 네. 두 분이 올해로 두 분이에요. 두 분. 네. 가수 데뷔 10년을 맞이했습니다. 와. 10년!
3: 벌써.
4: 와, 진짜 빠르다.
3: 벌써.
0: 두 분 다 데뷔 이제 10주년이 된 거네요.
3: 네네.
0: 오, 아, 같은 연도에 이제 데뷔를 했군요.
3: 저희가
4: 근데
3: 좀
4: 네. 선배님은 2011년도
3: 저는 이제 네. 두 번째로 들어온 멤버죠.
0: 아, 그렇죠. 네. 네.
3: 중간 합류자여가지고 저도 2016년.
4: 그럼 똑같네요.
0: 그럼 똑같네.
5: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0: 맞네. 맞아요. 예, 2월 데뷔.
5: 맞아요.
3: 네.
0: 오, 날짜가 얼마 차이 안 나요?
4: 전 2월 23일.
0: 2월 23일?
3: 나 2월 10. 며칠이었지?
0: 나 모르지. 갑자기 저한테 또 물어보시니까
3: 16일인가? 16일이었던 것 같아요.
0: 17일 정도 네. 되지 않았을까.
3: 예. 맞아요.
0: 근데 이거 궁금해요. 10년 전과 지금을 생각했을 때 가장 달라진 건 뭐예요?
5: 아무래도 체력적인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아, 그렇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 그때는 정말 우리 MJ가

0: 쇼챔에서 날라다녔어.
1: 맞아.
0: 화로야, 화로.
1: 맞아.
0: 깜짝 놀랐어, 진짜.
1: 지금도 뭐 변함없이 화로 텐션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0: 토크는.
2: 맞습니다.
0: 진짜. 네, 토크는 그래서 그때보다 훨씬.
2: 아직 지금 올해 들어서 비타민을 정말 많이 챙겨 먹고 있어요.
1: 아, 저도요?
2: 네, 진짜 이거는 어쩔 수 없나 봐요. 네.
1: 맞아.
0: 이거는 진짜 어쩔 수가 없고. 우리 YJ.
1: 네. 네.
0: 우리 유정 씨는 좀 뭐가 달라진 것 같아요?
1: 저도 체력적인 면과, 근데 저는 조금 멘탈이 점점 더 세진다는 느낌?
0: 아~
1: 네, 약간 점점 더 정신이 네. 건강해지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네.
0: 그러니까 건강.
1: 네, 건강.
0: 정신 건강.
1: 몸은 쇠약해지나, 네. 정신은 건강.
2: 뭐 하나라도 챙기자.
0: 뭐 하나라도 챙겨. 둘 중에 하나는 우리가 챙겨야 돼요.
1: 맞습니다.
0: 가져가야 되는데 또 말씀드리고. 지금 우리 명준, 우리 MJ에게 문자가 하나 도착을 했어요. 직접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2: 네, 8272님. 명준 오빠 데뷔 10주년 축하. 축하해요. 그리고 얼마 전 10년 만에 열린 단독 팬미팅도 너무 즐거웠어요. 앞으로 10년 더 아니 100년 더 함께해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0: 10년 만에 첫 단독이었어요? 팬미팅?
2: 네 맞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또 팬미팅을 하면서 팬분들과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0: 그 약간 이게 있어요. 팀이랑 같이 하고 뭐 유닛과 같이 하고 이 정도는 우리가 뭐 이게 좀 익숙하잖아요. 그래도.
2: 그렇죠.
0: 근데 이제 혼자 팬미팅은 색다르고 약간 떨리지 않았을까?
2: 저도 되게 떨릴 줄 알았는데 오히려 설레고 기대감이 크다 보니까 되게 빨리 만나고 싶은 거예요. 보여주고 싶고 빨리 뭐라도.
0: 그렇지.
2: 그래서 뭔가 지금에서야 이렇게 10년이란 시간이 지났지만 그래도 나에게 지금에서라도 이제 팬분들과 함께 이렇게 좋은 시간을 만들어 주신 거에 감사하면서 네, 열심히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0: 이게 이제 강력 멘탈.
1: 네.
0: 멘탈 좋고.
1: 맞아요. 진짜.
0: 이런 거 있잖아요. 팬미팅에서 이게 사실 그러니까 아티스트가 좋아하는 코너가 있고 팬분들한테 또 반응이 좋은 코너가 있었거든요.
2: 맞아요.
0: 어떤 코너가 좀 인기가 제일 많았어요?
2: 아무래도 섹시해 보이거나 그리고 반대로 귀엽거나 그런 걸 또 좋아하시더라고요.
0: 그렇지. 예. 약간 반전매.
2: 맞아요.
0: 예.
2: 반전매로 굉장히 좋았어요.
0: 섹시 큐티.
1: 좋지. 네.
0: 유정 씨 같이 10주년. 같이 10주년이고.
1: 예.
0: 유정 씨는 아직 단독 팬미팅을 아직 안 하셨고.
1: 네, 맞아요.
0: 진짜?
1: 네.
0: 그거 꼭 하고 싶은 거 있어요, 혹시?
1: 꼭 하고 싶은 거.
0: 네.
1: 아, 꼭 하고 싶은 거. 저는 근데 팬분들이랑 좀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게 아무래도 우리가 활동하다 보면
0: 맞아.
1: 인사를 짧게밖에 못 하고 지나갈 수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진짜 약간 뭐 고민 상담이나 이렇게 직접 눈을 좀 보고 오랫동안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어요.
0: 팬미팅 최초로
1: 네.
0: 노래 없이 고민을 들어줄게.
1: 아, 좋다.
0: 네.
2: 토크쇼로.
0: 네.
2: 오.
1: 좋다.
0: 이게 괜찮지 않아요?
1: 네.
2: 괜찮은 것 같아요.
0: 우리 토크만 하자.
1: 좋아요.
0: 팬미팅 이름이 토크만 하자.
1: 좋아. 네.
2: 그래서 제가 10년 동안 너무 할 얘기가 많다 보니까 이번에 하면서 약간 팬미팅의 만담회가 됐어요, 사실은.
1: 아, 그럴 수 있죠.
0: 아, 우리 MJ가 예능을 저한테 배워가지고. 항상 제가 얘기해요. 치고 들어가야지.
1: 지금이야. 맞아. 네. 언니 그런 거 잘해주시니까.
0: 수시로 가잖아요.
2: 많이 배웠습니다.
0: 빨리 말해. 네. MJ 아프니 그래도 웃어라.
1: 스파르타.
0: 네. 텐션 올려라.
1: 스파르타.
0: 솔솔솔솔솔.
2: 뭐라도 해라.
0: 예, 이렇게. 예. 아, 그리고 또 YJ 우리 유정 씨에게도 질문이 도착을 했는데
1: 네.
0: 직접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1: 네. 4459님이 유정 언니 101 지성 오빠랑 어떻게 친해진 거예요? 결혼 정보회사도 같이 갔던데 혹시 두 분이 아니죠?
0: 예, 아니죠.
1: 아니죠. 예.
0: 그 정말 찐친.
1: 진짜 너무너무
0: 예.
1: 여러분들 그 지성이가 지금 뮤지컬을 이번에 하고 있는데요.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소년의 초상화라고.
0: 소년의 초상화?
1: 네. 대학로에서 하고 있고요.
0: 예.
1: 네. 아마 지금 뭐 이렇게 티켓을 많이 팔리지 않을까 걱정을 할 수도 있어요.
0: 진짜?
1: 그렇기 때문에 예. 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저도 갈 거예요.
0: 예. 아 근데 중요한 건 우리 또 남유정 씨 리메이크 앨범 냈잖아요.
1: 아, 예.
0: 그러니까 본인 거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이제 친구 거를 챙기는 게
1: 맞습니다.
0: 가장 이제 좋은 이야기예. 예. 하지만 우리 또 지성 씨도 사실 우리 거의 뭐 패밀리예요.
1: 아 진짜요?
0: 네, 우리 하프 패밀리여가지고
1: 네,
0: 반가족,
1: 네,
0: 반가족 정도
1: 네.
0: 정도 되고
1: 네.
0: 네. 만약에 찐친인 지석 씨가 결혼을 해요.
1: 네.
0: 운다 안 운다?
1: 왜 울어요?
0: 웃죠.
1: 네.
0: 예,
1: 네,
0: 저도 똑같아요. 예. 네.
1: 너무 축하할 일이지.
0: 약간 근데 찐친이 네. 이렇게 막 되게 막 행진하거나 막 그럴 때 네. 찐친들끼리 막 울 것 같잖아요.
1: 아유,
0: 서로
1: 아유.
0: 이제 킥킥댑니다.
1: 네, 그럼요.
0: 예, 저 가식적인 얼굴 보세요.
1: 그쵸, 그쵸. 멋있는 예, 척한다.
0: 콧구멍만 클로즈업 해가지고 동영상을 계속 찍어요.
1: 맞아, 맞아. 콧구멍만.
2: 그렇게 멋있게 꾸미고 나왔는데.
0: 그렇죠, 그렇죠. 아, 예, 아니 뭐 발, 구두 앞쪽 찍거나.
1: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럼요.
0: 예, 직캠 해가지고.
1: 최대한 추한 모습을.
0: 예, 최대한으로. 예. 예. 아, 그럼 MJ는 완전 친한 여사친 있어요?
2: 완전 친한 여친이라고 말하자면 일단은 그래도 오마이걸의 효정이랑 아~ 정말 친한 것 같아요. 네네. 아,
0: 그러면 언제 친해진 거예요?
2: 연습생을 제가 처음 할 때 이제 알게 돼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0: 친구구나.
2: 네, 친구가 돼가지고 되게 네. 오래됐죠.
0: 그 효정 씨가 시집을 가.
2: 네네.
0: 울 것 같아요? 웃을 것 같아요?
2: 저도 안 웃, 아, 저도 안 울 것 같아요.
1: 안 웃을 것 같다고?
0: 웃을 것 같죠.
2: 네, 웃을 것 같아요.
0: 이거는.
1: 맞아, 맞아.
0: 예, 불변이에요.
1: 맞아요.
0: 예, 이건 변하지 않는다 말씀드리면서. 네. 아직은 여러분들 너무 소름 끼치는 게 아직 본격적인 토크 시작 전이라는
1: 거. 아이고, 이런.
0: 예, 말씀드리고요. 정의 시그니처 타임이 두 개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선포토 후토크.
1: 네. 네,
0: 그러면 또 우리 기자 선생님들께서 예쁜 기사 써주실 거라고 또 믿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라이브를 하시면은 끝나고 엔딩 포즈. 부탁드리도록 하면서. 네. 먼저 우리 MJ부터 갈게요. MJ. 예. 어, 자리에 일어나셔가지고요. 예.
1: 멋있다.
0: 정말 카메라 한번 싹 봐주시고요. 네. 갑니다. 까면 깔수록 매력적인 남자, 오렌지처럼 상콤상콤한 남자, 그게 바로 나, MJ다. 막 이래. 하나, 둘, 셋.
1: 아, 잘한다.
0: 잘한다.
1: 아 너무 그렇죠. 잘하시잖아.
0: 강력 트레이닝.
1: 아 나 이런 거 난 잘 네. 못하는데.
0: 가자. 자 유정 씨.
1: 네.
0: 뭐라도 해.
2: 뭐라도
1: 네.
2: 해.
0: 오케이 오케이. 예. 아 이거 정말 카메라 한번 봐주시고요.
1: 네.
0: 자 추억의 명곡들로 올여름을 접수하러 온 가요계 꾸부기 남유정이다. 하나 둘 셋.
1: 지금.
0: 발꼬락 끝에서 머리까지 끌어올린 거예요. 이분도 이런 거 잘 못합니다. 약간 털털 털털거려가지고.
1: 맞습니다.
0: 자 일단 박수 세 번 시작. 자. 아 MJ의 솔로 앨범 Rise 발매됐습니다.
1: 와. Rise.
0: 이게 앨범 이름에 이제 점점 그리고 물음표가 있다.
2: 맞아요, 맞아요.
0: Right. 예.
2: 맞아요. 이게 약간 예? 의도인 건데.
0: 의도죠?
2: 맞아요. 사실은 그냥 라이시라고 하면은 상대에게 되게 그냥 물어보는 질문일 수 있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2: 하지만 제가 이번에 표현하고자 했던 라이스는요.
0: 네.
2: 점점점과 물음표를 더해서
0: 어.
2: 뭔가 물어보는 것 같으면서도 내 자신에게 물어보는.
1: 아하.
2: 내적 질문인 거죠.
0: 그렇지.
2: 네. 그런 의도를 이렇게 재밌게 한번 풀어본 앨범입니다.
0: 아. 그러니까 물어보는 것 같으면서도 나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는
2: 거죠.
0: 그러니까 나에 대한 궁금하다. 확신을 남에게 한번 물어보는 거죠.
2: 그렇죠.
0: 예, 예. 아 그리고 솔로 앨범이어서 그런지 컨셉 티셔를 나는 솔로 듣는데 나 이거 너무 재밌었잖아요. 예. 여러분 진짜 이거 티저만 보세요.
1: 너무 귀엽다.
0: 예. 또 심지어 명전 이름도 거꾸로 해가지고 다시 돌렸잖아요. 예.
2: 아 이거 너무 재밌었어요. 촬영할 때.
1: 진짜 너무 좋다.
2: 예. 어 신박하기도 했고.
0: 예, 예.
2: 아 사실 이름을 제 이름으로 안 하고 원래는 그 나솔로에 나오는
0: 뭐
2: 이름.
0: 뭐 광수, 영수, 예. 뭐 영철, 상철 딱 있잖아요.
2: 맞아요.
0: 만약에 진짜로 나솔에 나가요. 그러면 이름이 뭘 것 같아요?
2: 저는 아 영호일 것 같습니다.
0: 어? 영호?
2: 네네.
0: 어 왜?
2: 제가 찾아봤거든요.
1: 네.
2: 영호님이 약간 어, 그 분위기를 약간 되게 밝게 만들고
0: 분위기 메이커
2: 맞아요. 네. 그런 역할을 한다 하더라고요.
0: 오.
2: 그래서 뭔가 어 그러면 딱 영호 캐릭터가 저랑 딱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0: 영호 아니면 상철.
2: 상철님.
0: 예예. 예.
2: 오 상철님도 괜찮아요.
0: 영호 상철 괜찮아요. 예. 그럼 유정 씨는 어때요? 만약에 나솔에 뭐 영숙 뭐 네. 정숙 정숙 안 돼. 정숙은 유정 씨한테 안 맞고. 그럼 옥순 뭐 현숙 정이 막 이렇게 있잖아요.
1: 현숙 어때요?
0: 현숙 괜찮아요.
1: 네, 네. 네.
0: 아니 회수신은 아니고 약간 통통 튀는 옥순.
1: 네. 어.
0: 옥순 되지.
1: 네. 현숙 아니 네. 아니 손을 두 손을 손.
2: 전래도
0: 아니. 전래 동안.
1: 네.
0: 예. 옥순. 아, 저는 제가 친구들한테 물어봤거든요.
1: 네.
0: 나는 뭘 것 같아? 그러니까 광수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야. 정신 차리자.
1: 캐릭터 있으시죠, 광수 네, 하시는 분들이.
0: 그러니까 나는 솔로. 네. 그러니까 나는 뭐겠냐고. 그러니까 광수. 그러니까 정신 차리자 얘들아. 우리 아. 광수 친구들 그만하세요.
1: 캐릭터 있으시지.
0: 캐릭터 다 있다까지도 아. 말씀드리고.
1: 네.
0: 그리고 타이틀 제목이 굉장히 네. 우리 또 MJ가 굉장히 독특해요.
2: 맞습니다.
0: 직접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2: 네, 11분 전 9에서 멈췄어라는 곡인데요.
0: 네.
2: 어 이게 락기반 사운드에 뭔가 짝사랑 앞에서는 서툴고 뭐 솔직하지 못하는 사람을 저만의 방식으로 유쾌하고 재밌게 풀어낸 노래입니다.
0: 아니 그리고 그 응원봉 있잖아요.
2: 네네네네.
0: 응원 문화. 이거를 또 도입을 해가지고 솔직히 말하면 약간 애니메이션에서 갑자기 톡 튀어나온 그런 느낌.
2: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0: 아 그래도 이런 문자가 왔어요. 우리 7746번님. 우리 명준이 이번 신곡 안무 기가 막힙니다. 야광봉 흔

0: 있는 팔 근육과 박력 미쳤어요. 어. 안무가 진짜 격해요.
1: 맞아요, 진짜 격해요.
0: 예, 이거 봐요.
2: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0: 이게 야광복 이게 또 응원 문화가 또 있는데.
1: 네네네.
0: 와.
1: 와, 근데 이 안무가 진짜 얼마나 힘드냐면 제가 처음 배우고 이틀 동안 누워 있었어요.
2: 그럼
0: 거의 알아 누웠죠.
1: 네, 아 진짜 이게 담이란 담은 다 오고.
0: 그렇지.
1: 오, 이게 진짜 안 움직이더라고 이틀
0: 이게
1: 동안.
0: 이게 왜냐면 춤에서는 안 쓰는 근육들이거든요.
1: 그쵸, 맞아요, 맞아요.
0: 예.
1: 그래서 제가 없던 왕자가 생겼어요.
2: 어, 종일 아니에요? 그거?
1: 이게 이렇게 하도 쓰니까
0: 옆에를 계속 자극을 시키잖아. 아.
1: 와, 요즘 거울 볼 때 놀랍니다.
0: 어, 오, 그래요? 놀랍니다.
2: 놀랍니다.
0: 깜짝 놀랐습니다.
2: 많이 놀라시나봐요.
0: 예.
2: 어.
0: 아니 그리고 야광봉 소품은 어떻게 생각을 한 거야? 이 아이디어가?
1: 아, 뭔가 예.

0: 있지 않나요?
1: 맞아요. 그거를 좀 어떻게 좀 더 유쾌하고 오. 재밌게 풀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네. 이제 이렇게 1에서 10이라는 표현을 갖고 오. 이렇게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0: 보통 어떻습니까? 그 약간 약간 일십인가요? 아니면 안 일십한가요?
2: 저요?
0: 네. 유정 씨는 뭐 제가 알죠. 네. 그냥 거의 껌이에요, 껌.
1: 아, 바로
0: 냠냠냠냠냠냠.
1: 아, 잘 드시는구나. 아,
0: 그리고 심지어 이모티콘 다 보내거든요. 네. 보내는데 그 이모티콘이 여기 그동안 얘기했던 토크의 결이랑
1: 안 맞아요.
0: 너무 달라. 아, 되게 중요한 얘기 하고 있네. 해피데이. 뿅뿅 막 이런 거 해서.
2: 그리고 내 사진.
0: 네.
2: 내 사진.
0: 막 셀카 막 다섯 장 보내. 다섯 개 중에 몇 번째가 제일 나아요.
1: 독특하시네요.
0: 네, 독특하죠.
1: 네네네.
0: 근데 제가 그걸 자리를 씹어요, 저도.
2: 서로.
1: 아, 네. 아, 그래서 계속 연락이 되는 거예요.
2: 그런가 봐요. 네.
0: 그런 거. 아, 서로 성격이 정반대이기 때문에.
2: 네.
0: 사진 찍는 거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 잘 찍는 사람.
2: 찍는 사람.
0: 이거 어때? 그러면 알아서 찍는 멤버들이 알아서
2: 맞아,
0: 얘기를 해줘.
2: 맞아.
0: 그게 나아. 그게 낫다. 또 말씀드리고. 명준 씨는 어떻습니까, 우리 MJ?
1: 저는, 그래도 저는 바로바로 칼답하는 스타일입니다.
0: 칼답은 하는데 한기로 흘리는 스타일이에요? 아니면 저장?
1: 약간 흘려져요.
2: 아, 흘리는 게 아니라 흘려진다.
0: 흘려져.
2: 그럴 수밖에 없어요.
0: 그러니까 이모티콘이냐 흘리냐는 게 비슷합니다.
2: 쉽지 않다.
0: 쉽지 않아요.
2: 오늘. 네.
0: 아, 그리고 우리 8883번님 이번 신곡 발매하고 곤충 차트 2위 찍어서
1: 맞아요.
0: 우리 MJ 오빠 울었대요. 라고. 원래 콜레.
2: 축하드려요.
0: 눈물 셀카도 찍었어요?
1: 아니
2: 이거 뭐야?
0: 진짜 MJ스럽다 진짜.
1: 자기 전에
0: 네, 어머,
1: 갑자기 이렇게 트위터를 보다가 올라온 거예요. 저도 순간 갑자기 울컥해가지고 네. 침대 위에서 자기 전에 찍어서 올렸습니다.
2: 정말 우셨어요?
1: 네, 저 보면
2: 눈물 흘리세요.
0: MJ가 은근 눈물이 좀 있어요.
1: 혼자 잘 웁니다. 혼자서.
2: 그러시구나.
0: 네. 막 사람들 있는 데서 우는 편은 아니고.
1: 맞아요. 맞아요.
0: 혼자 좀 삭히고 울고. 이런 거 좀. 유정 씨는 어떠십니까?
2: 저는 없어요. 저는 없어요, 눈물을 없어요. 그렇게 흘리지 않아요.
0: 보통 티 아닌가요? 유정 씨?
2: 네. 저는 예. 네, 눈물을 잘 흘리지 않아서.
0: 보통 예. 저도 예. 눈물. 한 번도.
1: 진짜요?
2: 눈물. 예, 눈물 쉽게 흘리는 여성이 아닌 것 같아요.
0: 예, 우리가 예. 마지막 회 때도 예. 활짝 웃으면서
2: 신나게
0: 다른 멤버들 울 때 그래서 안 슬퍼 신영아
2: 눈물을
0: 어차피 또 만나잖아요.
2: 맞아요.
0: 오케이, 이렇게 예, 우리가 또 이게 끝이 아니다 얘기했었다가도 말씀드리고 우리 곤충 차트 2위를 찍었습니다. 그 또 신곡 한번 또 들어봐야죠. 우리
1: 들어봐야죠.
0: 네, 라이브 속으로 한번
1: 알겠습니다.
0: 또
1: 네.
0: 예, 이동해 주시고 라이브 끝나면 이제 엔딩 포즈 정인 시그니처 마지막 시그니처입니다. 이거 네. 부탁드리면서 4454번님이 셋이 너무 주기 잘 맞네요. 이제 나가면 다 따로 나가요.
2: 맞아.
1: 예. 나갈 땐 개인 플레이.
0: 그렇지.
2: 맞아.
0: 정확하게 개인주의 세 명이 모였습니다. 정말 개인주의들. 예, 파이팅이고. 11분 전 9에서 멈췄어.
1: 네.
0: 준비됐죠?
1: 준비됐습니다.
0: 라이브 듣고 올게요.

0: 자, 핸드폰 전화입니다. 스웨이 투원 오케이.
1: 와우.
0: 와, 예. 21분 전 9에서 멈췄어. 라이브로 듣고 오셨습니다.
1: 예.
0: 아, 시원하다. 예. 어, 유정 씨도, 어, 예. 바로 이제 응원문을 네. 바로 해주셨어요.
1: 네.
0: 어떻게 또 들으셨는지.
1: 아니, 예. 노래 가사가 너무 귀여워요.
0: 맞았죠. 되게 현실적이죠.
1: 어, 그리고 나 공감해.
2: 아, 진짜요?
1: 네. 나 이런 저 나도 있기 때문에.
0: 그렇지. 우리 네. 보세요. 우리 6523번님이 가사가 현실적이라 너무하다.
1: 어, 진짜, 진짜.
0: 아, 역시 천재만재 작사가가 인정한 어, 천재만재 명준이, 예, KSY, 저예요.
2: 아, 네. 그래서 저는 순간,
1: 어, 엄보시지?
0: 네, 유명하죠. 예, 예. 주라주라 작사가.
2: 아.
0: 예. 우르자 셀로파이브. 예, 예, 작사가. 땡큐.
1: 아,
0: 말씀드리고, 맞아요. MJ가 이제 타이틀곡, 작사, 작곡.
2: 네네.
0: 예, 또 참여를 했기 때문에. 아, 그리고 여기 또 있습니다. 맞아요. 그 1527번님이 제가 노래를 진짜 꼼꼼하게 듣는데요. 어, 2분 17초쯤에 나오는 연락하지 마. 나레이션 이거 유댕이 맞죠? 우리 최유정 씨.
2: 네네네.
0: 아 맞죠?
2: 아닙니다.
0: 아니에요? 유정이 아니에요? 네,
2: 작곡가님이에요, 작곡가님.
1: 아 진짜?
2: 네네.
0: 저 당연히 최유정 씨인 줄 알고. 야 서로 품앗이 많이 했다. 왜냐면 MJ 뮤비에 또 유정 씨가 나오고
2: 맞아요 맞아요.
0: 유정 씨 뮤비에 MJ가 맞아요. 나오거든요.
1: 아 그렇구나.
0: 어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연락하지 마 이 부분인데. 이게 최유정이 아니라고?
2: 네 유정이 아닙니다.
1: 오 되게 비슷하다 목소리.
0: 아 나 진짜 깜짝 놀랐네. 어, 이거 너무 깜짝 놀랐어요.
2: 그래서 진짜로. 저도, 네. 내가 그 생각까지 못했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있어요, 사실.
0: 와, 아, 그러면 유정 씨는 그러면 뮤비에만 출연한 거예요, 유댕이는?
2: 네네, 맞습니다.
0: 아, 그리고 뮤비에 나오는 친구 1, 2는 누구십니까?
2: 어, 회사에서 이제 섭외를 해주셨는데,
0: 네.
2: 실제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두 분 다 94년생 친구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 너무 재밌게 촬영했어요. 막 진짜 친구들과 촬영하는 것처럼
0: 친구 먹었죠.
2: 네. 나이 프렌드.
0: 어, 정말 MJ는 어디 가면 다 친구가 돼요.
1: 그 성격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0: 어, 성격 엄청 예. 굉장히 개인주의지만 우리가 서로 다 알잖아요. 우리 네네. 눈빛만 봐도 개인주의인 거 알잖아요. 근데 할 때 진짜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결이 맞는 친구들은 또 기가 막히게 알아보잖아요.
1: 맞아.
0: 예. 아 일단 친구가 되었다. 그리고 2535번님 저는 수록곡 다녀왔어. 이것도 좋던데 MJ 오빠랑 찰떡이 청량한 노래.
2: 네네. 이것도 일본 어로 아예 가사를
0: 그렇죠 J-POP으로
2: 네네 J-POP으로 느낌을 아예 불러서
0: 네.
2: 어, 수록했던 곡입니다.
0: 뭐, 안 그래도 이쪽 지금 진출 있지 않습니까 계획에?
2: 아 뭐 이번 주에 또 일본 팬미팅을 하러 가서
0: 아 진짜?
2: 네 또 팬미팅에서 보여드릴 생각입니다.
0: 이야 이게 문화적 교류나 우리가 진짜 인정을 해줍시다.
1: 맞아, 맞아.
0: 예까지 또 말씀드리고요. 어, 저희 이 노래 듣고요. 다녀왔어요 이 노래 듣고요. 4부에서 우리 유정 씨 노래들
1: 네.
0: 톡 하면서 해볼게요.
1: 네.
2: 네.

0: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안녕하십니까.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의회 초대의장 송용곤입니다. 새로운 시작에는 하나된 힘이 필요합니다. 전남광주가 함께 열어갈 통합의 시대, 소통과 공감, 책임과 신뢰의 우정으로 320만 특별시민과 늘 함께 하겠습니다.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4: 여러분, 주파수 돌리면 안 돼요. 준호, 신디가 잡으러 갑니다. 엄마의 깃깃 그림 말린 못 가지 마. 난 다 깨끗깨끗 또 놓치지 않아. 매일 낮 12시엔 정우의 희망곡. 웃음 사냥꾼 신디가 청취율 향해 쏩니다. 탕타랑 탕탕탕 타랑.
5: 지금 잡으러 갑니다. 타랑 탕타랑.
6: 네, 라이브 오네요. 오늘은요, 아직 끝나지 않은 여름을 상콤하게 만들어줄 분들이죠. 바로 남유정, 우리 MJ와 함께하고 있고요. 다시 한번 박수 세 번 시작. 남유정 씨의 리메이크 프로젝트 노래들이 공개가 됐습니다. 와! 진짜 하나하나 명곡들이 네. 장난이 아닙니다. 어떤 노래인지 하나하나 소개를 해주시죠.
7: 일단 주얼리 선배님들의 네가 참 좋아라는 곡이랑
6: 이 노래 너무 좋죠.
7: 이 노래 진짜 좋죠. 예. 그리고 박명수 선배님의 바다의 왕자.
6: 박명수 씨의 이제 바다의 왕자.
7: 네, 그리고 이제 엄정화 선배님의 초대라는.
6: 기가 막힌다. 네. 이게 사실 근데 리메이크를 하려면 기본 이제 작곡가.
7: 네네.
6: 예.
7: 맞아요.
6: 작곡, 작사가, 그리고 때로는 이제 선배님들. 네. 예, 가창자에게도 이제 연락을 드려야 되거든요.
7: 네네.
6: 잘 됐네요, 그러면.
7: 네,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6: 그러니까.
7: 그래서, 네, 이게 뭐 하루아침에 뚝딱 된 게 아니라.
6: 맞아요, 맞아요.
7: 사실 작년부터 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6: 오, 예, 예.
7: 네, 굉장히 좀 오래 걸린 리메이크 앨범이었습니다.
6: 말 그대로 이제 프로젝트인데 굉장히 오래.
7: 네네.
6: 예. 근데 이게 진짜 명곡들이 사실은 우리나라가 꽤 많아요.
7: 맞아요.
8: 많죠. 너무 많죠.
6: 예. 근데 요 세 곡을 딱 고른 이유가 뭐겠어요?
7: 사실 제 의견도 있었지만, 회사분들과 이제 또, 예, 제작팀의 의견들이 예. 굉장히 많이 또 돼서 저희가 좀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가 예, 녹음까지 예? 해놓고 예? 다 이제 다시 철회한 곡들도 있었고.
6: 네, 생각해보니 이거는 우리 남유정 씨와는 조금
7: 네네
6: 이거 요거는 한 겨울에
7: 네.
6: 아니면 뭐 내년에 맞아요. 냈으면 좋겠어요. 약간 요런 느낌.
7: 네네.
6: 야, 아 그러니까 네가 참 좋아하는 유정 씨가 진짜 밝을 때 그 분위기가 굉장히 잘 어울리고
7: 네.
6: 바다의 왕자도 사실은 뭔가 약간 바다의 약간 공주 약간 이런 거 있죠. 예, 깨발랄 공주. 예, 그 느낌이고. 초대도 네. 정색하고 하면 또 우리 또
7: 정색하고
6: 유정 씨가 또 저 네. 정색하면 이제 또
7: 네.
6: 예 예전에 브레이브 걸스 때
7: 네
6: 어마어마했죠. 아 그거는 네. 저기 자기 직전이고요.
7: 네
6: 졸기 직전의 표정을 제가 알거든요.
7: 네네.
6: 그리고 네. 네가 청주 발표됐을 때가 몇 살이었어요?
7: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저게 2003년
6: 정도. 2003년.
7: 제가 초등학생이었죠.
6: 2003년에 초등학생이었어요?
7: 그쵸.
8: 그러네. 제가 3학년 때니까.
7: 네, 제가 6학년 때였어요.
6: 그래요?
7: 네. 언니, 그때 이미.
6: 저 2003년 데뷔예요.
7: 그죠, 그죠. 맞아, 맞아.
6: 대학교 1학년 때.
7: 맞아, 맞아.
6: 그럼 박명수.
7: 바다의

0: 그러니까. 바다의 왕자 2000년이에요. 2000년.
1: 그때도 초등학생이었죠.
0: 그러면 더 저학년이죠. 2003년이니까 네. 초등학교 한 3학년?
1: 네, 예.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오. 아이고 점점 줄어들.
0: 그렇죠. 왜냐면 초대가 98년도 제가 네. 중3.
1: 어.
0: 이건 제가 중3이니까
1: 나 초1 유딩. 아니,
2: 저는 그러네요. 저는 유딩이네요.
0: 유딩 때.
2: 네.
0: 유딩 때 이거 이 노래 못 들어봤죠.
2: 저는 그쵸. 유딩 때는 못 들어봤어요.
0: 아, 예, 네. 그렇지. 네. 와, 아니 근데 이 세 곡 중에 MJ는 어때요? 가장 좋아했던 노래?
2: 저는 정말 다 명곡이고 너무 좋아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주얼리 선배님이 네가 참 좋아를 아, 정말 좋아했습니다.

0: 춘춘춘춘춘.
1: 우리 셋이 노래방 가면 안 돼요?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2: 자, 박수 칠 준비하세요. 네.
3: 네가 참 좋아.
2: 춘춘춘춘. 땡큐. 아, 우리 이런 문자 하나 왔는데 명주 씨 읽어주세요.
4: 네? 아, 네. 3745님 신디 내 추억 망치지 말아줘요.
2: 느낌대로 가는 거. 예, 느낌대로 가는 거예요. 줌바 댄스 하면은.
1: 아, 나 너무 웃겨.
2: 줌바 댄스 선생님들 다 그래요.
1: 아,
2: 네. 네, 일어나세요.
1: 좋아, 좋아. 네.
2: 한번 혼나거든요. 혼을 내는데 내가 혼나러 가는 그런 느낌. 예. 아, 근데 약간 이 유정 씨가 사실은.
0: 네.
2: 어, 유정 씨의 보컬색이 뭐였지? 라고 네. 의문을 갖는 분들이 계세요.
1: 아, 그럼요.
2: 왜냐면 퍼포먼스가 사실은 더 네. 부각이 됐었기 때문에. 근데 또 들어보면 되게 따뜻한 목소리란 말이죠.
1: 어, 다행이네요.
2: 네. 되게 네. 따뜻해요. 이 목소리 네. 자체, 이 보컬은 예뻐요. 예쁜 보컬이에요.
1: 감사합니다.
2: 예. 아, 잠시만요. 우리, 초대는 좀 쉬웠죠? 녹음할 때.
1: 아니요.
2: 어려웠어?
1: 제일 어려웠어요, 초대가.
2: 진짜?
1: 네, 제가 이런 풍의 노래를 불러본 적이 없으니까.
2: 오~
1: 녹음을, 정말 재녹음을 계속했던 곡이에요.
2: 가장 좀.
1: 어려웠죠.
2: 어려웠던 곡이 초대구나.
1: 네, 네.
2: 저는 이 곡을 가장 빨리 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1: 이게 제일 수정도 많이 들어가고.
2: 근데 너무 찰떡이에요, 근데 초대가.
1: 감사합니다.
2: 네, 네. 그 무대에서의 그 초대. 네. 이게. 이 초대는 되게 귀여우면 안 돼요.
1: 그럼요.
2: 사람이 맞아요. 풍기는 아우라도 있어야 되고, 이 또 연기도 들어가야 돼요.
4: 아, 그쵸.
2: 맞잖아요.
1: 네.
2: 그리고 그 댄서분들도 다 연기를 하시거든요.
1: 맞아, 맞아.
2: 예.
1: 맞아요.
2: 그리고 맞아요. 이민혁 씨 피처링 감다살.
1: 아, 맞아, 맞아요.
2: 초대에. 네. 예. 윤지성 씨 있었잖아요.
1: 아, 안 돼요. 아, 지성이가, 아, 나쁘다, 이런 게 아니라.
2: 톤이 좀 높아.
1: 이게 저희가 네. 하다 보면 서로 이렇게, 웃어. 어쨌든, 예, 웃어.
2: 이건 어쩔 수 없어.
1: 안 돼요.
2: 그럼 예. 민혁 씨와는 어떤 인연으로 또 이제 함께 하신 거예요?
1: 정말 저도 사실 선배님을 처음 뵀었는데,
2: 네네.
1: 어떤 인연이면은 회사 인연이지 않을까요? 회사에서 연락을 드렸으니까,
2: 네.
1: 컨택을 드려서 감사하게도.
2: 네. 최고로 확실한 인연이에요.
1: 예, 맞습니다.
2: 간다. 이게 랩을 메이킹한 거예요, 다시.
1: 맞아요, 맞아요.
2: 재해석한 거예요. 예.
1: 아, 목소리가 너무 섹시하세요.
2: 아, 둘 다 섹시해요. 아, 그래, 워터밤에서도 만나지 않았어요?
1: 맞아요. 아. 네, 와주셔가지고.
2: 오,
1: 야.
2: 아이고. 근데
1: 아이고.
2: 진짜 댄서분들이 예전에 몸이 쭉쭉 갈라졌었어. 진짜.
1: 맞아, 맞아.
2: 그 프렌즈 댄서팀. 예, 예.
1: 아이고,
2: 아이고,
1: 아이고.
2: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1: 아이고, 아이고.
2: 어, 살짝 많이 찌고.
1: 예쁜데. 근데 화면은 또 통통하게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2: 해줄 얘기는 있는데.
1: 네.
2: 방송 부족합이었어요. 말리긴 말랐어요. 여러분들 실제로 보면 역시 말랐어요. 말랐는데.
1: 예, 통통하게 나오더라고요.
2: 좋은 거예요.
1: 네. 아유, 감사합니다.
2: 예, 예. 몸을 달잖아요, 우리.
1: 네, 열심히 또.
2: 예, 예.
1: 뭐,
2: 운동도 하시고. 그쪽 운동도 있으니까.
1: 예, 예.
2: 예, 예. 예. 그래서 또 말씀드리고. 야, 아니, 관리는 솔직히 백오파에서 알려준. 관리하세요?
1: 아, 언니, 진짜로 이번에 하면서
2: 예.
1: 관리를 식단을 하는데 그때
2: 예.
1: 언니가 알려줬던 그 식단들이
2: 있었잖아요.
1: 그래서 그거, 그 뭐지? 라이스 거기다가 피자.
2: 라이스 베이커 피자. 예, 맞아요, 맞아요.
1: 어, 진짜. 그거 했었어요, 한 번.
2: 너무 죄송한 게, 네. 제가 막 빼자, 막, 이게 다이어트는 좋은 거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지금 다시, 솔직히 말해, 저만 돌아왔거든요.
1: 아니, 그럴 수 있죠.
2: 지금 박문치 씨도 지금 살 쪽쪽 빠지고.
1: 진짜 문치 많이 빼고.
2: 예, 문치 많이 빠졌어요.
1: 아, 진짜?
2: 다른 멤버 진짜 다 잘 빠졌거든요. 심지어 우리 배윤정 언니까지.
1: 맞아, 맞아. 윤정 쌤도 얼마 전에 뵀어.
2: 예, 제가 맞아. 다시 쪘어요.

0: 트레이너가 그럴 수 있죠. 줬어요.
1: 행복하면 된 거죠. 우리 다.
0: 행복하면 됐다까지 말씀드리고 노래를 한번 또 들어봐야 되는데 네. 유정 씨가 또 라이브로 준비를 했습니다.
1: 아이고야. 아.
2: 어 초대.
0: 초대는 제가 이거 진짜 찐이에요. 왜냐면 이 세 곡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예요.
3: 진짜?
0: 진짜 좋아하는 노래. 아, 또 까불싹 또 나왔네요. 예. 아, 그리고 라이브가 끝나면 저희 또 엔딩 포즈. 네. 예, 시그니처 좀 부탁드리고요. 네. 남유정의 초대. 이게 세대별로 초대를 부를 수 있는 가수는 점지가 돼 있는 거예요. 아~ 예. 자, 우리 남유정의 초대 라이브로 듣고 올게요.

0: 자, 엔딩 포즈 갑니다. 3, 2, 1. 오케이! 야, 약간 더 새벽 느낌의 초대 있죠?
1: 네네.
0: 예. 약간 아침이 밝아오기 직전에 초대. 예.
2: 중간에 연기하다가 가사를 잠깐 절었어요. 이 차례.
0: 아까 연기를 너무 집중하면 안 됐네.
2: 잠깐. 네. 네.
0: 한 번씩 취할 때가 있거든요.
1: 네. 아, 네네, 맞아요. 네, 맞아요.
0: 저희도 이제 또 맞아요. 안무 연습할 때 거울 있지 않습니까?
1: 그쵸.
0: 오늘 좀 괜찮은데? 생각하는 순간 뒤에가 없어요.
1: 맞아요, 맞아요.
0: 쟤 다 날아가요. 예. 우리 MJ 어떻게 들으셨나요?
1: 정말로 들으면서 진짜 제가 초대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안 가면 안 될 것 같은.
0: 안 가면
1: 안 네.
0: 약간 앞으로 느낌도 좀 있고.
2: 네. 예. 감사합니다.
0: 약간 그, 진짜 약간 그 개발되지 않은 바다
2: 네.
0: 있죠.
2: 네, 개발되지 않은.
0: 예, 약간.
2: 뭐죠?
0: 예, 숨숨치 않게 이제 부동산 업자들한테 얘기가 돼 있어. 여기가 이제 내년에 이제 하나 리조트 네, 들어오고, 네. 자, 뜹니다. 예, 약간. 개발되기 직전에 그 안에 그 바나
2: 네.
0: 알죠? 비치바
2: 네.
0: 이런 거
2: 네.
0: 착 해가지고 막 술 한잔 하면서 네. 널널한 이 바다에서
2: 네.
0: 약간 그 노는 느낌? 예. 그러니까 개발전 바다.
2: 네, 감사합니다. 뭐
0: 말인지 알겠죠?
2: 네.
1: 알겠습니다.
2: 네.
0: 개발전. 다낭 개발전. 네. 다낭이
2: 예. 다낭?
0: 서울 알죠?
2: 베트남
0: 대한민국 아니 아니요. 서울 다낭시.
2: 다낭시가 있어요?
0: 아, 그러니까 대한민국 다낭시라고 한국분들이 많이 가기 전에 저는 다낭을 다녀왔을 때 딱 그 느낌이었어요. 진짜 막 사람들 별로 없고 그냥 노는 사람들 다 노는 거에 집중해서
2: 자유롭게
0: 예. 지금 실시간 반응 쏟아지고 있는데 우리 3936번님 유정씨 집중해서 노래 부를 때 눈썹이 살짝 올라가네요. 많이 올라가요. 예.
2: 아이고 민망이다. 와, 네.
0: 지금 난리 났다.
2: 네.
0: 입은 뜨겁다.
2: 예. 네. 9516님께서 유정 언니가 초대하면 지옥에라도 갈게요. 우리 천국에서 만나요.
0: 그래요.
2: 또
0: 네.
2: 무서운데까지.
0: 또 네. 왜 굳이 천국까지 갑니까?
2: 여기서
0: 자주 봐요.
2: 네. 네.
0: 음방에서 봐요.
2: 네,
0: 예. 또 보일라도 또 만날 수 있으니까
2: 네,
0: 예. 또 함께해 주시고, 야 우리 7562번님 유정 언니 요즘 도장 깨기 중입니다.
2: 네.
0: 원곡 가수 서인영 씨,
2: 네네.
0: 박명수 씨랑 챌린지를 찍었거든요.라고.
2: 네.
0: 와. 아 워터밤에서 만났구나.
2: 네네 맞아요.
0: 인영 씨랑.
2: 맞아요.
0: 야.
2: 아이고 신났다.
0: 예 우리 박명수 씨도
2: 네, 어제.
0: 예 본인 건 네. 본인이 틀리시네요. 아 우리 선배님 아직 안 변했어요.
2: 아 너무 재밌어.
0: 난 너무 좋아.
2: 네 예. 너무 좋아요 진짜 너무.
0: 연습할 땐 잘 맞았죠.
2: 연습을 안 하고 바로 들어갔어요.
0: 괜찮아, 느낌대로 해!
2: 네, 멋있으세요.
0: 쿠! 막 이런 거 한단 말이에요. 쿠! 이런 거 하는데.
2: 네, 네.
0: 그럼 엄정화 씨는?
2: 아니요. 저 친분이 예. 아예 계신 분이 주변에도 안 계셔서 아쉽게도.
0: 찾아가야 되는데.
2: 네. 네 저야 너무 영광이죠.
0: 진짜. 예. 네. 또 후배들 굉장히 사랑해주세요. 우리
2: 맞아,
0: 또 엄정 언니.
2: 네.
0: 화이팅! 말씀드리고.
2: 네.
0: 또 유정 씨가 또 무드 퀴즈.
2: 그럼요.
0: 예, 그러면. 또 자연스럽게 이제 박명수 씨의 팬.
2: 네네 그럼요.
0: 예.
2: 아이고.
0: 잠깐만.
2: 저 대학생 때
0: 예.
2: 시험 기간이 끝나고
0: 예.
2: 그 다음 날 저 초췌한 얼굴로 머리를 저러고 간 거예요 제가.
0: 어머 세상에.
2: 스무 살 때일 거예요 제가 아마.
0: 약간 100분토론 이런 것처럼
2: 맞아요,
0: 비슷하게
2: 맞아요.
0: 해서 무한도전이.
2: 네네.
0: 어머 방청객으로
1: 와 대박이다.
2: 네, 저희 그 아마 선배 작가 언니가 아마 거길 취직을 했던 걸로 제가
0: 대박.
2: 알고 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다 같이
0: 과가 어디였어요?
2: 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에서.
0: 아 그러면
2: 네.
0: 선배님 중에 작가님 계셨구나.
2: 네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0: 뭐 이때도 계속 박명수 씨만 바라본 거예요?
2: 그렇죠.
0: 와
2: 네, 정말 다 사실 그렇잖아요. 저희 무한도전 선배님들 다 너무 좋아하지만 조금 제가 좋아하는 남성상의 스타일이 박명수 선배님 같은 상남자 같은 느낌 계시잖아요.

0: 약간 그렇지 않아요? 약간
1: 아니요, 어, 솔직한 남자, 솔직한 남자,
0: 솔직하고,
1: 그렇지, 그렇지. 비끗 없는 남자,
2: 에이, 털털하고.
0: 너무 에이. 멋있잖아요. 개그 그렇지. 스타일도 너무 재밌으시고.
1: 개그 코드가 맞으면 네. 박명수 씨의 코드가 잘 맞았다. 네. 아, 그럼 진짜 정기 흘러요.
0: 맞아.
1: 어, 굉장히 솔직한. 아니 그리고 네네. 인별그램도 연예인 중에서는 B 씨와 박명수 씨 네. 너무 저기 다른데요.
0: 네. 네, 제가 거의 팔로워가 거의 없는데 예. 이제 사실 이렇게 마파를 하자 해서 B 오빠랑은 했었고
1: 아, 예. 근데
0: 명수 선배님이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아직 소식이 없으세요.
1: 잘 안 하실걸요. 몇 번 더 얘기하고 네. 보는 앞에서 해야 돼요.
0: 아 보는 앞에서
1: 이거 열어보세요.
0: 네,
1: 누르세요.
0: 선배, 아 그렇게 하셔야지.
1: 선배 눌러요. 인정 뭐, 돼요.
0: 제가 너무 좋아하니까 네. 제가 짝사랑해도 괜찮습니다.
1: 야 명수 선배 그 찐 팬들이 있습니다.
0: 맞아요. 네. 많아요 제 주변에도.
1: 어 근데 어 상남자에서 깜짝 놀랐어요.
0: 아 그래요? 나 상남자 아니요?
1: 아니요 되게 부드러운 남자예요.
0: 아 진짜.
1: 츤데레가 딱 맞는 거고. 네. 그리고 비켜 막 이래놓고. 어. 파란 물에 건너가면 알아요 선배.
0: 너무 내
1: 내가 물에 건너지 마 알았지.
0: 어, 너무 내 스타일이야.
1: 파란 물에 건너. 저도 알아요.
0: 너무 내 스타일.
1: 그냥 말 시켜봤어. 큐 지나가. 막 이런 거 하거든요. 근데.
0: 내 스타일이야.
1: 스타일이에요?
0: 네, 제 스타일이에요 진짜.
1: 야, 깜짝 놀랐다. 아니 그리고 사실 우리 박명수 씨를 이상형으로 뽑았던 우리 유정 씨도 사실은. 유정 씨만을 바라보는 팬분들이 있잖아요.
0: 아, 그럼요.
1: 그래서
0: 네네.
1: 그런지 리메이크를 내고
0: 네.
1: 또 이어서 신곡을 또
0: 네, 맞습니다.
1: 근데 이게 보통 이제 거꾸로잖아요. 신곡을 내고 그다음에 이제 리메이크인데
0: 네.
1: 오, 이거 너무 신기하다.
0: 네, 네. 제가 사실 리메이크 곡을 뭐 이렇게 순서를 크게 생각하진 않았었어요.
1: 아, 예,
0: 네.
1: 예.
0: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사실
1: 왜?
0: 여자이니까 키스 선배님의 그 아, 노래를
1: 가야지, 키스
0: 녹음을 예. 다 했다가
1: 했어.
0: 네, 다 했는데
1: 예.
0: 이제 회사에서 요즘에는 이제 본인 신곡도 하나쯤은 하는 게 예, 좋지
1: 그렇지,
0: 않겠냐
1: 그렇죠.
0: 하셔서
1: 예.
0: 저도 그게 너무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자기소개서라는 곡인데요.
1: 어머요.
0: 아마 이제 제 나이 또래나 아니면 그거보다 조금 전 후 분들이 많이 공감하실 곡들인데
1: 네?
0: 요즘 또 그런 쉬었음 청년 막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0: 근데 사실 저도 제가 잘 되기 전에 이제 한 5, 6년 전에는
1: 네.
0: 엄청나게 고민이 많고 생각이 많았어요.
1: 그럼.
0: 지금도 그렇고 사실.
1: 아.
0: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이제 팀이랑 녹여보면서 이런 거 어떨까 많은 공감을 좀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1: 그냥
0: 생각이
1: 그냥 유정 씨의 그 사는 이야기를 하다 보면 네. 유정 씨의 또 올해는 무조건 공감을 하게
0: 네네,
1: 돼 있어요.
0: 네.
1: 예. 아 자기소개서가 이제 곧 있으면 나올.
0: 네, 네. 9월 2일날 발매가 됩니다.
1: 9월 2일날 자기소개서 하고 겨울에 하나죠. 키스 가자.
0: 아, 예. 좋다.
1: 여자이니까 키스 가자.
0: 가야 돼.
1: 아, 키스는 무조건 해요. KISS 키스.
0: 가야 돼.
1: 말씀드리고.
0: 네.
1: 이쯤에서 노래 한 곡을 들어봐야 되는데 우리 상남자 박명수 씨가 부른
0: 예이.
1: 곡을. 남유정 느낌만에
0: 네.
1: 예, 요렇게 또 리메이크를 했습니다. 남유정의 바다의 왕자 듣고 올게요.
0: 예이.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안녕하세요. 현대에서

0: 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에지의 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풀을 베기 위해 산을 오르면서 부르는 한물짓기 소리입니다.
1: 아기 초근 정년 초근
0: 아기 초근 청년 초근 여럿이 함께 한다고 해서 한물짓기 소리라고 합니다.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워진 이후 애지우 협찬이었습니다.
2: 네, 라이브네요. 오늘은요 솔로로 우뚝 선 우리 또 두 가수 우리 MJ 명준 네. 그리고 YJ 우리 남유정 예 우리 유정 씨도 또 함께했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정희 선생님들과 MJ를 사랑하는 그리고 네. 남유정을 사랑하는 팬분들께 네.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우리 유정 씨부터.
3: 예. 일단 많은 분들이 되게 많이 응원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했고 우리 팬분들은 항상 사실 늘 잘한다 맞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용기를 내서 이번에 또 도전을 해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의 도전은 계속 될 테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만사부. 예. 자, 우리 MJ.
4: 네. 이번 활동뿐만이 아니라 항상 제가 뭐라든 옆에서 응원해 주는 우리 팬분들 덕분에 뭐라든 저도 항상 더 열심히 그리고 에너지 넘치게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좋은 모습 그리고 더 멋있는 모습 많이 보여드리는 MJ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좋다. 자, 그렇다면 오늘 끝곡은요. 우리 MJ, 우리 명준과 저희가 김실장으로 함께했던 그룹이죠. 다섯 장에 잘 될 거야. 예, 이 노래 듣고 저희 인사 드려야죠. 네. 예, 지금까지 정화의 망고 김신영,
4: 가수 MJ,
3: 가수 남유정이었습니다.
2: 생일!

0: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혹시 내 어깨 회전근개 파열이 심해서 봉합이 어렵다는 말을 듣고 치료조차 포기하고 계신가요? 봉합이 어렵다고 해서 치료 방법까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몇 년간 아픈 어깨가 방치된 경우나 이미 수술로 다시 손상된 경우는 어깨 심줄의 수명이 다해서 다른 치료 방법을 고려해봐야 합니다. 팔을 들기조차 힘들고 올려도 금방 떨어지는 어깨. 하지만 치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 근육을 이용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제 90대에도 운동하며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어깨는 그 시간들을 지탱해야 합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목포문화방송에 대한 제어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MBC 재난정보. 요즘처럼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이 이어지면 우리 몸이 체온 조절 능력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이렇게 더운 여름철, 온열 질환을 피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충분한 휴식과 수분 보충인데요.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이나 두통이 느껴진다면 즉시 활동을 멈추고 시원한 그늘을 찾아 휴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몸이 갈증을 느끼기 전에 틈틈이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땀 배출이나 위장장애로 인한 탈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하네요. 특히 온열 질환에 취약한 야외 작업자나 어르신들은 더욱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건강한 여름나기,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반가워요. 오겠다는 말도 없이 이렇게 깜짝으로 두대에 왔습니다. 제가 누군지 아시겠어요? 저는 영미 언니의 귀염둥이고요. 별명이 많기는 한데 먹장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유행어도 조금 많지만 아직 부끄러워서 자중하고 있거든요. 스페셜 DJ 연락받고 달려온 지금 제 기분은 난리도 아니에요. 제가 누군지 아시겠어요? 8월 25일 화요일 2시의 데이트, 저는 누구일까요?

0: 빙갈라.
1: 네, 첫 곡으로 패시의 노래 피스카푼가 들었습니다. 박동철 님이 느기야 크크크크크 이러셨고, 김소리 님은 황우술에, 그리고 박가연 님은 혹시 김부선 씨? 2904 님은 성우정아 님. 0710 님은 누구지 누구지? 난 궁금. 아, 뭔가 느낌 있는데 진짜 궁금하다. 매력 쩐다. 9684님은 와 너무 무서워요. 분위기가 흡사 남양 특집. 순간 온몸에 소름.

미짝 유미 언니 반가워요. 정슬기님은 보라를 보게 하는 이 능력 보소 보고 계신가요? 저는 안녕하세요, 지혜은입니다. 출산휴가를 떠난 영미 선배님의 빈자리를 채우러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0230님이 난리야. 혹시 지혜은님? 주정은님. 예은씨 자중해? 다 들켰어요. 6698님. 런닝맨 팬인 초삼 딸이 바로 알아차렸어요. 지혜은 스페셜 DJ 환영합니다. 초삼 딸. 역시 진짜 귀가 맑다. 여기 처음 오게 됐는데 진짜 잘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이 목소리를 어떻게 알아채셨지? 김강순님이 여기는 머리 안 감고 와야 하는데 예은 씨 머리 감았나요? 아, 저 감았어요. 아, 머리 감았네. 아, 죄송해요. 다음에 머리 안 감을게요. 아, 머리 감아버렸어. 황수진님이 SNL 식구들이 다 도와주시는 게 영미 DJ가 잘 살았나 봅니다. 진짜 이렇게 다 도와주고 계시더라고요. 진짜 좋은 분이세요. 영미 선배님 정말 마음 따뜻한 분이세요. 제가 오늘 사연 주시면은 제가 다 볼게요. 하고 싶은 얘기 그리고 듣고 싶은 노래 다 보내주세요. 참여하실 곳은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정보 이용료가 추가됩니다. 미니 게시판, 스마트폰 미니 어플 무료로 글 남길 수 있어요. 추첨을 통해 시원한 커피 드립니다. 2시에 데이트 도와주시는 분들 광고주님 만나고 올게요.

0: 올바른 품질하면?
1: 올품.
0: 올품하면?
1: 올바른 품질.
0: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1: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0: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1: 올바른 품질.
2: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3: 지긋지긋 무조맨.
4: 티 어실 원수.

0: 기술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1: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2: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1: 이게 바로 도시 NA를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3: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4: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디스카.
5: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6: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7: 2시의 데이트 스페셜 DJ 지혜은입니다. 임채영님이 춘주지씨 밀쉐 신청합니다.

네, 2시에 데이트 스페셜 데이트 지은이었습니다. 지은입니다. 충준이 씨의 밀크쉐이크 들었습니다. 김정원 님이, 아니 그냥 예은 씨가 오셨을 뿐인데 방송이 진짜 영해진 느낌? 감사해요. 좀 영해졌죠? 영해졌죠? 영미 선배님이 지금 출산휴가 가셨는데 진짜 이쁜 아기 낳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단해요, 정말. 자, 청취자분들의 사연 한번 읽어볼게요. 0710님, 대박. 진짜 난리도 아니야. 와, 진짜 미쳤다. 너무 좋아. 진짜 어디서나 빛난당.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좋으세요. 저도. 6698님이, 언니, 제가 바로 알아맞힌 초삼 정예원이에요. 언니처럼 상큼한 노래 들으면서 학원 가요. 언니 목소리 들으니까 학원 가는데도 신나는 기분이 들어요. 귀여워. 초삼, 귀여워. 귀여워. 초삼이 언니라 해주니까 너무 좋다. 앞으로 많이 들어주세요, 예원 학생. 최유숙님이, 와우! 방송에서 보는 것과 다르게 라디오 하시면서 차분한 목소리로 앉아 계시는 예은 DJ, 새롭네요. 아, 제가 사실 되게 차분한 성격인데, 이렇게 저도 라디오 재밌는데요? 차분한 성격이긴 해요. 0779님이, 집에 올라가고 싶은데 앱에 점검 중이래요. 계단으로 걸어갈 엄두가 안 나서 차 안에서 라디오 듣고 있습니다. 우리 재밌게 놀아요. 아, 이때 진짜 너무 착잡해요, 진짜. 아, 나는 저도 계단으로 걸어갈 엄두가 안날것 같아요. 고치면 올라갈 것 같아요. 3124님이, 지혜님 목소리가 들려 일하다가 깜짝 놀라서 보라 켜고 보고 있어요. 일하던 장갑까지 벗어던지고 문자 보냅니다. 예은님 화이팅이에요. 그리고 저한테도 화이팅 외쳐주세요. 3124님 화이팅! 6841님이, 우리 과장님도 곧 출산휴가 떠나서 섭섭해하고 있었는데 예은 DJ님 오신 김에 출산휴가 건강히 다녀오라고 읽어주세요. 하늘 과장님 사랑합니다. 출산휴가 잘 다녀오세요. 기다릴게요. 출산휴가 진짜 건강히 잘 다녀오세요. 아기용품 세트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5464님이, 와, 예은님을 라디오 DJ로 만난다니 반가워요. 원래도 귀여우셔서 호감이었는데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방탄소년단 석재님과 기안장에서 환장의 케미를 보여주셔서 더 좋아하게 되었답니다. 오늘 라디오도 잘 들을게요. 화이팅! 진의 러닝와일드 신청하고 갑니다. 아, 쟤 어떻게 아셨지? 제가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진 오빠의 러닝와일드 딱 신청했거든요, 오늘 저도. 뭘 통했다. 노래 준비해둘게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지금 뭐 하면서 다들 듣고 계신가요? 신청곡도 알려주세요. 샵 8000번으로 짧은 건 50원, 긴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사연 보내주신 분들 중에 몇분 뽑아서 아메리카노 드립니다. 노래 듣고 이어갈게요. 진의 러닝 와일드.

2시의 데이트 스페셜 DJ 지혜은입니다. 진의 러닝와일드 이클리스 런런 이어들었어요. 아, 너무 이런 날씨에 너무 둘 다 딱 인 노래 아닌가요? 안희영님이 질 수 없지.

유재석 캠프에서 변우석님과도 같이 했으니 이클립스도 가자 해서 이클립스 노래도 들어봤어요. 박가연님이 문자가 긴 건 100억이요? 제가 100억이라고 했나요? 제가 그럴 리가 없는데. 100원입니다. 100원. 6437님이 이사해야 돼서 집 보러 다니는데 자꾸 구경도 못하고 제 앞에서 먼저들 계약하셔요. 저 이러다가 민달팽이 될 것 같아요. 카페인 긴급 수혈이 필요합니다. 힝 하셔가지고 시원한 커피 보내드릴게요. 5531님이 예은님 안녕하세요. 저희 동네에 충주지씨 회관이 있어서 사진 보내드려요. DJ 하시는 거 반갑습니다. 일하는 중인데 괜시리 반갑네요. 아, 이 충주지씨 회관 정말 많이 봤어요. 이거 다들 보내주셔가지고 진짜 저도 여기 한번 직접 보고 싶네요. 어떻게 딱 이름이 충주지씨 회관일까요? 8019님이 우리 딸이 자중해? 이거 잘 따라해요. 초등학생 4학년인데 이제 안아주려고 하면 저에게 자중해? 합니다. 딸아, 엄마는 자중하지 않을 거야. 어떡하죠? 엄마는 자중하지 마세요. 1025님이 예은님 3260번 부산에 사는 초등학생 제 딸이에요. 예은님 팬인데 제발 읽어주면 좋겠다고 라디오 앞을 떠나지 않아요. 아, 귀여워. 진짜 귀여워. 난 진짜 너무 애기들 너무 귀여워요. 3260님 안녕 부산에 사는 초등학생 안녕. 그 팬이 3260님 저는 부산에 사는 초등학생이에요. 너무 팬이에요. 늘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늘 응원할게요. 진짜 귀여워. 진짜 너무 건강하고 진짜 행복했으면 좋겠다. 아이스크림 쿠폰 보내줄게요. 너무 고마워요. 끝날 때까지 들어주세요. 장영호님이 예은님 알고 싶어서 초록창에 검색했어요. 키가 171.6. 앉아있는 모습 보면 아담에서 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싶은데 171.6. 이거 맞아요? 감사합니다. 네, 171.6 맞아요. 진짜 제가 그 건강검진할 때 재가지고 사실 사람들이 실제로 보면 더 커 보인다고 하는데 제가 그렇게 그 화면상에서는 그렇게 커 보이지 않나 봐요. 작아 보이나요? 봐봐요, 키가. 4395님이 예은 언니 저 라디오에 사연 처음 보내봐요. 오늘도 아침부터 회사 부장님이 별것도 아닌 걸로 이트 집 저트 집 다 잡으셔가지고 기분이 너무 별로였는데 예은 언니 목소리 들으니까 예쁜 목소리 들으니까 기분이 좋아지네요. 두대 듣는 모든 청취자분들 오늘도 힘냅시다. 아, 이런 진짜 이 회사 생활이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직장인들을 요새 찍으면서 대리 경험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래도 연기니까 그렇다 쳐도 이 진짜 직장인들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진짜 화이팅! 진짜 화이팅! 4498님이 평소 런닝맨을 즐겨보는데 지혜은님 나와서 너무 좋아요. 아일릿의 It's Me 신청합니다. 그래서 아일릿의 It's Me 준비했어요. 노래 듣고 2부에 올게요.

0: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1: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지금 시각은 2시 30분입니다.

로제와 브루노 마스의 아파트 들었습니다. 제가 연말 그 시상식에 탁재훈 선배님이랑 같이 아파트를 했었거든요.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시나? 그래서 그때가 떠오르네요. 2시 데이트 스페셜 DJ 지혜은입니다. 배지은님이 진행하는 게 너무 귀여워서 미소 지으며 듣고 있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325님이 예은씨 보고 있으니 온 힘 다해서 방송하는 것 같아 응원하게 됩니다. 오늘 목소리 들어서 너무 반가워요. 아 진짜 저 온 힘 다해서 하고 있어요. 느껴지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진다는데 그래도 이렇게 방송 사고 나면 안 되니까 떨리네요. 방송 사고 나면 안 되니까. 9546님이 예은님 지난주 미우새에서 갸루 분장 너무 잘 봤어요. 갸루 예은님 보자마자 그때 그 거제 야호가 생각났어요. 오늘 대타 DJ 기념으로 한 번만 제대로 외쳐주시면 안 될까요? 예은 야호! 갸루 분장 저도 그때 처음 해봤거든요. 근데 너무 저도 제 비주얼이 너무 좀 충격 먹어가지고 그랬는데 5972님이 저 어제 남친이랑 크게 싸웠어요. 아 결혼 준비가 쉽지 않네요. 결혼 무사히 할 수 있게 기운 주세요. 5927님 5927님 화이팅! 5572님이 예은님 보이지 않는 숨어있는 예은님 팬입니다. 순수한 모습 너무 보기 좋아요. 오늘 아점 뭐 먹고 왔나요? 메뉴 뭐였는지 궁금해요. 저는 아직 아점을 못 먹어서 배가 고프네요. 전매추 가능할까요? 진짜 늦은 점심인데요? 저는 오늘 양배추 전을 먹었어요. 양배추 전에다 요거트. 오늘 좀 이렇게 그래도 점심은 조금 라이트하게 먹는 편이라 가지고. 지금 문자 게시판이 전매추 가능하냐고 물어봤는데 지금 너무 저녁을 좀 맛있게 먹기 위해서 저녁 점심은 좀 라이트하게 요거트나 샌드위치 어떨까요? 지금 문자 게시판이 초등생들로 와글와글 하다고 하네요. 초등학생분들 고마워. 애들아 고마워. 6941님이 진주에 사는 초오 김지우 학생이에요. 다음 주 되면 개학인데 너무 슬퍼요. 그래도 좋아하는 예은 언니 보면서 버티고 있어요. 지금 방학이구나. 방학이라서 이렇게 라디오를 들을 수 있구나. 진짜 다음 주 개강인데 진짜 화이팅! 김지우 학생 화이팅! 7077님이 저는 초6인데요. 엄마랑 여름휴가 왔어요. 드라이브하면서 듣고 있어요. 엄마 생신인데 축하해주세요. 지은 언니. 귀여워. 너무 효녀다 효녀. 진짜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여름휴가 즐겁게 잘 보내고 오세요. 6709님이 저는 초등학교 4학년 이승원이에요. 평소에 라디오를 즐겨 듣고 있어요. 곧 방학이 끝나서 저는 너무 슬프지만 엄마는 너무 좋아하네요. 이무진 노래 신청합니다. 지금 초등학생 너무 이렇게 사연을 보낼 수 있는 나는 너무 지금 놀랍다. 진짜 놀라워. 진짜 우리 초등학생분들 문자 고마워요. 남은 방학 재밌게 잘 보내고요. 이무진의 청춘 만화 듣고 올게요.

2시의 네트 스페셜 DJ 지은입니다. 이무진의 청춘 만화 들었어요. 1251님이 제 초등딸도 좋아해요. 초등형 지혜은. 진짜 초등학생 분들 이렇게 많이 좋아해 주시니까 고마워 얘들아. 계속 좋아해 줘야 돼. 이혜정님이 제 나이 49, 49살. 마음 많은 초등학생인 저도 좋아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아직 마음 많은 초등학생인 것 같아요. 동심. 5455님이 누님 안녕하세요. 전 초등학교 5학년 여원준이라고 해요. 저 누님 정말 팬이에요. 누님 오나전 따봉이에요. 초등학교 5학년 진짜 맞나요? 오나전 따봉? 멘트가 좀 구수한 것 같네. 이 여원준 친구 진짜 초등학교 5학년 맞죠? 감사요. 1407님이 예은님 덕분에 두 대 평균 연령이 확 어려졌네요. 진행도 잘하고 라디오 통해 들리는 목소리도

너무 예쁘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민지님이 예은님의 밝은 목소리 너무 좋습니다. 오래 듣고 싶은데 언제까지 하시는 걸까요? 저는 오늘 하루를 맡았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올게요. 5822님이 보라로 보고 있는데 감사합니다 할 때마다 고개 숙여 인사하시는 게 너무 재밌네요. 귀여우십니다. 감사합니다. 8472님이 지금 라디오 틀었는데 지혜님이 스페셜 라디오 DJ이시네요. 너무 좋아요. 지혜님 진짜 좋아하는 팬이거든요. 더운데 신청곡 충주지 씨의 아쿠아 듣고 싶어요. 이분 뭘 아신다. 이 노래를 진짜 잘 아시는 분인 것 같아요. 이제 더울 때는 충주지 씨의 아쿠아거든요. 작년 밀크쉐이크에 이어서 이번엔 올해는 아쿠아라는 여름곡을 냈는데요. 진짜 들으면 너무 시원하고 진짜 좋거든요. 노래가 진짜 좋아요. 좀더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충주지 씨의 아쿠아 듣고 올게요.

너무 시원하다. 오늘 다시 이렇게 더워졌는데 아쿠아 들으니까 확실히 좀 시원해지는 것 같지 않나요? 저는 조금 시원해진 것 같은데 진짜 좋은 여름 노래거든요. 진짜 아주 좋은 여름 노래인데 진짜 좀 더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충주지 씨 아쿠아 듣고 왔고요. 송효주 님이 요즘 등산하면서 아쿠아 맨날 들어요. 노래가 상큼해서 푸른 산이랑 너무 잘 어울려요. 아 진짜 이렇게 들으시는 분이 계시구나.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제 노래 너무 좋아가지고 진짜 자주 듣거든요. 저는 이렇게 집에 있을 때 자주 틀어놔요. 제 목소리 좀 감상하는 편.

0: 그리고 노래가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들어도 제 노래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자주 틀어놓긴 합니다. 1482님이 노래도 잘하시네요. 목소리 좋은데요. 말할 때는 귀엽더니 노래할 때는 조금 섹시함이. 감사합니다. 이게 진짜 기계로 이렇게 기계를 타고 오는 목소리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석진 선배님도 좀 놀라셨어요. 제가 좀 기계를 좀 타면은 목소리가 좀 변한다. 녹음 되게 빨리 걸렸거든요. 녹음 진짜 몇 시간 만에 다 해가지고 오, 우리 진짜 빨리 끝났다. 오, 진짜 빨리 끝났다. 너무 좋고 좋다 이랬었던 기억이 나네요. 김나래님이 가사에 충실한 안무도 재미있어요. 맞아요. 저희가 이렇게 율동 위주의 안무다 보니까 모든 분이 좀 따라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초등학생분들도 따라할 수 있답니다. 2시의 데이트 듣고 계십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check, check, check, check, 엉덩이에 착. Check, check, check, check, check, check, 안착, 팬티 착. 서울 언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켄트비 블루의 사랑이라 했던 말 속에서 들었어요. 위향란님이 켄트비 블루 너무 좋아요. 자주 틀어주세요. 했는데 진짜 노래 좋네요. 느낌 좋아요. 2시의 데이트 듣고 계십니다. 저는 스페셜 DJ 지혜은입니다. 8070님이 크크크크 예은씨 진짜 재밌네요. 제가 2시의 데이트 안영리님 팬이라 계속 기다리면서 스페셜 DJ분들 방송도 다 들어봤거든요. 근데 진짜 제일 재밌어요. 계속 웃고 있는 저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너무 고마운 마음에 문자까지 보내봅니다. 지금 AI한테 MBC 라디오에 문자 어떻게 보내는지 검색해서 보내는 거예요. 오 진짜 아유, 감사합니다. 진짜 이렇게 웃고 계신다면 저는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7656님이 식곤증이 밀려와서 눈을 반쯤 감고 머리 가리고 몰래 듣다가 예은님 목소리 듣고 헉 소리 질렀어요. 옆 동료가 왜? 하길래 MBC 두댕이 들어보라 했네요. 와우 반가워요. 감사합니다. 소리 지를 만큼 너무 좋으셨던 거죠. 너무 감사합니다. 7376님이 저는 속초 사는데요. 저희 아이들은 저번 주에 방학해서 저는 룰루랄라 신납니다. 재현아 유리야 사랑해. 날은 덥지만 하늘은 가을가을하네요. 이 드라이브 하기 좋은 날 에이티즈의 Bad 신청해보아요. 진짜 너무 신나실 것 같아요. 엄마 마음은 아직 모르지만 재현아 유리야 잘 놀고 있지? 같이 들어볼까요? Bad.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2: 팔을 들어올릴 때 발생하는 어깨통증은 대부분 어깨뼈가 자라 힘줄을 누르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를 방치하면 힘줄 손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초기 힘줄 파열은 간단한 추사치료 또는 내시경 치료로 좋아질 수 있지만 치료 시기를 미뤄 힘줄 손상이 진행한 경우 단순 봉합술로 봉합이 안 되거나 수술 후 재파열이 되어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힘줄 수술 시 파열 부위와 힘줄 상태에 따라 힘줄 봉합 방법이 다르며 심한 경우 동종인대나

0: 한국인들 이용한 인대포강술 또는 재건술이 필요합니다. 어깨통증은 초기에 정확한 진료 및 적절한 치료를 하면 쉽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2: 그 따뜻한 한마디에 다시 힘을 내봅니다.
3: 다시 찾아와 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싶어요.
2: 그 순간들이 모여 소상공인의 웃음이 됩니다. 소담스퀘어와 함께하는 소상공인 흐흐흐 캠페인.
3: 소담스퀘어 전남.
4: 소담스퀘어 전남.
5: 소담스퀘어 전남.
6: 소담스퀘어 전남.
2: 961만 소상공인이 모두 웃을 때까지 소담스퀘어 전남.
7: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8: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0: 9507님이 GNC 목은 많이 괜찮아졌나요? 유재석 캠프보다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점점 더 이뻐지는 것 같은데 미모 자중해? 이수연님의 푸른 산호초 신청합니다. 아, 저는 그래도 그때는 얼마 안 됐을 때고 지금은 그래도 많이 회복돼가지고 괜찮습니다. 노래는 광고 뒤에 바로 들려드릴게요. 3912님이 친구가 연애를 시작했는데요. 맨날 휴대폰만 보면 실실 웃어요. 나 앞에 두고 그러고 싶냐? 어? 좋냐? 좋아? 아, 3912님도 이제 이런 웃는 일 더 많이 생기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이제 이런 설레는 문자 받으니까 덩달아 기분도 좋아지는 것 같은데요. 계속 이런 얘기 한번 해볼까요? 생각만 해도 설레는 것. 뭐 연애 얘기에만 설레는 거 아니잖아요. 여행 가려고 비행기 티켓 잡는 순간 막 두근두근 설레고, 또 구내식당 메뉴가 대박일 때, 또 꿀꿀한 출근길에도 막 살짝 설레잖아요. 또 월급날이나 기다리는 택배가 오는 순간 막 등등 엄청 설레는 순간도 많은데요. 생각만 해도 설레는 것들 보내주세요. 이 와중에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설렘이라곤 1도 없다 하시는 분들은요, 들으면 설레는 노래라도 알려주세요. 보내주실 곳은 문자 샵 8000번입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광고 듣고 본격적으로 얘기 나눠볼게요.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3: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4: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5: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6: 오뚜기!
7: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시 데이트 스페셜 DJ 지은입니다. 이수연의 푸른 산호초 듣고 오셨고요. 생각만 해도 설레는 일, 저부터 하나 얘기해보자면은, 진짜 기다리는, 진짜 주문을 하고 이제 택배가 올 때, 좀 오래 기다렸을 때, 드디어 온다 했을 때, 그 문자 보고 엄청 설레고요. 또 여행을 갈 때가 너무, 여행 갈 때 진짜 그 여행 하나 보면서 버티잖아요. 그것도 너무 설레고, 또 저는 먹을 걸 좋아하니까 친구랑 뭐 저녁에 오늘 이거 먹자 했을 때 그 전부터 막 설레는 것 같아요. 아, 진짜 먹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7030님이 저 이따가 저녁에 순대곱창 전골 먹을 거예요. 설레겠죠? 진짜 너무 설레겠다. 진짜. 제가 진짜 곱창 너무 좋아하는데. 7030님 거 보니까 진짜 곱창 먹고 싶은데요? 전 곱창 구이를 진짜 너무 좋아해요. 그거 먹고 싶다. 7181님이 설레일 때 내가 좋아하는 맛에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먹을 때예요. 제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의 가격이 사악한데, 먹을 땐 너무 맛있어요. 어떤 아이스크림이실까? 너무 궁금한데? 저는 밀크 아이스크림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냥 기본? 옛날에는 되게 이것저것 많이 넣은 아이스크림을 좋아했는데 요즘에는 그냥 기본에 충실한 게 딱 좋은 것 같아요. 그래야 많이 먹을 수 있어요. 5054님이 다가오는 아들 개학에 너무 설레네요.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해서 처음 보내는 방학 너무 길었어요. 다음 주에 드디어 개학입니다. 38일 동안 고생 많았다 내 자신. 진짜 학부모님들 다 공감하실 것 같은데 아들 개학하면 너무 설레실 것 같아요. 38일 좀 길긴 기네요. 조성은님이 애들이 아빠랑 1박 2일 여행가서 자유부인 될 때요. 뭐 시켜 먹을지 어떤 컨텐츠 볼지 생각하는 게 아주 설레요. 진짜 그럴 것 같아요. 저도 뭐 시켜 먹을 때, 오늘은 뭐 시켜 먹을까 이럴 때 진짜 설레거든요. 진짜. 그리고 신재훈님이 농구화 매니아인데 핸드폰으로 신발 구경하고 있는데 사고 싶음 사! 라는 와이프 한마디에 완전 설레입니다. 여보 사랑해! 진짜 사고

싶은 거 사고 그게 배송 올 때 진짜 너무 설레죠. 공구구사님이 저 다음 주에 사랑 찾아 2박 3일 템플스테이를 떠납니다. 용기 내어 가보겠습니다. 내 사랑 거기 있지? 나 여기 있어. 아, 템플스테이에 사랑을 찾아 떠나시는 분도 있군요. 거기서 꼭 사랑 찾기를 응원하겠습니다. 0022님이 저는 라디오에서 내가 듣고 싶었던 노래가 신청 안 해도 나왔을 때 그때 설레어요. 뭔가 나랑 마음이 통했다는 느낌? 기분 좋아서 노래가 귀에 더 착 감깁니다. 마음 통했을지 한번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이렇게 두근두근 설레는 일들 계속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0994님, 템플스테이에서 연애 꼭 성공하시라고. 홍대왕님의 잘 됐으면 좋겠다 듣고 오겠습니다.

성시경의 잘 됐으면 좋겠다에 이어서 성시경의 안녕 나의 사랑 두 곡 들었습니다. 템플스테이 가시는 분 잘 됐으면 좋겠다. 8295님, 성발랄을 좋아하는 친구들을 위해 9월에 하는 콘서트를 예매해뒀는데요. 친구도 저도 매일매일 설레는 중입니다. 성시경 노래 들려주세요 라고 사연 주셔서 들려드렸습니다. 아, 진짜 성시경 선배님 노래 진짜 너무 너무 좋아요. 아, 진짜 설렐 것 같아요. 진짜 다 명곡이라가지고. 아, 진짜 너무 좋겠다. 진짜, 진짜 너무 좋아요. 진짜. 아, 이 와중에 아까 아이스크림 사연 보내신 분이 어떤 아이스크림 좋아하시는지 보내주셨어요. 7181님, 하땡땡즈 있잖아요. 저 그거 좋아해요. 궁금해 하셔서 보내요. 그거 너무 맛있죠. 그거 진짜 맛있어요. 아, 그거 진짜 치즈 안에 떡 있는 거 있거든요. 아, 모찌 그거 있거든요. 진짜 맛있어요. 생각만 해도 설레는 일 계속 볼게요. 8951님, 저 치앙마이 항공권 결제했어요. 무려 11월에. 치앙마이 너무 가고 싶었는데 벌써 이렇게 설레다가 11월에 심장 터지는 거 아닌가 몰라요. 여행 준비는

는 언제나 설레요. 아, 진짜 여행 그걸 잡고 숙소 잡고 또 거기서 막 뭐 먹을까, 뭐 할까, 막 무슨 옷 입을까 이것도 너무 설레잖아요. 아, 진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아직 여름 휴가를 못 다녀왔는데 가고 싶다. 가고 싶다. 아, 진짜. 아, 종국 선배님이 항상 너무 LA를 좋아하셔가지고 전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LA도 너무 가보고 싶고 가보고 싶은 곳이 너무 많아요. 아, 너무 부러워요. 여행 준비 중이신 분이 또 계시네요. 고유일님. 제 휴가는 9월 4일부터 10일까지예요. 그래서 가족들과 경주 여행 계획하고 있어요. 맛집 코스 짜고 있는데 마음만큼은 벌써 경주 도착했어요. 예은 씨는 경주 가본 적 있나요? 저는 런닝맨 촬영으로 가봤어요. 그리고 어렸을 때 수학여행으로 가봤는데 또 좋죠. 그렇게 여행으로 생각하고 가면은 진짜 다 좋죠. 너무 좋죠. 2212님이 와이프가 여름에 친구들과 1박 2일 여행 가도 되냐고 물을 때 너무 설레요. 그러세요? 4588님 50대 중반 저는 남편이 낚시 간다 할 때 너무 설렙니다. 두근두근. 남편아 며칠 푹 쉬면서 낚시 많이 하고 와라 제발 좀. 낚시 많이 하고 오시길. 6519님이 남편이 출장 간다 해도 설레고 올 때도 설렙니다. 다 설레시네요. 너무 좋은데요? 갈 때도 설레고 올 때도 설렌다. 이상숙님. 남편이 주말에 쓱 오더니 오늘 손에 물 묻히지 마. 내가 설거지 다 할게. 할 때 오그라들지만 광대는 주체 없이 승천합니다. 고무장갑 끼는 남편 뒷모습이 오늘따라 왜 이리 멋져 보이는지 모르겠네요. 멋있다. 너무 멋있는데요? 진짜 설레네요. 장윤서님. 남편이 주말이면 요리를 해주는데 오늘은 무슨 요리를 해주려나 생각하면 설레요. 이번 주는 토마토 해물 파스타 해준다는데 벌써부터 맛있는 파스타 먹을 생각에 설레네요. 너무 좋으시겠다. 너무 설레는데요? 진짜 너무 설레요. 또 야구 때문에 설레는 분도 많이 있네요. 5258님. 저 이번 주 토요일 야구 직관 가는데 식으로 데이식스님 원필님 오세요. 아 벌써 설레. 데이식스 원필님의 행운을 빌어줘 신청합니다. 노래 바로 들려드릴게요. 데이식스 원필의 행운을 빌어줘.

2시의 데이트 스페셜 DJ 지은입니다. 데이식스 원필의 행운을 빌어줘 듣고 왔고요. 야구 사연 많이 오고 있어요. 김범수님이 프로야구 타이거즈 팀 45년 골수팬입니다. 이번 주말 인생 첫 광주에 직관 가요. 그동안 서울 경기권 경기는 수도 없이 매번 갔지만 많이 갔지만 홈 경기는 처음이라 너무 설레어요. 아, 또 그 자리에 가면은 또 막 그 환호성이 설레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마음껏 응원하고 오세요. 화이팅! 저는 하나 팀 시구하러 갔었는데 저도 그때 응원 열심히 하고 왔습니다. 모든 야구 화이팅! 홈경기 직관 잘하고 오시고 또 이렇게 두근두근 설레는 일들 계속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저는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0: 하나된 힘이 필요합니다. 전남 광주가 함께 열어갈 통합의 시대, 소통과 공감, 책임과 신뢰의 우정으로 320만 특별시민과 늘 함께 하겠습니다.
1: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2: 지금 시각은 3시 30분입니다.
3: 어머, 두댕아, 계속 라디오 듣고 있었네. 두댕 어디가 그렇게 재밌는 거야? 나도 좀 들어보자. 나도 좀. 어머, 어머, 깔깔깔이다. 2시에 데이트입니다. 안영미 자리 비워도 좀 들어와라.

4부 시작됐고요. 이번에는 제가 들으면 설레는 노래 별의 I Think I 듣고 왔습니다. 저는 이 I Think I 노래만 들으면은 그 프라우스 드라마 장면이랑 그때 그걸 보고 있는 저 그게 생각나가지고 설레거든요. 왜 I Think I 이 노래만 나오면 설레는지 모르겠어요. I Think I 뭐 이것만 뜬 뭐 간주만 들어도 설레요. 이 도입부만 들어도 설레는 그 느낌? 뭐 노래가 막 그러잖아요. 막 그 노래만 들어도 그때가 생각나고. 그래서 그게 노래의 힘인 것 같은데 저는 이 I Think I를 들으면 그 과거로 돌아가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설렙니다. 생각만 해도 웃음나는 설레는 일 많이 다시 사연 계속 볼게요. 985005님 홈쇼핑에서 이 구성 오늘 마지막 더 이상 방송 없습니다 외칠 때 심장박동수 두 배로 뛰면서 사은품 목록 확인합니다. 남편 눈치 보면 마감 5초 전에 결제 성공할 때 그 쫄깃한 스릴이란 너무 설레요. 진짜 홈쇼핑. 아 그렇죠. 이제 마지막 없다. 더 이상 없다 할 때 진짜 빨리 할 때 너무 설렐 것 같아요. 5681님. 3년 동안 정기급 적금 넣은 거 만기됐다고 은행에서 문자 왔어요. 원금 재예치하고 이자로 샤랄라한 원피스 사입을 생각에 생각만 해도 설레요. 축하드려요. 만기 축하드립니다. 8613님, 예은 언니 저는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학교에서 오케스트라 바이올린 하는데 처음 공연을 한대요. 너무 두근두근하고 떨리고 설레어요. 저 잘할 수 있게 응원해주세요. 언니 너무 좋아해요. 화이팅! 저도 초등학생 때 바이올린 했거든요. 교회에서 오케스트라 주니어 앙상블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 떨리는 거 너무 이해하고 진짜 또 잘할 수 있게 응원하겠습니다. 3710님, 설렘이라면 뭐니 해도 복근이죠. 저는 남편 복근에 반해서 결혼했어가지고 지금도 매일 남편이 덥다고 우통 깔 때마다 설레어요. 여름아 가지마! 약간 신혼으로 추정되는데 여름 저는 너무 싫은데 여름 너무 싫은데 3531님 저 10월에 새 아파트로 이사갑니다. 바다도 살짝 보이는 아파트랍니다. 지금부터 너무 설레네요. 너무 설렐 것 같아요. 이렇게 이사갔는데 바다도 살짝 뷰도 너무 좋고 진짜 너무 설렐 것 같아요. 0105님 10월이면 처음 자가로 이사해요. 그리고 12월이면 첫 아기가 태어날 것 같아요. 너무 설레어요. 너무 축하드려요. 진짜 축복해요. 출산 선물 아기용품 세트 보내드릴게요. 좋은 집으로 이사 가세요. 2PM의 우리 집 듣고 올게요.

2PM 우리집 듣고 오셨고요. 2시의 데이트 스페셜 DJ 지혜은입니다. 2904님이 흥! 우통은 너무 TMI야! 이러시는데 TMI이긴 한 것 같아요. 김승아님이 우리 애기가 요새 옹알옹알옹알이를 하는데 곧 엄마라고 말할 것 같아서 혹시 오늘인가? 하며 매일매일 설레고 있어요. 아 너무 귀엽겠다. 엄마라고 하면 되게 진짜 감격스러울 것 같아요. 김승아님께 애기용품 선물 세트 보내드릴게요. 되게 생각만 해도 설레는 일 정말 많은 것 같은데요. 이동욱님이 저희 아파트에 수요일마다 순대 트럭이 오는데요. 여름 내내 못 오시다가 다음 주부터 오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포장용기 뚜껑이 제대로 안 닫힐 만큼 넉넉한 인심의 사장님과 맛난 순대 먹을 생각에 벌써 설레입니다. 아 진짜 너무 완전 이해돼요. 아 진짜 너무 설렐 것 같아요. 저도 학교 다닐 때 꼭 순대 트럭 오는 그 날이 있는데요. 아 너무 설레죠. 두 대의 먹장들 많은 것 같은데 7424님이 전 요즘 급식 시간이 가장 설레요. 오늘은 무슨 반찬과 국이 나올까 디저트가 나올까 하고요. 그럼 행복해져요. 이거 완전 공감하는 게 저도 옛날에 급식표가 학교에서 이렇게 나눠주면은 맛있는 거 나올 때 이렇게 형광펜을 쳤어요. 치고 이렇게 붙여놓고 오늘 맛있는 거 나온다 하고 진짜 설레었거든요. 애들이랑 같이 그걸 기다리고 있었는데 너무 공감 가요. 또 황정학님이 주식이 오를 때 설레입니다. 예은 DJ 첫 투자에서 수익률 마이너스 47% 기록했다고 해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저도 현재 마이너스니까 너무 외로워하지 마시고 오늘 코스피 코스닥 모두 플러스로 마감했으니 안심하세요. 전 아직 마이너스긴 한데 뭐 원래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배우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주식창이 좋아지길 바라면서. 9272님의 신청곡 살짝 설렜어 오마이걸 듣고 올게요.

0: 오마이걸 살짝 설렜어 들었고요. 김희진 님이 누구야? 누가 설레는 얘기하랬더니 주식 얘기를 우리 예은이 올리고 그래. 그랬는데 아, 괜찮아요. 그냥 경험이라고 인생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살게요. 생각만 해도 설레는 일 보고 있는데요. 8258 님이 주식 받고 복권 갑니다. 복권 사고 발표일 기다릴 때 날짜가 다가올수록 가슴이 설레고 두근거려요. 아마도 토요일 오후쯤 심장이 이러셨는데 아 그렇죠. 그런데 그 설레는 감정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기쁘고 좋지 않을까요? 또 9874님 매일 3명의 아이와 어린이집 4시 아이 하원 후 7시까지 놀이터 가는데 오늘 또 얼마나 힘들지 벌써 설레네요. 아 정말 화이팅! 정말 힘내시라고 하고 싶어요. 화이팅입니다. 안정수님이 고딩딸이 5년 만에 아빠랑 영화 보고 싶다고 합니다. 이번 주 주말이 너무 설레입니다. 너무 스윗하시다. 너무 스윗하다. 요즘 재밌는 영화 많다고 들었는데 또 주말 데이트 잘 하시고요. 0980님이 딸한테 오늘 지혜은 언니가 스페셜 DJ라고 말해줬더니 너무 좋아하면서 보이는 라디오 켜네요. 저희 딸 아이는 월요일마다 두 대 스페셜 게스트 누가 나오는지 제일 설레어해요. 영미 언니 기다리면서도 스페셜 DJ 궁금해하고 기대하더라고요. 그중 오늘이 제일 좋대요. 하루는 아쉬운데 다음에 또 오세요. 고마워요. 친구 고마워요. 진짜로 다음에 또 올게요. 5367님이 저는 지금 한창 일하는 중인데요. 세상 제일 설레는 말은 퇴근하세요인 것 같아요. 집에 가도 딱히 할 일 있는 건 아닌데 왜 퇴근하세요라는 말에 가슴이 두근두근 설렐까요? 아 완전 공감. 저도 이제 촬영하고 나서 집에 갈 때 진짜 너무 설레거든요. 저도 집에서 뭐 딱히 할 일 있는 건 아닌데 집에 갈 때 진짜 집 빨리 가고 싶은 마음에 너무 설레어요. DJ는 이 말을 들으면 근데 제일 설렌다고 하더라고요. 광고.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팀앱
1: 대리.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6: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5: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6: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5: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6: 제조원
7: 현대 오피스.
8: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9: 2시 데이트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10: 텐디 컬렉션 미셸에서 구두 교환권, 유젠 헬스케어에서 비치로전 슬림 쉐이크, 강릉동화 가든에서 효자 두유, 우리 아이 안전케어 롤 안전문 어듀에서 롤스크린, 안 입은 듯 차, 갓바디에서 안착 팬티, 굿즈 판촉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세트,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를 드립니다.
11: 잠시 후 4시부터 시작합니다.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9: 2시의 데이트 스페셜 DJ 지혜은입니다. 벌써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이렇게 빨리 시간이 지나갈 줄 몰랐어요. 박민주님이 예은님 캐릭터나 예능 말고 DJ는 처음 듣는데 너무 듣기 편하네요. 그냥 말할 때 이런 목소리인가 보다 하고 있어요. 스페셜로 자주 나와주세요. 저도 그냥 평상시 이렇게 말할 때는 사실 막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방송에서 이렇게 소리 지르고 하는데 저도 그냥 말할 때는 그냥 이렇게 편하게 말합니다. 저도 스페셜로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00003님이 누군데 이렇게 떨며 멘트 하나 했더니 예은 씨였군요. 왜 떨고 그래? 오늘 잘 들었어요. 아, 혹시나 이게 생방이고 그러니까 말 실수할까봐 되게 조마조마했어요. 그래서 조심하면서 했습니다. 삼성구룡님이 여기 충주예요. 충주지씨 예은씨. 예은씨 내가 많이 좋아하는 연예인인데 오늘 너무라는 단어 진짜 많이 쓴 거 아셔요? 기쁜 마음 많이 표현하는 예은씨 고마워요. 아, 저도 이제 처음 알았는데 너무 이런 단어 진짜 많이 쓰는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진짜 너무기 때문에 그 마음을 진짜 표현하고 싶은데 그게 너무라는 단어밖에 표현이 안 돼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스페셜 DJ 해봤는데 제가 이렇게 잘할 수 있을까 걱정하면서 왔는데 또 막상 이렇게 하니까 재밌네요. 또 제가 또 뮤직도 좋아하기도 하고 뮤직 좋아하기도 해가지고 이렇게 노래 들으면서 하니까 시간이 훅 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소통하고 또 너무란 또 이렇게 진짜 너무 이렇게 좋은 사연 많이 보내주시고 응원도 너무 많이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끝곡으로 IOI의 너무 들려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내일도 진짜 스페셜한 분이 오신대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0: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유종덕 원장입니다.
2: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십니까? 최근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허리 디스크, 협착증 등 척추질환을 호소하는 환자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불려지는 디스크 질환이나 척추 신경관이 좁아지는 척추관 협착증 환자에게 효과적인 치료 방법인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은 기존의 수술 방법보다 작은 절개로 고해상도 카메라를 이용하여 다양한 각도로 수술이 가능하여 합병증이 적어 고령자나 만성질환자도 수술이 가능합니다. 또한 출혈이나 감염 발생률이 낮고 연부조직 손상도 최소화되어 보통 2주 후 일상생활 복귀가 가능합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유종덕 원장이었습니다.

0: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하나의 이름 아래 더 넓어진 우리 지역. 더 넓어진 만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1: 가장 쉬운 것부터, 쉬운 분야부터 자칫자칫 하나씩 이렇게 나가서 하는 바람인데,
2: 예술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지역 자체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3: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전남

전남 목포에 있는 평화광장. 영산강 하구 바닷가에 자리한 넓은 해변공원인데요. 탁 트인 광장과 바다를 따라 산책로가 길게 이어져 낮에는 바닷바람을 맞으며 걷기 좋고 해가 지면 야경 보러 찾는 사람도 많다고 합니다. 평화광장은 해가 지면서부터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는데요. 산책로를 따라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바다 한가운데선 춤추는 바다 분수가 시작됩니다. 음악에 맞춰 수십 미터 물줄기가 바다 위로 솟구치면서 알록달록한 조명과 함께 밤바다를 화려하게 물들이는데요.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8월 25일 화요일 완벽한 하루 시작했습니다. 오늘 첫 곡 어쿠스틱 기타 소리가 굉장히 좋네요. 영국의 포크 싱어송라이터 닉 멀비의 Begin Again 들으셨습니다. 아주 그 오늘 뭔가 날씨가 서울은 아침에 좀 비도 왔고 그래서 좀 습하면서 더운 그런 날씨인데 이 어쿠스틱 기타 소리를 싹 들으니까 뭔가 시원한 느낌이 좀 나서 첫 곡을 들으면서 뭔가 기분이

0: 시원해진 그런 느낌입니다. 아주 어쿠스틱기타를 굉장히 잘 치네요. 비긴 어게인. 저희에게는 이제 영화로 익숙한 어떤 그런 제목이죠. 그리고 TV 프로그램도 비긴 어게인 있었고요. 어쨌든 닉 멀비의 비긴 어게인으로 오늘 완벽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김혜원님이 순디 우리 언니 아기 낳고 오늘 조리원에서 집에 가는 날인데 생일이에요. 아기 때문에 TV는 못 보고 라디오 듣고 있다는데 이제 순디가 축하만 해주면 완벽한 하루예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언니 이름을 좀 이렇게 적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아무튼 김혜원님의 언니분 정말 생일 축하드립니다. 오늘 또 아기도 낳으셨으니 얼마나 또 축하를 배로 받아야겠네요. 아, 제가 선물을 안 보내드릴 수가 없어요. 아기를 이제 낳으셨으니까 커피도 드시겠죠. 커피 드립백 세트 김혜원님께 보내드릴 테니까 언니한테 꼭 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원님이 싹 이렇게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정문주님이 순디 안녕하세요. 생신 축하드리옵니다. 만수무강하세요. 그러니까 김혜원님의 언니와 저는 생일이 똑같습니다. 오늘 제가 또 생일이라 참 부끄럽네요. 제가 좀 오늘 또 이렇게 문자도 많이 받고 뭐 그랬는데 그렇게 이렇게 제 나이 정도 되면 그렇게 생일이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매일매일 새로 태어나기 때문에 전 생일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축하해 주신 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완벽한 하루 이제 또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죠.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입니다. 1, 2부 함께하는 분들입니다. 3일제약, 백조싱크, 오뚜기 카레, 브람쌈마의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유성물산교역, 올품, 음주 후엔 티맵 대리, IBK 기업은행, 주식회사 올데이 프레시와 함께합니다.
1: 지긋지긋 무조맨, 티 어실 원스야.

0: 빗을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1: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2: 백조싱크.
3: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4: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5: 오뚜기.
3: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지친 날.

0: 지친 나를 안아 브람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오 마이 갓, 케이팝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3: 유동 골뱅이,
2: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4: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김하진 님이 시청해 주신 조원선 그리고 존박의 서두르지 말아요 들으셨습니다. 참 조원선 씨는 뭐 저랑 같이 팀도 밴드도 같이 했었지만 언제 들어도 참 이렇게 유니크한 한국에 이런 목소리는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항상 듭니다. 참 목소리가 너무 좋고 물론 노래도 잘하고 존박 씨와 이 목소리 둘이 부른 목소리가 굉장히 잘 어울리죠. 이 노래 특히 제가 좋아하는데 참 조원선 씨도 뭐 가끔 연락은 하지만 좀 다른 새로운 음악이 또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는 뮤지션 중에 한 명입니다. 아, 잘 들었고요. 9629 쓰시는 분이 순디 반가워요. 춘천에 당일치기로 여행 왔습니다. 이제 닭갈비 먹으러 가요. 아 그렇죠. 춘천하면 닭갈비죠. 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왠지 춘천에 가면은 물론 닭갈비가 유명하니까 그렇지만 특히나 더 맛있다고 생각이 드는. 요즘에 뭐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다 비슷비슷할 거 아니에요. 뭐 서울에 있는 어떤 닭갈비집이나 또 다른가요? 저는 뭐 춘천 닭

닭갈비 춘천에서 되게 오래전에 먹어봐가지고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왠지 가면 또 그런 춘천에서는 닭갈비 먹어야 되는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는데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춘천에 양계장이 많대요. 야 이런 건 또 어디서 우리 제작진이 참 아는 게 많아요. 그새 또 AI에 또 검색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양질의 어쩐 닭고기가 많다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025 쓰시는 분 순디 오늘은 친한 언니랑 올여름 마지막 콩국수 먹고 왔어요. 아 오늘 날씨 더운데 정말 맛있겠네요. TV에 나왔던 크리미한 정말 고소한 강동구 콩국수집 오픈런하고 아 한 잔 마시며 이야기하고 왔어요. 대학교 1학년 때 만난 인연인데 30년 지기예요. 언제 이렇게 시간이 흐른 건지 야 오랫동안 만난 친구와 함께 친한 언니와 함께 콩국수 저도 정말 너무 좋아합니다. 콩국수 또 생각이 나네요. 이제 정말 여름이 가는 것 같긴 하지만 아직도 방심하면 안 되죠. 저는 근데 이렇게 막 크리미하고 걸쭉한 콩국수보다는 좀 국물이 맑은 좀 국물 같은 그런 콩국수를 좋아해요. 그리고 저는 소금을 조금 쳐서 먹는 걸 좋아하고 달게 먹는 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어쨌든 우리 동네에도 유명한 또 콩국수집이 있어서 우리 근처에도 자주 시켜 먹고 하는데 이제 빨리 여름이 가기 전에 이런 여름 음식 계속 좀 더 먹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지현님이 어머 순디도 오늘 생일이세요? 축하드려요. 저도 오늘 생일이에요. 오늘 생일이신 분이 많군요. 아 정말 박지현님 축하드립니다. 제가 생일이니까 모바일 커피 쿠폰 하나 보내드릴게요. 에코 브릿지의 곡 듣겠습니다. 너 때문이야.

에코브릿지의 너 때문이야 들으셨습니다. 김혜민님이 아까 그 춘천 닭갈비, 춘천에서 닭갈비 드시는 분 얘기를 했더니 춘천 닭갈비 돌 위에 구워주는 집, 콧구멍 다리 지나가면 나오는 집 정말 맛있어요. 오, 돌 위, 다르긴 다르네요. 돌 위에 구워주는 집이라고요? 오, 거기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콧구멍 다리가 뭡니까? 콧구멍 다리 지나가면 나오는 돌 위에 구워주는 춘천 닭갈비집 여기 한 번씩 가보시기 바라고요. 아까 그 춘천에 계신 분 닭갈비 먹으러 간다고 그랬는데 이쪽으로 좀 바꿔서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김혜민님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이 콧구멍 다리라는 곳은 정식 명칭이 세월교라는 다리라고 하네요. 참고하시고요. 세월교 지나서 돌 위에 구워주는 곳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71 쓰시는 분이 여름이 가기 전 오늘 저희 가족은 밀면을 먹고 왔습니다. 역시 여름엔 밀면입니다. 아, 밀면 저도 참 좋아하는데 밀면. 아, 제주에 있을 때는 이제 그 밀면을 주로 먹죠. 이제 냉면을 제가 평양냉면을 좋아하는데 그게 많이 없으니까 이제 밀면을 주로 먹었는데 밀면집도 정말 제주에 맛있는 집이 많은데 정말 맛있겠네요. 4706 쓰시는 분 순디 아침부터 안색이 안 좋다고 부장님이 약도 주시고 걱정해 주셨는데 사실은 숙취예요. 아직도 죽겠습니다. 숙취 해소법 알려주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술을 안 먹기 때문에 그걸 모릅니다. 저는 숙취를 겪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숙취를 어떻게 해소하는지 모르겠어요. 숙취에 제일 좋은 거는 금주죠. 금주. 술을 적당히 항상 드시기를 추천드립니다. 4706 드시는 분 우리 제작진이 얘기하기를 물을 많이 드시면 된다고 하니까 물 계속 드시고요. 이렇게 괴로운 거를 아셨으면 술을 조금 줄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닉 스트릭 프리처스 그리고 피처링 니나 펠손의 Your Love Alone Is Not Enough 이 곡 들어드리고 저는 2부 취향의 공유로 돌아오겠습니다.

0: 초록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1: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2: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취향의 공유. 오늘 들려드릴 곡은 전진희의 여름밤의 우리입니다. 5년 전 여름에 공개한 곡이고요. 여름밤에 다시 만난 두 사람의 설레면서도 걱정스러운 마음을 그렸습니다. 전진희 작사 작곡이고요. 편곡은 웨이브 투어스의 보컬 김다니엘인데요. 김다니엘 씨가 밴드 멤버들과 이 곡을 다듬다가 노래도 같이 해주면 좋겠다는 부탁을 받아서 보컬 녹음까지 하게 됐다고 합니다. 전진희 씨가 발표한 곡 중에서는 그래도 꽤 밝은 편이라고 할 수 있고요. 웨이브 투어스가 다른 아티스트 앨범에 참여하는 일이 많지는 않아서 이 팀을 아끼는 분들에게도 반가운 곡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름밤에 우리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음악 취향도 문자나 미니 메시지로 공유해 주세요.

오늘 취향의 공예에서 같이 들으신 곡은 전진이의 여름밤의 우리였습니다. 웨이브투얼스가 같이 참여를 했죠. 참 그 편곡도 너무 멋있고 굉장히 나른한 이런 전진이와 그 웨이브투얼스의 김다니엘의 목소리가 아주 참 이 여름에 듣기 참 좋네요. 뭔가 좀 쓸쓸하지만 여름밤에 이 노래를 이렇게 별을 보면서 듣고 있으면 참 낭만적일 것 같다. 물론 가사는 조금 슬픈 노래이긴 하지만 그래도 참 이 음악은 요즘에 SNS에 참 많이 걸려있는 음악이에요. 그래서 이 코러스 부분 좀 사비 부분만 많이 들렸을 텐데 이렇게 저 완곡으로 들어도 참 좋습니다. 잘 들었고요. 한지혜님이 병원 검진차 서울에 왔어요. 오늘 취향의 공유 노래가 위로가 됩니다. 전진 씨의 다른 노래들도 참 좋은 노래가 많아요. 지금 전진 씨는 피아니스트이자 싱어송라이터죠. 요즘에 저하고도 좀 작업을 같이 해서 너무 제가 좋아하는

뮤지션인데 일본에서도 이번에 또 일본 블루노트에서도 또 공연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전진 씨의 음악이 참 많이 여러 여기저기서 많이 들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선아 님이 아니 이런 이거 제가 제 취향곡으로 요청드리려고 했는데 순디에게 기회를 빼앗기다니. 아, 빨리 하셨어야죠. 언제 얼른 좋은 곡이 있으면 얼른 여기 완벽한 하루로 문자를 보내주셔야 됩니다. 제가 언제 좋은 노래 계속 지금 하루에 한 곡씩 지금 보내고 있잖아요. 이선아님 분발하시고요. 김은실님은 대청마루에 누워서 별 보며 듣고 싶어요. 아, 그래요. 이렇게 여름에 좀 밤에 시원하게 이렇게 누워서 별 보면서 들으면 참 좋을 음악인 것 같습니다. 이재영님이 취향의 공유로 문자 보내주셨어요. 베리의 클로버스 공유합니다. 친구 추천으로 들었는데 마음에 들어서 자주 듣는 팝송 중 하나가 됐어요. 찾아보니 완벽한 하루에서 이 노래는 한 번도 안 나왔더라고요. 베리 이 팀은 뉴욕 브루클린에서 결성한 팝밴드라고 합니다. 80년대 팝에서 영향을 많이 받았고 방금 추천해 주신 클로버스 이 곡은 2019년에 발표한 이 베리의 첫 앨범에 들어있다고 하네요. 이 곡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재영 님이 공유해 주신 취향곡 베리의 Clovers 들으셨고요. 그 뒤로 프랩의 As It Was까지 두 곡 들으셨습니다. 아, 두 곡 다 너무 뭔가 비슷한 어떤 시대를 상상하면서 만든 곡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사운드가 너무 둘 다 좋네요. 이재영 님께는 상순 세트 보내드려요.

0: 그죠. 오늘은 닭가슴살 그리고 골라 먹는 아이스크림 쿠폰 이렇게 두 개 보내드리겠습니다. 임소희 님이 보내주셨는데요. 흔한 노래 들려주는 타 라디오 방송들과 달리 차별화된 새로운 귀한 곡들로 듣는 귀의 수준을 높여주는 정통 라디오 같으니라고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이렇게 또 이렇게 저희가 선곡한 어떤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해주는 정말 너무 훌륭한 청취자 같으니라고 임소희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 정말 이렇게 이런 좋은 평을 해주신 우리 임소희님은 저희가 모바일 커피 쿠폰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커피 한 잔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수준 높은 임소희 청취자님. 2443 쓰시는 분,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걸 시작하는 게 점점 망설여지는데요. 헬스장만 가면 힘들어서 집에 돌아오기 바빴거든요. 그런데 순디 덕분에 요즘은 2시간이 후딱입니다. 덕분에 체력도 쑥쑥, 기분도 해피. 순디 고마워요 라고 보내셨어요. 아이고, 저희 완벽한 하루 들으시면서 2시간 동안 운동하시면 하는데 아주 기분 좋게 운동을 하시는군요. 아, 정말 나이가 들수록 뭐 열심히 운동하셔서 정말 그래야지 운동을 열심히 하셔야지 체력이 좋아야 정신도 건강하고 기분도 좋고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 2443 쓰시는 분 열심히 운동하시고 제가 보내드리는 모바일 커피 쿠폰으로 커피도 한잔 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광고 듣고 올게요.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0: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1: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정이든님이 순디 생축해주러 오랜만에 들렀어요 라고 보내셨습니다. 아, 감사드리고요. 자주 오세요. 생일 축하 또 뭐 좋지만 완벽한 하루에서 나오는 좋은 음악 들으러 자주 오시기 바랍니다. 2113 쓰시는 분, 상수님 시내버스 기사인데 발차하기 전에 블루투스로 딱 미니 연결해서 승객들과 같이 들을 준비 중입니다. 오늘 밤 10시까지 저의 운행 친구가 되어줄 미니 너무 감사합니다. 야, 이렇게 또 블루투스로 이렇게 연결까지 하는 수고를 하시면서 손님들과 같이 우리 FM4U를 들으시는군요. 아, 정말 감사드립니다. 2113 쓰시는 분께는 제가 바나나 우유 쿠폰 보내드릴게요. 김미실님은 언니한테 라디오 권유했는데 어제 1분에 문자 2개밖에 안 온다더니 언니 거 소개 안 돼서 실망했대요.

김보경 씨, 자, 더잘 들어보세요, 해주세요라고 보내주셨어요. 김보경 씨, 자주 놀러 오셔서 더 열심히 들어주시고요. 열심히 문자도 보내주시면은 이렇게 김미실님처럼 문자가 소개가 됩니다.

0: 삼성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새벽에 어둑어둑할 때를 뜻하는 우리말 어두컨이죠. 종종 어두컨이로 잘못 쓸 때가 있지만 표준어는 어두컨입니다. 앞에 어두가 붙은 우리말이 더 있습니다. 어둡고 침침하다는 뜻의 어두침침하다와 어둡고 컴컴하다는 뜻의 어두컴컴하다인데요. 형용사 어두컴컴하다를 어두캄캄하다로 쓰는 건 바르지 않습니다. 표준어는 어두컴컴하다입니다.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2: 팔을 조금만 들어 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MBC 재난정보. 요즘처럼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이 이어지면 우리 몸이 체온 조절 능력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이렇게 더운 여름철, 온열 질환을 피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충분한 휴식과 수분 보충인데요.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이나 두통이 느껴진다면 즉시 활동을 멈추고 시원한 그늘을 찾아 휴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몸이 갈증을 느끼기 전에 틈틈이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땀 배출이나 위장장애로 인한 탈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하네요. 특히 온열 질환에 취약한 야외 작업자나 어르신들은 더욱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건강한 여름나기, 작은 실천

만약 섬에 새글이 핀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0: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3부 시작했습니다. 3부 첫 곡은 이타마라 쿠락스 그리고 마르코스 발리 그리고 아지무스가 함께한 삼바지 베랑 아주 제가 좋아하는 곡을 3부 첫 곡으로 들려드렸습니다. 오늘 아지무스의 공연이 있어요. 한국에서. 아 이게 정말 오늘 제가 시간이 안 돼서 못 가지만 너무 가고 싶은 아마도 이 팀의 멤버가 이제 많이 나이를 많이 드셔가지고 내한 공연 마지막 내한 공연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제가 오늘 거기에 가지 못한다는 게 정말 너무 안타깝지만 그래도 한국에서 많은 분들이 또 아지무스의 공연을 볼 수 있었으면 있는 게 정말 너무 좀 이렇게 멀리서는 아마 공연을 보지 못하지만 저는 너무 응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조아름 작가가 저를 위해서 이렇게 선곡을 해줬다고 합니다. 아, 너무 고맙네요. 뭐 공연은 못 가더라도 집에서 아지무스의 노래를 쭉 이렇게 들어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어디에선가 한국에서 서울에서 노래를 하고 있으면 우리 아지무스를 위해서 지금 아마 리허설을 하고 있겠죠. 참. 아, 그 공연에 가는 분들 얼마나 좋을까요? 참 부럽습니다. 7181 쓰시는 분이 완화 선곡 정말 좋네요. 라디오인지 콘서트장인지 모르겠어요. 정말 심쿵이에요. 여긴 방구석 콘서트예요. 그래요. 오늘 아지무스 공연 못 가신 분들 이렇게 이 노래 들으셨으면 뭐 됐습니다. 3252 쓰시는 분은 1분에 문자 2개 들을 때마다 짠하고 그래요. 그래요. 오늘도 뭐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오늘 문자 현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1분에 한 2.25개라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뭐 일상이니까요. 완벽한 하루에선 이게 일상이니까 저는 괜찮습니다.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또 저를 응원해 주시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래도 사연과 신청곡 많이 보내주시기 바래요. 1분에 2.25개 정도 오고 있으니까 그래도 한 1분에 한 3개 정도 오면 참 기분이 좋아질 것 같아요. 문자번호 샵 8000번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입니다. 아 그래도 미니에도 또 많이 보내주시니까 괜찮습니다. 네, 3, 4부 함께하는 분들입니다. IS 동서 주식회사 본 컴퍼니 베스트 슬립 노무법인 폐 롯데렌탈 오뚜기 카레 주식회사 헤리즈 하보에 코끼리 베이글닷컴 음주 후엔 티맵 대리 취업률 1위 경북대학교 새만금 사업단지 사업단 새만금 산업단지 사업단이군요. 죄송합니다. 코리아 트렌치 주식회사와 함께합니다.
1: IS 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청국도에서 잠드는 듯한 깊은 숙면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이제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인스파이어 호텔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5성급 호텔이 선택한 프리미엄 매트리스.
2: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3: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4: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혀 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렌터카 마이카.
5: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6: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7: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8: 오뚜기
9: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10: 아니 본다.

0: 가면 집으로 코끼리 베이글닷컴.
1: 이승열의 노래입니다. 나라.

이승열의 나라 들으셨고요. 그 뒤로 0314 쓰시는 분이 시청해 주신 실리카겔의 멜라토닌 88mg. 멜라토닌 88mg이죠. 뭐 한국 밴드니까 뭐 88mg 이렇게 얘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실리카겔이 얼마 전 8월 20일에 정규 3집을 발매를 했어요. 발라드 오브 유라는 제목의 정규 3집을 발매했고요. 그 앨범 중에서 멜라토닌 88mg 들으셨습니다. 역시 멋있네요. 실리카게. 4627 쓰시는 분이 순디. 지난주에 세운상가에 디지털 카메라 사러 갔는데 우연히 오픈런 같이 기다린 사람들이랑 사진도 찍고 서로 마팔도 했어요. 꿈같 어떤 하루를 찍은 흑백 필름이 오늘 나왔어요. 너무 잘 나와서 공유해봐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오우,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내신 것 같습니다. 0558 쓰시는 분이 순디 1분에 2.25개인데 제 건 왜 소개 안 돼요? 너무하네요. 라고 소개된 거 봤죠? 지금 0558 쓰시는 분. 이 정도입니다. 지금 문자 현황은 1분에 2.93개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곧 1분에 3개 정도는 나올 것 같습니다. 아이고, 0558 쓰시는 분, 그래요. 우리 사정 아셨죠? 그러니까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현님, 아기가 태어나서 순디로 컸다는 건 신기한 일이에요. 그래요. 아빠, 뭐, 그래, 아니, 그래요. 저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박성현님 태어나셔서 이렇게, 커가지고 이렇게 박성현님이, 돼서, 이렇게 MBC에 문자로 보냈어. 완벽한 하루로. 근데 또, 저랑 이렇게 또, 제가 또 그걸 읽어줬다는, 그게 참, 이런 인연이 참 신기한 거죠. 맞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구예찬님이 신청해 주신 곡 듣죠. 도로시밴드의 노래입니다. 소풍.

김은주 님이 11차 항암을 끝내고 오늘은 아들과 남편과 외목항에 왔습니다. 맑고 파란 하늘, 살랑이는 바닷바람, 그리고 순디님 음악까지 모든 순간이 참 행복합니다. 다시 힘을 냅니다. 저 꼭 이겨낼게요. 언제나 좋은 음악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이겨내실 거예요. 항상 이렇게 행복한 마음으로 계속 지내고 더 열심히 치료받으시고 그러면은 아마 좋은 건강한 몸으로 다시 돌아올 거라고 저도 생각하고요. 제가 필터 샤워기 김은주님께 보내드릴게요. 자, 3부 끝곡으로 핑크 마티니의 Splendor in the Grass 들려드리고 저는 4부 상순 퀴즈로 돌아오겠습니다.

0: 마케팅도 어렵고 온라인 판매도 막막한 사장님들, 이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소담스퀘어 전남이 다 도와드립니다. AI 교육으로 온라인 판매는 더 쉽게, 라이브 방송과 할인 쿠폰 지원으로 판매는 더 활발하게, 제품 촬영, 상세 페이지, SNS 영상 제작까지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모든 콘텐츠를 지원하고,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의 만남으로 더 강해지는 지역 특화 프로그램까지 준비했습니다. 이 모든 혜택, 소상공인이라면 무료로 누리실 수 있습니다. 판판대로에서 소담스퀘어 전남을 검색하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1: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0: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실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여러분의 상식이 선물이 되는 상식의 순기능, 그래서 상순 퀴즈. 여러분들은 선물을 챙기고 우리는 여러분의 참여를 유도합니다. 참여 방법 먼저 알려드립니다.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입니다. 다섯 분씩 뽑아서 선물 보내드립니다. 1958년 오늘 8월 25일은 세계 최초의 인스턴트 라면이 출시된 날이었습니다. 일본 식품회사의 창업자였던 안도 모모후쿠가 개발했는데요. 인스턴트 라면은 뜨거운 물과 스프를 넣고 짧은 시간 안에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어 개발된 이후 현재까지도 전 세계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 드립니다. 최초의 인스턴트 라면은 된장 베이스의 미소 라면이었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일본에서 이게 일본의 식품회사에서 개발한 거기 때문에 일본에서 대표로 만든 어떤 라면의 어떤 형태를, 왜냐면 일본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아야 되니까 일본에서 그렇게 개발을 했겠죠. 처음에는 일본에 이제 저희가 뭐 자주 가서 뭐 일본 라면 좋아하시는 분들 많겠지만 미소 라면, 대표적인 맛있죠. 미소 라면, 그리고 이제 된장 베이스의 미소 라면, 그리고 간장 베이스의 소유 라면이 있죠. 어떤 게 더 만들기 편했을까요 이때? 1958년에 어떤 라면을 일본 사람들이 좋아했을까?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미소 라면. 저는 글쎄요, 정말 모르겠네요. 저는 오늘 그냥 미소 라면이 맞을 것이다. 왜냐, 오늘 8월 25일 좋은 날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오로 긍정적으로 미소 라면으로 그냥.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일본 인스턴트 라면을 뭐 뭘로 했을지 왜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왜 그러시는 거예요? 예? 돈코츠 라면, 시오 라면 있죠. 시오 라면 약간 소금 베이스 뭐 이런 건가요? 어떤 게 좋았을까요? 종류가 많죠. 맞아요. 하지만 오늘 그냥 미소라면으로 가겠습니다. 저는 긍정적으로 오늘 저의 어떤 좋은 기분 좋게 긍정적으로 미소라면. 여기서 또 요것도 이거 미소라면이 아니라 X라면, 좀 제작진들한테 제가 좀 실망할 것 같지만 그래도 오늘 안 그러려, 우리 제작진들이 그래도 참 인간적이에요. 오늘 좋은 날에 이렇게 긍정적으로 O로 선택을 하도록 미소라면 쉬운 문제를 내줬겠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최초의 인스턴트 라면은 된장 베이스의 미소 라면이었다. O, X.

상승 퀴즈에 이어서 셰릴 크로우의 Sweet Child of Mine. 아 이거 보세요. 우리 제작진이 좋아하는 노래를 이렇게 또 상승 퀴즈에 이어서 틀어주지 않았습니까? 오늘 상승 퀴즈 최초의 인스턴트 라면은 된장 베이스의 미소라면이었다. 맞으면 O, 틀리면 X였죠. 저는 O, 그렇다. 미소라면이었다. 우리 제작진을 믿는다. 오늘은 긍정적으로 O로 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최영중님, 오늘 순디 두서가 좀 없으신 듯. 그래서 전 X 갑니다. 아유,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우리 제작진 아시잖아요. 얼마나 인성이 좋습니까? 우리 제작진이. 너무 착해요. 오입니다, 오늘. 이우성님, 정답 X. 미소라면 인스턴트로 만들기 힘들었을 것 같은데요. 제작진이 순디 생일이라 기회를 한번 더 준 것 같으신데 그냥 기회를 못 잡으신 거 아닌지. 아이, 그럴 리가 없습니다. 미소라면 인스턴트로 뭐 만들었겠죠. 에? 일본에서 뭐 인스턴트 라면 일본 식품 회사 안도 못 먹고 만들었겠죠. 에? 아, 제 제작진을 뭘로 보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에, 옵니다 오늘. 박연준님 왔다. 나의 도파민 상승 퀴즈. 처음에 돈코츠 라면까지는 쉽지 않았을 것 같고, 그렇죠. 좀 더 만들기 쉬운 미소라면. 일본에 또 이제 된장이 또 맛있잖아요. 미소라면이 맞을 것 같아요. 정답은 오! 순디 생일 버프 고고! 아, 저랑 똑같은 생각을 하셨습니다. 우리 박연주님. 안정수님, 오! 순디 갈수록 예리하십니다. 아, 이렇게 또, 저를 또 이렇게 알아주시는 분들이 많네요.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 뭐 정답은 뻔할 것 같았지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X입니다. 아, 정말 실망이네요. 우리 제작진은 제가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아, 오늘 같은 날 이렇게 부정적인 X로 X 네. 최초의 인스턴트 라면은 된장 베이스의 미소라면이 아니고요. 1958년에 출시된 최초의 인스턴트 라면은 닭고기 육수 베이스의 치킨라면. 치킨라면이었습니다. 참고로 분말 수프 없이 면 자체에 닭고기 베이스의 양념이 배어있는 형태였다고 하네요. 한편 된장 베이스인 인스턴트 미소라면은 10년 뒤인 1968년에 개발되었다고 합니다. 뭐 이런저런 뭐 설명은 뭐 관심도 없고요. X라는 거에 정말 마음이 정말 아프네요. 오늘 X였군요. 오늘 정답은 X입니다, 여러분. X. 자, 정답자 다섯 분 뽑아서 당첨자 게시판에 올려 놓겠고요. 정말 그래요. 이렇게 좋은 날 X라니 정말 너무 미소라면 참 맛있는데 오늘은 집에서 미소라면을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최호영님이 신청해 주신 곡 듣죠. 이문세의 붉은 노을.

0: 라디오 듣고 있는데 벌써 1년이 되어 돌을 맞이했어요. 육아하는 동안 순디 라디오가 너무 힘이 되어서 문자 보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오, 1년이 됐군요. 축하드립니다. 그래요. 이제 1년 돌잔치 하셨나요? 오늘인가요? 생일이 저랑 똑같은 오늘은 아니고 이제 돌을 맞이했다 이거겠죠. 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참 아기가 태어나서 1년 될 때까지 얼마나 또 고수정님이 힘드셨겠어요. 아무튼 부모님이 다 힘드셨겠죠. 축하드립니다. 아, 오유진님 5시에 퇴근해서 항상 집까지 1시간 걸렸는데 그때마다 완화가 정말 힐링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사를 와서 퇴근길이 30분으로 줄어들었어요. 이거 어떡하죠? 라고 하셨습니다. 한 바퀴 더 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승 퀴즈는 푸셔야죠. 그러니까 한 바퀴 더 돌면서 상승 퀴즈를 푸시면 아니면은 집으로 딱 이렇게 블루투스 이어폰 아니 블루투스를 무선 이어폰 딱 해서 미니로 탁 들으면서 가면서 풀면 되겠죠. 알겠습니다, 오진님. 자, 광고 듣고 올게요.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

이문세의 붉은 노을에 이어서 조은영님이 신청해 주신 찰리 푸스의 One Call Away 두 곡 들으셨습니다. 고수정님이 순디 아기 태어날 때부터 순디를

0: 201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시험률 82.1% 수도권 대학교 시험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복대학교
1: 하늘, 도로, 바다 접근 가능한 최적의 입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최고의 일터를 넘어 가장 좋은 쉼터와 삶터

청소 이사 전문 영국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친절한 모디바에서 무항생제 닭가슴살,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원두상점 브라운체리에서 직화식 커피 드립백, 조미료 무첨가 더품담에서 영월 고랭지 김치, 집중을 깨우는 습관 포곤에서 맑은 머리 롤온 패치를 드립니다.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장소연님이 순디 방송 끝나기 전에 얼른 생일 축하드려요. 맛있는 저녁과 함께 행복한 생일이 되길 바랍니다. 상수님 어머니 고생하셨어요 라고 이렇게 저희 어머니까지 이렇게 챙겨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장소연님. 그래요. 사실 뭐 생일이란 게 저보다는 제어를 낳으시면서 고생해 주신 어머니가 또 이렇게 축하를 받는 게 맞는 것 같죠. 맞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김도현님 순디 또 봐요. 오늘도 최고의 하루였다. 헤어지기 전에 다시 한번 생축. 오늘 이렇게 문자와 미니 메시지로 저의 생일 축하해 주신 많은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내년 생일도 같이 이렇게 여러분들과 보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 내일 수요일 여러분들 뭐 좋아하시는 토마스 쿡과 함께하는 젠지의 음악. 내일도 좋은 음악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가지길 바랄게요. 오늘 마지막 곡은 웨스의 서울 들어드리고 저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연출 황종현, 작가 박찬은, 작가는 휴가 갔죠. 조아름, 신보미 작가, 그리고 저는 DJ 이상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1: 무릎 통증은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이들의 관심사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무릎을 꿇으면 무릎 후방에 통증을 느끼거나 쉽게 펴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달 연골파 손상을 의심해야 합니다. 무릎뼈 사이에 충격을 완화해주는 반달 연골은 농사나 조선인같이 쭈그려 앉아 장시간 일하는 사람에게서 많은 손상이 발생합니다. 초기 반달 연골판 손상은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로 호전될 수 있고 간단한 내시경 수술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골연골 손상까지 진행된 경우 내시경을 이용한 창공술, 줄기세포 수술 등이 손상된 뼈 부위를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심한 뼈의 변형이 동반되면 근위경골절골술, 즉 무릎의 효진축을 교정하는 오다리 수술이나 인공관절 수술로 통증 없는 무릎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2: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 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3: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4: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질 박사인 줄 알았더니 하이드 씨였습니다. 빅토리아 시대에 관한 최고의 안내서 중 하나인 고전소설 지킬앤 하이드는 사람을 겉으로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세상 착한 얼굴에 더없이 부드러운 말투에 나긋나긋 상냥한 인상에 현혹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사람을 겪어보면 첫인상은 천사 같았는데 의외로 견디기 힘들어요.

구석을 내보이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순해 보인다고 착한 것이 아니고 느긋해 보인다고 여유로우며 넉넉한 품성을 가진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 그래 그래 맞아 맞아 하거나 그냥 가만히 있어서 수긍과 응원인 줄 알았더니 단지 회피였다는 걸 절감하기도 합니다. 아 사람만큼 이해하기 어렵고 오해받기 쉬운 존재도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사람 보는 눈도 어두워서 걸핏하면 제멋대로 상대를 오해하곤 합니다. 8월 25일 화요일입니다. 배철수의 음악 캠프 출발합니다.

0: 네, 쉐어의 Love and Understanding 들었습니다.
1: 어디 뭐 만져도 돼요? 아이, 오프닝에 너무 기운이 없어서 깜놀했습니다. 7033번. 어제 얘기 드렸잖아요, 제가. 투병 중이라고요. 감기로 투병 중인데, 어제보다 목 상태가 좀 안 좋은 것 같긴 합니다. 가급적 말을 좀 줄이고 음악을 많이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곡으로 쉐어의 Love and Understanding 들었고요. 1부, 2부 주식회사 이비가 푸드, 현대해상화재보험 3일제약, 주식회사 해리즈아보에, 오뚜기 카레, 주식회사 본컴퍼니, 음주 후엔 티맵 대리, 백조싱크, IS동서, 도드람 한돈, 키움증권, 주식회사 올데이 프레쉬,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에서 함께합니다.
2: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3: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2: 1일 1짬뽕 오케이?
4: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5: 지긋지긋 무조맨
6: 티 어실 원스야.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I love rock and roll. John Jett and the Black Hearts. 0338번으로 통해 주셨습니다. 자, 휴대전화 문자는 샵 8000번으로 받겠습니다. 샵 8000번, 50원의 정보 용료 추가되고요. 길게 보내면 100원입니다. 사진 보내실 수 있고요. 예. 미니 게시판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고요. 김윤숙 씨가 청해 주신 음악, 로저 워터스. 로저 워터스는 누구냐면 핑크 플로이드의 예. 송라이터이자 예. 싱어이기도 하고 베이스 연주자. 예. 사실 그 더 월 앨범 있잖아요. 그 유명한 더 월 앨범은 핑크 플로이드 이름으로 발표됐습니다만 거의 로저 워터스가 주도적으로 만들었죠. 예. 자, 로저 워터스의 솔로 앨범 중에서 The Pros and Cons of Hitchhiking.

네, 존 레논 Watching the Wheels 들었습니다. 8459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존 레논의 Watching the Wheels 앞에 들으시는 음악은 로저 워터스 The Pros and Cons of Hitchhiking. 이 로저 워터스 앨범에 유명한 연주자들 많이 참석했거든요. 예. 리드 기타는 에릭 클랩튼이 연주했고요. 색소폰은 데이비 샌번. 예. 그리고 퍼커션 레이 쿠더라고 제가 좋아하는 퍼커션 연주자 있는데 예. 정말 좋은 연주자들이 함께 앨범을 만들었습니다. 9757번으로 여름을 어떻게 보낼지 고민하다가 이미 여름의 끝자락에 와서 여자친구하고 대천 해수욕장에서 태닝하고 대전 삼겹살 식당 가는 길이에요. 예. 쨍쨍한 햇살과 시원한 바람 그리고 지는 노을. 백햄과 잘 어울려서 메시지 남깁니다. 오. 근데 여름의 끝자락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아직 끝이 아닌 것 같아요. 어? 여름의 한복판 같아 막. 와, 처서도 지났잖아요. 보내셨네. 1552번. 아, 날씨 왜 이러는 겁니까? 처서도 지났는데 끈적끈적. 와, 전 모르죠 뭐. 예. 자, 5631번으로 청해 주신 음악 펄프 Come on, people.

0: 안녕하십니까.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의회 초대의장 송용곤입니다. 새로운 시작에는 하나된 힘이 필요합니다. 전남광주가 함께 열어갈 통합의 시대, 소통과 공감, 책임과 신뢰의 우정으로 320만 특별시민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1: 대한민국의 미래가 전남광주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AI와 신재생 에너지,

0: 우주항공과 바이오헬스, 800조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까지 AI 시대,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가 여기서 시작됩니다. 모두가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역의 인재들이 대혁신 시대의 주인공입니다. 지역에서 배우고 성장하며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인재를 지역대학이 함께 키우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 광주지역대학교 총장협의회와 앵커 사업단이 함께합니다.
1: 전국 탑지으로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2: 지금 시각은 6시 30분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4: 오늘도 대단히 더웠는데요. 그래도 이번 주가 막바지 폭염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이번 주보다는 낮 기온이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행히 이번 주도 오늘이 가장 더운 거고 차차 기온이 좀 떨어지겠는데요. 그래도 내일까지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내일도 비 소식이 들어있는데 수도권과 강원도에 아침부터 비가 오겠고요. 내일 저녁까지 경기 북부, 강원 북부에는 최대 60mm, 서울에는 5에서 3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35도를 넘어서는 곳이 많겠는데 습도까지 더해져서 체감 더위는 더 심하겠습니다. 목요일, 금요일엔 충청 이남에 비가 오고요. 주말에 전국에 비가 오면서 더위가 덜해지겠습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탈진실 시대로 불리기도 한다. 사람들마다 자신이 믿고 있는 진실을 이야기하는데 잘 들어보면 그 진실은 대부분 확증 편향에 기인한 것들. 진실이란 믿고 있지만 팩트에 어긋나고 근거가 부족한 것들이 너무 많다. 얼마 전 우리나라에 왔던 기업가 빌 게이츠는 사회로 진출하는 청춘들에게 한스 로슬링의 팩트풀리스를 즐겨 선물하곤 했단다. 내가 읽은 가장 중요한 책이자 세계를 명확히 이해하는 데 유용한 안내서다. 그래서 단순히 책 추천을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직접 책을 사 선물하기도 했다. 읽고서 자신의 신념이 사실과 부합하는지 돌아보라.

저수는 오늘 데이터가 충만한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편견과 선입견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들 생각을 한다. 우리는 저마다 세상이 왜 이 모양인지, 사람들이 왜 저따위인지 개탄하고 규탄하는데, 팩트풀리스는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데이터와 통계를 제시한다. 우리가 입 모아 말하는 점점 살기 어려워지는 세상과 점점 인간성이 나빠지는 사람은 사실이 아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세상은 점점 나아지고 있고 사람들 또한 점점 나아지고 있다. 객관적 근거들이 그걸 증명한다. 어떤 주장을 하려면 근거를 대야 한다. 그냥 느낌이 그랬다고, 내 믿음이 그렇다고 하면 객관적 사실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섣부른 일반화의 오류가 사실 충실성에 의문을 표하곤 한다. 팩트의 근거에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려는 태도가 자신의 주장에 힘을 실어준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어떤 판단을 할 때도 마찬가지다. 가능한 한 근거를 찾아야 하고 근거가 된 데이터도 맹신하지 말아야 한다. 데이터와 통계도 거짓말에 능하다는 사실을 명심하면서 냉정하게 통찰력을 발휘해야 한다. 우리는 긍정본능보다 부정본능을 더 앞세우는 존재. 좋은 소식보다는 나쁜 소식에, 좋은 사람보다는 못된 사람에 더 잘 반응하도록 세팅되어 있어서 우리의 세계관이나 인간관은 그다지 밝지 않다. 점점 좋아지고 있다는 낙관보다 점점 나빠지고 있다는 비관이 우리에겐 친숙하고 안전하게 느껴진다. 비록 우리의 본능이 그런 쪽으로 이끌더라도 팩트풀리스를 나침반 삼아 올바른 길을 찾아가야 해서 사는 건 늘 쉽지가 않다.

네. 블랙의 원더풀 라이프 들었습니다. 뭐 인생이 늘 원더풀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 기왕이 뭐 원더풀하다고 생각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어차피 삶은 같은데 예,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예전엔 진짜 부정적인 사람이었거든요. 제가 그 거의 뭐 제 젊었을 때 사진 한번 찾아보세요. 그 불만에 가득 찬 그 표정. 아, 진짜. 지금 제가 봐도 그럴 테니까, 야, 쟤는 왜 저렇게 얼굴에 불만이 가득할까? 젊음의 특권이죠, 그것도. 시니컬한 것도. 네. 나이 들어가지고 그런 건 별로, 아니,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블랙, 원더풀, 라이프. 자, 6시 41분. 10초 막 지났습니다. 조성욱 씨가 아까 오랜만에 헤이조를 신청하셨는데 오늘 목 상태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좀 긴 버전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자, 딥 퍼플 버전입니다. 헤이조. Hey,

0: 딥퍼플의 헤이조 들었습니다. 존 로드의 키보드도 멋지고 해먼드 오르겐 연주거든요. 리치 블랙모어의 기타도 멋지고 이 딥퍼플의 아주 초기 작품이에요. 이 당시에 보컬리스트는 로드 에반스라는 인물입니다. 딥퍼플의 헤이조.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백조 싱크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3: 우리 아이 도드람
4: 나왔어.
3: 우리 남편 도드람,
5: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3: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6: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7: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8: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9: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10: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1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12: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자, 1, 2부 끝곡은 오아시스의 샴페인 슈퍼노바. 강세규 씨 0308번 고맙습니다. 3부에 다시 만납니다.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1: 괜히 말했다가 저 사람이 나한테 실망하진 않을까?
2: 정여울 작가는 고민을 털어놓는 능력이 부족했다죠. 그런데 살아보니 그게 아니었고, 그래서 새삼 20대의 나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답니다. 고민을 털어놓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야. 고민을 털어놓는 순간 그 문제는 그대로일지라도 나는 바뀐단다. 누군가와 마음을 터놓고 얘기하고 나면 문득 느끼죠. 할 수 없을 것 같은 막막한 나에서 해볼 만하게 단단해지는 나로 어느새 변신. 그게 고백의 초능력이죠.
3: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4: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5: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6: 혹시 내 어깨 회전근개 심술 상태는 괜찮을까요? 지금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팔을 들어 올릴 때 한쪽만 힘이 떨어지진 않으세요? 물건을 들어 올릴 때 유독 한쪽 팔이 더 힘들진 않으세요? 어깨 근육이 한쪽만 눈에 띄게 줄어들진 않았나요?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통증을 심하게 못 느껴도 이미 어깨 속 힘줄에 이상이 시작됐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팔이 힘이 떨어지는 느낌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신호입니다. 어깨 통증을 많이 못 느껴도 검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금 더 일찍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합병증을 막을 수 있고 앞으로 내 어깨 상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5: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목포시와 목포 MBC가 공동 주최하는 목포 시민 아카데미가 8월 27일 목요일 오후 2시 목포 MBC 4층 컨퍼런스홀에서 열립니다. 이번 목포 시민 아카데미에서는 투자 전문가 염승원 이사가 대한민국 자산시장의 대변화를 주제로 이야기를 전합니다. 목포 시민 아카데미는 개인 맞춤형 최적 시력을 제공하는 안경 전문점 이안경. 아직도 안 가보셨나요? 축구장 2배, 인태성의 요한인의 할인 매장 3호점 해남점. 믿음이 기술이 되는 곳, 도지정 경신 1급 자동차 서비스. 생활인구 100만, 동아시아 해양허브 목포시가 함께합니다. 급변하는 시장 환경 속 투자의 방향을 제시하는 시간, 목포 시민 아카데미에서 함께 만나보세요. 8월 27일 목요일 오후 2시 목포 MBC 4층 컨퍼런스 홀에서 열리는 이번 목포 시민 아카데미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1: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 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네. 헌트릭스, 이제 오드리 누나, 레이아미, 골든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들었는데 또

0: 순탁. 유명인 배순탁. 배두나 씨도 있고. 아, 수지도 원래 배수지예요. 그다음에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들도 많죠. 음악계에서는 베토벤 형. 그다음 축구계에도 있습니다. 축구계. 예. 베켄바우어라고요. 예. 베르바토프. 맞네. 르캄프 형 있네. 베르캄프. 예. 그만할까요? 예. 베컴은 빼겠습니다. 베컴도. 베컴 안 좋아해. 예. 자, 광고 뒤에는 배가 성을 쓰는 사람 중에 제일 유명한 배순탁 작가와 또 신혜림 작가와 함께 배신의 한수 진행합니다. 3부 4부 음주엔 티맵 대리 에어비앤비 CTOCL 9단지 주식회사 워킷 영월군 농업기술센터 이카운트 모빌코리아 윤활유 서울우유협동조합 SK케미칼 주식회사 올데이 프레쉬에서 함께합니다.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2: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3: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4: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알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Walk it, walk it. 언제
5: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6: 안전화.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고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0: 경기도 교육청에서 처음 시작합니다. 학생이 주도하고 독서, 예술, 운동으로 삶을 활기차게 채우는 폼프리스쿨 실천학교를 공개 모집합니다. 경기도 교육청 홈페이지로 지금 신청해 주세요.
1: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네. 배신양 진행합니다. 배순탁, 신혜림 씨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세요.
3: 안녕하십니까?
1: 네. 그 배가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 제가 아까 배순탁 씨라고 얘기했는데 그 좀 뭐 오바긴 한데
3: 배수지 씨가 있는데요.
1: 탑10 안에 들지 않아요? 탑10?
3: 탑10 안에 못 들죠.
1: 네. 10명 대봐요. 배가 중에 유명한 사람.
3: 아니, 제 기억이 이제 기억력이 나쁘잖아요. 제가. 이제 제 머릿속에 예를 들면 소설가 배명우 씨 제가 좋아하는 뭐 아니, 한국을 대표하는 SF
1: 당신이 소설가. 좋아하는 거하고 일반 때
3: SF 소설가 중에 제일
1: 일반
3: 유명합니다.
1: 사람들이 더 많이 하는 거하고는 다르죠.
3: 아유, 그리고 뭐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예. 아이린. 예. 배씨입니다.
1: 예. 아무튼 내가 볼 때 탑 10 안에 들어 당신도 이제
3: 탑 40.
1: 교만하지
3: 아메리칸
1: 말고
3: 아메리칸 탑 40. 예.
1: 잘해야 된다니까. 예.
3: 저는 뭐 교만이라는 것은 저의 어떤 성장과 가장 거리가 멉니다.

0: 아닌데.
1: 저는 요즘... 겸손 그 자체죠.
0: 아니 아니 아니. 겸손은 힘들어요.
1: 네. 아 그거
0: 그 조용남 형이 노래했잖아요. 겸손은 힘들다고.
1: 아, 일단, 어. 네, 저는 무지야말로 무지에 관한 한 저는 슈퍼 자산가입니다.
0: 이것도 일종의 잘난 체예요. 자, 아, 우리 오랜만에 만나는 것 같은데?
1: 지난주에는 이제 카더가든 씨가.
0: 아.
1: 예, 예. 어. 예,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2: 그렇게 됐다고요? 네, 지난주에도 네. 스페셜 DJ 이엘님이 오셨었고.
0: 네, 오랜만에. 아, 그러네. 네. 네. 네. EL 씨하고 한번 하고 네. 카더가든하고 한번 하고
2: 2주를 지나서
0: 3주 네. 만에 만나는 거네 우리가.
2: 네네 네. 아, 맞아요. 네.
0: 3주 만에 만나는데 지금 제가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1: 네, 저는 뭐 잘 알고 있죠.
0: 뭐 재미나게 할 수가 없네. 네.
1: 오늘 저 일부러
0: 두 분이 좀 재미나게 해주세요.
1: 제가 또 이 겸손하고 또 눈치가 빠르거든요. 어. 오늘 긴 곡 가져왔습니다.
0: 잘했어요. 네. 자 일단 신혜림 작가가 음악.
2: 네.
0: 아 잠깐 이건 뭐야?
2: 네?
0: 3656번으로 오늘 비틀즈 팝업 다녀왔습니다. 사방이 비틀즈 비틀즈. 야 미소가 절로 나면서 행복하더라고요. 마지막 날에 배 작가님 오신다고 들었어요. 기대됩니다. 어.
1: 아 이거
0: 요거 배순탁 작가죠?
1: 그거 그런 것 같은데요?
0: 그 말. 아야 탑텐 안에 든다니까.
1: 일요일 날 그. 비틀즈 이번에 어. 굉장히 큰 팝업 행사가
0: 네네.
1: 저 삼성동에 있는 백화점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어. 제가 가서 이제 비틀즈의 역사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는 겁니다.
0: 아. 비틀즈에 대해서는 뭐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알고 계신 거 아니에요?
1: 그렇지 않습니다.
0: 네, 뭐라?
1: 아니 대신 그 제가 번역한 모던 팝 스토리나 네. 레코드맨에 있는 내용들 기반으로 해서 어. 네, 비틀즈에 대해서 짧게 설명해 드릴 예정입니다. 어. 네, 30분. 밖에 안 합니다. 네.
0: 30분이나 한다고요?
1: 30분 두 번.
0: 30분이 얼마나 긴 건데. 네.
1: 아 근데 마지막에 또 음악을 들어야 되니까 한 어. 25분 정도.
0: 예, 예, 예. 네. 별로 중요하지 않은 얘기를 네. 길게 했네요.
2: 네. 네. 네.
0: 자 신혜림 씨 음악 소개해 주세요.
2: 뭐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예. 제가 이제 음악을 소개해야 될 것 같아. 뭐 지금 저 아까 정신이 없네요. 어디까지 이야기가 갔다 온 건지 지금 흐름을 따라가기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1: 축구 얘기 안 한 게 어디예요?
2: 아 그렇긴 한데요.
0: 자, 축구 얘기 조금 할래요?
2: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0: 이강인 선수 골 넣은 건 봤어요?
2: 아, 제가 월드컵이 끝났기 때문에.
1: 아 진짜 안 봤어요.
2: 네.
0: 아 이강인 선수 소속 팀은 합니까 지금?
2: 하여튼 스페인에 계시잖아요. 그건 알고 오, 있습니다.
1: 네. 뭐 이 정도면 됐죠.
0: 마드리드에 있습니다.
2: 아, 네. 네.
1: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
2: 계시는군요. 네. 어.
0: 아, 이 스페인 전문가인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섭하죠.
2: 제가 전문가였나요? 아, 어. 네. 이강인 선수가 플라멩코 공연을 본다. 뭐 그러면은 조금 제가 소식을 알 텐데 어. 그건 아니어가지고.
0: 네네.
2: 뭐 어쨌든 네. 저는 지금 제가 소개할 음악은요. 뭐 전국에 계신 안씨 분들 잠깐 네, 귀기울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아, 안시송을 가진 분이에요?
2: 네.
1: 아, 이걸 이렇게.
2: 아니, 배씨 얘기를 많이 하시길래요.
1: 네,
2: 네. 네. 1937년생 대배우죠. 안소니 호킴스가 최근에 클래식 앨범을 발표를 했습니다.
0: 아, 본인이?
1: 최근에 네. 굉장히 화제입니다.
2: 네. 전부 12곡이 들어있는데 전부 다 본인이 작곡한 음악인데요.
0: 이야.
2: 사실 안소니 호킨스가 2012년에도 클래식 앨범을 한 장 낸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본인이 직접 영화 음악을 작곡한 적도 있었고 사실 아주 어렸을 때 4살 때부터 피아노를 연주했고 6살 무렵에 즉흥 연주를 시작했고 10대 때는 지역 연극을 위한 음악을 작곡을 하면서 어릴 때의 꿈은 피아니스트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배우 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작곡을 멈춘 적은 없었다라고 하고요.
0: 네.
2: 이번 앨범을 이 작업을 할 때 사실 굉장히 예전부터 사실상 평생 동안 작업해온 음악들을 집대성한 앨범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만큼 오랫동안 작업했던 것들을 이제 모은 그런 네. 작품이라고 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요. 그 구스타포 두다멜이라는 베네수엘라 출신의 지휘자가 이 안소니 호킨스의 작품을 지휘를 맡았고요.
0: 네.
2: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하면서 이렇게 협업이 이루어지기도 했는데요. 전반적으로 많은 음악들이 본인 그리고 가족 그리고 웨일스, 영국 웨일스 출신인데 자신의 고향 이런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경험에서 음악들을 만들게 됐다고 합니다.
0: 네.
2: 특히나 이번에 가장 처음으로 공개한 음악이 피아노 독주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모음곡이에요. 1947이라는 조곡에서 2악장 브레이컨 로드라는 작품이었는데

0: 1940년대, 그러니까 안소니 호킨스가 10대 때인 거죠. 10대 때 본인의 고향에서 보낸 어린 시절에서 영감을 얻은 곡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음악의 멜로디는 1963년에 당시 연극 배우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백스테이지에 피아노가 한 대 있어서 거기에서 피아노를 막 연주하면서 즉흥적으로 놀다가 그 멜로디에서 영감을 받아서 그 멜로디를 가지고 이번에 공개를 한 음악입니다. 그러니까 10대 때 어린 시절과 20대 때 쓴 멜로디로 지금 89살에 이 음악을 공개를 하게 된 거예요. 한마디로 이 음악 안에 앤소니 호킨스의 어떤 인생 전체가 담겨 있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예, 이렇게 거장의 배우가 어떤 식의 음악을 만들었고 그게 어떻게 연주가 됐는지를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1: 앤소니 호킨스를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들은 양들의 침묵의 그
0: 한니발 렉터.
2: 그렇죠. 네. 뭐 연기로서 정상에 오르신 분인데 저도 맞지? 인터뷰를 읽어봤는데
1: 진짜 무서워.
2: 음악이야말로 내가 평생에 가장 하고 싶었던 단 한 가지였대요. 아하. 연기가 아니라. 네, 그럴 정도로 굉장히 좀 열정이 있으시다.
1: 뭐 연기로는 뭐 아카데미상도 받으시고
0: 뭐
2: 갈 때까지 가셨으니까요.
1: 한 번 다 했으니까. 네. 음악은 안 하셨으니까.
2: 여기서 이 곡을 구스타포 두다멜이 이제 지휘를 했는데요. 네네. 구스타포 두다멜은 바로 월드컵 하프타임쇼 때 지휘자 바로 그분입니다.
1: 아 그래요? 예, 예. 어허. 여기서 또 갑자기 축구 얘기가 나오네. 네.
2: 아니 이건 뭐 워낙에 이제 세계적인 이벤트였으니까 그만큼 거장이란 얘기죠.
1: 네네. 네네. 그러면 앤소니 호킨스의 연주 듣죠. 예.
0: 네. 1947 조곡 2악장 브레이컨 로드입니다.
1: 듣겠습니다.

0: 이 음악 나가는 동안 스튜디오 창밖을 보는데 이 노을하고 와, 이 앤서니 홉킨스의 음악이 잘 어울리는데 있죠. 예. 브로켄 로드 잘 들었습니다.
1: 네.
0: 장난이 아니신데 이거.
1: 이 앨범의 앨범 명이 Life is a Dream이에요. 그 앤서니 호킨스가 자신의 삶 전체가 하나의 꿈이었다라고 소감을 이야기하기도 했었는데요.
0: 네.
1: 누군가한테는 정말 배우가 되는 것 자체가 꿈이기도 하잖아요.
0: 예.
1: 다른 사람의 꿈을 정말 완벽하게 살아내신 분이기도 하고 또 음악인으로서의 본인의 꿈도 이뤄낸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89살의 이 음악인으로서 하나의 자신의 인생을 집대성한 그 사람이라는 것 자체가 좀 많이 보이는 음악 같더라고요.
0: 네, 저는 일단 저보다 한 살이라도 많은 분이
1: 네.
0: 뭘 하시는 거 보면
1: 네.
0: 늘 존경스러워요.
1: 그렇죠. 네.
2: 요게 그 브래큰 로드를 말씀드린 요 브래큰이
0: 네.
2: 제가 이거 좋아합니다. 고사리거든요.
0: 어어.
2: 고사리. 어린 시절 집에 그 고사리가 이렇게 무성히 난 길이 있었대요.
0: 네네.
2: 그 길을 항상 잊지 않고 약간 그 페니레인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0: 어어.
2: 비틀즈의 페니레인. 어린 시절의 그 길.
0: 네, 전 세계에서 고사리를 먹는 민족은 우리밖에 없을 겁니다.
1: 아,
2: 외국에선 거의 먹지 않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0: 독초예요. 그거, 네. 그거 고사리 그냥 먹으면 큰일 납니다.
2: 큰일 납니다. 네. 네, 큰일 납니다.
0: 네. 네. 네. 근데 그걸 어떻게 알고 또 그걸 야
1: 삶고
2: 그걸 어떻게든 먹겠다.
0: 어, 저는 좋아하거든요. 고사리나물.
2: 저 오늘 점심에도 먹었습니다.
0: 아 그래요?
2: 예예. 예.
0: 야, 그것도 빈대떡에 고사리나물 들어가 있으면 아, 진짜 그렇죠, 맛있잖아요.
2: 그렇죠.
1: 어? 고사리 비빔밥 아닌가요?
2: 비빔밥에도 많이 넣죠. 네.
1: 파스타도 고사리 파스타도 되게 맛있어요.
2: 고사리 파스타 유명하죠.
1: 아, 네.
0: 얘기가 완전히 중구난방으로 막가네.
2: 네, 저 바로 소개하겠습니다. 예전에 네. 한번 소개해드린 미국 출신 재즈 뮤지션 데이빗 보이의 블랙스타 앨범에 연주로 참여했던 바로 그 뮤지션입니다. 데이빗 보이가 반에서 먼저 요청을 했었죠.
0: 네네.
2: 이 도니 맥카슬린의 신곡이 나왔는데요. Solace라는 제목, 위안, 위로라는 뜻이죠.
0: 네네.
2: 이 곡 오늘 가져왔습니다.
0: 빨리 들어야 되겠는데.
2: 네.
0: 자, 도니 맥카슬린 Solace. 이 음악 들으면서 배신의 한수 마칩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오늘도 저마다의 자리에서 힘을 내는 사람들. 하루하루 웃으며 버텨보지만 힘든 날도 있습니다.
1: 가게 문을 열었는데 손님이 없으면 잠 힘들죠.
0: 그렇지만 한번 해보는

0: 마음.
1: 처음엔 온라인 판매가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그래도 한번 해봤어요.
0: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서 가능한 일.
2: 촬영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 장비를 같이 써면서 해보니까 감이 오더라고요.
0: 그 따뜻한 한마디에 다시 힘을 내봅니다.
3: 다시 찾아와 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싶어요.
0: 그 순간들이 모여 소상공인의 웃음이 됩니다. 소담스퀘어와 함께하는 소상공인 흐흐흐 캠페인.
3: 소담스퀘어 전남.
4: 소담스퀘어 전남.
5: 소담스퀘어 전남.
6: 소담스퀘어 전남.
0: 961만 소상공인이 모두 웃을 때까지 소담스퀘어 전남.
7: 만약 섬에 새글이 핀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8: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9: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10: 계절의 시계가 다시 역으로 돌아간 듯한 더위인데요.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 발효 중이고 특히 남부지방은 경고로 내려진 곳이 많습니다. 8월의 마지막 주까지 늦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 다행히 이번 주 후반에 비가 오면 다음 주는 더위가 좀 꺾일 전망입니다. 그래도 내일까지 남부지방은 많이 덥습니다. 볕이 강한 가운데 낮 기온 35도 안팎까지 오르겠고요. 중부지방은 오늘보다는 낮 기온이 좀 떨어지는데요.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수도권과 강원권에 5에서 60mm의 비가 예상되고요. 제주도에도 낮 동안 소나기 지나겠습니다. 목요일, 금요일에는 충청 이남에, 주말에는 전국에 비 소식 들어있습니다. 박윤경입니다.
9: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네, 주다스 프리스트 브레이킹 더 로 들었습니다. 2399번으로 와 초등학생이 신청을 했는데 4학년 2학기를 맞이한 초등학생입니다. 요즘 일렉 기타 배우고 있어요. 방학 동안엔 일주일에 두 번씩 배우러 학원에 갔고요. 스모그 언더워터 연습 끝나서 새로운 곡을 시작했습니다. 실력도 늘고 팔과 손가락도 덜 아프고요. 열심히 해서 원하는 곡들을 칠 겁니다. 야, 기타도 샀어. 오호. 아, 이 음악 지금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주다스 프리스트, 브레이킹 더 로. 초등학교 4학년. 예. 너 저 촉법이라고 법 어기면 안 된다. 브레이킹 더 로. 예, 이거 안 돼. 연주만 하고. 자, 7시 34분 40초 막 지났습니다. 이종민 씨, 김원식 씨, 고맙습니다. 아델, 헬로우.

테디 스윔스의 루즈 컨트롤 들었습니다. 최인혜 씨 고맙습니다. 앞에 들으신 음악은 아델, 헬로우였고요. 예. 이세라 씨가 아저씨 휴가 가신 사이에 ELC가 스페셜 DJ 할 때 인생 노래를 만났습니다. 코디 프라이의 포토그래프. 와, 이거 100회 만들었으면 평생 몰랐을 것 같아요. 오. 야. 아, 이 노래를 갔어. 이 노래가 예전에 그 조우진 배우가 스페셜 DJ 할 때 이 노래 틀었거든요. 근데 조우진 씨는 이걸 와, 김동률 씨가 알려줬대요. 김동률 씨 노래 뮤직비디오에 조우진 씨가 주연을 맡은 적이 있네. 그때 예, 알게 됐다고 합니다. 뭐 어떻게 알든 뭐. 자, 코디 프라이 포토그래프.

0: 화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저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명령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응? 이것도 기넥신이네?
3: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2: SK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4: 온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5: 잠시 후 8시부터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가 방송됩니다. 어제 다 못한 얘기 오늘 마저 나눠요.
6: 자, 배틀스의 음악 캠프 오늘 마지막 곡은 황인용 씨가 정해 주신 예스의 연주한 노래 라운더바웃입니다. 프로듀서 송명석, 작가 김경옥, 배순탁, 박소영, 디스크 자키 배철수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가 곽정은입니다. 혼자 여행을 많이 다니면서 알게 된 게 있어요. 혼자 사는 삶은 낯선 도시를 혼자 여행하는 일과 참 많이 닮아 있다는 건데요. 길을 잃을까 두려울 때도 있지만 지도를 보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묻기도 하고 그렇게 다시 길을 찾아내면서 나는 나를 안전하게 데리고 다닐 수 있는 사람이라는 믿음을 쌓아가게 되죠. 내가 나의 가장 믿음직한 보호자가 되어주는 삶이라면 그 자체로 괜찮은 인생이지 않을까요?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3: 팔을 조금만 들어 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MBC 생활정보. 입이 심심할 때 껌을 간식으로 드시는 분들 있으시죠? 이 껌을 씹으면 침 분비량이 많아지면서 면역 항체가 증가한대요. 껌을 5분만 씹어도 우리 몸속에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침입했을 때 방어하는 면역 글로불린이 2.5배나 증가합니다. 그리고 껌을 씹으면 뇌로 가는 혈류량이 증가해서 뇌가 더 활성화되어서 집중력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된대요. 운동 효과도 있는데요. 리듬감 있는 외부 자극이 가해지다 보니까 심박수를 높이고 운동 효과를 증대시킨다고 합니다. 이런 건강 효과 얻기 위해서는 무설탕 껌이나 자일리톨 껌을 10분 정도 양쪽 번갈아 드시는 것이 좋대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 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갈군 금속을 다듬어 연장을 만드는 기술자를 대장장이라고 하는데요. 서울에도 전통 방식을 고수하며 화덕에 달군 쇠를 두드려 칼을 만들고 투박한 숫돌로 날카롭게 칼을 가는 대장장이가 있습니다. 그가 말하길 칼 가는 횟수를 정해두는 것보다 중요한 건 토마토를 자를 때 껍질이 먼저 눌리거나 파의 단면이 지저분하게 썰리는 등 무뎌진 칼이 보내는 신호를 재빨리 파악하는 거래요. 들지 않는 칼로 괜한 힘을 주다가 다칠 수도 있으니까요. 비싼 칼인데 왜 들지 않냐고 불평하기보다는 관리에 소홀하진 않았는지 무딘 칼로 엉뚱하게 힘만 준 건 아닌지 살펴야 합니다. 문제는 정확한 곳을 건드릴 때 해결되는 법이니까요. 여기는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0: 8월 25일 화요일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첫 곡은 루엘의 As Long As You Care였습니다. 오프닝에서 요즘까지도 전통 방식으로 칼을 가는 대장장이 이야기 나눴어요. 무딘 칼이 더 위험하다라는 말을 하면서 문제가 생겼을 땐 어딜 건드려야 할지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5534님께서 저 어릴 때 트럭 타고 칼 갈아요 하고 확성기로 외치시며 동네방네 다니시던 분이 생각나요. 그러게요. 칼을 사본 적은 있어도 갈아본 적은 없었네요. 저는 있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별로 쓰지도 않는 주제에 그 칼 가는 거를 엄마가 어디 갔다가 뭐 사오셨는데 그냥 왜 간편하게 되게 조그만한데요. 칼 가는 무언가 도구가. 그래서 거기다가 놓고 슥싹슥싹 하면 진짜 그 전에 저는 칼이 무딘 상태라는 걸 모르고 있다가 아 칼이라 하면 자고로 이 정도로 예리한 것이었구나. 깜짝 놀랄 정도로 날이 날카로워졌었던 기억은 있습니다. 9724님, 저는 무뎌진 저의 열정을 되돌리고 싶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그것도 다 식어가는 모든 것에도 이유가 있겠죠. 계속해서 그렇게 끌어오르고 있는 것만이 또 마냥 더 좋은 것인가 하면은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 열정이란 게 없어진 대신에 그 자리에 반드시 무언가가 대신하고 있을 거거든요. 그게 뭔지 인지해 나가는 게 또 우리들의 숙제겠죠. 자, 오늘 3, 4부는 한여름밤 음악 페스티벌 썸머 페스타인 별밤 마지막 시간은 Can't Be Blue와 함께합니다. Can't Be Blue 음악 좋아하는 분들 많을 거고 저도 플레이리스트에 담은 곡이 있을 정도로 참 기다렸던 밴드인데요. 이따 9시부터 라이브도 듣고 음악에 관한 얘기도 나눌 거예요. 보이는 라디오도 그때 켜집니다. 그 전에 부엉이들의 하루는 어땠는지 듣고 싶은 노래는 뭔지 많이 많이 보내주십시오. 단문 50원 장문 100원 되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 열어놨고요. 별밤 1, 2부는 오뚜기 카레, 음주 후엔 티맵 대리, CTOCL 구단지, 주식회사 워킷, 롯데렌탈, 3일제약, IS동서, 주식회사 이비가푸드, 주식회사 올데이프레쉬,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와 함께합니다.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2: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2: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Walk it, walk it. 언제
3: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4: 안전화.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5: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

0: 슬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1: 8월을 뜨겁게 수놓은 한여름밤의 음악축제 써멀페스타인 별밤. 그 대망의 피날레를 장식할 주인공은 밴드 켄트비 블루입니다. 8월 25일 화요일 가든 스튜디오 현장에서 라이브로 함께하세요.

악뮤의 해프닝 듣고 왔고요. 8209님께서 자그마한 분식집을 혼자 하고 있어요. 오늘은 2주에 한번 있는 쉬는 날이었어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날, 종일 뒹굴거리며 별밤 시작하길 기다렸다가 이제 운동할 준비해서 뛰러 나왔습니다. 1시간만 뛰고 들어갈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와, 2주에 한번 쉬는 날에 딱그 러닝을 하는 모습 너무 멋집니다. 오히려 그게 가만히 누워 있는 것보다는 사실 몸에 활력을 재충전하는 데에는 훨씬 좋긴 할 거예요. 강운성님은 대장범 목소리 잘 들으려고 80만 원짜리 이어폰에 20만 원 DAC를 샀어요. 대장범 목소리랑 음악 환상입니다. 도대체 어떤 소리로 듣고 계신 거예요? 와, 상상도 안 되네요. 와. 황송합니다. 아주 좀 소리 덕후신가 봐요. 김은경님, 냉장고에 잔뜩 쟁여뒀던 옥수수가 어느덧 마지막 한개 남았어요. 그동안 야금야금 여름밤 간식으로 잘 먹었는데 이 마지막 옥수수 다 먹고 나면 가을이 성큼 와주길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럼 그 자리에 이제 고구마가 들어가려나요? 또 사랑스러운 고구마의 계절이 생각보다 또곧 돌아오겠죠? 노래 듣는 동안에 부엉이들의 사연과 신청곡 더 보내주시고요. 이하이의 홀로 듣겠습니다.

이하의 홀로에 이어서 조금 전 6시에 나온 이창섭 신곡입니다. 또 사랑이라니. 들으셨고요. 강세나님이 대장 오랜만이에요. 너무 바쁘게 보낸 여름이에요. 인생이 참 그래요. 행복한 일은 어쩌다 한 번. 힘든 일, 슬픈 일은 너무 한꺼번에 오는 것 같아요. 파도가 한 번에 들어와서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중이에요. 아이고, 세나님. 지금 그 시기로군요. 그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예, 조금 우다다다 하고 어떻게 이렇게 한꺼번에 악재들이 겹치지? 그럴 때 항상 저는 말씀드리죠. 그냥 이것은 시기의 문제일 뿐 나의 어떤 흐름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터널 같은 시즌이 있는데 누구나 그곳을 통과하는 때가 있는 거라고. 그리고 빈도수가 그렇게 설정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가끔가다 행복해야 훨씬 더 맛있다고. 행복의 빈도수보다는 좀 힘든 일이 좀더 길게. 아, 그래서 아, 이게 좀 당연한가 보다 하고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아, 엄청난 좀 쾌감을 느낄 수 있게 그런 걸까 싶기도 하고. 아무튼 또 한번 잘 지나가 봅시다, 세나님. 최지영님은 2025년 10월에 결혼한 저희 부부에게 이쁜 아기가 찾아왔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행복이지만 아직 초기이다 보니 매사에 조심스럽고 걱정하는 아내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돼주고 싶어서 아내가 자주 듣는 별이 빛나는 밤에 사연을 보냅니다. 내 사랑 봉주희, 내가 옆에서 보필 잘할게. 우리 뚜사미도 건강하게 아빠 엄마 만나자. 사랑해. 저희 결혼식 퇴장곡 혁오의 러비야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너무너무 미리 축하드리고요. 그 입장곡은 많이 좀 신청하시는데 퇴장곡을 신청해 주시는 건 진짜 특이한데 굉장히 힙한 결혼식이었겠어요. 요 노래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혁오의 러비야.

0: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목포문화방송에 대한 제어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초록힐링의 명소 담양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0: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나는 하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선 나머지를 포기해야 한다고 믿었다. 취미도 돈도 친구들과의 시간도 운동도. 그래서 원하는 바를 이룰 때까지 무채색으로 살아가기로 했다. 다른 것에 눈을 돌리는 건 시간 낭비처럼 여겼다. 그런데 돌아보니 다들 나처럼 사는 건 아니었다. 나름의 취미도 즐기고 시간 내서 운동도 하고 친구들도 만나면서 자기 할 일을 해나가고 있었다. 나는 왜 그게 안 될까 싶었지만 그래도 내 방식이 맞다고 믿고 내가 가진 색깔을 지워가며 노력했다. 하지만 끝내 목표 달성에 실패하고 말았다. 언젠가 학교 수업에서 받은 질문 하나가 생각났다. 당신을 상징하는 색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아직 아무 색도 칠해지지 않아서 앞으로 무슨 색이든 칠할 수 있는 무한의 가능성을 염원하며 나는 하얀색이라고 답했다. 그런데 지금은 그 하얀 도화지를 온통 검게 칠해버린 것 같다. 다른 색으로 덧칠해도 결국 검은색이 돼버리는 그런 상태 말이다. 그렇게 혼자 만든 까만 어둠에 파묻혀 있던 날들을 지나면서 조금씩 깨달았다. 나는 여전히 검은색일 수도 있지만 굳이 하얀 도화지로 돌아갈 필요는 없겠다. 검은색으로 칠해진 종이 위에서도 표면을 긁어내면 그 안에서 새로운 색이 나온다. 그러니까 지금의 나는 아무것도 그릴 수 없게 된 검은 도화지가 아니라 이제부터 다시 무언가를 그려볼 수 있는 스크래치 페이퍼일지도 모르겠다.

5월 5일에 루프탑 듣고 왔습니다. 오늘 안녕들 한가요는 익명을 요청한 K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었고요. 원하던 목표는 이루지 못했지만 다른 길을 찾아보기 시작했고 지금은 그 결과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그러다 알게 됐어요. 결과적으로는 실패했지만 그 목표로 향해 가던 과정이 다른 길에 도움이 되기도 한다는 걸요. 제가 지나온 시간이 단순히 실패라는 한 단어로만 정의되는 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절대 그렇지가 않죠. 모든 노력을 막 하면서 지낸 시간들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뿌리를 내려서 우리가 예측한 것과 다른 결실을 내주더라고요. 그것은 무조건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시간이 아니라 어떤 노력을 했다면 그렇더라고요. 정말 생각지도 못한 방식의 그 어떤 미래에서 아, 그때 그 시간이 이런 의미였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날이 반드시 와요. 반드시. 0706님, 마흔 중반에 솔로로 사니 주변에 친구들이 없어지네요. 외롭지만 같이 있는 강아지 소미가 저를 위로하고 전 의지합니다. 이 또한 내 인생이고 각자의 인생이 있을 테니 저는 더 이상 그림을 그려 채우려는 욕심은 버리고 하얀 백지를 바라보는 인생을 즐기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사실 그렇죠. 뭔가 깨달은 이들이 하는 얘기를 보면은 저것이야말로 궁극의 자유라고 하는 게 딱 저 0706님이 말씀하신 상태인 것 같아요. 뭔가를 채우려 하는 것보다는 있는 그대로의 나를 제3의 눈으로 이렇게 바라볼 줄 아는 것. 그렇게 되면 모든 감정 또 번뇌 이런 걸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잖아요. 저도 그게 좀 가능한 어른으로 크고 싶었는데 전혀 못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짧게나마 명상이란 걸 해보면서 매일매일 조금이라도 하다 보면은 또 한 1년, 5년, 또 10년 뒤에 나는 생각보다 또 많이 달라져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고 있어요. 채우려는 욕심을 버리고 하얀 백지를 바라보는 인생, 저는 정말 의미 있는 얘기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안녕들한가요 사연 보내주신 K님께는 선물 보내드릴 거고요. 이 시간은 무탈했거나 그러지 못한 하루의 이야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되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 또는 별밤 홈페이지 게시판으로 남겨주시고요. 계속해서 사연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윤하의 계절 범죄 들을게요.

0: 유나의 계절 범죄 이어서 샤이니의 재현 들으셨습니다. 박초롱님, 얼쑤 금요일에는 발레 가서 9시부터 듣는데요. 오늘은 안 가는 날이라 운동장 러닝하면서 처음부터 들었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기분 탓인가 이렇게 요새 운동 열심히 하고 있는 분들 사연이 많지? 덩달아 같이 근육이 붙는 느낌이에요. 이게 지금 그 발레를 정식으로 지금 그 코스를 가고 계시는 건가? 아니 그냥 취미는 취미로 하시는 거라고 하기에는 월수금 아닌가? 아무튼 너무 궁금해요 초롱님. 발레도 이게 취미 발레라는 게 생기고 나서 안 건데 해보는 사람들이 그걸 그냥 만만하게 본 사람들은 빨리 그만뒀고 운동을 좀 하던 사람들이 하면은 좀 오래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엄청 힘들다고 하던데 어떠세요 초롱님한테는? 9033님, 요즘 일하면서 자주 연락하는 분이 있는데요. 문자나 톡으로는 상냥한 편인데 실제로 만나서 대화를 하면 뭔가 차가운? 나한테 뭐 화난 거 있나 싶어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그냥 소통을 서툰 사람인 걸까요? 정답입니다. 근데 사실 저도 좀 톡으로가 훨씬 편해요. 근데 막상 만났을 때는 좀 말을 덜 하는 편이에요. 물론 일로 만나는 사이는. 그래서 그 온도차가 좀 있을 수 있는데 생각해보니까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혹시 마음 쓰고 계시려나? 라는 걱정이 저도 드는데 그만큼 9033님 뭔가 화난 거 있을 리는 없어요. 문자나 톡으로가 마음 표현이 훨씬 더 쉬운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냥함이 9033님을 향한 더 진짜 마음에 가까울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 사연 좀 만나봤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1: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2: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3: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2: 1일 1짬뽕 오케이?
4: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0: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자녀의 마음을 돌보는 것은 단순히 자녀를 위로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의 감정을 존중하고 함께 해결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이런 친밀한 경험은 우리 청소년들이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조절하며 건강한 관계를 맺는 힘을 키워줍니다. 하루 10분, 자녀의 마음을 함께 살펴보세요. 그리고 풀기 힘든 어려움이 있다면 서울시 교육청의 위센터를 찾아 상담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서울시 교육청과 MBC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4: 별이 빛나는 밤에.
5: 저는 하다 말다 한 거 다 빼면은 필라테스는 진짜 오래됐고 한 8, 9년 넘은 것 같은데 그 뒤로 한 4, 5년 전부터 PT를 추가했어요. 그리고 한 6개월 전부터 기능성 트레이닝이라고 밖에는 설명 못할 무언가를 추가했는데 그 운동이 약간 좀 저한테 요새 엄청난 부스터가 돼주고 있어요. 세 가지 운동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0759님 안녕하세요. 저는 천안 사는 주부 양수희라고 합니다. 지금은 서울 어느 숙소에서 별밤을 듣고 있습니다. 시간 흘러가는 게 너무 아쉬워요. 내일이면 집에 가야 하는데 이 밤을 잘 보내야겠어요. 궁금해요. 어떤 일로 오셔서 숙소에서 묵고 계시게 된 건지. 뭔가 일단 아쉽다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혼자 있는 시간이 좀 필요하셨었나 봐요. 어떻게 좀 그런 좋은 시간 좀 보내셨을까요? 밤을 좀 길게 보내주셨으면 좋겠네요. 너무 피로하지만 않을 정도로. 2부 마무리하면서 더 1975의 Robbers 듣고 다시 올게요.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2: 팔을 들어올릴 때 발생하는 어깨통증은 대부분 어깨뼈가 자라 힘줄을 누르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를 방치하면 힘줄 손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초기 힘줄 파열은 간단한 추사치료 또는 내시경 치료로 좋아질 수 있지만 치료 시기를 미뤄 힘줄 손상이 진행한 경우 단순 봉합술로 봉합이 안 되거나 수술 후 재파열이 되어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힘줄 수술 시 파열 부위와 힘줄 상태에 따라 힘줄 봉합 방법이 다르며 심한 경우 동종인대나 인공인대를 이용한 인대 보강술 또는 재건술이 필요합니다. 어깨 통증은 초기에 정확한 진료 및 적절한 치료를 하면 쉽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0: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3: MBC 재난정보. 요즘처럼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이 이어지면 우리 몸이 체온 조절 능력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이렇게 더운 여름철, 온열 질환을 피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충분한 휴식과 수분 보충인데요.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이나 두통이 느껴진다면 즉시 활동을 멈추고 시원한 그늘을 찾아 휴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몸이 갈증을 느끼기 전에 틈틈이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땀 배출이나 위장장애로 인한 탈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하네요. 특히 온열 질환에 취약한 야외 작업자나 어르신들은 더욱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건강한 여름나기,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0: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별밤 3부 시작했습니다. 광고 듣고 썸머 페스타인 별밤 함께할 Can't Be Blue와 돌아올 거고요. 별밤 3, 4부는 미분당,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환인제약, 현대해상화재보험, 오뚜기 카레, 에어비앤비, 주식회사 해리즈 하보웨어와 함께합니다.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0: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0: 썸머페스타인 별밤 마지막을 벌써 장식해줄 분들이에요. 밴드 Can't Be Blue 어서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드디어 여러분들을 뵙게 되었습니다. 일단 우리 도훈 씨부터 맡고 계신 포지션이랑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2: 안녕하세요. 저는 밴드 Can't Be Blue에서 보컬과 프로듀싱을 맡고 있는 이도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3: 안녕하세요. 저는 드럼을 맡고 있는 김대훈이라고 합니다.
4: 네. 안녕하세요. 저는 베이스를 맡고 있는 이휘원입니다. 안녕.
5: 네, 저는 건반을 맡고 있는 권다현입니다.
6: 안녕하세요. 저는 기타의 김채현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지금 마이크 밖에 쪽 마이크를 열어놨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의
7: 아, 이게 효과음이 들려요? 아니었구나.
0: 들려요. 아니에요.
7: 아, 효과음이 아니야.
0: 네, 그래서 지금 도훈 씨 자기 소개할 때만 조금 편애하게 편애하시는 느낌으로

0: 혹시 팬덤 애칭 같은 건 없나요?
1: 아, 아직 없습니다.
0: 아직 없어요?
1: 저희가 한 2년 정도 됐는데 아직까지 이제 많은 뭐 후보가 나왔지만 아직 명확한 이제 팬덤명은 없는 상태입니다.
0: 또 이게 팬분들의 성향에 따라서 뭐 우리는 뭐 애칭 같은 필요 없어 하는 분들도 있고 빨리 지워줘 하는 분들도 있는데 팬들 어떠세요?
1: 어때요? 네,
0: 지워달래잖아요. 빨리 지워주세요. 뭐 곡만 짓지 말고.
1: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내부 논의 중입니다. 슬슬 이제 후보가 하나 나와가지고
2: 좋은 후보가
1: 네, 좋은 후보가 하나 나와서
0: 그 한두개 정도만 얘기해 주시면 안
1: 아,
0: 돼요?
1: 근데 이게 스포라.
0: 아니, 후보.
1: 후보
2: 예전 후보가 있었죠.
1: 뭐 캔모 엑스도 있었고 네. 뭐
0: 아니,
1: 캔둥이
0: 그
2: 블루미, 캔둥이.
1: 뭐 켄따개
0: 별론가 봐요. 팬분들의 아이디어를 좀 수렴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1: 아, 에이, 저희가 또 적극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0: 예, 지은님이 김대훈 빠이땡 이러고
3: 파이팅 파이팅
0: 그리고 이로 시작하는 아이디 쓰시는 분이 휘원 오늘 왜 이렇게 청순해라고 왜 그렇게 청순하시죠 휘원 씨?
4: 오늘 오랜만에 머리를 내려서
0: 아 덤머
1: 약간 건실 청년이네. 네.
2: 교회 오빠 스타일이죠.
4: 교회 오빠 스타일. 교회 오빠 스타일.
0: 평소에 약간 좀 청순한 스타일이 아닌데 오늘 유난한 건가요?
4: 그런가요, 여러분?
1: 원래 막 청순한 성격은 아니고 약간 좀 그 퇴폐한 걸 좋아해요.
0: 아 그래요? 오, 좀 그런 또 그런 완전 반전 매력이 있군요. 그리고 와이님은 채현 화이팅! 이라고 너무 흥분해서 오타를 내주셨고
2: 화이팅님은
0: 이동훈 화이팅!
1: 아 화이팅입니다.
0: 9091님은 건반찬 청년 사랑합니다.
1: 권청!
0: 다현 씨를 향해서 또 인사 보내주셨고요. 지금 스마트 라디오 미니 그리고 MBC 라디오 유튜브 채널 무흐지로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자 가든에서 지금 꽤 아마 이 시간 들어서 모인 요번 약간 좀 여름 스페셜 코너였는데 제일 좀 많은 팬분들이
1: 또 저희 팬분들이 저희 길을 또 살려주셨네요.
0: 진짜 아직 비록 캔트 비 블루는 이름도 지어주지 않았지만 팬들의 사랑은 지금 굉장히 큽니다. 아 그리고 제가 별밤에서 캔트 비 블루 노래 틀 때마다 노래 이렇게 듣고 오, 노래 되게 좋다 누구야 하면서부터 인지를 하고 그 다음에도 몇 번 너무 좋아가지고 최근에 제일 이 팀이 궁금하다 언제 한번 부르자 초대석으로 계속 몇 개월 전부터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1: 진짜로요?
2: 네. 아 너무 영광입니다.
0: 감사합니다. 진짜로
1: 영광입니다.
0: 원고를 한꺼번에 다 같이 넘기시네요. 이거랑 완전 다르게 가버릴까?
1: 아 저는 좋습니다.
0: 예예예. 예,
2: 안 보겠습니다.
0: 그리고 뭐 주변에서도 Can't Be Blue 좀 언급하는 뮤지션들도 좀 있었고 실제로 24년 6월에 낸 싱글이 처음부터 좀 사랑을 반응을 좀 받은 편 아니었나요?
1: 네 사실 그 발매가 되고 나자마자 막 핫백에도 오르고
0: 와 핫백은 진짜 힘든데
1: 그러니까 샤라웃도 해주시고 하시길래 그게 이제 아 원래 내면 이렇구나
0: 아이고야
1: 그게 이제 다음 앨범 때 이제 깨졌죠.
0: 그게 진짜 쉽지 않은 일이죠.
1: 다음 앨범을 내고 아 그게 쉽지 않았던 거구나.
0: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 또 별밤 식구분들 중에서는 Can't Be Blue 좀 낯설고 혹시 제 또래 혹은 그 위에 연령대 분들을 위해서 TMI를 하나 드리면은 우리 도훈 씨가 예전에 가수 이상우 씨 아드님입니다.
1: 맞습니다.
0: 그 소식이 아마 조금 더 많은 분들께 좀 정말 하고 반가우시라고 말씀드리고요. 아 그리고 이제 3년 차가 되었는데 반응이 이렇게 뜨겁고 정규 1집이 두 달 전에 나왔어요.
1: 맞습니다.
0: 그리고 저 지금 봤는데요. 예. 업적을 또 얼마 전에 세우셨네요.
1: 맞습니다.
0: 본인 입으로 좀 자랑 좀 해주세요.
1: 아 우리 채현 씨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랑.
2: 저희 이제 독일에서 열리는 이제 세계 인디 밴드 이제 대회가 있는데 에머겐자라는 대회에서 저희가 한국 최초로 2026년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1: 34년 만에.
2: 맞아요.
0: 34년 만에.
2: 맞습니다.
0: 아, 그러니까 대회가 생긴 지 34년 만에 그러니까 이 대회에서는 어쨌든 한국 밴드 처음인 거예요?
2: 네, 맞습니다. 1등.
0: 약간 좀 소름 끼치네요. 그리고 It's Love 님도 이 소식도 하셨어요. 그 말하고 싶었나 봐요. 에머겐자 국제 결선에서 34년 역사상 한국팀 최초 우승이라는 큰 결과 얻으셨는데 발표 순간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이나 소감 궁금하다고.
1: 아, 사실 이제 저희가 독일까지 가서 좀 굉장히 긴장도 많이 하고 또 너무 쨍쨍하신 저희가 밴드분들 다른 밴드분들 공연도 봤는데

0: 네, 너무 멋있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걱정도 많이 했는데 딱 1등 Can't Be Blue, South Korea 하니까 이제 다들 부둥켜 안고.
1: 야, 아니 급기야 채현 씨가 연주 부문에서도 1등을 했대. 이게 되게
2: 고맙습니다.
1: 다채롭게 심사를 하나 봐요.
0: 아, 이게 기타 부분 1등이랑 드럼 부분 1등, 그리고 3등, 2등, 1등 이렇게 하는데 저희 드러머는 상을 못 받고.
1: 아, 저런. 굳이 그렇게 못한 것을 온 거예요.
0: 저희 드러머는 1등을 못 했고,
1: 하지 못했지만
0: Can't Be
1: 기타가
0: Blue는 1등을 했고,
1: 했고
0: 기타는 1등을.
2: 베스트 기타리스트로 선정되어가지고
1: 그 정도면은 거의 뭐 석권을 했네요, 근데.
0: 석권을 했죠.
1: 야, 근데 우리 그 대훈 씨의 변을 혹시 들어볼 수 있을지.
0: 왜 1등을 못 하셨나요?
1: 예.
3: 아, 그것보다는 전 그냥 이따 저희 안에 들어가서 증명을 한번
1: 좋아요. 아무튼 이 팀이요, 그 다들 아시겠지만은 이 실용음악 쟁이들입니다. 그래서 연주력들은 당연히 또 상당하실 텐데. 이게 그 대훈 씨가 좀 중간에 합류를 했고, 근데 원래부터 Can't Be Blue 팬이었다고요? 사실인가요?
3: 아, 네, 맞습니다.
1: 어디서 먼저 인지를 하고 나서?
3: 아, 일단은 근데 원래 다 알고 있었긴 했는데,
1: 아, 그럼 어떻게 팬이야?
3: 제가 곡을 너무 좋아해서 막 콘서트 보러 가고 막
1: 아,
3: 그랬어요.
0: 맞아요. 막
1: 진짜요?
0: 곡 노래 따라 부르고 그 정도로
1: 그렇구나. 그 약간 운명적이었겠어요. 좀
0: 좋아했었어요. 맞습니다.
1: 뭔가 같이 좀 하게 되었을 때좀 남달랐었나요, 기분이?
3: 아, 네. 기분이 죽여졌습니다.
1: 들어와서 보니까 또 어떻던가요? 팬심이 여전히 남아있나 들어와서 보니까 또 뭐, 아유 뭐.
3: 싹 사라지죠.
1: 팬심 사라지고 그래서 동료가 되어버렸고요. 아무튼 우리 도훈 씨가 멤버들을 모은 밴드 구심점이고 또 보컬과 프로듀싱을 담당하고 있고요.
0: 맞습니다.
1: 채현 씨는 말씀드렸다시피 에머겐자스 기타 연주 부문 1등. 우리
3: 예.
1: 휘원 씨는 대학 입시 수석 입학.
0: 동화방송을 들려드릴게요. 수석.
1: 그 어려운 곳을. 다현 씨는 피아노에서 실용음악 작곡으로 넘어갔는데 고등학교 때 실기를 줄곧 1등만 했다.
0: 저 이거 팩트인가요?
1: 다 맞나요, 지금?
0: 팩트가 된 건가요, 이거?
4: 고등학교 1학년 때
1: 맞아요?
4: 2등이었고요. 2학년 때부터 열심히 갈고 닦아서.
0: 2학년 때부터 1등?
4: 네.
0: 아.
4: 2학년 때부터 1등.
0: 충분하죠, 충분하죠.
1: 아, 약간 좀 디테일하게 좀 수정해 주셨습니다. 이제 자랑거리가 한두 개가 아닌데 지금 요게 빠진 것 같다는 얘기 혹시 있나요?
0: 아, 그또 저랑 대훈이 형은
1: 네.
0: 동아방송예술대학교 서울예술대학교를 1년 일찍 19살 때
2: 조기
1: 조기
0: 입학을
1: 입학을 아주 재간둥이 들이십니다.
0: 완전히 재간둥이.
1: 네. 그리고 아무튼 좀 빨리 이렇게 좀 관심도도 좀 가지게 되었고 데뷔곡부터 이제 여기까지 3년 차 정도면은 아직은 그런 일이 없나요? 좀 투닥투닥 에피소드라든지.
0: 아, 많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실 그룹인 이상
1: 에이, 특히
0: 많이
1: 밴드는
0: 특히 많이 싸웠었고, 사실 요즘은 좀 안정기예요.
1: 아,
0: 요즘 이제
1: 그래요?
0: 서로 많이 친하고, 사실 저희는 놀아도 저희끼리만 놀거든요. 맨날 막 놀 사람 없나 하면은 서로한테 전화하고 서로 아니면 연락할 사람도 없어요.
1: 아, 그러니까 모여서 생활을 하시지는
0: 아,
1: 않고.
0: 그거는 진짜 싸울 것 같고요. 좀 상극이 몇명 있어서
1: 아,
0: 같이
1: 그래요?
0: 살았을 때 사실 뭐 싸운 에피소드라고 하면 사실 이 둘이 좀
1: 휘원 씨와 대훈 씨가
5: 저희들이 약간 톰과 제리 스타일이어가지고
1: 누가 톰 누가 제리인가요?
5: 제가 약간 제리 스타일. 제가 대훈이를
0: 좀.
5: 조금씩 이렇게 갈구다가 놀리다가 대훈이가 한번 화가 나면은 이제 그때 대훈이가 저한테 화를 냅니다. 그러면 제가 계속 받아주다가 갑자기 저도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제 불이 쳤다가 저희 둘다또 이제 그래도 그렇게 나쁘진 않아가지고 서로 이제 먼저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면서
1: 아,
5: 매번
1: 빨리
5: 이렇게
1: 또
5: 끝내는
0: 막 울고.
4: 항상 중재는 저랑 보컬이에요.
0: 네,
4: 중재가 없으면 계속 싸워요.
5: 근데 제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1: 뭐죠?
5: 아니 사실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갈구는 게 아니라 도훈이랑 다현이가 둘이서 끝까지 갈구다가
0: 아니야,
5: 제가 마지막에
1: 야단치다가
0: 아니
1: 네.
0: 솔직히 시작은 여기예요.
1: 아,
5: 시작
1: 그래요?
5: 맞아요,
1: 시작은
5: 맞아요,
1: 맞아요. 다현 씨다?
5: 네,
0: 그래요.
3: 시작 여기고 얘는 옆에서 이제 구경 좀 하다가
1: 네.
3: 한마디 이제 거들다가 이제 이 형이 마지막에
1: 네.
3: 그냥 이제 막타 딱
5: 항상 제가 이제 이렇게 둘이 이렇게 되고
1: 아 그래서 톰과 제리의 케미를 좀 자랑하고 계시고
0: 홍대 네, 한복판에서 싸운 적도 있어요. 공연 끝나고 메이크업 다 한 상태로
1: 네.
0: 저희끼리 이제 그
1: 한잔하고
0: 한잔 아, 얘기해도 되나요?
1: 아 그럼 한잔하는 게 다 여러분들 무슨 한잔 아니잖아.
0: 한잔 하러 이제 딱 갔는데 이제 둘이 막 싸워가지고 홍대 길거리에서 막, 야!
3: 아니야, 잠깐만. 그 합정에 그 사진관 옆에 왔죠.
4: 골목에서
3: 사진관 옆 골목에서.
1: 골목은 괜찮은 편이에요. 여러분들의 대선 배격인 데이브레이크는요.

0: KBS 앞에 그 계단 쫙 있잖아요. 거기에서 예, 네, 한 40 가까운 나이에 이 그 보컬 이원석 씨와 기타 정유종 씨가 네. 왜 남자들 싸우다 그거 뭔지 아시죠? 서로 이마를 이렇게 맞대고 이마를 서로 이렇게 비비는 그 느낌 뭔지 아시죠? 그러면서
1: 촬영이 아니고 실제로.
0: 아, 실제로. 와. 그렇게 싸우고 라디오에 들어가셨대요. 아. 그러니까 밴드는 원래 좀
2: 밴드는 원래
0: 잘 화해하기만 하면 됩니다.
3: 저희 제일 애틋합니다.
0: 맞습니다. 애틋하다.
2: 요즘에는 뭐 너무
3: 시간을 많이 보내가지고.
0: 그래요. 근데 뭐 싸우는 거는 나쁜 일이 아니에요. 약간 네. 좀 음악적으로 또 다들 뭐 주장할 바가 있어가지고 그런 경우도 생기고 하니까 6061님이 멋진 친구들입니다라고 갑자기 보내주셨고요.
4: 멋진 친구들.
0: 예. 네, 그리고 리님이 좋은 제안 주셨습니다. 오늘 옆에 앉아 있는 멤버 칭찬 하나씩. 자, 수건 돌리기처럼 도훈 씨가 그 대훈 씨를 칭찬하고 이렇게 넘어가 보죠.
4: 너무 많아서 생각이 안 나지? 예.
5: 대훈 씨의 칭찬.
0: 너 그럼 생각나는 멤버부터
5: 좀 마지막에.
0: 오케이 오케이. 도저히 생각이 안 나는 모양이니까. 혹시 나는 그래도 내 옆에 멤버 칭찬거리 있다 하는 분 손 좀 들어주시겠어요? 아, 너무 없네요. 예, 여러분들. 어떻게 악평으로 돌릴까요?
5: 어, 비난은 많.
0: 비난. 아, 비난거리를 짧게 그럼 한 마디씩만.
5: 아, 예. 비난. 아, 뭐부터 하지?
0: 뭐부터 하지라니요.
5: 사실 이제 방송에 나갈 수 있는 것만.
0: 아, 당연히 좀 수위 조절. 아, 뭐 이거 안 되고. 자체적으로 해 주시고요.
4: 나도 한다.
5: 이것도 안 되고. 네. 아, 이것도 안 되는데.
0: 아. 여러분들 도저히 방송 불가능한 비난 또는 네네. 비난만 있는 거고 칭찬은 도저히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지금 상태이신 건가요?
5: 아니 사실 장난이고 네. 칭찬을 하자면은 네네. 너무 착합니다. 너무 착해서 막 장난치는 것도 다 받아주고
0: 그래요?
5: 네 드럼도 잘 치고
0: 너무 착하다 드럼 잘 친다 너무 형식적인데 많습니다. 어떻게 우리 다현 씨 네. 채현 씨에 대해서 어떻게 혹시 칭찬할 거 없을까요? 아, 또 이렇게 네, 방송에 마가 떠버리고 있어요. 여러분 참 진실된 밴드군요.
1: 제가 먼저 다현이 형 칭찬을 해보죠.
0: 예예, 가보죠.
1: 다현이 형.
5: 아니 형 정말... 나야 돼.
0: 어, 아 일단 뭐, 그럼 또 어려 다현 씨 일단 해보. 아니, 원하는 멤버 지목해요.
5: 아, 오케이, 원하는 멤버, 원하는 멤버.
1: 다현이 오케이. 형은 일단 너무 잘 생겼죠. 이 왕자님 같은 여러분들도 인정하시죠.
0: 외모가 훈훈하다.
1: 감사합니다.
0: 진짜. 정말 겨우겨우 하나 나왔어요 지금. 여러분 도저히 칭찬하는 걸 나중에 생각나면 네. SNS에 올려주시겠어요? 너무 알겠습니다. 궁금하니까. 아, 예, 그 팬분이 요청한 거였는데 이렇게 좀 어렵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이쯤에서 그러면은 훈훈한 이야기 끌어내는데 실패했으나 훈훈한 라이브 시간 준비돼요.
5: 어, 벌써 라이브인가요?
0: 어, 어디 좀 더 얘기하실래요?
5: 어, 아니요. 시간이 좀 빨리 가네요.
0: 그렇죠, 그렇죠. 자, 네. 어떤 곡일지 멤버들이 소개해 주세요.
5: 다현 씨 한번 소개해 주세요.
0: 다현 씨?
6: 네, 첫 곡은 저희 사랑이라 했던 말 속에서 저희 데뷔곡이고요. 어떻게 보면 저희를 이 자리에 빠르게 올 수 있게 해준 곡이지 않을까 맞습니다. 싶습니다.
0: 맞습니다. 이 곡. 자, 멤버들은 라이브석으로 이동해 주시고요. 아, 이 노래 별밤에서도 몇 번 들었는데 드디어 이거를 제 눈앞에서 라이브로 들을 시간이 왔군요. 왕미진님이요. Can't Be Blue의 사랑이라 했던 말 속에서 요즘도 매일 듣는데 이분들 나오셨네요. 반가워요. 라고 보내주셨고 8565님 40대 아재 팬 저의 플리에 꼭 있는 Can't Be Blue라고 보내주셨습니다. 팬층도 굉장히 폭넓고 다양한 것 같고요. 자, 노래 듣는 동안에 라이브에 대한 감상, 멤버들한테 궁금한 점,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준비되셨을까요? 준비되셨을까요? 네. 좋습니다. 라이브로 청해드릴게요. Can't Be Blue의 사랑이라 했던 말 속에서.
5: 소리 질러!

0: 라이브로 들었습니다. 사랑이라 했던 말 속에서였고요. 어, 가만히 있어봐요. 여러분도 이제 다시 돌아오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1: 아, 앉아야 되는구나.
0: 네, 자리로 돌아와 주세요. 거기 계시는 거 아닙니다. 아, 차맨더님이요. 우리 밴드 공연 정말 잘합니다. 이나은님. 라고 저에게 자랑스럽게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김윤미님. 목소리 너무 좋아요.
2: 아, 감사합니다.
0: 은주님 50대 팬도 있어요. 하셨어요. 오. 그 꽤

0: 밖에 네. 여러분들 제 말을 좀 들어주세요.
1: 아, 죄송합니다.
0: 아,
1: 죄송합니다.
0: 아니에요. 그 팬분들의 환호성은 마음에 드는 만큼 나왔습니까?
1: 아, 훌륭한 것 같습니다.
0: 훌륭해요?
1: 오케이. 네.
0: 그래요. 눈만 마주쳐도 소리를 질러주고 계십니다. 아무튼 이거를 첫 곡으로 당연히 이제 첫 곡으로 듣고 싶었던 곡이기도 한데 당연히 많은 분들도 이 곡을 듣고 싶어 하셨을 것 같고요. 이게 언제부터 바로 데뷔하자마자는 당연히 환경조절 안 되겠고 이게 어느 기점에서 탁 터지기 시작했는지 혹시 아세요?
1: 아 이게 사실 그 노래가 나오기 전에 릴스를
0: 예, 뭐, 예, 동영상
1: 예, 예, 예. 짧은 동영상 쇼폼
0: 여러분들 사랑으로 다 들어 지금 듣고 계신 많은 분들을 지금 우리 캔트비블이지만 새싹 같은 밴드고요 아직 방송 토크 익숙지 않다라는 점 사랑으로 들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짧은 폼
1: 예, 예 짧은 영상을 하나를 이제 SNS에 이제 올렸는데 그게 이제 조회수가 이제 막 50만회 막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냥 올린 건데 그냥 50만회가 나와서
0: 그게 근데 지금 보니까 스트리밍수 3천만회가
2: 맞습니다.
0: 이 앞두고 있다고 하는데요.
1: 맞아요.
0: 엄청납니다.
1: 어느 순간부터 이게 좀 많은 분들의 그 알고리즘에 이제 떠가지고 그래서 막 어디 보고 왔어요. 어디 보고 왔어요. 네. 막 이런 게 좀 많았어서. 네. 그래서 잘 된 것 같아요.
0: 이게 곡이요. 제가 인상 깊었던 것은 조금 최근에는 잘 많이 들리지 않는 풍에 굉장히 이 서정적인 멜로디 라인.
1: 맞습니다.
0: 이게 굉장히 또 폭넓은 리스너 저한테까지도 이제 제 마음에도 닿았으니까. 아, 그리고 뭐 40대 팬, 50대 팬도 많다고 하는 게. 이 곡이 진짜 주는 밴드 사운드가 너무 좋으면서도 그 위에 어쨌든 너무 서정적이고 좀 뭔가 서글픈 듯한 멜로디가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게 된 결정적 요인인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0: 자 이쯤에서 서머 페스타인 별밤에 첫 번째 공통 질문을 드릴 거예요. 데뷔 3년 차에 벌써 해외 무대까지 휘어잡으셨는데 페스티벌에서 선보이는 Can't Be Blue만의 시그니처가 있나요?
1: 저희가 이제 또 많은 분들이 페스티벌 오시는 분들은 이제 사랑이랬던 말 속에서라는 곡을 이제 어디서 한번 들어보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유일하게 좀 꺼드럭될 수 있는 시간이어서 아~ 이제 저희 시그니처로 이 노래 알아요? 이렇게 싸가지없게 하지 않고 이렇게 싸가지없게 하지 않고 이 노래 알아요? 예 하면 이제 채은이 형이 알면 따라 불러!
0: 바로 반말 들어가나요?
1: 아 소리 질러!
0: 와 그쵸 특히 페스티벌 밴드는 페스티벌을 많이 서고 네. 페스티벌이라는 곳은 나만을 보러 온 관객들만 상대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시그니처 곡이 있느냐 없느냐가 기세에 너무 큰 차이를 주거든요.
2: 맞습니다.
0: 근데 그거를 처음부터 지녔다라는 거 아직까지도 연차는 많이 됐지만 이 노래 알아요 하고 한 소절 딱 했을 때 뭐지? 하는 팀이 많은 게 그게 오히려 좀 정상이에요.
1: 에 근데 저희도 막 다 알진 않더라고요.
0: 아유 많이 안 돼. 이 정도면은
1: 소리가 좀 작아. 이 노래 알아요? 아 네. 뭐지?
0: 아 근데 되게 스테디가 될 것 같아요 이거는.
1: 아, 그러니까
0: 몇 년 뒤에도 계속 좀 사랑받고 있을 것 같은 노래고 이 노래 계속 불러주실 거죠. 왜냐면 그게 있어요. 곡권태기가라는 게 있어가지고 어느 순간 꼭 자기 최고의 히트곡을 공연에서 안 부른다든지 그런 서운한 행태를 벌이는 뮤지션들도 많이 있어요. 캔트비블로 그럴 생각 있나요?
1: 아 셀리를 좀 수정해야겠네요 다시.
0: 아 이거 봐 벌써
1: 라고 할 뻔.
0: 아 라고 할 뻔이죠.
1: 라고 할 뻔.
0: 근데 꼭 뮤지션들이 그런 게 있는데 그 마음이 뭔지 모르는 거는 아니지만 나중에 가서는 결국 나를 구원한 거는 그 곡이었구나. 이게 이제 첫 번째에 불과하지만
1: 맞습니다.
0: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고.
1: 너무 사랑하는.
0: 그렇죠.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왔어요 여러분. 끝인사를 는 거짓말이고요. 잠시 후 4부에서 Can't Be Blue 라이브가 이어집니다. 저희 잠시 후에 돌아올 테니까 계속 함께해 주세요.
1: 안녕.

0: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목요일 4부 시작했고요. 서머 페스타인 별밤 지금부터 이 시간은 켄트 피블로에게 맡기고 저는 잠시 후에 올게요.
2: 제 차례군요. 19뷰라는 곡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서 다음 곡은요, 첫눈에 널 사랑할 수는 없었을까라는 곡이고요.

감사합니다. 제 마지막 곡인데요. 이제 마지막 곡은 좀 저희가 썸머 페스타에 이제 초청을 받았기 때문에 좀 여름 느낌이 나는 커버곡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0: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희는 켄트비글루였습니다. 안녕.
1: 자, 서머 페스타임 별밤 Can't Be Blue의 라이브였습니다. 멤버들 자리로 돌아와 주시고요. 아, 맨 마지막에 여러분 깜짝 공개해드렸어요. 하이보이 커버를 완전 이렇게 멋있게 해와주실 줄이야. 자, 이 커버곡이라는 게 진짜 번거로운 작업이고 은근히 손이 가는 일인데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0: 아, 또 이제 김이나 작사가님의 별이 빛나는 밤에 나오는데 예. 심지어 썸머페스트하고 네. 저희가 아주 열심히 준비했는데 좀 괜찮았나요?
1: 너무너무 좋았어요. 여러분들의 연주력 과시로도 참 좋았고요. 아, 0822님이 Can't Be Blue 버전의 하이브 완전 다른 느낌 하셨고 안요샘님은 지금 집 주차장인데 차에서 나가기가 싫으네요. 음색에 중독돼서 차에서 꼼짝 못하는 중. 네.
0: 이제 움직이셔도 됩니다.
1: 네, 이제 땡 해드리고요. 4776님, 시코뷰 드럼 너무 좋아. 아니, 대훈 씨.
2: 네.
1: 누가 있었길래 이 드럼이 1등을 그때 못한 거예요?
2: 아, 제가 그때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1: 아, 컨디션 네.
2: 아, 오늘도 못 보여드렸는데 아무도
1: 못 보여준 거예요?
2: 하나 50%?
1: 아, 아니야. 저 깜짝 놀랐어요. 네, 저는 약간 제가 이제 대학가요제 같은 거 이제 심사하면요. 진짜 신기하게 드럼은 그 처음 그 스냅 빡 거기에서 차이가 확 맞아. 나는 게 저는 그게 되게 궁금해요. 그 그냥 세게 치면 빡 하고 나눌 것 같은데 그게 아닌 것인지 실력에서 왜 그걸 그 사운드의 차이는 그 명료하고 대신에 되게 큰 그 댐핑이라고 하는 네. 소리 압이라든지 그 근데 되게 깔끔하게 떨어진 그 소리의 비법은 그 뭐예요? 뭐에서 이건, 나오는 거예요 드럼 차이는 대체?
2: 이건 영어 비밀. 인데
1: 말해줘도 못 따라할 거예요.
2: 아, 그래요?
0: 비슷할 것 같은데 내가 치는 거랑.
2: 아, 확실히 네, 다르긴 하지.
3: 아니야. 브랜드 테스트해볼래?
1: 모두가
3: 누가 치는 건지 맞춰볼래?
1: 모두가 제리네 지금 이 팀 보니까. 대현 씨 빨리 얘기해줘요. 난 이제 깜짝 놀랐으니까.
2: 근데 제가 어릴 적부터 드럼을 치면서 약간 뭐 좀 눌러 치는 원래 아. 대부분 약간 이렇게 치는데 제가 약간 이렇게 치는
1: 약간 누른다
2: 스타일이 습관이나 그런 게 있었어가지고 아마 톤이 좀 다르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악기 연주자들 연주력으로도 어마어마하네요 진짜. 네, 그래서 다들 서로를 되게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그런 밴드인 네,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1: 네, 그리고 대충 보니까 대훈 씨가 진짜 톤 맞네요. 네, 사방에서 제리들이 조금 달려드는 그런 모양이었었는데 네,
2: 다들 부러워가지고 제가
1: 네, 네. 그래요 대훈 씨 어깨를 제가, 쫙 펴주십시오.
0: 네, 그렇게 생각해줘서 고마워요.
1: 예, 네, 아무튼 그렇게 세 곡 부르신 거 다시 한 번만 어떤 곡들이었는지 한번 짚어주세요.
0: 우리 톰 씨가 한번 소개해볼까요?
1: 톰? 대훈 씨?
2: 자, 첫 번째 곡 하면 될까요?
0: 그냥 다 하세요.
2: 다요? 일단 먼저 들려드렸던 곡은 시코뷰라는 곡이에요. 제가 아까 전에 합류하기 전에 Can't Be Blue의 팬이었다고 했잖아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의 최애인 곡입니다. 시코뷰라는 곡은.

0: 가사가 되게 공감도 많이 되고 연주를 하면서도 약간 울컥하는 네 다음 곡은 첫눈에 널 사랑할 수는 없었을 거. 이건 도훈 씨가 한번 해주시죠.
1: 예예. 예.
2: 아우 지능까지. 어, 네. 네. 첫눈에 널 사랑할 수는 없었을까는 네. 좀 밝은 무드와 다르게 좀 내가 그때부터 널 사랑할 걸.
1: 맞아.
2: 약간 이런 가사로 혹시 가사를 보셨나요?
1: 도훈 씨 약간 좀 연애 좀 하셨나 봐요?
2: 아 저 저 좀 했습니다.
1: 저 어릴 때도 좀 했죠.
2: 아 예, 저 좀 했습니다.
1: 이게
3: 연애가 아니래요.
2: 진짜로 여기다 상징인들.
1: 자기도 모르게 지금 고백해버린 것 같은데 많이 했다고.
2: 아니 여기 산증인들이라 걱정하지.
1: 아 그래요?
4: 눈물을 많이 봤습니다. 짝사랑으로 인해서.
1: 짝사랑 많이 했어요. 근데 확실히 가사는 짝사랑을 해야 나오나 봐. 많이 해 그러니까 사랑 연애를 잘하는 사람들은요 사랑 가사가 좀 뻔하게 나오긴 해. 그냥 왜냐면 이 혼자서 그렇게 고민을 할 시간이 없거든요.
2: 맞습니다.
1: 저는 이거는 진짜 근데 첫눈에 널 사랑할 수 없었을까는 진짜 이 연애가 남기는 여러 가지 잔상을 엄청 섬세하게 캐치하는 분이구나 아. 생각했거든요.
2: 아 감사합니다.
1: 일기 좀 쓰시나요 혹시?
2: 아니요 일기를 가사로 씁니다.
1: 와
2: 일기를.
1: 그 Can't Be Blue의 어떤 그 팀명에서 주는 어떤 묘한 정서가 있잖아요.
2: 예,
1: 약간 약간 좀 멜랑콜리한 느낌. 그거를 가사가 좀 잡고 있는 것 같은데.
2: 맞습니다.
1: 어떻게 생각하세요? 약간 근데 계속 가사가 살짝은 쓸쓸하게 좀 나오는 편이에요? 아니면은 그냥 쓰는데 그렇게 나와요? 아니면 약간 기조로 그렇게 가려는 거예요?
2: 아 저는 애초에 그 이 팀을 처음 만들고 곡을 쓰기 시작한 시점부터. 아 뭔가 그 좀 디프레스된 좀 우울한 감정에 대해서 노래를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럴 때 노래를 많이 듣는 편이라 뭐 제가 우울한 사람이라서는 아니고 모두가 이제 한켠에 우울할 때가 있잖아요.
1: 있죠 있죠.
2: 그때 음악으로 위로를 많이 받았어가지고
1: 맞아.
2: 저도 그렇게 좀 위로를 해주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그런 곡들을 많이 쓰기도 하고 저도 모르게 그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1: 저 너무 그래서 감사해요. 전 약간 그런 이런 울적한 기조의 곡들을 참 좋아하거든요. 아,
2: 영광입니다.
1: 희민님이요. 곡 쓸 때 가사 먼저 쓰는지 멜로디 먼저 만드는지 궁금하다고.
2: 원래는 같이 쓰는데 원래 전 한 1년 전만 해도 같이 썼는데
1: 아, 진짜?
2: 이제 네, 멜로디를 쓰면서 이제 가사를 붙이는 편이었는데 이제 슬슬 머리가 잘 안 돌아가고
1: 벌써요? 네. 어허 무험하네요 벌써부터 났습니다.
2: 그래서 멜로디 먼저 쓰는 편인 것 같아요.
1: 아 그렇구나. 그 아버님은 한테 곡이랑 가사 이렇게 만든 거 보면 뭐라고 평가해 주신 적 있나요?
2: 아 원래 많이 첨언을 해주셨는데
1: 네.
2: 뭐 제가 잘 안 듣습니다.
1: 아, 얼마나 대단한 분이셨는지 아세요?
2: 알죠.
1: 아무것도 아는데, 모르면서
2: 아는데 네.
1: 아무것도
2: 내 음악
1: 모르겠어.
2: 내 음악이다.
1: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또 두 번째 공통 질문이 있어요. 들으셨겠지만 이거 누가 대답할지 빨리 작전 잘 따세요.
2: 어떤 거죠?
1: 공통 질문이고요. Can't be blue가 2026년 여름에게 한마디를 남긴다면
2: 여러분 오늘 누가 제일 말 안 했어요?
5: 여름에게
2: 비원?
0: 비원?
2: 오케이,
1: 그래 휘원 씨 말 진짜 안 했다. 청초만 하고.
2: 이거 제가 리딩 때 제가 한다고 했지만 이제 휘원 씨가.
1: 휘원 씨. 네.
6: 여름에게 한 마디 남긴다면요.
1: 남겨주세요.
6: 아 올해 너무 뜨거웠습니다. 네. 아, 좀 재밌게 할까요?
1: 팬분들 반응이 너무 좋은데?
2: 좋은 거예요?
1: 아니 여름 아 별로였다.
2: 별로였다.
0: 우 아니야 우잖아.
1: 지금
0: 우잖아. 손이 다 밑으로 가야 돼.
1: 나 실망할 뻔했어 진짜 팬분들. 이 정도 말에 이렇게 뜨거운 반응 주면은 안 되는 건데 했는데 더 좀 잘해주세요.
2: 이건 해야겠다.
6: 아 야 잠깐만 나 부담됐다.
2: 아니야 이거 해야 돼. 이거
1: 가만 있어봐. 할 말이 좀 곤란하다면요. 지금 긴급 제보가 들어왔어요 매니저님한테. 오늘을 위해 준비한 게 따로 있다고요. 엄청난 것을 준비했다고요?
6: 아니 형
4: 이건 살리자. 이건 살리자.
1: 매니저님이 아유. 지금 제보했는데.
2: 사장님이 말씀해주셨네.
1: 어떤
6: 준비한 건 아니고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되게 빠져 있는 분이 있어요. 그 이번 여름만큼 뜨거웠던.
1: 네.
6: 최산님께 빠져 있었는데
2: 선배님의 배드 챌린지를 또
1: 배드를
2: 우리가
1: 바드.
2: 각자 파트 입으로 해주자.
1: 그래
2: 노래를 드실 수 없으니까.
6: 아니 저희가 사실 저희는 밴드이기 때문에 춤을 못 춰요. 근데 제가 한번 연습을 약간 해봤습니다.
2: 청초 북부대공.
1: 청초 북부대공.
2: 청북대 가자.
1: 가보시죠.
4: 하잖아요. 준비했어.
1: 오케이.
2: 아, 일어나서 해야지.
6: 일어나서 할까요?
2: 일어나서
0: 바로 저어주시면
1: 내려야죠.
2: 네.

0: 다양한 지금 리액션이
1: 있으니까요.
2: 예. 어떤 분이 눈을 가리시는데요. 예, 예, 예.
1: 누구야?
0: 지금 듣고 계신 분들 중에 나 지금 못 봐서 너무 아쉽네. 크게 아쉽지 않으셔도 돼요. 나중에 꼭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일런스 님이 휘산이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1: 휘산? 네.
0: 어떻게 팬분들 눈에는 한 분 혹시 지금 눈물을 훔치고 계시는 건가요? 네, 너무
1: 지금 눈 뽑으려고 지금.
0: 이거 어떻게 보셨나요? 우리 휘산 퍼포먼스 X가 나오면 무조건 이거부터 추고 시작해요, 우리.
3: 네, 다음에는 제가 춤을 더 연습을 해 가지고 멋있게 한번 하겠습니다.
0: 좋습니다. 아무튼 깜짝 놀랄 만한 비장의 개인기까지 보여 주셨습니다. 자, 이제 보내 드릴 시간이 오긴 왔어요. 한 분씩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우리 휘산 씨부터 한번 할까요?
0: 그쵸.
3: 네, 오늘 이렇게 또 여름의 서머 페스타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희 캔트비 블루도 올해 여름 정말 뜨겁게 보냈거든요. 근데 앞으로 있을 가을과 겨울이 이제 더 춥지만 뜨거울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저희 캔트비 블루의 가을과 겨울을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아, 좋습니다. 다음은 다현 씨 할까요?
4: 네, 이렇게 보이는 라디오 처음이어서 너무 떨려서 말도 제대로 못했는데 팬분들이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더우실 텐데 항상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0: 좋습니다. 채연 씨.
5: 이렇게 저희가 라디오에서 가게에 잡고 이렇게 밴드셋으로 라이브를 해보는 게 처음이었는데 정말 재미있고 소중한 경험이었고, 여러분 항상 더위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감사합니다.
0: 좋습니다. 자, 도훈 씨 할까요?
1: 여러분 오늘 너무 영광이었고요. 제가 진심으로 이제 너무 존경하는 작사가님과 함께해서 영광이었고, 또 팬분들 여기까지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의 본 무대는 가을과 겨울인 거 아시죠? 가을 겨울에 보시죠.
0: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가장 몰이를 많이 조금 당하신 편이었던 대훈 씨.
2: 네. 처음에 들어오기 전에는 긴장이 진짜 너무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들어오자마자 여기 팬분들 많이 와주셔서 긴장이 바로 풀린 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리고, 이런 보이는 라디오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0: 오늘 특별히 더 감사를 드리고 싶은 건, 원래 서머페스타가 목요일 시간이었었는데 오늘 화요일이잖아요. 그 이유가 내일 새벽에 캔트비블루가 자카르타로 갑니다.
1: 맞습니다.
0: 그 전날인데 이렇게 와서, 이것도 다 준비가 꽤 필요한 일이거든요. 바쁘신 와중에 또 만들어준 시간이라 특별히 더 감사드리고요.
1: 아닙니다. 이 시간을 옮겨주셔서 저희가 감사합니다.
0: 너무나도. 네. 무슨 요일에서든 모시고 싶었던 밴드라서
1: 감사합니다.
0: 다음에 조금 또 만나뵐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어요.
1: 너무 좋아요.
0: 너무 계속 바빠지실 텐데
1: 공연도 꼭 한번 와주세요.
0: 너무 감사하죠. 아무튼 여러분들 너무 저도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꼭 또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1: 감사했습니다. 행복을 부탁해.
6: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7: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별이 빛나는 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쌀국수 전문 브랜드 미분당에서 모바일 식사 이용권을 드립니다.

별이 빛나는 밤에 8월 25일 화요일 방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지금 나가고 있는 노래도 Can't Be Blue 노래죠. 피처링 스트레이키즈 한의 Can't Love 들으면서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목상우, 김창훈, 명혜승, 연출의 김동연, 구성의 홍재정, 이채원, 저는 별밤지기 김이나였습니다. 우리는 내일마저 얘기해요.

안녕하세요. 작가 곽정은입니다. 혼자 여행을 많이 다니면서 알게 된 게 있어요. 혼자 사는 삶은 낯선 도시를 혼자 여행하는 일과 참 많이 닮아 있다는 건데요. 길을 잃을까 두려울 때도 있지만 지도를 보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묻기도 하고 그렇게 다시 길을 찾아내면서 나는 나를 안전하게 데리고 다닐 수 있는 사람이라는 믿음을 쌓아가게 되죠. 내가 나의 가장 믿음직한 보호자가 되어주는 삶이라면 그 자체로 괜찮은 인생이지 않을까요?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주민욱 과장입니다.
3: 디스크로 인한 목, 허리 통증을 앓고 계신 분들 중에 수술을 할 수 있다는 부담감에 병원 방문을 꺼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디스크는 수술을 하지 않고도 치료할 수 있습니다. 냉각 고주파 디스크 성형술은 냉각 카테터를 이용하여 디스크 돌출 부위를 낮은 열로 치료하는 시술 방법입니다. 낮은 열을 가하기 때문에 기존 수액 성형술보다 정상 디스크 손상이 적어서 젊은 분들에게도 장기간 예후가 좋습니다. 피부 절개를 하지 않아 흉터 걱정이 없고 시술 시간도 15분 안팎으로 짧아서 시술 당일 혹은 다음날 퇴원이 가능합니다. 약을 드셔도 신경주사를 맞아도 목, 허리 통증이 계속된다면 냉각 고주파 디스크 성형술 치료가 가능한 병원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세요.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주민욱 과장이었습니다.

0: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후기자 담아가세요.
1: MBC 생활정보 입이 심심할 때 껌을 간식으로 드시는 분들 있으시죠? 이 껌을 씹으면 침 분비량이 많아지면서 면역 항체가 증가한대요. 껌을 5분만 씹어도 우리 몸속에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침입했을 때 방어하는 면역 글로불린이 2.5배나 증가합니다. 그리고 껌을 씹으면 뇌로 가는 혈류량이 증가해서 뇌가 더 활성화되어서 집중력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된대요. 운동 효과도 있는데요. 리듬감 있는 외부 자극이 가해지다 보니까 심박수를 높이고 운동 효과를 증대시킨다고 합니다. 이런 건강 효과 얻기 위해서는 무설탕 껌이나 자일리톨 껌을 10분 정도

0: 양쪽 번갈아 드시는 것이 좋대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1: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오늘의 질문. 최근 다음에 꼭 해봐야지 하고 저장해둔 게 있나요? 저장 목록을 보면 미래의 우리는 진짜 바쁠 겁니다. 해시태그 나 진지한다. 맛집 가야지. 이 사우나 뭐야 여기 가봐야지. 술 고래 말고 진짜 고래 보러 가야지. 저거 연주해봐야지. 그렇게 저장해놓고 다시는 안 보죠.
1: 저장했으니까 한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0: 대신 언젠가 나중에라는 폴더만 계속 커지는 거죠. 심지어 그 언젠가는 달력에도 없는 날짜라서 정확히 언제 오는지 아무도 모르고요.
1: 애초에 언젠가가 나에게 온다는 건 너무 수동적이니까 내가 언젠가에게로 가야 됩니다.
0: 저장해둔 것 중에 진짜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하나 정도는 날짜를 잡아볼까요? 이번 주든 다음 달이든 저장은 기대해서 끝나지만 직접 해보는 건 기억으로 남습니다.
1: 여기는 친한 친구 방송반. 저는 피어남이 기호.
0: 저는 태호입니다.

0: 쓰고 싶은 장치들이 많아가지고 그걸 좀 많이 저장해 놓고요. 그리고 최대한 좀 공연 때 써보려고 하고, 그거 아니고선 이제 머리.
1: 아, 머리 스타일.
0: 네. 좀 나중에 이렇게 하고 싶을 때 그냥 한 번씩 보여주거든요. 그렇게 하면.
1: 저도 근데 이런 여행들뿐만 아니라 저도 그런 거 많이 저장하긴 해요. 그 막 유명한 스테이지 디자이너들. 막이 아티스트 이런 스테이지 해주셨던 사람들 막 이런 거다 뜨면 다 저장하거든요. 나중에 이런 하고 싶으면 누가 했는지 알아야 좀 그런 거할수 있잖아요.

0: 가요 그냥.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저장해도 꼭 가요 다시 찾아봐서.
1: 좋습니다. 네. 그럼 최근에 간 데 중에 뭐가 제일 맛있었어요?
0: 맛있었냐고요?
1: 네. 뭐 많이 저장해놓는다며 맛집
0: 아,
1: 같은 거.
0: 어 맞아요. 그 가평 쪽에 이제 그 계곡에서 놀다가 그 소울이랑 정수비 데려갔는데 그런 다음에 그 제가 저장해둔 그 소뚜껑 그 닭도리탕.
1: 아 닭도리탕.
0: 닭도리탕 같은 거 이제 저장해놨는데 그거 먹고 왔어요. 그냥 그랬어요.
1: 아니 방금 맛있는 거 물어봤는데 왜 그냥 그런 걸 얘기했어요?
0: 네? 아 그냥 그거를 저장했는데
1: 아 저장해 아니 네. 실천을 했다?
0: 네 그죠
1: 아,
0: 실천을
1: 오케이, 했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0: 네, 아, 그냥, 오케이, 그냥 그랬어요 네.
1: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지 문자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4907님께서 저는 원래 귀여운 새끼동물들 영상 아니면 저장 안 하는데요 친구가 20대에 꼭 해봐야 할 것 20가지라는 게시물을 보내줘서 그건 저장해놨어요 야간 드라이브도 있고 혼자 여행도 있고 쿄디탱스도 추천해주시면 22가지로 늘려서 꼭 해볼게요
0: 있어요? 추천할 만한 거?
1: 전 진짜 있는 것 같아요.
0: 어떤 거요?
1: 아 저는 딱 뭐 정확히 아 잠깐만 몽골이라고 얘기한다기보다 그냥 저는 밤하늘의 별이 많이 볼 수 있는 곳에 가서 그냥 하늘만 보고 있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0: 어 좋죠.
1: 와 진짜 너무 좋아요.
0: 좋죠. 네. 숲속에 가면 할 수 있잖아요.
1: 한국에서 또 근데 많이 볼 수 있긴 한데
0: 그쵸.
1: 그래도 차원이 다르잖아요. 사실
0: 그쵸, 그쵸,
1: 몽골은
0: 그쵸.
1: 진짜 그냥 하늘이 그냥 별로 빼곡히 차여있거든요. 그런 거를 한번 보시면 진짜 평생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저는 아직도 그게 너무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서.
0: 저는 한국에 살짝 이스트? 이스트가 뭐죠? 한국말로?
1: 이스트.
0: 이스트? 동쪽에. 동쪽에 좀 많이 내려와서 살짝 조금 밑에 좀 이렇게 이제 대한민국이 이제 한 줄로 있다면 동쪽에서
1: 동쪽으로 가서
0: 한 3분의 2 정도 내려가요.
1: 네.
0: 그쪽에
1: 죽변 쪽?
0: 뭐 이름은 기억 정해. 저도 이거 저장해 놓은 거거든요. 네. 나중에 가려고 좀 멀어서 좀 그렇지. 근데 거기에 진짜 되게 유럽 같은 해변 같은 거 있대요. 막 되게 유럽 좀 유럽풍 나는
1: 동쪽 바다가 엄청 예뻐요.
0: 네, 그 되게 유럽풍 나고 좀 되게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지금 네이처스러운 좀 한국에서 보기 좀 어려운. 근데 사람들도 많이 없고 거기 한번 가보세요. 거기 진짜 예뻐요. 저 또 물놀이 좋아해가지고 같이 가시죠?
1: 왜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자꾸 해요.
0: 약속은 한 적은 없어요. 그냥 같이 가자고 한 것뿐이지 예, 약속까지는 못 드리고요.
1: 아 가자고요. 오케이 오케이. 네.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0: 네 좋습니다. 아.
1: 자 계속해서 문자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는지 알려주세요.
0: 문자 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1: 네 오늘 방송은 저희 목소리로만 먼저 들으실 수 있고요. 방송이 끝난 후에 너튜브 아이돌 라디오 유니버스 채널에서 보이는 라디오로 공개되니까 꼭 복습도 해주세요.
0: 그럼 저희는 광고 듣고 하루 언박싱으로 돌아오겠습니다.
2: 지긋지긋 무조맨
3: 티 어실 원스야

마음이 힘이 들 땐 우선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하는 게 좋습니다. 털어놓을 곳이 있다는 것 자체가 마음의 안전판 역할을 하니까요. 믿을 수 있는 어른이나 친구도 좋고 일기를 쓰는 습관도 마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학교 생활에 풀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서울시 교육청의 위센터를 찾거나 휴대폰에서 서울 위플에 접속해도 힘이 될 거예요. 이 캠페인은 서울시 교육청과 MBC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매일의 평범함도 선물처럼 특별해지는 시간.
1: 오늘의 모든 순간을 하나씩 열어봅니다.
2: 하루 언박싱.
0: 네, 8812님께서 저는 정말 유명한 물 적게 머금이인데요. 요즘 자기 전에 물 1리터 넘게만 먹었으면 성공적인 하루였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큐디탱즈도 물 많이 먹길 바랍니다.
1: 아, 원래는 2리터 넘게 마셔야 되긴 하는데 하루 안에.
0: 아니 근데 그게 아니래요.
1: 응? 뭔 소리예요?
0: 2리터 넘게 먹으면 몸에 안 좋대요.
1: 왜요?
0: 의사 선생님이 정도예요? 나와서 얘기한 걸 제가 분명히 봤어요.
1: 어디요? 또 쇼츠에서 봤죠?
0: 예.
1: 아 태효진 저한테 할 말은 아니었네요.
0: 아니, 근데 그거는 이제 막 그냥 그 글로만 목소리로만 나오는 게 아니고
1: 진짜
0: 의사 선생님이 얘기하는 그게 물을 되게 많이 먹어야 좋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몸이 이미 몇십 프로 이상이 다 물이기 때문에 너무 그렇죠? 많이 먹는 거는 그렇게 좋지 않대요.
1: 아 그래요? 네. 아 근데 꾸준히 많이 마셔야 된다는데.
0: 아니, 꾸준히 1리터는... 먹는 건 좋은데
1: 1리터...
0: 그러니까 2리터 이상이 안 좋다고 했나? 2리터까지가 아... 좋다 했나?
1: 무튼 한번 네. 찾아보세요. 네 좋습니다. 9430님께서 쿄디탱디 오늘 고대하던 교환학생 합격 메일이 받아서 내년에 독일로 떠나게 됐는데 막상 현실이 되니까 조금 무서워요. 쿄디는 한국 올 때 안 무서웠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둘이 같이 할 수 있다 아자아자 한 번만 외쳐주세요. 아 무섭죠. 당연히 무서운데 근데 절대로 나중에 갔었을 때는 후회된 일은 아닐 거예요. 그냥 진짜 와 난 이걸 하길 잘했다. 거기 가서도 얼마나 힘들어도 아 난 그래도 어렸을 때라도 그런 데 가서 이런 거 경험하길 잘했다라는 생각 무조건 할 거예요. 얼마나 지금 눈앞에도 얼마나 무섭다 생각해도 네, 그냥 진짜로 좋은 추억으로 남을 거고 어리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로 어렸을 때 해야 되니까 어렸을 때 많이 하시고 가서 힘들더라도 최대한 버티고 최대한 좋은 거 느끼고 긍정적이게 한번 가보세요. 무서워하지 말고.
0: 좋습니다. 남들이 그렇게 많이 할 수 있는 경험이 아니기 때문에
1: 맞아요.
0: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가십시오.
1: 맞아요.
0: 잘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1: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2: 할 수 있다! 아자아자!
0: 브라보.
1: 좋습니다.
0: 네, 0310님께서 쿄디 탱디 요즘 새우가 제철인 거 알아요? 어제 생새우 사서 30마리는 까먹은 거 같은데 또 먹고 싶다. 쿄디 탱디는 새우 좋아하나요?
1: 새우 좋아하죠.
0: 저는 안 좋아해요.
1: 진짜요? 대박.
0: 저는 새우를 갑각류를 좋아하는 편인데도 새우를 딱히 좋아하지 않는 편입니다. 우와. 특히 익힌 새우.
1: 그럼 뭐 좋아요? 그냥 단
0: 생새우는 좋아요.
1: 막 단 새우 같은 거 막 스시 먹을 때? 와 신기하다.
0: 생새우는 그나마 먹는데 그 뭐야 익힌 거는 딱히 안 먹습니다. 와,
1: 저 새우 진짜 완전 좋아하는데 저 해산물 원래 어렸을 땐 진짜 못 먹었는데 그나마 먹을 수 있었던 게 새우랑 연어였어요. 그것도 막 고등어.
0: 제가 딱 안 먹는 거 두 가지는. 전 연어도 안 먹어요.
1: 어 비싼 남자네.
0: 예스.
1: 새우랑 연어가 제일 좀 그래도 저렴한데. 아 그렇군요. 새우를 먹어야겠다. 근데 까먹는 게 좀 귀찮긴 하죠.
0: 아니 그거 한번 먹어봤거든요. 단새우였나 독도새우였나 뭔가 어쨌든 그 좀 비싼 새우 먹어봤는데 이거 어메이징합니다.
1: 아 저는 네 뭐 저는 그런 생새우는 싫어요.
0: 어 아 정말
1: 그냥 식감이 이상해서. 근데 저는 그 얘기를 아 이런 얘기하면 좀 그런가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새우는 바다의 바퀴벌레다. 그 소리 들으면서 먹지 말아야겠어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솔직히 그냥 좀 비싼 비조리잖아요.
0: 그쵸 되게 비슷하게 생겼죠.
1: 네. 아무튼 그거랑 크라피쉬 아무튼 좋습니다. 택배보다 빠르게 도착한 하루 이야기들 풀어봤고요. 이제 노래 언박싱 갑니다.
0: 리센의 데자뷰 듣고 올게요.

0: 친한 친구 방송반 하루 언박싱에 이어서 리센의 데이자뷰 듣고 왔습니다.
1: 이 시간에 문자 소개된 분들께는 진짜 언박싱까지 챙기시라고 36식품에서 36케어 완전 균형 영양식 구수한 맛을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0: 자, 그러면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 살펴볼까요?
1: 네, 5966님께서 기호오빠 태호오빠 안녕하세요. 저는 강릉에 사는 고등학교 1학년 피스입니다. 저는 절친이 한 명 있는데요. 이 친구가 지금 기호오빠를 너무 좋아해서 고민이에요. 지금도 저와 스카에 와서 공부는 안 하고 라디오에 문자 쓰고 있어요. 지유야 듣고 있니? 아무튼 기호오빠 너무해요. 제 친구를 뺐다니. 그만 잘생겨주세요. 피어나머니 화이팅.
0: 아,
1: 와, 고등학교 1학년이 우리를 좋아한다고?
0: 왜?
1: 아, 너무 신기해.
0: 아, 그래요?
1: 오마이갓, 그럼 몇 살이야?
0: 완전 어리죠. 그거 한
1: 10년생?
0: 그치, 10년생이겠죠. 아, 일단 죄송하고요. 어떡해요? 어떡해요? 같이 좋아하시면 되죠.
1: 한번 하트 한번 날려주세요.
0: 하트.
1: 지유랍니다. 이름 지유.
0: 지유, 고마워요. 학교 잘 하시고요. 응원하고 있을게요. 그리고 친구, 저뿐만의 친구들이랑 같이 재밌게 잘 놀길 바라고요. 제가 또 최근에 강릉 갔다 왔잖아요. 너무 좋더라고요. 또 다시 놀러 가겠습니다. 지우, 너 보러.
1: 아, 지우 보러.
0: 네, 지우 좋습니다. 보러. 화이팅 하러, 직접 화이팅 하라고.
1: 화이팅, 화이팅.
0: 화이팅.
1: 네, 9845님께서 저 최근에 아침 수영 시작했어요. 아침에 차가운 물에서 1시간 수영하고 출근하면 얼마나 뿌듯한지. 우하하. 텐디 교디 수영 실력 궁금해요.
0: 오, 와, 아침에 일어나고 수영하고 출근한다고?
1: 아니 아니.
0: 어? 맞아, 그 말이잖아.
1: 아,
0: 완전 부지런하네.
1: 아, 그냥 샤워를 하는 게 아니고. 와,
0: 완전 부지런해.
1: 근데 이거 진짜 좋다는 거 알죠?
0: 완전
1: 그
0: 좋아.
1: 완전 운동 선수들도 꼭 그 얼음물에 아침에.
0: 그 되게 좋대요, 모험한테.
1: 와, 기가 막히다.
0: 아, 나도 그러고 싶다.
1: 나 진짜 배고프겠다.
0: 저 그냥 끝나고 와 라면 먹으면 얼마나 맛있을까?
1: 그니까.
0: 아무튼 어때요? 수영 실력, 태호 씨?
1: 저는 수영 실력?

0: 뭐 솔직히
1: 좋죠. 잘하죠, 근데.
0: 예, 바다는 모르겠고 그냥 물에 빠뜨려 놓으면은 솔직히 죽을 정도 아니에요. 제가 알아서 다 살아나올 수 있어요.
2: 그럼 당연히 저도 살 수는 있죠, 그건 좀.
0: 아니에요, 그 안 그런 사람 되게 많아요.
2: 수영장이?
0: 아니 그러니까 막 엄청 막 깊고 넓은데 빠뜨려도 뭐 빠져 나올 수 있어요. 바다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바다는 자신 없어요.
2: 아 그죠, 바다는 무섭죠. 아 저도 막 잘 하진 못하는데 근데 앞뒤로 갈 수는 있어요. 예, 그 정도면 되지 않나요?
0: 물에 뜨잖아요.
2: 뜨는 건 잘 못하긴 해요. 수영은
0: 아,
2: 할 수 있어요.
0: 아 그래, 너 좀 가라앉나?
2: 살짝. 살짝. 근데 그 몸 풀면 뜬다고 하잖아요. 안 뜨던데?
0: 몸 풀면 뜬다고요?
2: 예, 몸 힘 풀면.
0: 아니 그게 가라앉는 게 그게 뭐라 했더라? 아, 체지방률이 엄청 적어서 그렇다 했나?
2: 체지방률이 적으면 떠요?
0: 그게 뭐 그게 있대요. 어쨌든 그 뭐 이렇게 둘이 나눠서 부르더라고. 근데 아. 가라앉는 게 더 좋은 거야. 아. 바디적으로 봤을 때 딱 더 건강한 그런 거라고 한 그것도 보긴 봤어요. 제가 어디선가.
1: 오케이 오케이.
2: 좋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럼 좋습니다. 문자 주신 분들 모두 감사하고요. 저희는 이제 우리끼리 코너로 돌아오겠습니다.
0: 오랜만에 만나는 우리끼리의 우리 손동표 씨와 함께 돌아올게요. 궁금한 점 환영 인사 이쪽으로 남겨주세요.
2: 문자 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0: 그럼 노래 듣고 입으로 돌아올게요. 조유리의 블랭크, 피어나무니 All You.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실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0: 친한 친구 방송반.
1: 너네 그 얘기 들었어?
2: 들었어. 대박이다. 우와.
1: 아직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일단 모여봐. 지금부터 이 얘기는 우리만 아는 거야. 너랑 나랑 동표랑 그리고 라디오 듣고 있는 쟤랑
3: 우리끼리.
4: 우리끼리니까 할 수 있는 이야기,
1: 우리끼리라서 웃을 수 있는 얘기,
4: 뭐든 솔직하게 털어놔도 괜찮은 시간. 우리끼리 시작했고요. 우리끼리 시작했고요.
1: 우리의 비밀 친구도 모셔봐야죠. 여전히 귀염 뽀뚱한데 어느덧 데뷔 7주년을 맞은 분입니다. 손동표 씨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7년째 귀여움을 담당하고 있는 손동표입니다.
4: 와우. 예,
2: 반가워요. 세븐.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셨죠?
4: 잘 지냈죠.
2: 아유, 좋네요.
4: 동표 씨도 잘 지냈죠?
2: 네, 열심히 살고 있었습니다. 또
4: 박수. 고마워요.
1: 브라보.
2: 박수.
4: 오랜만이니까 박수.
1: 자, 그리고 네. 27일 내일 모레가 데뷔 7주년이라고 축하드립니다.
2: 아, 감사합니다.
4: 와, 또 이렇게. 대박. 어때요?
2: 오! 또 진짜요? 아니, 와, 진짜요?
3: 와.
4: Happy birthday.
2: 와, 감사합니다.

0: 저 데뷔 주년 케이크를 받아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와, 와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후. 아유 감사해요. 이렇게 또 축하해 주시고 또 우리 친친방 모든 제작진 분들 너무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1: 와우.
0: 아이고 감사해요. 아유 또 아이스크림 케이크.
2: 와, 7주년을 맛있겠다. 팬분들과 함께 온 소감이 어떠세요?
0: 아 7주년 사실 그냥 정말 꿈을 쫓으면서 열심히 달리다 보니까 벌써 이렇게 7년이 지나서 저도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는 게 믿기지가 않고 우선 7년 동안 그리고 그 이상으로 더 오래오래 함께해 주신 우리 뾰꼬미분들 우리 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사랑하고요. 앞으로도 이 열정과 진심을 다해서 잘 멋지게 활동을 이어나갈 테니까요. 앞으로도 함께해 주세요.
1: 좋습니다.
0: 네.
1: 와우. 아 우리 선배님 오늘도 잘 부탁드리고요.
0: 잘 부탁드립니다.
1: 그럼 오늘 주제부터 이야기해볼까요?
0: 좋습니다. 그 전에 또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할 건 또 하고 넘어가셔야죠. 비밀 얘기 타임이 쿄디 탱디 돌아올 때까지 죽지도 않고 꿋꿋하게 살아 있었다고 합니다. 자 오랜만에 누구부터 이야기해볼까요? 쿄디 탱디.
1: 잠깐만요.
0: 탱디 쿄디?
3: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은 네. 가벼운 TMI라.
1: 저 그때 적은 거 있는데 기억이 안 나네 갑자기 적어 놓은 걸.
3: 저는 네. 사실 끝나고 오늘 육회를 먹으려고 했는데
0: 오.
3: 안 먹기로 했어요.
0: 왜요?
3: 너무 늦어져 가지고.
0: 아.
3: 관리 그래서 방금 아니 관리는 딱히 아니고 네. 그냥
1: 자고 싶어요.
3: 아니요, 그 방금 배고픔을 못 참아서 먹었어요.
1: 아, 차라리 끝나고 배고픔을 네. 해소하려 했는데
3: 간다 네, 했는데 네. 그냥 먹어버렸어요.
0: 참지 못하고 드셨고
3: 빨리 자려고.
0: 뭐 드셨어요?
3: 저요? 그냥 가벼운 랩 같은 거.
0: 아, 랩 네. 같은 거. 오, 좋네요.
1: 저는 네. 안경 가짜예요.
0: 오, 너무 놀라운 사실이었어.
1: 오 마이 갓. 이게 가짜예요.
0: 네, 약간 패션템.
1: 예스. 사실 제 눈이 되게 좋거든요.
0: 좋네요, 좋네요. 네,
1: 되게 좋아가지고.
0: 가짜 안경.
1: 가짜. 오늘은
0: 패션템.
1: 가짜 안경을 오늘 한번 착용해봤습니다.
0: 좋습니다.
1: 동표 씨는요?
0: 저의 오늘 비밀은요. 저는 오늘 그걸 먹고 왔어요.
1: 뭐요?
0: 사과에 땅콩 버터를 발라 먹고 왔어요. 드셔보셨어요?
1: 몰라요. 이게 뭐예요?
0: 그 엄청 유명한 거잖아요.
3: 완전 단짠단짠인가?
0: 그 사과에 땅콩 버터를 이렇게 발라서 먹는 거예요. 원래 아침으로 되게 요즘 많은 분들이
1: 이게 또 유행이에요?
0: 유행한 지는 꽤 지났어요. 저도 되게 늦게 맛본
1: 와,
0: 약간
1: 진짜
0: 이런 식으로
1: 왜 이렇게 빨라? 나 이런 말 하는 거 진짜 네. 되게 싫어하는데 근데 왜 이렇게 뭐가 유행이 많아요? 와
3: 근데 되게 유행 제일 타면서 뭔
1: 아니 근데 이런 와 진짜 대박이다. 내가 유행을 타나? 난 그럼요. 유행이야 그 자체.
0: 아 유행을 선두하시는구나.
1: That's what's up.
0: 오케이.
1: 예. Yep.
0: Yes, yes.
1: 와 맛있어. 어때요? 맛있었어요?
0: 너무 괜찮았어요.
1: 아 추천.
0: 네 추천 드리는데 되게 자주 먹지는 못할 것 같은 맛. 아. 약간 밀리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네.
1: 아 뭔가 딱 운동 가기 전에 먹으면 뭔가 딱 좋을 것 같아.
0: 맞아. 운동 가기 전에 먹어도 좋고.
1: 당도 있고.
0: 아침에 그냥 간단하게 먹어도 좋고. 약간 뭐 혈당 관리에도 좋다고는 하더라고요.
1: 네. 한번 꼭 먹어보겠습니다.
0: 좋습니다.
1: 이런 살짝 뭔가 호텔 조식 때 먹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자 여러분 아시죠? 비밀 꼭 지켜주시고요. 그럼 이제 진짜 코너 시작해보겠습니다.
3: 네 우리끼리는 코너 제목 그대로 매주 달라지는 주제에 맞춰 우리끼리 모든 솔직하게 털어놓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인데요. 오늘의 문자 주제 동표님이 발표해 주실까요?
0: 좋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지난주에 이어 2탄으로 돌아왔습니다. A or B 손동표의 마음을 울려라.
3: 브라보
0: 브라보.
3: 네, 평생 파운데이션 호수 하나만 써야 한다면 27호 대 기호.
0: 기호.
1: 태양을 삼킨 아이 vs 채태양 삼키기.
0: 채태양 삼키기.
3: 영원히 0.5배율 MG샷 셀카만 찍기 vs 때 모공까지 다 보이는 셀카 찍기.
1: 이렇게 어이없는 A or B라도 선택이 고민될 때가 있죠. 저희가 오늘 여러분이 고민하는 것들을 대신 선택해 드릴 건데요.
3: 그런데 오늘은 특별한 장치가 하나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0: 맞습니다. 그냥 둘 중에 하나만 고르면 좀 재미가 없잖아요.
1: 네.
0: 그래서 쿄디랑 탱디가 선택지 A, B 중에

0: 하나씩 골라서 대리 가물입 어필을 해주시면 친친방의 소중한 1인인 제가 1일 판정단으로서 누구의 의견이 더 타당한지 들어보고 최종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두 분 다 같은 의견이라면 가위바위보로 한 분씩 의견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만큼 설득을 잘하셨다면 또 혜택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청취자분들 선물도 특별히 저의 선택을 더 많이 받은 DJ의 이름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1: 지난주에 궁디빵디도 아주 열심히 토론하고 갔다면서요?
0: 맞아요. 아주 열띤 토론을 하시고 엄청난 설득을 하시다가 승자와 패배가 갈아졌습니다.
1: 아 진짜요?
0: 네네네.
1: 아이고 열심히 해야겠네요.
0: 좋아요. 화이팅! 네.
2: 오늘 저희도 여러분이 일단 두 가지 선택지를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각자 입장에서 변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걱정 이미 되네요 지금.
1: 왜요?
2: 또 너무 티라서.
0: 아
1: 저도요.
2: 그 우린 너무 티잖아. 저, 저희 네. 그룹이 완전
0: 저도 티입니다.
2: 좀 말도 안 되는 티거든요. 그 사실 이런 거 하면은 뭔데 이게 살짝 이렇게 나와가지고.
1: 아 근데 이거는 T랑 F 차이 아니고 살짝 N 아니면 S 차이가 아닌가?
0: 그렇죠.
1: 아,
0: 약간 그런가? 상상력
1: 상상력이랑 그런 거
0: 공상 막 이런
1: 예,
0: 거
1: 예.
0: 맞아요.
1: 뭐 열심히 해봐죠. 뭐 오케이. 지금 준다는데
0: 오케이. 화이팅.
1: 화이팅. 그럼 노래 듣고 시작해볼까요? 피어나니의 Emergency.

0: 피어나무니의 이머전시 듣고 왔습니다.
1: 오늘 우리끼리 이야기 나눠볼 문자 주제는 A.R.B. 판정단 성동표의 마음을 울려라 인데요.
2: 네, 지난주에 궁디 빵디는 평소에도 취향이 잘 안 맞았었거든요. 쿄디 탱디도 취향 자체는 좀 다른 편이실까요?
1: 다르죠.
0: 좀 다른 편이긴 하고.
1: 네, 취향은 좀 다른 것 같아요.
2: 약간 비슷한 면이 있기는 하세요?
1: 어떤 부분이 비슷할까?
0: 그게 뭐 생각을 딱히 안 해봐가지고.
1: 네. 근데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그냥 애초에 사는 방식이.
2: 네. 좋습니다. 오늘 아주 또 열띤 토론이 이어질 예정인 것 같습니다.
1: 자, 그럼 바로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미리 SNS로 사연을 받았었죠? 동표 씨, 먼저 하나 소개해 주시겠어요?
2: 네, 우리 뿅민님. A. 평생 양말 축축한 상태로 다니기. B. 평생 눈에 속눈썹 하나 들어간 상태로 살기.

0: 어렵다 이거.
1: 오케이 저는 둘 다 저는 골랐어요.
0: 바로 고르셨어요?
2: 둘 다 극혐인데. 잠깐만.
0: 네 큐디에게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째깍.
2: 오케이 저는
0: 오케이 하나 둘 하면 같이 네. 말씀하시는 걸로 A B 네. 하나 둘 셋
2: A
0: 오 다르다
2: 왜 다르지?
0: 오 자 어떤 분이 먼저
2: 먼저 얘기하시겠어요?
1: 아 일단 저는 네. 개인적으로 네. 솔직히 세상에 제일 싫어하는 게 양말 축축한 거예요.
0: 네.
1: 그런 이유도 있고 그리고 또 발이 불어 터질 겁니다.
0: 아 그러네.
1: 네 그럼 또 걷는데 엄청 아프겠죠?
0: 네.
1: 근데 이제 눈에 속눈썹이 하나 들어가면 어떻지? 나 이거 잘 몰라가지고 사실 아픈가?
2: 아, 이게 계속 눈 안에 뭐 들어가 있는 것처럼
1: 아 들어가 있는 느낌이지.
2: 간질간질하고 아프고.
1: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거는 그런 이거는 뭔가 아프다기보다 거슬리잖아요.
0: 네.
1: 그럼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기 때문에 금방 적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0: 네.
1: 있는지도 모르게 그냥.
0: 어어.
1: 근데 이제 네. 저 축축한 상태로 걸어다니면 발이 불어 터져가지고 네. 아마 나중에 못 걸을 수도 있어요.
0: 아예 네. 발이 상해서
1: 아예 상해버려가지고
2: 아 불어서
1: 네 막 다 찢어지고 난리 날 겁니다.
2: 이게 저는 네. 오히려 솔직히 축축한 건 익숙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리에 그냥 축축한 느낌이 익숙해질 네. 수 있는데 눈 안에 뭐 계속 들어가 있는 거는 익숙해질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뭔가 느끼기에는 모르겠어요. 그냥 느끼기에 뭐 예를 들어 진짜 익숙해졌다 쳐도
0: 네.
2: 보기에는 눈은 시뻘개질 거고 그 저희는 어쨌든 아이돌이잖아요.
0: 아,
2: 보여지는 직업이기 때문에
0: 네.
2: 눈이 빨개지고 렌즈도 껴야 되는데 계속 눈 안에 들어가면 이거 얼마나 거슬리겠어요. 근데 솔직히 양말을 촉촉하면 나만 알고 아무도 모르잖아요.
0: 오~
2: 그래서 얼마나 그게 더 나만 고통스러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오히려 네. 축축해도 찝찝할 수는 있지만 이게 습한 것도 찝찝하잖아요. 근데 습한 그쵸. 곳에서 계속 있으면 나름 그게 좀 버틸만한데 이게 뭔가 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다는 거죠. 전 너무
1: 제가 봤을 땐 기우씨 발에 그러면 곰팡이 입힐 텐데요. 곰팡이 펴가지고 팬들이 이거 잠깐만 이거 뭔 냄새야? 잠깐만 기호 오마이갓 기호 이렇게
2: 아니에요 근데 아침에 활동 때만 이제 신발 신을 때만 그렇지 집 들어갈 때 열심히 씻고 열심히 말려야 돼.
0: 아 멤버들이 피해를 많이 보겠네.
2: 열심히 되면. 말리고 근데 눈 안에 그냥 24시간 잘 때도 그냥 눈에 계속 아프고 안 그래도 잠 자는 것도 그렇게 많이 못 자는데 괜찮겠어요? 눈 감을 때마다 뭐가 계속 간질간질거리고 계속
0: 그렇지,
2: 이런데
1: 제가 봤을 때 그거는 괜찮아요. 그 금방 뭔가 이렇게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은데
0: 네.
1: 이거는 100% 발에 습진 그리고 네. 곰팡이 핍니다. 그러면 발에 곰팡이 피죠? 그러면은 이거는
2: 근데 그러면
1: 바이러스 그냥 인간 숙주가 되는 거예요.
2: 그러면 주기적으로 네. 벗으면 되잖아 양말을. 예전 대기 시간 때 그 신발이나 양말
1: 여기
2: 벗고
1: 평생 양말 축축한 상태로 다니기.
2: 그러니까요 양말 신을 때.
0: 그렇지 양말 신을 때만
2: 축축한 거지.
1: 거죠. 아 그럼 양말 안 신겠다.
2: 그죠.
0: 양말 안 신은 데는.
2: 양말 안 신거나 아니면 진짜 맨날 신어야 된다면 그건 또 이제 말이 안 되니까 이제 신어야 된다면 그러면 이제 대기 시간 때는 이제 양말 벗어 말리고 다시 하고 이렇게 불편하고 해야 되죠.
0: 자 좋습니다. 저의 선택은요 바로
2: BGM
0: 기로씨입니다.
2: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0: 잘못 말했어요. 태양 씨입니다.
1: 브라보.
0: 아, 왜냐면요.
2: 줬다 뺐다는 거 이게 뭐죠?
1: 줬다 뺏는 게 제일 기분 나쁜 거예요.
2: 줬다 뺐다 기분.
0: 뭔가 되게... 그 발에 곰팡이가 필 수 있고 뭔가 불어 터져서 찢어질 수도 있고 냄새가 난다라는 발팡이 그래. 발팡이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게
1: 그렇죠.
0: 너무 최악이었어.
1: 아 너무 최악이네.
0: 그 말이 약간 저의 마음을 너무 굳건하게. 가져간 것 같습니다.
2: 예. 인정. 그거는 죽을 때까지 계속 있어야 되면 얼마나
0: 그니까요.
2: 더럽겠어요.
0: 나조차도 내 발을 만지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네네, 좋습니다. 넘어가 볼까요? 다음은
1: 자 윤주님께서 평생 하나의 노래만 듣기 대 평생 1분 미리 듣기만 가능.
0: 아,
1: 둘 중에 하나 골라야 된다면 그리고 평생 들어도 안 질릴 것 같은 세 분의 추천곡이 있다면 같이 알고 싶습니다. 쿄디탱디 보고 싶었어요.
2: 아 감사합니다, 윤주님.
0: 자. 고르셨나요?
1: 오케이.
0: 자, 하나씩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2: B.
0: 이건 똑같다. 아, 근데 이거는 똑같을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했어요.
1: 맞아요.
0: 네, 일단 한번 가위바위보로 한번 해 볼까요?
2: 안내 외진 거 가위바위보.
0: 아, 자, A로 설득을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기호 씨가.

0: 오케이.
1: 자, 뭐 한번 해보세요.
2: 네.
1: 응? 말해보세요 한번.
0: 아, 제가 먼저요?
1: 네.
0: 일단 미리 보기라는 거는
2: 네.
0: 너무 슬플 것 같아요.
2: 아,
0: 왜냐면
2: 잠깐만 이제 F적으로 다가오신다 이거죠? 오케이, 야, 슬플 것 같아요.
1: 이런 무논리가.
0: 아, 들어봐봐요. 들어봐요. 왜냐면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보컬리스트로서 노래 이제 브리즈랑 이런 거 이제
2: 그쵸.
0: 뭐 요즘 노래가 얼마나 짧다 해도 이제 진짜 찾으면 되게 좋고 긴 노래 진짜 완전 보컬이 풍나게 이제 이렇게 하는 노래들인데 항상 마지막 후렴이나 브리즈 때가 완전 터지잖아요. 거기가 사실 1분, 2분 때는 그냥 살짝 발판이고 이 마지막 갖기 위해 이제 살짝 발판이 있기 때문에 네. 그 마지막을 못 느끼면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이런 표현이 좀 그럴 수도 있지만 똥 싸다 맛 느낌.
2: 아, 그냥 똥 덜 닦은 느낌 막 이런
0: 네,
2: 느낌.
0: 찝찝한 느낌이 있잖아요.
2: 그쵸,
0: 이게 그쵸. 뭔가 딱 터져야 되는데 그 1분만 들으면 그럼 죽을 때까지 그냥 그 터짐을 못 느끼는 거예요.
2: 그렇네. 네. 노래에도 기승전결이
0: 그쵸,
2: 있고.
0: 있죠. 근데 이제 평생 하나에 여러분 그러면 이제 인생 노래. 인생 노래 왜 있겠어요?
2: 아, 그쵸.
0: 이거는 그냥 내 노래다.
2: 아, 그렇네.
0: 그런 노래는 그냥 계속해서 들어도 터지더라도 계속 듣는 게
2: 그렇네요,
0: 훨씬
2: 또.
0: 더 뭔가 나한테 그 한 노래가 더 의미가 깊고
2: 네.
0: 뭔가 아 이건 진짜 내 노래다. 1분 들으면 음악이 음악처럼 안 느낄걸요? 내 음악 같지도 않고.
2: 또 인생 노래라고 하니까 그 인생 노래는 1, 2, 3절을 다 들어야 완곡을 그쵸. 들어야 인생 노래인 것 같긴 한데
0: 그 가사도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2: 아, 가사 중요하죠.
0: 가사는 다 들어야 이 무슨 내용을 말하고 싶은지를 알 수 네. 있는데 1분만 얘기하면 그러면 널 사랑해? 어? 누굴 사랑해?
2: 사랑해서 뭐 어떻게 됐어?
1: 널 사랑한다잖아 너겠지.
0: 아, 잠깐만 그럼 다시 말할래. 사랑해? 그 뚝 끊겨요.
2: 네.
0: 도대체 뭘 사랑하나?
2: 사랑해인지 뭐 살아있어인지도 모르는.
0: 그렇죠. 그것도 한국 사람들 뭐 아시잖아요. 그렇죠. 한국말 끝까지 들어야 돼.
2: 아. 이야, 또 요렇게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 또 이해 맞설 태양 씨.
1: 아, 예. 저는 일단은 뭐 다른 설명 필요 없이 사실 기호 씨가 이미 B를 선택했었고.
2: 네.
0: 아. 뭐 그건 없었던 일이에요.
2: 아, 없었던 내 머릿속에 지우개.
1: 네, 그리고
0: 일이에요.
1: 뭐 사실
2: 네.
1: 1분 미리 듣기만. 근데 이게 아까 이것도 계속 얘기하지만
2: 네.
1: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에요. 우린 지금 전 풀곡을 네. 듣고 있어서 이게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할 뿐이지 1분만 들으면은 이게 또 그렇게 또 사람이 또 그렇게 분명히 될 겁니다.
2: 그럴 수도 있겠다. 네. 왜냐면 그게 요즘 노래 2분 30초인데
1: 맞아요.
2: 적응했잖아요.
1: 그래서 요즘 노래들이 이제 웬만하면 2분 중반대거든요.
2: 그쵸 그쵸.
0: 아니 죄송해요.
1: 1분 들었으면 솔직히 반 들었단 소리예요.
2: 아, 그러네요.
1: 네, 반 들었으면은 일주일 후렴구까지 다 들었다는 소리고 뭐 뒤에는 조금 아쉬울 수 있지만
2: 그쵸,
1: 궁금할 수 있지만 그래도 저였다면은 확실히 다른 여러 곡들 여러 장르를 듣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한 곡만 들으면은
2: 네.
1: 삶이 너무 지루해질 것 같아요.
2: 그러면은 평생 한 1분만 들을 수 있잖아요.
1: 네.
2: 그러면은 탱디가 앨범을 발매하고 노래를 낼 때도 1분 노래만 낼 수 있어요.
1: 오, 재밌겠는데요?
0: 아니죠. 오. 이게 아티스트의 이거 얼마나 큰 문제예요. 저희도 알잖아요. 아티스트로서 이게 앨범을 들을 거면
1: 아니 근데 그
0: 순서 처음부터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순서대로 해야 되고.
1: 네, 이거는 맞아.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2: 잘못된
1: 생각. 왜냐하면은 요즘 앨범은 뭐 1번 트랙에서부터 2번 트랙까지 좀 이어지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운드 자체를.
2: 아, 그렇죠, 그렇죠.
1: 맞아요. 저는 그 사운드를 그렇게 또 이어버리면 되죠. 1, 2, 3번 트랙을.
2: 1, 2, 3번 트랙이 네. 다 이 1절, 2절, 3절이 네, 될 수도
1: 그렇죠.
2: 있는 거네.
1: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사실.
0: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1: 그냥 1분만 낼 수 있으니까 1번 트랙은 앞에 1분.
0: 아, 너는 너 알아서 해.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은 1분으로 안 낼 거라는 말이잖아요.
1: 아, 그렇죠. 이제 뭐 나는 그렇게 살려면 그렇게 살겠다. 사실.
0: 저희는 그리고 또 음악을 먼저 사랑했으니까 음악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2: 그쵸 그쵸.
0: 그러면 음악
1: 그러면 그럴수록 1분을 듣고 많은 곡을 듣고 연구를 해야지. 그 한 곡만 들으면은 그냥
0: 한 곡은 얼마나 많은 거를 생각할 수 있는데.
2: 알겠습니다. 자, 저의 선택은요? 전 골랐습니다. 바로 기호 씨입니다.
0: 아, 진짜요?
2: 네.
0: 왜 그랬어요?
2: 왜냐면 저는 정말 어렸을 때부터 케이팝을 사랑했고 케이팝의 고인물로서 저는 마지막 후렴구 그 브릿지에서 넘어가는 그 터지는 구간을 굉장히 사랑해요. 뭐 예를 들어 걸스데이 선배님의 반짝반짝 노래에서도 막 사랑해 뭐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뭐 그런 부분에서도 저는 그런 부분들이 좀

0: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을 듣기 위해서 1절부터 준비를 하거든요. 그게 또 기대되니까 끝까지 듣는 느낌이 또 있어요. 그래서 기호 씨로 하겠습니다.
1: 브라보.
2: 와 근데 딱 사랑해 불렀을 때 그 한 단어 때만 리버브가 있었어요. 어떻게 그걸 딱 맞췄지?
0: 진짜요?
2: 나 깜짝 놀랐어. 어떻게 이렇게 맞췄지?
0: 오, 우린 한 몸이야.
2: 그러니까 지금 깜짝 놀랐어요. 지금 뭔가 틀어놓은 줄 알았어요.
0: 좋습니다.
2: 그럼 동표 씨는 혹시 딱 한 곡만 들을 수 있다면 어떤 곡을 선택하실 것 같아요?
0: 와,
2: K-POP의 고인물로서.
0: 저요?
2: 네.
0: 쿄디 탱디 먼저 해줄 수 있어요?
2: 아 이거 어려운데.
0: 이거 어렵다. 이거 한국.
3: 저는 무조건 있어요.
0: 어 무조건 있어요?
3: 저는 퀸의 보헤미안 랩소디.
2: 아 오케이 인정.
3: 그 안에 신나는 부분,
0: 네.
3: 슬픈 부분, 오.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
2: 아 그러네.
0: 희노애락이 다 담겨. 네,
3: 희노애락이 다 담겨 있어.
0: 좋습니다.
2: 아 그러네.
3: 정말 최고의 곡입니다.
2: 아 어려운데 그렇게 말하니까 갑자기 그걸 뭐 그 이길 곡이 없을 것 같은데.
3: 그죠.
0: 그 뭔가 너무 되게 신중해야 될 것 같아. 나 진짜 평생 이것만 들어야 될 것 같아.
2: 저는 고티에의
0: 네.
2: Somebody That I Used To Know 알겠습니다.
0: 빵빵빵
2: 아시죠? 하, 그 노래는 되게 길거든요.
0: 네.
2: 근데 되게 뭔가 얼마나 많이 들어도 그 되게 옛날에 나온 노래거든요. 네. 근데 지금도 들어도 안 질리거든요. 그 노래는. 그래서 아, 그 노래 평소 들어도 좋겠다라는 생각. 그 신나진 않는데 그냥 또 우울하지 않고 되게 뭔가 딱 중간 레벨인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0: 네. 그럼 저는 피어나모니의 아까 들었던 이멀전시로 하겠습니다.
2: 뭐래요? 뭐래요?
0: 왜요?
3: 이런 마음에도 없는
2: 마음에 1도 없는 왜냐면 지금 방금 전에 제목 찾으려고 지금 화면에 계속 막 열심히 찾아보고 계셨어.
0: 제가 점프를 할까 이멀전시를 할까 하다가 이멀전시를 골랐어요.
3: 아, 오케이 네. 이멀전시로.
0: 아, 네.
2: 감동입니다. 감사합니다.
0: 좋아요 좋아요.
2: 아 감사합니다. 자 생각보다 관몰입이 잘 되고 있고요.
3: 광고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0: 미분당.
1: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리조트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3: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환인제약.
4: 친한 친구 방송반 광고 듣고 왔고요.
5: ARB 판정단 손동표의 마음을 울려라 해보고 있는데요. 저희 둘이 마음을 한 번씩 사이좋게 울렸죠? 3부에서도 계속 여러분의 선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 그럼 노래 듣고 돌아올게요. 어떤 노래 들을까요, 동표씨?
6: 네, 이건 제가 처음으로 발매한 첫 자작곡입니다. 손동표의 스텔리.

0: 만약 섬에 새 글이 핀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친한 친구 방송반 3부 시작했고요. 저는 피어남이 기호 쿄디고요.
1: 저는 테오 탱디입니다.
2: 저는 우리끼리 코너에 우리를 맡고 있는 손동표입니다.
1: 어떤 얘기든 솔직하게 털어놓는 비밀 시간 우리끼리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문자 주제 뭐였죠?
2: A or B, 손동표의 마음을 울려라.
0: 사는 건 매일이 고민의 연속이죠. 여러분이 고민하는 지점을 저희가 대신 어필해드리면
1: 그 주장을 듣고 더 타당한 의견에 일일 판정단 동표씨가 대리 선택을 해주시고 계신데요.
0: 지금 저희가 설득을 좀 잘하고 있는 편인가요? 어떤가요?
2: 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 제가 그래요? 약간 상상하지 못했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도 선택이 계속 바뀌어요. 들으면서.
0: 아, 그러니까요. 졌다 뺐잖아요.
2: 졌다 뺏어 아주 그냥 네, 밀당하고 있습니다.
0: 좋습니다.
1: 자, 남은 시간도 여러분의 선택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에게 선택을 맡기고 싶은 고민이 있다면 남겨주세요.
2: 문자 보내실 곳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1: 그럼 노래 듣고 이어갈게요. 우즈의 Ready to Fight.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1: 친한 친구 방송반 우제 Ready to Fight에 이어 광고까지 듣고 왔습니다.
2: 계속해서 오늘의 문자 주제 A or B 판정단 손동표의 마음을 울려라인데요. 현재 스코어 1-1입니다.
1: 그럼 사연 계속 만나볼까요? 동표씨?
3: 좋습니다. 5996번님 저 이거 친구랑 토론하다가 밤샜어요. 세 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내 흑역사를 A 친구 100명이 알기 B 최 한 명이 알기. 오.
1: 근데 친구 100명인 거잖아요.
3: 친구 100명 대 내가 정말 막 사랑하는 최애 뭐 선배님, 존경하는 선생님, 선배님 그분이 한 분이 아시는 거죠.
1: 아 최애? 최애가 그런 거예요? 막 제가 좋아하는 아이돌 같은?
3: 그쵸.
2: 아예 아리아나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3: 네네.
2: 그래서 뭐 사실
1: 전설의 포기만.
2: 아 그 전설의 포기만 보여주는 거예요?
1: 네.
2: 오케이.

0: 전설의 포켓몬.
1: 얼마설.
2: 네. 아니, 그래서
0: 그래가지고.
2: 네. 뭐 그분이 안다고 해서 어차피 만날 사람도 아닌데. 네, 뭐 그게 있을까요, 사실? 나 진짜 아. 사실 이 질문은 뭐.
1: 약간 그 사세 나랑 네. 연결돼 있지 않으니까
2: 네, 커뮤니케이션이 뭐 나랑 만날 사람이 아닌데 뭐 알던 말던 사실 저는

0: 저는요, 어쨌든 친구잖아요. 모르는 100명도 아닌 그쵸. 친구 100명이잖아요. 그래서 전 진짜 이 A라는 친구가 친구가 진짜 많다고 봐요. 진짜 네? 많아요. 인기 많아요.
1: 네.
0: 왜요? 왜 보세요?
2: 아 지금 제 3자 입장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1: 아니 너무 아 난 B인데 A를 얘기하고
0: 아니 아니 아니 아니요 어. 아니요 진 A예요 저 완전
1: A예요.
0: 오케이 오케이. 네. 네 이게 친구가 지금 많아요.
1: 100명이나 되시는구나 우리 쿄디는.
0: 근데 이제 100명이라는 걸 안다는 것 자체가 일단 그쵸. 인싸인 거예요.
1: 인싸.
0: 근데 인싸고 친구들을 많으면 흑역사와 좋은 거 그냥 다 아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사람들 위해서 살고 있어요. 그냥.
1: 오. 자 본인도 뭐, 무슨 말을 하고 계신지 모르는
2: 아니 대체 죄송한데 제가 뭐라는 거예요 진짜
0: 들어봐요 들어봐요
1: 네 듣고 들어봐요. 있어요 경청하겠습니다
0: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예를 들어 이 흑역사가 막 나가요 막 퍼뜨려져요
1: 네
0: 이게 막 퍼뜨려져요 네. 근데 막 예를 들어 아이돌이 막 퍼뜨렸어요 그러면 진짜 거기 위에는 진짜 막 내가 제일 존경하고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내에 대한 흑역사 막 퍼뜨리고 막 난리치고 있어
1: 그치 내에 대한 흑역사 다 알고 있어
0: 아까 태효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네. 거긴 접할 수 없으니까 이게 그치. 누가 알지도 모르고 이게 너무 먹먹하고 막 무섭잖아 이게 나에 대한 이 사람이 말하고 다녔으면 너, 예를 들어 체험면 다른 멤버들도 있을 수도 있고 다른 멤버들도 알면 나 어떻게 근데 알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왜냐 얘기할 수 있는
1: 알겠습니다 들어봐봐요. 저 선택할게요
0: 아, 저 아직 안 끊었어요 저 아직 안 끊었어요 그래서 지금 알지도 못해요 누가 알고 아는지 근데 네. 친구들이 100명 있어요 예를 들어 걔네들은 말해요 그래도 내 친구들이니까 알잖아 누가 말했는지 네. 이게 좀 누가 이게 뭔가 내 수상에서 그래서 신경 안 써도 나 어차피 너나 나는 신경 안 써 난 너 뭐 존경하든 말든 상관없어 니네들 그냥 가버려 근데 이제 내가 사랑하는 존경 아이돌이 알아 근데 또 다른 멤버 내가 사랑한 아이돌들이잖아요 멤버들 그 퍼트에 얼마나 그 큰 타격감이
2: 근데 있겠어? 제가 여기서
0: 아 그만해 그만 얘기해 너.
2: 완전 그거 완전 전 좀 현실적으로 얘기해볼게요
0: 네.
2: 그 연예인분이 솔직히 말해서
1: 네.
2: 이 기호씨가 만약에 팬이에요
1: 네.
2: 만약에 제가 연예인이에요
1: 네.
2: 근데 얘가 나를 그런 알았어 그 사실 어떻게 기억합니까?
0: 전 기억
2: 수천 수만 명 이 많은 사람들을 이 팬들을 다 아는데
0: 진짜 안 좋은 흑역사면 전 기억날 것 같아요
1: 자 선택하겠습니다 저의 선택은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보류.
0: 마음이 아파서 그래요?
2: 너 알구나.
1: 선을 찌르셨다. 쿄디로 하겠습니다.
2: 야, 브라보.
1: 아, 너무 일리 있는 설득력이었고요. 쿄디의 말을 들으면서 저도 내 마음이 바뀌었어요. 일단 친구를 100명 만들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0: 그죠?
1: 네.
0: 맞아요.
1: 진짜
0: 얼굴,
1: 래퍼인 줄 알았어요. 사실
0: 얼굴,
1: 중간에는 영원 창고인지. 어 돌아왔다 근데 약간.
0: 네, 아까 이거, 말할 때 이 아이스크림 한 입 먹었으니까 시원해서 갑자기 얼굴 식었어요.
1: 아 좋네요. 자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2: 네, 감자님께서 저는 맛있는 음식 있으면 아껴뒀다가 마지막에 먹는 편인데 친구는 맛있는 건 무조건 먼저 먹어야 한다더라고요. 자 토론에서 저와 동편님을 설득해 주세요. A 맛있는 거 마지막에 먹기, B 맛있는 거 제일 먼저 먹기.
1: 오~
2: 저는 솔직히 확실한 저의 그게 있습니다.
1: 아 저도 있어요.
0: 잠깐만. 저 한번 생각해 볼게요.
1: Wait.
2: 이건 딱 정해져 있지 않아요?
0: 아, 상황 따라 좀 달라요. 얼마나 배고프냐에 따라.
1: 아 오케이. 아
2: 저는 언제든 항상 정해져 있어요.
1: 오케이 언제든 every day.
0: 오케이.
1: 자. 오케이. 하나 둘 셋
0: A
1: 아 두 분 다 또 A 자 오늘 쿄디의 순환 시대인 것 같은데 자진해서 아. B로 가실래요? 갈갈보에서 지실래요?
0: 미치겠네요 아직은요 갈갈보로 하시죠
1: 오케이 좋습니다
0: 안 내미진 거 갈갈보
1: 아 어떻게 이래 진짜로 봐봐요 자진해서 갔으면 얼마나 멋있어요
2: 그니까 아 진짜
1: 아, 정말.
0: 내가 갈갈보 못하나? 지금 패턴을 어?
1: 패턴을 파악하셨네
2: 눈이 지금 이상한데?
0: 눈이 어떤데 지금?
2: 지금 완전 지금 좀 상태 이상한데
1: 어,
2: 지금?
1: 눈이 풀렸어 나 자, 자 탱디 먼저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2: 오케이. 아 저는
1: 네.
2: 일단 제 식습관에서도 그래요
1: 아,
2: 항상 예. 네. 만약에 뭐 저희 뭐 만약에 뭐 뮤비 찍을 때
1: 네.
2: 밥차 같은 게 오잖아요
1: 아.
2: 그래서 조금 이렇게 가져갈 때
1: 네.
2: 항상 저는 좀 아껴서 먹는 편이거든요.
1: 맛있는 거를.
2: 네, 맛있...

0: 있는 거를. 그게 좀 그 어렸을 때부터 좀 그런 게 좀 있어요.
1: 네.
0: 그래서 좀 많이 풀 수 있어도 굳이 그냥 딱 먹을 만큼만 퍼서 좀 아껴 먹는 편인데 저는 항상 마무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는 사람입니다.
1: 그쵸, 그쵸. 네,
0: 그 마무리에 딱 맛있는 거를 먹어줘야 사실 처음에 딱 맛있는 걸 먹었어요.
1: 네.
0: 먹고 먹는데 마무리가 안 좋아.
1: 마무리가 맛없는 거야.
0: 네. 그리고 이제 좀 이게 좀 뭐 희열감이라 해야 되나?
1: 아,
0: 살짝 게임 같은 그런 느낌도 그쵸. 있어요.
1: 맨 네. 마지막에 남겨뒀다.
0: 나는 이거를 꼭 참고 먹고 마지막에 이 맛있는 걸 먹는 퀘스트를 완수하겠다. 살짝 이런 느낌.
1: 그럼 그런 적은 없어요? 아껴뒀다가 갑자기 멤버 옆에서 띵 하고 먹어버려. 어, 너 이거 안 먹어? 이러고.
0: 아, 저희 멤버는 딱히 그런 멤버가 없어요.
1: 아, 그랬던 그러면... 경험도 없어요?
0: 맞아요. 딱히
2: 그런 사람 있어요?
1: 저는 급식 이제 학교에서 급식 먹을 때 맨날 막 뭐 소세지, 돈가스 이런 거 남겨놨다가 있으면 옆에 애가 어, 너 왜 이거 안 먹어? 내가 먹어도 돼? 이러고 딱 먹어버린 거.
0: 아, 바로 손날치기 날라가.
1: 아, 이렇게
0: 바뀌어서 그랬으면
1: 땡!
0: 네, 바로 날라갔습니다.
2: 나였어도 그랬었습니다.
1: 자, 우리 B.
2: 저는 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1: 네.
2: 태호 씨가 이제 먹는 걸 버티면서 마지막에 맛있는 걸 먹는다 했잖아요.
1: 그쵸, 그쵸.
2: 저는 솔직히 그 버티는 건 그 먹기 전이라고 생각해요.
1: 아,
2: 이 배고픔. 그죠? 저희가 촬영 스케줄 하면 저희가 사실 먹고 싶을 때 먹어요. 그러진 않잖아요.
1: 그쵸.
2: 정해진 시간에 먹어야 되잖아요.
1: 맞습니다.
2: 딱 점심시간에. 열심히 촬영. 그러면 그 얼마나 열심히 버티고 힘들었었을 때 딱 밥 먹으러 갔을 때 그 첫 입이 와 이거지
1: 아가
2: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1: 막 두 시간 정도 딜레이 됐다가 에이. 배가 너무 고파서 막 먹어서
2: 딱 그 맛있는 거 딱 먹었을 때 아 이거지라고 나와야 그게 진짜 맛있게 먹었다 생각을 하지. 예를 들어 그렇게 열심히 버텼는데 먹었는데 근데 맛이 없는 거를 막 챙겨 먹었어요 먼저. 근데 그걸로 배 채웠어요 또 심지어. 막 저는 그런 거 싫거든요. 막 군것질 막 이런 거 막 이런 과자 먹고 막 그런 것도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른 걸로 배 채우면 어차피 마지막에 얼마나 맛있는 거 있어도 배가 이미 차있는 상태에서 먹는 것과 완전 빈속에 너무 배고파서 난 빨리 밥 먹고 싶은데 맛있는 거랑 아예 달라요.
1: 맞죠. 그 감동이 그 덜하잖아.
2: 감동이 덜해요.
1: 아, 오케이. 자, 저는 골랐습니다. 자, 골랐습니다. 너무 일리 있는 설득이었어요. 저의 선택은?
2: 뭐야 이 사람.
1: 근데 너무 얘, 너무 일리 있는
3: 얘 당연히 진지하고 지금 얘 당연히 진지하고 지금 계속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는데
1: 아니 교디가 교디를 놀리는 맛이 너무 있다.
2: 왜냐면 나 지금 네. 좀 당황스러웠어요. 왜냐면 너무
3: 야 너 침 흘린다.
2: 너무 나한테 너무 그 네. 이게 이 리액션 너무 컸어가지고 뭐 하는 사람이에요 덩표 씨.
1: 아까 교디가 말씀하셨죠. 한국말은 끝까지.
3: 진짜 당연히 자기가 이긴 줄 알고 지금
1: 아 쿄디가 또 너무 좋아해요. 저 이런 나, 캐릭터 진짜 좋아해요.
2: 나는 진짜 너 탱디 했어. 나 진짜
3: 한 1-2초 동안 그니까 너 그냥 가만히
2: 뭐지?
1: 아 저는 이런 놀리고 싶은 탱커 역할을 정말 사랑하는데 아 일단은 사실 놀리고 싶어서 탱디를 고른 것도 있지만
2: 아 진짜 웃겨.
1: 네, 저는 사실 쿄디가 설득을 하기 전부터 탱디가 고르기 전부터 저는 이미 A였어요. 왜냐면
0: 그런 사람이 좀 많아요. 네. A인 사람이.
1: 그리고 탱디의 말이 뭔가 일리가 있었어요. 그 마무리를 잘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약간 그런 게 있거든요. 저는 정말 먹는 걸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원래 먹고 나서 물로 딱 마무리를 하잖아요. 근데 너무 맛있는 걸 먹으면 그 맛을 남기고 싶어서 저는 물을 안 마셔요. 그게 딱 생각난 거예요. 탱기의 말에서.
0: 미식하시네요.
1: 아 완전 미식가죠. 네. 그래서 탱기로 골랐습니다. 기호 씨 너무 죄송해요.
2: 아 괜찮습니다. 진짜 참. 아 진짜 웃긴 장면이 나올 것 같아서 너무 기대가 되네요.
1: 너무 귀엽게 나왔어요.
3: 아니, 가만히 쳐다보고 그러면... 있는 게 너무 웃겨.
2: 3초 동안.
3: 아니 누가 뭐 마치 좀 누가 마치 좀 줄 알았어.
2: 지금 티모가 있었어요. 막.
1: 아 너무 웃겨. 아 이거는 클립 찾아봐야겠다.
2: 아 좋습니다.
0: 자 좋습니다. 자 여러분 2-2입니다. 아주 박빙입니다 지금. 이쯤에서 노래 하나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네 제가 추천했던 곡이죠. 고티의 킴브라의 Somebody That I Used To Know. 오!

0: 고티의 킴브라의 Somebody That I Used To Know 듣고 왔습니다.
1: 오늘의 문자 주제 A or B 판정단 손동표의 마음을 울려라인데요. 사연 좀 더 볼까요, 동표씨?
2: 네, 좋습니다. 우리 짬뽕님, 라면 먹을 때 항상 고민하는 게 있는데요. 먼저 한 입 해야 하는 것은 A, 면, B, 국물! 아, 이것도 너무... 너무 이거는 국룰이 있다.
0: 그렇죠. 게 하나 둘 셋 B.
3: 에이.
2: 오! 덜러 덜러.
4: 오 대박 대박.
2: 오! 오! 오 너무 좋죠.
0: 난 지금 근데 네. 성동표 씨가 뭐가 국룰이라고 생각하는지 너무 궁금하네.
2: 그래요?
0: 그러면 이겠지?
2: 큐디부터.
1: 이거 아,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0: B 아니에요?
1: 응?
0: 당연히. 이게 에이. 뭔가 면은 네. 아, 아닌가 봐. B 아닌가 봐. 망했다.
2: 모르죠 모르죠 모르죠.
0: 이게 면이라는 거는 네. 그냥 모든 면 다 똑같은데 네. 국물을 딱 아 이게 지금 저 지금 너무 열심히 연기해가지고 입에 지금 느껴졌어요.
2: 침샘이
0: 아니 지금 라면 국물이 느껴졌어요 지금. 아, 메소드 연기한 것처럼 오케이, 오케이. 무튼 이게 딱 네. 간이 얼마나 되는지 이게 또 라면이라는 게 이제 물이 너무 많거나 적거나 이러면 수프 얼마나 넣는 거에 따라 국물의 맛이 다르잖아요. 예, 딱 라면 먹기 전에 국물부터 먼저 하고 아 오늘 라면
2: 아 속 먼저 싹 풀고
0: 예 맛있겠다 하면서 이제 딱 면을 들어가는 거죠.
2: 그렇죠 맞습니다.
0: 왜냐면 라면의 soul
2: 네.
0: 이 영혼,
2: Soul, 네. 네. 라면의 영혼이
0: 영혼은 이 면에서 나오는 건 아니에요. 면은 오. 많은 요리에 들어가 있어요. 파스타, 네. 스파게티, 오. 뭐, everything,
2: uh-huh.
0: 마라탕.
2: Uh-huh.
0: 하지만 uh-huh. 라면은 라면인 이유는 네. 그 국물이랑 그 수프 때문에요. 그거를 진하게 제대로 먼저 느끼고 그 면을 먹는 거죠.
2: 오. 네. 잘 들었습니다.
0: Yeah.
1: 저는요, 네. 모르겠어요. 저는 한 번도 살면서 국물을 먼저 먹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상상조차도 안 가긴 하는데 네. 그래도 딱 라면을 딱 끓였어요.
2: 네.
1: 그럼 이거 뭐 내가 이상한 건가? 당연히 면을 먹지 않나 먼저? 면을 그냥 당연히 이거 라면이니까.
2: 그쵸, 라면이니까.
1: 라면이잖아요.
2: 그쵸.
1: 뭔 말 같지 않아요?
0: 라가 뭔데? 라가 뭔데?
2: 라

0: 라면
1: 라면
2: 봐봐요 봐봐 라면 라면이 면이 뒤에 있어 라는
0: 네.
2: 뭐야
0: 네
2: 라라 국물
0: 아니 아니
2: 지금 어, 근데 혹시 방금
0: 지금
2: 아까 아니 혹시
0: 얘 뭐 뜯어가지고 입에 이렇게 잡고
2: 아니 아니 혹시 혹시 아까 전에 선택 못 받은 걸로 약간 멘탈이 좀 나가시는 거 아니죠?
0: 그런 게 아니라
2: 네. 그래서 뭐가 앞에요 결국엔 어... 면이 앞에요 라가 먼저
0: 라가 앞이긴 한데 네. 라가 뭔데요?
2: 그 한자로
0: 어 한자까지
1: 네. 오 계란하사랑 한자로 한자를. 어
2: 빨간색이에요
0: 빨강 라
2: 예 빨간 국물
0: 어 그치 어. 쿄디가 하는 말이 다 맞아
2: 예 네, 그럼 라가 먼저잖아요
0: 어 국물 면이다
2: 그럼요
0: 오케이
2: 그 지금 태효 씨 지금까지 잘못하고 있었어요 지금
0: 왜 왜요
2: 면을 먼저 먹고 있었어요
0: 아 면라로 했구나
2: 예 네, 면라 아이고 면라로 그래 라면이지 뭐가
0: 그러네 그러네 면라는 뭐야 아 좋아요
1: 그 라면을 딱 끓여놓고 네 끓여놓고 딱 면을 한입 그냥 크게 탁 해서 입에 네. 딱 먹어서 그거죠 사실
0: 아 그, 네. 혹시 꼬들 파세요 아니면은 탱글 파세요?
1: 무조건 꼬들이죠.
2: 꼬들이죠.
0: 꼬들로 한입 먹다가 마지막쯤에 익은 면을 먹어야.
1: 그럼 당연하죠.
0: 근데 꼬들한 걸 느끼려면 사실 첫 입이 중요하긴 하다. 아니 오늘 뭐 생각하는 남자예요. 오늘 안경까지 쓰고 와가지고.
2: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면 뭡니까? 더 빨리 냄비에 빼면 되죠.
0: 아 불을. 네,
2: 불을.
0: 좋습니다. 두 분 다 끝나셨나요? 마지막 어필.
1: 끝났습니다.
2: 끝났습니다.
0: 좋습니다. 자, 저의 선택은요.
2: 라면 생각해야 돼요. 면이 뒤에 있는 거.
0: 라면이냐, 면라냐. 라면이냐, 면라냐. 저의 선택은 쿄디입니다.
2: 여러분 집 가서 다 찾아보세요. 라가 지금 뭔지. 라면의 라가 뭔지.
0: 저는 왜냐면 국물을 먼저 먹는 파예요.
2: 진짜요?
0: 네.
2: 국물을 저는 진짜 당황스럽게
0: 왜 이렇게 라디오 한 것 중에 지금 제일 진짜요?
2: 진짜요? 아니 너무 반전을 주셔 지금. 나 지금 나 지금 영화 보고 있는 것 같아.
0: 아, 오늘 너무
2: 막 이렇게 막 지금 내가 계속 누가 나 머리 잡고 지금 막
0: 그쵸.
2: 막 휘둘리고 있는 것 같아요.
0: 그쵸. 정신을 똑바로 차리셨어요.
1: 아, 네. 아, 왜 이렇게 웃겨요 진짜.
0: 네, 저 그래서 국물을 먼저 국물의 맛을 싹 느끼고 나서 면을 먹습니다. 뭔가 한번 이렇게 여기를 한번 이 통로를 적셔줍니다.
1: 아 진짜 미식가군요.
0: 네.
2: 네. 미식가네요.
0: 먹는 걸 사랑하니까 네, 그렇습니다.
2: 와, 자 여기까지. 이제 토론 슬슬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0: 네.
1: 동표님의 마음을 확실하게 울린 승자를 발표해야겠죠?
0: 좋습니다. 오늘의 최종 승자는요. 바로 쿄디 축하드립니다.
2: 왜 저죠?
0: 자, 너 맞아. 총 3대 2로 승자가 되셨는데 우리 쿄디 한번 소감 들어볼까요?
2: 아 저는 진짜 아 우리 그 2대인 줄 알았어 가지고 아 우리 어떡하지 이거 또 퇴근해야 되는데 더 하나 더 해야 되는 건가 막 이 생각을 했는데 아 제가 이겼군요. 어 너무 스프라이즈라서
0: 어 스프라이즈.
2: 예, 지금 더 기분이 좋네요.
0: 좋아요. 좋았어요.
2: 아 지금 진진방에서 무슨 선물을 줄지 지금 기대가 지금 엄청 높고요. 지금
0: 아 근데 아쉽게도 쿄디한테는 선물이 가지 그러니까. 않아요. 쿄디의 이름으로 우리 친친방 친구들에게 아, 선물.
1: 제가 뭘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요.
2: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이 그거였어요.
0: 아 나의 이름으로 어떤
2: 예,
0: 선물이
2: 그쵸 그거였죠. 예, 어떤 선물 얼마나 거대한 선물일지에 대한 기대감과 예,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태효 씨도 어 되게 열심히 해준 것 같아서
0: 네.
2: 근데 좀 창피할 것 같아요 태호 씨는
0: 왜
1: 아 저요
0: 왜 뭐
2: 다 이겼는데
0: 아
2: 진 거 보면
0: 또 이렇게 또 살짝 긁으시네요
1: 아니야 제가 봤을 때 녹화본 네. 보면 분명히 누가 더 뭐야 창피한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전 사실 그 녹화본 안 봐도 네.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0: 아 저도 아. 왠지 알 것 같아요
2: 아 너무 기대가 됩니다 네. 녹화본 보는 거 근데 무튼 어 네 승리했고요.
0: 네.
2: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저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또 아쉽게 진 우리 탱디 소감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 아, 저는 사실 아쉽지 않습니다.
0: 어.
1: 저는 기호가 충분히 이길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0: 어, 네. 오늘은 기호 씨의 날이었어요.
1: 네, 지금 충분히 기호가 이겨야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2: 아. 맞아요?
1: 네.
2: 아, 감사합니다.
0: 맞습니다. 맞습니다.
2: 아,
0: 좋아요.

0: 오늘 동표님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끼리 문자 소개된 분들 중 추첨 통해 저의 이름을 넣어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그럼 오늘 소감과 함께 동표님 추천곡 들어볼까요?
2: 네, 오늘도 이렇게 오랜만에 뵀는데 너무너무 또 즐거웠고 되게 우리 친한 친구를 오랜만에 만난 기분이라서 더 반가웠어요. 오늘도 편하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0: 아, 그럼요.
2: 네, 그리고 또 제가 오늘 친한 친구 우리끼리 듣고 싶은 곡으로 가지고 온 곡은요, 안희수의 네 어둠은 내가 먹어치울게 라는 곡인데요. 노래 제목부터 너의 어둠은 내가 먹어치워주겠다라는 말이 너무너무 다정하게 들려서 우리 팬분들 그리고 친친방 친구들에게 좀 다정한 말을 해보고 싶다라는 의미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0: 아, 너무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안희수의 네 어둠은 내가 먹어치워줄게 들으면서 동표님 보내드리겠습니다.
1: 저희는 언젠가 또 만나요. 누구랑?
3: 우리끼리! 안녕!

0: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후기자 담아가세요.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친한 친구 방송반.
1: 내 미래보다 뚜렷한
2: 태호 이목구비?
1: 아니 기호 이목구비
2: 말고 점심 메뉴 내일 급식 뭐더라?
1: 오늘의 학교는 바로 여기입니다.
2: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중계중학교.
1: 오늘의 급식력 퀴즈 바로 만나볼까요?
2: 8월 26일 수요일 내일 중계중 점심 메뉴는 이렇습니다. 해물 빠에야, 뽀요 아사도, 보코치니 샐러드.

0: 버드, 달걀 실파구, 깍두기, 그리고 초코 추러스인데요.
1: 매니아가 어디 여행 온 것 같죠? 바로 내일이 해외 음식 체험의 날이라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은 이 나라의 음식을 먹는 날이라고 하는데요. 유럽의 이 나라를 맞추시면 됩니다. 수도는 마드리드고요. 쌀밥에 해산물을 넣고 볶은 빠에야와 닭다리 조림인 뽀요아사도가 전통 요리로 유명하대요.
0: 저 이거 먹었잖아요.
1: 맞아요. 딱 보자마자 오 여기 학교 되게 신기하다 생각했는데.
0: 좋습니다. 1번 스페인, 2번 프랑스.
1: 정답 보낼 곳 문자 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0: 정답자 중에 행운의 한 명 뽑아서 학교, 회사, 동아리, 학원 어디서든 급식 먹고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단체 간식 선물 피자 3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그럼 노래 나갈 동안만 정답 받겠습니다. 내 급식만큼이나 맛있는 오늘의 신곡입니다. 빅뱅의 빅.

0: 내일 급식 뭐더라에 이어서 빅뱅의 빅 듣고 왔습니다. 지난주 빅뱅 데뷔 20주년 월드투어의 첫 시작이었던 고향 공연, 바로 제가 있었던 그곳에서 최초 공개했던 신곡이죠. 무려 4년 만에 신곡으로 지드래곤이 작곡, 작사에 참여했고요. 현재 빅뱅의 모습과 팬들에 대한 애정을 녹여낸 곡이라고 합니다. 다들 많이 들어주시고요.
1: 그럼 내일 급식 뭐더라 퀴즈 정답 확인해볼까요? 오늘의 퀴즈 정답은 1번 스페인이었습니다.
0: 네, 내일 중계 중 스페인 음식 체험의 날 급식 메뉴 다시 한번 보고 갈게요. 해물바에야, 뽀요아사도, 보코치니 샐러드, 달걀 실파국, 깍두기, 그리고 초코 추러스.
2: 와우.
3: 와, 여기 학교 정말 좋은 학교예요.
1: 되게 신기하네요.
0: 이게 그러면은 해외 그거의 날이면은 시즌 뭐야 기간별로 돌아오나 보다. 저희는 수요일 날 있었어요. 아 매달 있대요 이게. 저희는 수요일마다 있었어요.
1: 있었어요.
0: 이거 말고 잔반 없는 날이라고 해가지고 네. 버리.

0: 먹는 거 없는 날. 그래서 아. 일부러 맛있는 거를 좀 더 주는 거야 그날은.
1: 아 대박.
0: 막 칼국수 뭐 이런 거 주고. 어. 딱 뭐 햄버거면 햄버거 이렇게 주고.
1: 어. 아니 저도 딱 보는데 딱 해물바예요. 와 이렇게 뭐지 생각했는데 딱 그런 거였구나.
0: 저 이거 먹었잖아요 해물바예요.
1: 맞아요. 저희는 직접 스페인에 가서 또 먹었잖아요. 바야도 먹었고 뽀요 아사도도 먹었고.
0: 식감이 좋았어요. 재밌었어요.
1: 뽀요 아사도가요?
0: 아니요 해물바예요.
1: 그 확실히 그 쌀이 쓰는 쌀이 되게 좋아요. 근데 전 생각보다 빠에야 제 스타일 아니긴 했었어요.
0: 어 그래요?
1: 의외로.
0: 오 난 진짜 괜찮았어.
1: 제일 좋아할 줄 알았는데 그 생각보다 너무 뭐라 해야 되지? 자극적인 맛이 없어서. 예. 근데 예 되게 식감도 좋고 좋습니다. 맛있게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0: 좋습니다. 단체 간식 선물 피자 세 판 받을 주인공은 방송이 끝난 후 친한 친구 방송반 홈페이지 선곡표 게시판에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주시고 맛있게 드세요.
1: 저희는 노래 Sultan of the Disco의 숱한 밤들 듣고 오늘의 마지막 장경환 일기로 돌아올게요.

하지만 나를 바라보는 주위의 따가운 시선에 아 너를

하루가 좀 길었다. 별일 아닌 척 넘긴 일들이 퇴근길이 되니까 한꺼번에 엎여들었다. 괜히 어깨가 무거웠고 마음이 축 처졌고 누구랑 얘기하고 싶은 기분도 아니어서 그냥 빨리 집에 가고 싶었다. 그때부터 이상하게 신호가 척척 맞아들었다. 횡단보도에 도착하면 초록불, 다음 골목도 초록불, 그 다음도 초록불, 세 번쯤 연달아 건너고 나니까 그게 뭐라고 기분이 좀 좋아졌다. 이렇게 운이 트이는 건가 싶기도 하고 이대로 복권을 한 장 사볼까 싶기도 하고 그만큼 사람 마음이 참 쉽게 뒤집히는구나 싶기도 하고 무거웠던 마음이 조금씩 증발하기 시작했다. 인생 전체가 내 편인지 아직 잘 모르겠지만 힘든 날에 이 정도의 작은 일 하나가 잠깐 내 편을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할지 모른다. 모든 일이 나를 비켜가는 것 같은 날에도 초록불 하나쯤은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면 또 사라지니까.

0: 네, 김유나의 Going Home 듣고 왔고요. 오늘의 교환 얘기를 남겨준 분은 1529님이었습니다.
1: 되게 신선한 주제였던 것 같아요. 되게 뭔가 이 운에 대한, 그리고 뭔가 얼마나 안 좋은 하루를 보냈다 해도 결국은 그래도 희망이라, 희망, 되게 작은 희망이, 되게 작은 희망도 있을 수 있다. 죄송합니다. 되게 작은 희망도 있을 네. 수도 있다.
0: 그렇죠.
1: 이런 내용이잖아요.
0: 일단 세상이 내 편이 아닌 것 같은 날 가끔씩 있죠.
1: 그렇죠. 진짜, 네. 진짜 있죠.
0: 모든 게 아닌 것 같은 날 그런 날들이 가끔 있는데 이런 사소한 거에서 뭔가 마음이 바뀌는 게 참 이 마음이 이 글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만큼 사람 마음이 참 쉽게 뒤집히는구나.
1: 좋은 거 하나만 봐도 네.
0: 여기서 좀 공감을 저도 했던 것 같습니다. 세상이 내 편이 아닌 것 같을 때 교수님 어떻게 이겨내나요? 딱히 그렇게 생각 안 하죠.
1: 네. 뭔가 세상이 내 편이 아니다라는 생각은 저는 오히려 세상은 공평하다고.

0: 생각을 해요. 내 편 아닌 것도 아니고 내 편인 것도 아니고 그냥 되게 공평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어느 날에 진짜 아 오늘 진짜 내 날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 그냥 집 들어가서 제가 하고 싶은 걸 해요.
1: 아까 가위바위보 세 번 친 것처럼.
0: 네, 진짜 오늘 제 날 아니었던 거죠. 그럼 이제 집 들어가면 뭐 해야 될까요?
1: 발 닦고 자야죠.
0: 맛있는 거 먹고.
1: 예스.
0: 예스. 그렇게 하면 아, 그래도 좀 행복이 있는 것 같아. 근데 그 말이 맞아요. 그냥 진짜 사소한 거. 진짜 오늘 하루 종일 진짜 짜증나게 가위바위보 세 번 연속으로 져도 집 가서 맛있는 거 딱 하나 먹으면 괜찮아져요. 결국엔.
1: 맞습니다.
0: 그래서 너무 계속 다운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죠?
1: 아니 이 말 참 좋네요. 모든 일이 나를 비켜가는 것 같은 날에도 초록불 하나쯤은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면 또 사라지니까.
0: 아, 말을 너무
1: 그러게요.
0: 잘했어요.
1: 이분은 아주 야무진 분이네요.
0: 예. 예,
1: 이분 기가 막힙니다.
0: 예, 그 글 자체가 너무 딱
1: 이런 신호가 척척 맞아들었다 이런 말 쓰는 거 보면 이분 정말 독서를 아주 잘하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0: 근데 진짜 초록불 하나가 나를 기다리고 항상 기다리고 있어요. 진짜로. 그리고 빨간 불이 있어야 초록 불이 있는 거죠.
1: 그렇죠.
0: 네, 그래서 괜찮으니까 너무 내 날 아닌 것 같은 날에도 너무 희망을 버리지 말고 하루는 무조건 끝이 제일 중요하니까 끝에는 그래도 행복하게 바라겠습니다.
1: 좋습니다.
0: 예스. 오늘 사연 보내주신 1529님에겐 친친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1: 사연 남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 끝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0: 친한 친구 방송반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1: 오늘도 즐거우셨나요?
0: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즐거웠습니다. 오랜만에 동표 씨도 만나고 네. 이런 재밌는 토론 게임도 하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오랜만에 이렇게 친친 오랜만이죠.
1: 맞습니다. 네. 아, 엄청 웃은 것 같아요 오늘.
0: 네. 너무 많이 웃었어요 대우 씨.
1: 아까 너무 웃었어요 진짜로. 네. 아까 너무 웃어가지고 지금 힘이 다 빠졌습니다.
0: 그니까요. 네.
1: 지금 이제 정말 솔직히 집 가면 지금 너무 꿀잠 잘 수 있을 것
0: 같아요. 맞아요. 빨리 집 가서 자고 싶어요.
1: 네. 아 지금 오늘 너무 많이 웃었고 저도 아주 좋은 추억을 남았습니다. 네.
0: 웃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친친방스.
1: 좋습니다. 자 1526님께서 요즘 전 눈 뜨고 감을 때까지 피어나무니만 볼 정도로 빠져있는데 친친방 계약해서 너무 좋아요. 당연함 오늘로 피어남은 입덕한지 딱 36일.
0: 아 환영합니다.
1: 36일
0: 오래오래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 그럼 우리 콘서트도 안 했겠다.
0: 그러게.
1: 그럼 다음에 꼭 와보세요 진짜로. 네, 기가 막힙니다.
0: 저희 또 그리고 열심히 해서 올해 그래도 남은 일 동안은 많이 보려고 노력해야 되죠 저희가.
1: 그렇죠.
0: 네, 노력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0: 좋습니다. 내일은 다시 돌아온 이별의 날입니다.
1: 이별은 아쉽지만 오야와 야자하면서 즐겁게 하루 마무리하실 수 있으니까요. 내일도 밤 10시에 꼭 찾아와주세요.
0: 그럼 저희는 오늘 끝곡 태호의 반이라서 들려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1: 영상의 김혜영,
0: 연출의 김연아, 구성의 이은혜 황수진,
1: 저는 DJ 피어나무니 태호
0: 기호였습니다.
1: 또 봐.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자, 일단 스타트 버튼 누르고 그 발.
1: 응?
0: 아니, 브레이크.
1: 아! 아, 너무 촌스럽지?
0: 아니, 아니, 아니. 자, 요거를 이렇게 하면은 조금 더 편할 거예요. 아우, 택선이 다리가 길어가지고. 근데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다른 모델들에 비해서 이렇게 뭐 내부 공간.
1: 연우야.
0: 네? 아니, 어?
1: 어색해. 네가 좀 너무 타인처럼 친절하다고 해야 되나?
0: 아니, 뭐 당연하지. 그 저기 고객님인데. 아니, 근데 너야말로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 되게 밝아졌어. 예뻐지고. 근데 좀 만졌니?
1: 야.
0: 아, 농담이야, 농담. 아니, 근데 진짜 네가 동창회를 거의 안 나왔잖아. 어떻게 사나 좀 궁금하긴 했었거든.
1: 나 궁금했어?
0: 아니, 그럼. 아니, 너 지금 차는 뭐야? 어차피 팔아야 되잖아. 그것도 내가 잘 아는 데가.
1: 나 차 없어.
0: 첫 차야?
1: 응.
0: 근데 너 무슨 일 한다 그랬지?
1: 연우야, 나 이 차 타고 나가봐도 돼?
0: 아, 시승? 응. 그렇지. 그게 원래 맞는 순서긴 해. 응.

지난해 개봉한 영화죠. 지금은 OTT에서 볼 수 있는 강희관 감독의 바이러스에서 마지막 엔드 크레딧 음악, 이병우 음악 감독의 스코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FM영화음악, 저는 김세훈입니다. 2019년에 촬영을 마쳤지만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또 영화 제목 자체가 또 바이러스이고, 물론 사랑의 바이러스이긴 합니다만 모두가 코로나 팬데믹의 그 좀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황에 이런 설정 자체가 좀 거부감을 일으킬 수 있는, 그 사랑을 하게 만드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상태거든요. 차를 팔아야 하는 장기하 씨에게 뭔가 다른 식으로 어필을 해보려고 하는 이 배두나 씨의 상황이 겹쳐지면서 좀 재밌는 순간들이 연출이 되고요. 그러다가 더 큰 사건에 휘말리게 되죠. 가장 불쌍한 인물 중에 하나였어요, 장기하 씨는. 그냥 차를 팔고 싶은 마음이었을 뿐인데 어쩌다 보니 뭐 격리도 돼야 되고 뭐 끌려도 가고 그런 일을 겪게 되는 장기하 씨. 그의 능청스러운 연기가 돋보이는 장면을 오늘 들려드렸고요. 배우 장기하의 단독 주연작이 이번 주에 개봉을 합니다. 뭐야, 그런 영화가 있었어? 하실 텐데, 산산조각이라는 작품으로 뭐 멀티플렉스 체인에서 단독 개봉을 해요. 상영시간은 33분입니다. 관람료는 3,000원입니다. 요거 한번 시도할 만하지 않아요? 웬만한 커피값보다도 싼 가격에 30분 정도 장기하 씨의 새 앨범에 담겨 있는 모든 음악을 영상과 함께 만나는 그런 기회가 될 거예요. 하얀 기아와 까만 기아의 이야기. 무성 영화죠. 대사는 없습니다. 몸짓으로 그리고 표정으로 모든 걸 표현하는 하얀 기아의 삶 속에 어느 날 거울 저편에 까만 기아라고 하는 또 다른 내가 나타나면서 이 삶이 흔들리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영상 한 33분 정도의 영상을 다 찍은 다음에 그 영상에 맞춰서 음악을 만든 거예요. 완성된 영상의 편집은 1초도 건드리지 않은 채 거기에 맞춰서 9곡을 만들어서 정규 음반을 이제 출시하게 될 텐데, 그 출시에 앞서서 영상을 영화로 먼저 극장에서 공개를 합니다. 장기하 씨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 뭐 30분 정도니까 다른 영화 보러 간 김에 시간 맞으면 요거 한 편 더 3,000원 내고 보고 오셔도 재밌을 겁니다. 노래가 너무 좋더라고요. 빨리 새 음반을 만나고 싶게 만드는 영화.

0: 기다려주시고요. 문자번호 샵 8000번으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추가 정보 이용료가 붙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미니 어플은 무료이고요. 카카오톡 채널 FM 영화 음악으로도 사연과 신청곡 남겨주시면 됩니다.
1: 지긋지긋 무조맨 티 어실 원스야

그래도 장기하 씨 노래 한 곡은 들어야죠. 별거 아니라고 영화 미망을 본 사람들은 모두 다 흥얼거리게 되는 바로 그 노래. 2024년 작품 미망의 노래였습니다. 별거 아니라고. 제가 기하 씨 라디오 DJ 할때그 프로그램 게스트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인연으로 또 이번 산산조각 시사회에 초대를 받았어요. 갔는데 저 빼고 다 연예인이라, 오, 뭐야, 뭐야. 저 사람도 왔네? 이러면서 연예인 구경하고 왔습니다. 제 앞에 이적 씨가 앉아 있었고요. 그 시사회 때. 제 옆에는 터치드가, 네, 앉아 있었고요. 저 앞쪽에 유태호 씨가 있더라고요. 눈이 살짝 마주쳤는데, 저를 기억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또 내향인이잖아요. 먼저 가서 또 아는 척 하기도 쑥스럽고 이래서 어색하게 눈만 몇번 마주치고, 황급히 도망치듯이 나왔습니다. 저 그런 자리 너무 힘들어요. 네, 그래서 또 연예인 울렁증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구석에서 얼쩡거리다가 얼른 빠져나왔네요. 이 자리를 빌어 시사회에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기아 씨. 영 씨가 여름 휴가가 뭔가요? 먹는 건가요? 여름이 가기 전에 이 노래 한번 틀어주세요. 단편 영화 Enjoy Your Summer로 알게 된 My Aunt Mary의 강릉에서요. 듣고 싶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모르는 영화라, 보지 못한 영화라 좀 찾아봤더니 2000년 작품이고요. 그때 꽤 호평을 받고 영화제에서 상도 받고 했던 단편 영화네요. 16분 길이의 단편 영화고 이형곤 감독이 연출을 했고요. 주인공이 마이 앤트 메리의 보컬이십니다. 네. 직접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밴드를 그만두고 직장에 다니는 한 남자의 이야기. 언제나처럼 또 출근 버스 타고 회사를 가다가 갑자기 신나게 헤드뱅잉을 하며 노래를 부르는 어떤 그런 상황이 아주 인상적인 작품이라고 설명이 나와 있어요. Enjoy Your Summer. 이 영화에서 마이 앤트 메리의 강릉에서 영 씨의 신청곡 준비했거든요. 이제 정말 여름이 가네요. 여름이 가요. 아직은 안 갔으니까 여름이 가기 전에 들려드리겠습니다. 강릉에서 듣고요. 이은선 기자 만날게요.

0: 좋은 영화만 골라드립니다. 이은선의 Feels So Good.
1: 좋은 영화만 골라오시는 이은선 기자님 오셨습니다.
0: 안녕하세요.
1: 네, 제 목소리가 이제 서서히 코맹맹이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0: 가을이 왔어요.
1: 가을이 옵니다, 여러분. 네, 기뻐하십시오. 쳐서 매직은 없어도 비염 매직은 있기 때문에 네. 기가 막혀요.
0: 아니, 제가 그 몇 네. 년째 보고 있잖아요. 제가 겪는 일은 아니지만 가까이 계신 분의 임상실험을 지금 계속 네. 보고 있는데 너무 신기해요.
1: 기가 막히게 처서가 지난 바로 다음 날 아침 비염이 시작되는 거예요.
0: 거의 옛날 어르신들 무릎 아프면 아니야, 비우는 수준에.
1: 맞아요. 네. 자, 여러분 이제 가을이 옵니다. 기대하십시오. 자, 가을의 초입에서 네. 여름의 끝자락과 가을의 초입에서 네. 자, 오늘의 주제는 어떤 주제로 영화를 소개해 주시겠어요?
0: 여름의 끝자락에서 좀 뜨거운 얘기를 해야겠죠. 오늘의 주제는 필생의 복수입니다.
1: 그냥 복수도 아니고 필생의 복수.
0: 네. 네. 이걸 해야 내가 살고 우리가 사는 각오를 단단히 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왔는데요.
1: 네.
0: 복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1: 제가요?
0: 일단 해보신 적이 있어요?
1: 아니요. 있나? 뭐 없죠. 네. 뭐 해봐야 뭐 소심한 복수들을 하고 살았겠죠. 뭐.
0: 소심한 네. 복수라면 뭐 어떤 정도일까요?
1: 근데 소심한 복수라는 게 네. 상대는 내가 복수를 했다는 것도
0: 모르는
1: 혼자 마음속으로 뭐 이제 너랑은 끝이야. 뭐 이런 거죠. 복수는 네. 그래서 영화에서 복수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0: 네.
1: 영화에서만 사실은 해볼 수 있는 어쩌면 영화만 영화에서만 허락될

0: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 가운데 역시 복수가 좀 아주 큰 게 아닐까 싶어요. 네. 네.
1: 저는 이 마음을 이해해가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복수라는 거를.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막연하게 영화 속의 상황이든 어떤 뭐 누군가의 복수심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럴 수도 있지 뭐 정도의 느낌이었거든요. 네. 그 기분을 잘 몰랐다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그게 감정적인 공감이 아니라 그냥 인지적 공감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논리로 복수하고 싶은 마음 그래 오케이 뭐 이렇게 이해를 했던 건데 조금씩 나이가 들고 뭐 이런저런 상황을 겪으면서 이거를 진짜 감정적으로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복수의 마음이라는 걸 물론 마음이 든다고 다 실행하진 않지만 아 사람에게 복수라는 게 어떤 종류의 동력일 수 있다.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된 것 같고
0: 네.
1: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리는 영화를 지금에서야 보는 마음이 조금 특별했다고 할까요? 어릴 때 이 영화들을 또 겪었으면 혹은 두 번째 소개할 영화는 예전에도 당연히 봤던 작품인데 과거에 본 느낌과 굉장히 좀 달라지더라고요.
0: 필생의 복수.
1: 네.
0: 네. 자, 첫 번째 영화는 뭐예요?
1: 8월 26일 개봉작입니다. 김미조 감독의 한국 작품 경주기행입니다.
0: 경주기행.
1: 네. 네.
0: 경주야호.
1: 경주야호 이렇게 해야 되는 네. 거죠.
0: 그래서 제가 그때 경주기행 보고 나오면서
1: 네.
0: 영화사분한테
1: 네.
0: 이건 지금 제나 씨랑 GV를 해야 된다.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었죠.
1: 네. 네.
0: 요즘 핫한 경주를 네. 배경으로 경주기행이라는 영화가 개봉을 하죠. 네.
1: 한 가족이 경주에 가면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0: 네.
1: 어떤 지역에 가면 그 지역의 지명을 간판에 건 가게들이 진짜 많잖아요.
0: 그죠, 그죠.
1: 경주도 진짜 많거든요. 실제로 가보면.
0: 네.
1: 그래서 이 가족들이 그 간판들을 둘러보면서 어딜 가나 경주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이 조금 애틋하게 들리는 것은 이 가족의 막내딸 이름도 경주예요. 그런데 다만 지금은 세상을 떠나고 없는 존재고요. 수학여행을 갔다가 살해당해서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딸이 경주입니다. 그 상상하실 만한 내용을 제가 한번 맞춰볼까요? 옥실과 그 딸들이 가해자를 어떻게 마주할까? 어떻게 붙잡을까? 이 과정이 아마 이 영화의 스릴러적인 동력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실 텐데요. 전혀 아니고요.
0: 네.
1: 이 가족이 트렁크에 이미 복수의 대상을 싣고 달리는 중이다. 라는 사실이 처음부터 그냥 대놓고 드러나요. 그래서 이 가족이 경주로 가면서 막 사진도 찍고 여러 명소들을 들리는데 그게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오직 알리바이 확보를 위한 동선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0: 네.
1: 그래서 애초에 이 영화의 계획은 가해자를 향한 복수를 시작부터 보여주는데 그 시작과는 달리 이게 어느 누구에게도 통쾌한 마무리는 될 수 없을 거다라는 사실을 인정한 채로 그냥 달려가는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복수라는 게 결국에는 악연의 고리를 어떤 방식으로 끊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손에 피를 묻혀가면서 내 손에 더러운 걸 다 묻혀가면서 그냥 악순환을 더 지독하게 엮어버리는 게 결국에는 복수이고 이걸 위해 달려가는 이 내 여자가 그걸 모르지 않는다. 라는 점에서 영화가 시작이 조금 특별하죠. 그래서 내 가족을 무참히 살해한 가해자를 생각하면 진짜 솔직히 얼마나 죽이고 싶겠어요.
0: 그렇죠.
1: 네, 그래서 이 경주기행 속의 인물들의 여정이 절대 고통스럽지 않을 리가 없어요. 어쩌면 조금 더 필연적인 고통의 여정이라고 해도 그게 더 적절한 표현일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영화는 그 필연적인 고통 속에 달려가는 여정에 마지막에 엄청난 카타르시스를 선사하려고 영화가 달려가느냐 그게 아니라는 점이죠. 그러니까 그 복수를 계획을 세우고 결심을 하고 숨 한 번 흔들렸다가 다시 이행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그 마음 안에서 떨어져 나온 부스러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바라보는 영화라는 생각이 아마 경주기행을 보시면 가장 크게 드실 거고 사실 내 가족이 죽었다고 해서 그 가족을 죽인 가해자를 잡아서 아주 손쉽게 처단할 수 있을 정도의 가족은 존윅과 테이크 정도밖에 없지 않을까요?
0: 그렇죠.
1: 사실은 네. 보통 사람들은 벌레 한 마리 죽이면서도 막 호들갑을 떨 정도로 다른 생명을 해한다는 생각조차 해본 적 없이 산 사람들이 너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 경주기행 안에서도 실제로 그 대사를 하거든요. 우리 날벌레 한 마리 죽여본 적 없는 사람들이야. 이런 이야기를 둘째 딸 영주가 하는데 실제로

0: 그렇게 착하게 살았고, 이내 모녀가 타고 가는 낡은 봉고차 안으로 날벌레 한 마리가 들어오는 게 영화 초반에 등장하는데, 그걸 못 잡아서 야단 법석의 상황이 벌어져요, 영화 초반에. 그렇게 이 가족의 여정이라는 게 어설퍼요. 어설프고 계획은 계속 실패하고, 그런데 처단해야 될 상대는 너무너무 극악무도한 살인자인 거예요. 작전은 계속 실패해요. 잡았다가 놓치고, 쫓아갔다가 못 쫓아가고, 이런 상황들의 연속인데, 그 안에서 이 영화가 얼마나 완급 조절을 탁월하게 하냐면, 이 영화 재밌어요.
1: 중요한 건 여러분, 이 영화 코미디입니다.
0: 네. 아니, 저렇게 비극적인 상황이 어떻게 이게 웃길까 싶으실 텐데, 우리가 장례식장에서도 누군가는 방구는 낀다고 하잖아요.
1: 그렇죠.
0: 그 소리 듣고 누군가는 웃기도 하고, 그렇게 비극적인 슬픔과 아주 일상적인 순간들이 막 뒤섞여 있다거나, 몸을 막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긴장되는 장면인데, 갑자기 어떤 즉각적인 유머의 상황이 발생한다던가, 이렇게 좀 아이러니한 상황들이 맞붙어서 막 굴러가는 어떤 풍경이 경주기행의 아주 독특한 매력입니다.
1: 그런데 슬픔이라고 해서 다 같은 슬픔이 아니라고요?
0: 일단 이 가족이 타고 있는 봉고차를 보면 이 가족 같아요. 너무 너덜너덜해져 있거든요, 봉고차가.
1: 낡고,
0: 네. 오른쪽 라이트만 켜질 수 있는, 그것도 곧 꺼질 것만 같은.
1: 시동도 잘안 걸려요.
0: 네. 그 노란 봉고차를 타고 경주로 가고 있는데, 여기저기 테이프를 막 덕지덕지 붙여놓은 모양이거든요.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어떤 이유로 창문도 뜯겨져 나가는 바람에 그 창문도 이렇게 테이프로 막아놔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게 낡고 지쳐있고 너덜너덜하고 어딘가 좀 아프고 이런 게이 가족의 딱 마음의 상태를 시각화한 것 같다라는 인상을 주고, 엄마 옥실의 명분은 이거예요. 전원만 죽이면. 그러니까 우리가 트렁크에 잡아놓은 전원만 죽이면 우리 가족이 새 마음 새 뜻으로 살수 있다. 그러면 괄호 열고, 그 전에는 우리 절대 이렇게는 못 살아인 거죠. 그런데 이 마음을 받아들이는 딸들의 마음이 다 같은가 하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는 엄마 도와주자, 엄마 저렇게 하고 싶대잖아, 가족 일에 무슨 논리가 필요해 라고 말하는 딸이 있는가 하면, 이게 어떻게 감정적으로 대할 문제냐, 우리 저 사람 죽이면 평생 살인자의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 된다, 우리의 가족들도 다 그걸 달고 살아야 되는데 그거 괜찮냐, 이렇게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딸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족 구성원이 너무 비극적인 사건으로 죽어버린 이후에는 남은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제대로 해소되지 못한 집단적인 가족이라는 감정이 있죠. 그큰 카테고리가 하나가 있고, 또 작은 카테고리로 들어가면 그 안에서 내 마음을 온전하게 이해받지 못한 각자의 서운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때 해명하지 못했던 마음들도 있고, 각자의 죄책감도 있죠. 그래서 이네 사람의 어떤 행동들을 보고 있으면 어떤 문장이 머리에 떠오르냐면, 슬픔과 죄책감에도 각각 다른 이름과 얼굴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이네 명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유가족이라는 그 집단성은 같지만 각자가 감내하고 있는 상처의 모양이 너무 다르고요. 실제로 첫째 딸은, 아, 우리 과거 좀 벗어나자, 나 정말 이거 너무 싫어 라고, 빨리 행복해지고 싶어 라고 말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면, 둘째는 모르겠고 그냥 이런 가족이 다 지긋지긋해요. 그냥 탈출하고 싶어요. 나는 그냥 빨리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리고 셋째는, 사랑을 너무너무 받던 그 막내딸 대신에 이 집안의 천덕꾸러기인 내가 차라리 죽었다면 우리 가족이 괜찮았을까? 이런 자책을 하고 있는 마음이 있고, 엄마는 엄마 나름대로 내가 괜히 이런 복수의 계획을 세워서 이 딸들을 엄청난 위험 속으로 몰아넣은 게 아닐까라는 그 두려움이 순간순간 욱하고 올라오죠. 그래서 각각의 이 마음들을 숨기고 있다가 어느 시점들이 하나씩 이렇게 터져서 흘러나오는 순간들이 있는데, 그게 경주기행의 가장 근사하고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지점이기도 합니다.
1: 막내에 대한 미안함이 다 있는데 그 미안함의 이유가 조금씩 다르게
0: 네.
1: 설계가 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그 미안함을 표현하는 방식도 또 서로 다르다는 거,
0: 네.
1: 죄책감도 갖고 있는데 그 죄책감 또한 이유가 조금씩 다르다는 거,
0: 네.
1: 또 다르게 표출한다는 거, 이거를 캐릭터마다 다 이렇게 다르게 그걸 풀어낸다는 게저 약간 좀 놀랐어요. 첫
0: 네.
1: 상업 장편 영화를 만든 감독의 솜씨야? 하면서
0: 네.
1: 약간 좀 놀라면서 봤습니다.
0: 김미조 감독이 실제로 자매가 넷인데 그중에 막내딸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아마 각자의 위치에서 느끼는 감정의 온도와 가족 안에서의 책임져야 될 무게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 가족의 캐릭터 설계에도 좀 반영이 됐을 거라는 예측을 할 수 있죠.
1: 무엇보다 반가운 장르 영화다.
0: 보통 신인 감독들이 상업 데뷔작을 내놓을 때 네. 장르 영화를 잘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뭐 그냥 가족 드라마로 무난하게 풀거나
1: 네.
0: 그런데 이 영화는 초반에 리드미컬한 편집만 봐도 굉장해요. 편집에 진짜 공을 들였다라는 걸 그 초반 리듬에서 알 수 있는데 살인자를 납치하고 납치하는 단위는 또 다른 사람들입니다. 어쨌든 네. 납치를 하고 알리바이를 만들고 이 살인자를 트렁크로 이송을 하고 막 이 모든 과정이 탐정 영화를 연상케 하는 그 음악의 활용과 더불어서 눈을 떼지 못하는 그 리드미컬한 편집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 이게 지나가면 아주 여러 장르를 주무르는 시도 자체를 영화가 보여주는데 스릴러에 뭐 액션 추격에 코미디에 가족 드라마에 이 모든 장르를 넘나드는데 이게 왜 반가웠는가 하면 저는 장르적인 야심이 보이는 신인 감독의 영화를 보기 요즘 좀 힘들잖아요.
1: 그리고 장르를 겁내지 않는 느낌.
0: 네.
1: 네.
0: 혹은 그 장르적 구현을 위해 이미지의 골똘한 느낌. 이런 인상을 주기가 되게 쉽지 않은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가장 잘 아는 좀 무난한 이야기로
1: 네.
0: 등장을 하려고 하는 그걸 등용문 삼으려는 감독들의 마음 역시 너무 이해하고 그런 시도가 많은데 장르적 폐기로 이렇게 똘똘 뭉친 영화를 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반가운 시도처럼 느껴졌고요. 이전에 김미조 감독이 만든 영화는 갈매기라는 첫 장편 영화가 있었죠.
1: 갈매기랑은 또 너무 달라서
0: 네.
1: 그것도 신기하고
0: 네.
1: 그것도 또 대단했어요. 네.
0: 근데 공통점이라면 그 이미 일어난 일을 없었던 일 취급을 못하는 여자들의 이야기죠.
1: 그죠.
0: 그러니까 네. 갈매기라는 영화도 딸의 결혼을 앞둔 60대 여성이 자신이 당한 성범죄 사실을 다른 사람들이 다 대충 그냥 무마하려고 넘어가는 사이에 자신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분투하는 과정이 그 갈매기라는 영화에 담겼었고 주연이었던 정혜아 배우가 이번 영화에도 나오시죠. 근데 이번에는 딸이 죽은 일을 없었던 일로 절대 만들 수 없는 엄마 옥실의 이야기가 된 거죠.
1: 네.
0: 이걸로 두 번째 장편 영화를 만들었고 아마 이 영화를 보고 나면 이 감독에 대한 궁금증이 되게 많이 생기실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아마도 영화를 보고 나면 만나서 영광입니다 이라는 말이 나오실 텐데 제가 갑자기 왜 이렇게 어설픈 사투리를 했는가 하는 건 영화를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1: 네. 그래서 김미조 감독님 모십니다.
0: 네.
1: 이번 주 매직아워 스페셜 F에서 방금 이은선 기자가 소개해준 경주기행의 김미조 감독님을 만나서 얘기를 한번 직접 나눠보겠습니다.
0: 아, 감독이 판을 잘 열심히 예쁘게 깔아두면 배우들은 그 안에서 날아다닌다는 인상을 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1: 우리가 영화에서 배우가 돋보이면 아 이거는 뭐 그냥 감독보다는 배우가 잘해서 영화가 살았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0: 네.
1: 그런데 결국 감독의 가장 큰 역할은 배우가 그렇게 활약할 수 있는 그 판을 깔아주는 거거든요.
0: 네.
1: 우리가 왜 날고기는 배우가 나와도 날지 못하고 기어만 다니다가 끝나는 영화를 볼 때가 있단 말이죠.
0: 마음이 안 좋죠. 네.
1: 네, 그래서 이 영화는 물론 훌륭한 배우들이 있지만 그 훌륭한 배우들이 자기 색깔과 자기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게 그 완급 조절을 포함한
0: 네.
1: 그 이야기를 끌고 가는 그야말로 이야기를 감독하는
0: 네.
1: 현장을 감독하는 능력이 아주 뛰어난 작품이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0: 첫째 딸은 공효진 배우가 연기를 하죠.
1: 네.
0: 그런데 저는 그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 공효진 씨가 갑자기 막 왕 하고 우는
1: 네.
0: 얼굴에 전 한 번도 설득이 안 된 적이 없어요. 이번 영화에도 그게 있어요.
1: 아 정말 잘하더라.
0: 네. 그래서 공효진 배우에게도 다시 한번 반했고
1: 네.
0: 그리고 똑부러지는 젊은 여자 캐릭터를 이만큼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또 있나 싶은 둘째의 역할인 박소담 배우.
1: 네.
0: 그리고 악으로 깡으로 몸으로 덤비는 좀 새로운 배우의 출연을 생각하게 하는 이연 배우가 셋째 동조를 연기하고요.
1: 네.
0: 화면에 등장할 때마다 진짜 우리가 공기가 바뀐다라는 표현을 쓰죠. 그렇게 네. 좀 어마무시한 힘을 보여준 살인자 백상현 여기 네. 변유한 배우도 눈여겨보셔야 하지만
1: 전 믿기 힘들어요. 녹여는 게 아닐 거야. 네. 좀이라도 줬을 거야. 이렇게 고생을 시키고
0: 저는 엄마 옥

0: 육신력의 이정은 배우요. 그러니까 이 딸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혹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새로운 삶으로 넘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딸을 죽인 사람을 죽이려 한다는 게 감정적으로 이해가 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현실적인 층위에서 조금 벗어나 있는 감정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1: 네.
0: 근데 그 인물을 설득해야 된단 말이죠, 연기로. 그런데 이정은 배우는 어떤 느낌이냐면, 이게 교복을 입은 아이가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다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준 되게 여러 가지 감흥이 있어요.
1: 그쵸.
0: 물론
1: 예.
0: 여기에서는 경주로 가서 그곳에서 살해당한 이야기지만, 수학여행을 갔다가 돌아오지 못했다? 이건 참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장치인데, 혹은 캐릭터 설정인데, 그렇게 못 돌아온 아이들을 다 등에 짊어지고 돌아온 엄마 같아요.
1: 그래서 전 영화 보면서 이게 이정원 배우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감히 시도하지 못했을 엔딩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0: 아, 그 엔딩으로 가는 과정이 정말
1: 네.
0: 어마어마해요.
1: 그러니까 감독이 그리고 싶은 엔딩이 있어도 그럼 배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그 엔딩을 정말 찍어볼 수 있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0: 네.
1: 그래서 이거는 정말 좋은 감독과 좋은 배우가 만나서 흔히 말하는 시너지라는 게
0: 네.
1: 제대로 나온 순간이가 엔딩이 아닐까. 그리고 막 엔딩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 가지 이야기를 영화 보신 분들 사이에서 하게 될 작품이고,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는 매직아웃 스페셜 F에서 김미정 감독님께 직접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0: 그 사이에 영화들 보고 오시면 좋겠네요. 네.
1: 네. 음악은 이번에 김혜원 음악 감독이 음악을 맡았죠. 김혜원 음악 감독의 전작 가운데 콘크리트 유토피아의 즐거운 나의 집이라는, 네, 즐거운 나의 집인데 이상하게 즐겁지 않은 느낌으로 연주한 그 스코어가 있습니다. 그 스코어 듣고 이야기 계속 나눌게요.

0: 콘크리트 유토피아에서 즐거운 나의 집이었습니다. 오늘 소개해 주신 영화는 경주기행이고요. 자, 두 번째 영화는 뭔가요?
1: 제가 이 영화를 소개를 안 했더라고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0: 지금까지 복수 얘기를 할 기회가 없었나?
1: 아니, 다른 영화는 다 했더라고요.
0: 네.
1: 관련된 영화들을.
0: 근데 이 3부작 가운데.
1: 네, 이 영화를 안 해서 너무 기쁜 마음으로 가지고 왔는데 일단 영화는 박찬욱 감독의 2002년 개봉작 복수는 나의 것이고요. 제가 이 영화를 고르면서 그 생각을 잠깐 했어요. 이제 필수굿에서 소개한 영화들의 수가 정말 제법 쌓였거든요. 그래서 어떤 영화를 고를 때 겹치지 않는 영화들을 고르기가 살살 어려워지고 있는 거예요.
0: 아, 또 해도 돼요.
1: 그래서 네. 리마인드. 애프터 서비스 이런 개념을 생각하면서
0: 네.
1: 아 뭔가 미진하게 소개했던 영화들을 다시 한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소개해드리는 복수는 나의 것도 언젠가 뭐 스페셜로 좀 소개하고 싶은 작품이기도 합니다.
0: 네. 복수는 나의 것.
1: 이건 만날 일이 없을 것 같던 두 가족과 외부 집단이 마구 얽혀드는 상황을 그리는 작품이죠. 일단
0: 네.
1: 청각장애를 지닌 류라는 남자가 있고 이 남자는 누나가 앓고 있는 신부전증을 고치기 위해서 자기 걸 주면 좋은데 자기 게 안 맞는 사연으로 장기 밀매단에게 신장을 팔고 누나에게 필요한 신장을 받기로 하죠. 그런데 이런 영화의 시작이 그렇듯 잘 안 되죠. 사기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연인인 영미가 딱 필요한 돈만 받고 우리 아이를 돌려주는 착한 유괴라는 걸 한번 해보자라는 제안을 하죠. 그래서 그 유명한 대사인 세상에는 나쁜 유괴가 있고 착한 유괴가 있다라는 대사가 이 영화에 등장을 하는데요. 누나도 어떤 사연으로 스스로 세상을 떠나고 이 납치한 중소기업 업체 사장의 딸도 사고로 죽고 동지는 복수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때 류 역시 장기 밀매단의 복수를 준비하죠.
0: 복수는 나의 것.
1: 네.
0: 이 영화가 박찬욱 월드의 진정한 시작인가요?
1: 일단 복수 3부작 중 첫 번째 작품이죠. 이후에 아시다시피 올드보이와 친절한 금자씨가 이어서 등장을 했고요. 이 영화 포스터 지금 보시면 카피가 되게 멋있어요. 우연히 시작된 비극, 상상보다 거대한 파국.
0: 오.
1: 딱 이 슬로건대로 영화가 흘러가는데 공동경비구역 JSA가 흥행에 크게 성공한 이후에 박찬욱 감독이 정말 하고 싶은 것을 지향한 것이 이 작품이고 그런데 극장 성적이 좋지 않았죠.
0: 뭐 쉽게 말해서 망했죠. 그때는 네. 쫄딱 망했죠.
1: 34만 네. 명이 조금 넘는 수치를 그때 극장에서 기록을 했는데요. 제가 그 영화의 대사는 인상적인 걸 몇 개를 기억하는데 DVD 서플먼트에서 감독했던 말 이런 거 사실 누가 기억해요. 근데 제가 이 DVD가 진짜 인상적이어서 기억하고 있는 박찬욱 감독의 멘트가 있는데 아니 나는 내가 재밌는 거 만들면 사람들도 재밌어 할 줄 알았는데 영화 만드는 감독들만 이 영화를 좋아하더라. 아무 쓸모 없는데. 그 얘기를 하셨던 게 너무너무 기억에 남는데 이후에 시간이 흐르고 흐르면서 이 영화의 재평가가 이루어지게 되었죠. 이 영화는 사실 한 번도 보시지 않은 분들이 만약에 이 영화를 지금 보신다면 2020년대에 보더라도 폭력의 구현과 해당 장면에 얽힌 그 감정적인 온도 모두 정말 최고 수위의 영화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장면이 거의 없는 작품이거든요.
0: 이거 깃발입니다, 여러분.
1: 정말 네. 힘들죠. 그리고 제목은 이마무라 쇼헤이의 영화 제목이 동일한 게 있죠. 그렇기 때문에 종종 오해를 사지만 사실 박찬욱 감독이 직접 쓰신 책에서 밝힌 바는 성경 구절에서 따온 제목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데 복수는 내 것이라 그들이 실족할 그때 갚으리로다. 그들의 환난의 날이 가까우니 당할 그 일이 속히 임하리로다. 이 구절에서 가져온 제목이라고 밝힌 바 있고요. 이 영화가 나오기 이전에 뭐 JSA도 있고 다른 해가 꾸는 꿈도 있고 3인조 같은 기존 작품들이 있지만 박찬욱 감독 특유의 부조리 유머의 시작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난폭하고 잔인한 무언가가 유머를 만나서 발휘되는 굉장히 이질적인 기운 같은 게 사실은 이 영화에서 상당수가 태동이 됐다고 봐야 할 것 같고요. 복수로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정말 긴 세월을 견디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나아가는 첫 씨앗이 된 작품이기도 합니다.
0: 저 지금도 누가 저한테 박찬욱 감독 영화 가운데 최애가 뭐냐고 물어보면 저는 지금도 이 영화라고 얘기해요.
1: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0: 제가 정말 좋아했습니다.
1: 네. 지금도 좋아하고요.
0: 예. 갑자기 무슨 고백인지 모르겠지만 자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인가요?
1: 이 영화를 보면 인물들의 태도가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재밌다는 말이 표현이 맞을까?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 나는 복수할 거야. 근데 내가 복수를 하기 위해서 너의 협조와 이해는 안 중요해. 필요 없어. 태도를 가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어차피 너는 내가 하는 일 이해 못해. 그러니까 이 영화 안에 모든 인물들에게 깔려있는 태도이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무서운 복수의 과정인데 보다 보면 그 태도에서 비롯돼서 관객인 나에게 가닿는 감흥이 어떻냐면 그냥 다 자기 할 일 하는 사람들 아니야? 이런 정도의 감흥으로까지 와닿아요. 그게 그냥 복수일 뿐인 거죠. 이 영화에서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 있는데 아마도 저는 이게 이후의 복수를 다루는 박찬욱 감독의 모든 감정적인 시약 같은 장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그 아이가 정말 불의의 사고로 물에 빠져서 목숨을 잃은 다음에 아빠 동진, 송강호 씨가 연기하는 그 동진의 꿈에 아빠 나 수영 좀 일찍 배울 걸 그랬나 봐 라면서 굉장히 이상하게 아빠를 껴안는 그 꿈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죄책감의 악몽인 거죠. 아빠 입장에서는. 그리고 장면으로는 기이한 느낌의 실현인데 이게 생각해보면 이후에 박쥐에도 정말 이상한 상상력으로 그 다 젖어버린 신하균 씨가 등장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복수에 필연적으로 다뤄야 될 감정의 죄책감이라는 것인데 이걸 대체 누가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 영화의 재밌는 점은 뭐냐면 그렇게 이해를 바라지 않는 태도, 나 복수할 거야 의 태도를 보이던 동진이 마지막에 자신의 복수의 대상에게 이해를 구한다는 거예요. 아마도 한국 영화 역사상 가장 중요한 대사고 가장 인상적인 대사 중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 류를 죽이려고 하면서
0: 네.
1: 동진이 하는 이 대사가 정말 인상적이죠. 너 착한 놈인 거 안다. 그러니까 내가 너 죽이는 거 이해하지? 라는 대사가 있는데 이 아이러니. 나는 그냥 복수를 할 거고 죄책감도 그냥 내 몫이지만 누구도 이해받을 필요는 없지만 너는 이해해야 돼. 내가 너 죽이는 거. 이런 식의 아이러니가 이 영화를 가장 좀 인상적으로 만드는 지점인 것 같고요. 이후에 복수는 꼬리에 꼬리를 물죠. 결국에는 배두나 씨가 연기한 영미가 말했던 테러 조직의 정체도 드러나게 되죠. 혁명적 무정부주의자 동맹이라는 그 집단이 행하는 복수까지. 그런데 이 영화에서는 정작 어떤 게 가장 중요하게 지금에 와서 여겨지냐면 복수를 당한 사람 혹은 복수를 한 사람 모두 그들이 죽어가면서 바라보는 마지막 풍경이 무엇인가. 를 떠올릴 때 저는 이 영화가 한층 더 의미가 생긴다고 생각해요. 그때 감상이 완성된다고 생각하고 가령 류가 장기 밀매업자들에게 복수하고 하는 어떤 행동 그가 물가에서 죽어갈 때 하는 마지막으로 바라보는 것 뭐 동진이 강물에 담배를 던질 때의 인상들 동진의 몸에 붙어있던 그 종이에 써있는 글자들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떠올렸을 때 복수의 끝에서 인물들이 무엇을 남겼고 자신의 몸의 흔적이든 아니면 부산물이든 무엇을 바라보았는가로 이 영화를 다시 한번 복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0: 저 영화 기자 되고 시사회를 다니면서 좀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중에 하나가 복수는 나의 것을 시사회에서 처음 봤을 때 그 느낌이에요. 나 지금 뭐 본 거지? 내가 이런 영화를 볼 수 있을 거라는 기대는 아예 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내가 해본 적도 없는 기대를 품게 만들었다고 해야 되나? 그런 말이 안 되는 좀 표현을 쓰게 되는데 그때의 기분이 지금도 생생할 정도로 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영화에 대해서는.
1: 왜냐하면 그때를 생각해보면 한창 그 천만 영화가 한국 영화에 처음 생기고
0: 네.
1: 그 영화들의 분위기를 이어가야 되는 엄청나게 막 달아오르는 분위기가 있었을 텐데 그때 등장한 너무 서늘한 칼 같은 영화인 거예요.
0: 네.
1: 그러니까 그때 이 영화를 만나는 사람들의 그 생경한 놀라움 같은 게 어느 정도였을지 짐작이 갑니다.
0: 네, 그야말로 충격적인 작품. 단지 그 이야기만이 아니라 영화의 뭐 룩부터 시작해서 톤 앤 매너까지 그 모든 게 다 충격이었던 저에게는. 그래서 여전히 복수는 나의 것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네. 바로 그 영화 오늘 필생의 복수라는 주제로 경주기행과 함께 복수는 나의 것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1: 그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혹시 네. 이걸 아시는 분은 좀 알려주세요. 그 복수는 나의 것의 마지막 장면과 네. 거기서 이어지는 그 엔드 크레딧 시퀀스의 암전 상태에서도 계속 나오는 송강호 배우의 읍조림이 있거든요. 동진이 네. 계속 뭐라고 말을 해요. 네. 근데 저는 그게 어떤 순간 복수는 나의 것이라고 들리기도 하고 어느 순간은 전혀 다른 말들인 것 같기도 하고 어느 순간에는 뭐라고 하는지 정확하게 모르겠거든요. 네. 근데 혹시 이 말이 들리시는 분들은 제보를 좀 해주세요. 뭐라고? 왜냐 같은 말을 네. 무언가 계속 반복해서 하는데 그게 엔드 크레딧이 올라갈 때까지 저렇게까지 말한다는 거는 뭔가 내가 들어야 될 말인 것 같은데 근데 그냥 사실 흘려들으면 그냥 웅얼거리는 소리로.

0: 들리거든요. 근데 그냥 어느 순간 어? 저 지금 복수 날 곳이라고 한 건가?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혹시 귀가 정말 밝으신 분들이라면 혹은 여기에 얽힌 비하인드를 알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제보 바랍니다.
1: 제보가 안 오면 다음에 박찬욱 감독 만나게 될 때,
0: 아니 이거
1: 그때 한번
0: 갑자기
1: 물어봐야겠다.
0: 여쭤보기가 너무 애매하잖아요.
1: 오히려 이런 거 물어보면 좋아할 수
0: 아,
1: 있어요.
0: 그러시려나.
1: 2002년 영화를 아직도 기억하고 궁금해하다니 하면서 또 좋아할 수도 있죠. 자, 오늘 필생의 복수. 모두 복수에 대한 이야기지만 영화의 분위기는 조금 다른 두 편의 영화, 경주기행과 복수는 나의 것이었습니다. 그럼 우린 다음 주에 뵐게요.
0: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1: 그런데 이 영화는 사운드 트랙만 들어보아도 흥행하기에는 쉽지 않겠다 하는 생각이 들긴 해요. 워낙 색깔이 강한 영화였고 또 색깔이 강한 사운드 트랙이었죠. 영화 복수는 나의 것에서 복수는 나의 것. 어어부 프로젝트의 노래. 요즘 자주 뵙는 네. 배우로 자주 뵙는 백현진 씨의 목소리죠.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FM 영화 음악. 저는 김세윤이었습니다.

0: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멋입니다.

0: kill it. Hey, yo!
1: Go to 총잡이 탕탕탕탕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내 체가 들려주는 K-POP 아이돌 라디오 핫트랙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 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조금 맞고 기적도 너희는 금세 이렇게 되어버렸고 이런저런 사람을 만나고 웃음 짓고

0: 같아. 마지막 이별은 내게 구했을 때 옷깃을 잡아도.
1: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 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항도 목포에서 보내드리는 HLAM FM 목포문화방송 제2FM입니다.

초단파 102.3MHz 출력 1kW로 방송하는 저희 목포문화 방송은 밝고 빠르고 알찬 방송을 사명으로 목포시 상동 양을산 송신소와 해남군 현산면 황산리 대둔산 송신소를 통해 전남 서남부 10개 시군 지역 애청자를 위해 방송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라디오 목포문화 방송은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보다 유익하고 알찬 방송 제작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방송 편성 책임자는 김성환입니다. 목포문화 방송과 함께 오늘도 즐겁고 보람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 시각은 5시 5분입니다.

0: 음악 속에서 만나는 우리의 어제와 오늘. 응답하라 20세기.
1: 목동의 윤슬이 반짝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호텔앤리조트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2: 지긋지긋 무조맨
3: 티 어실 원스야.

0: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1: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이 느낌 온데간데 없는 예전 설레임 이제 와서 아무 소용없는 후회를 하고 또 하는 내가 만든 이 프레임 벗어나고 싶고 함께하고 싶지만 요즘 내가 할 수 있는 거라고

그래 하지만 그때 너무도 늦어버렸어 모든 게 변해버렸어 나는 너무도 초라했던 내가 너에게 말할 용기도 자신도 모두 잃어버렸어 하지만 그냥 그게 좋았었지 라고 생각했던 내가 어리석었어 그게 그렇게 힘들 줄은 난 정말로 몰랐던 걸 이제야 늦게나마 난 깨달았던 거야

가슴에 젖은 내 친구의 젖은 목소리 처음부터 어긋나버린 끝이 된 사랑 얘기 내 친구의 아픔을 이해 못할 슬픔을 달래긴 힘겨워서 불러본다 너의 진정 네가 사랑했던 꽃잎 같은 그녀를 위해 많은 시간 홀로 지내며 준비했던 사랑 그 안송이 꽃을 피우기 위해 흘러내린 눈물은 빛을 말하지 못하고 한

One, two, three, Lonely Hearts. Yeah.

커져갔던 욕심 돌아보면 참 많이도 싸웠지. 그리 어려웠을까 양보하는 게. 그땐 두려웠지 상처받는 게. 잘 맞는 게 없어 이젠 어긋나. 쌓아놨던 불만들에 퍼붓다 선을 넘어가. 이별이 성큼 다가와 사랑은 나의 곁에서 잠

0: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하나의 이름 아래 더 넓어진 우리 지역. 더 넓어진 만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1: 가장 쉬운 것부터, 쉬운 분야부터 자칫자칫 하나씩 얘기를 나가서 하는 바람인데,
2: 예술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지역 자체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3: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전남을 떠나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주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0: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목포 MBC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내일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4: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5: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디드로 효과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프랑스의 철학자 드니 디드로가 1769년에 발표한 에세이에서 유래한 말인데요. 하나를 새로 사면 기존 물건들과의 조화를 맞추기 위해서 연쇄적으로 또 다른 소비를 하게 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충동구매보다 더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 충동구매는 어? 이거 예쁜데? 사고 싶다! 에서 끝나지만 디드로 효과는요. 이걸 산 김에 다른 것도 어울리는 걸로 싹 다 바꿔야겠다. 의식의 흐름이 이렇게 이어지기 때문이죠. 그런 만큼 물건을 살 땐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얘를 우리 집에 초대하려면 친구들을 몇 명이나 더 데려가야 하는 걸까? 만약 헉 하게 된다면? 네, 조용히 내려놓는 게 좋겠죠? 8월 26일 수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8월 26일 수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는요. 헤이즈의 없었던 일로였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하여튼 뭘 살 때 그런 거로 이제는 저도 꼭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뭐 인테리어나 가구가 됐든 아니 특히 옷이 됐든 이걸 샀는데 내가 여기에 매칭할 만한 다른 무언가가 없다? 그러면은 좀 내려놓게 되죠. 어릴 때는 저도 예쁘다 하면은 무조건 그냥 무리성 생각 없이 샀거든요. 근데 사도 쓰질 못하니 그냥 버리는 거랑 마찬가지가 되더라고요. 또 그걸 위해서 다른 걸 사자니 너무 돈이 또 아깝고 이제는 옷 같은 것도 그렇고 가구 같은 것도 그렇고 무조건 기본템으로 갑니다. 그게 제일 잘 쓰게 되고 또 그만큼 오래 가더라고요. 그냥 막 하는 소비는 지양해야겠죠? 네, 새 아침 모닝 루틴 실천하고 가야죠. 기상에 성공한 모든 분들께 박수!

0: 네, 어느덧 수요일이 됐습니다. 퀴즈 도망자들 있는 날이죠. 배 김영님께서요. 뇌가 풍성해지는 퀴즈 시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코너입니다. 특히 퀴즈 전 연기하면서 설명해 주시는 게 너무 재밌어서 집중하게 됩니다.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요즘 제가 여기에 과몰입하고 있어요. 이 연기하는 맛에 들려가지고 더 열심히 하게 되는데 퀴즈가 간혹 가다가 또 어려운 것들이 종종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잘 맞춰주시더라고요. 오늘의 도망진 어딜지 또 그 퀴즈는 무엇일지 그것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여러분의 아침 일상 듣고 싶은 노래는 여기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이번 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 열차.
2: 할머니, 종로 5가예요.
3: 종로 5가?
2: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3: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4: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5: 안녕하세요. 소년제입니다. 청국도에서 잠드는 듯한 깊은 숙면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이제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인스파이어 호텔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5성급 호텔이 선택한 프리미엄 매트리스. 5-star hotel
6: mattress. Best sleep. 도시 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7: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6: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8: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일어나 워킷.
1: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0: 워킷 워킷 안전화.
2: 지긋지긋 무조맨
3: 티 어실 원스야.
2: 딱 한 번만
3: 티 어실 원스야.

0: 특허기술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1: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호텔앤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이불 밖으로, 집 밖으로, 세상 밖으로 오늘 일단 출발! 근데 어디에서 어디로 가세요? 오수환님, 저는 운송업을 하는 60대 가장입니다. 아산에서 밀양으로 가는 중입니다. 잠시 휴게소에 들러 쉬다가 이제 다시 출발하려고요. 아유, 멀리 가시네요. 아산에서 밀양이면 꽤 거리가 되잖아요. 새벽부터 부지런히 움직이시는군요. 안전운전 하시고요. 종종 또 이렇게 휴게소 들러서 쉬어주시고요. 잘 다녀오세요. 윤순필님은요. 100세이신 장모님 뵈러 갑니다. 지난밤 꿈에 장모님이 나타나셔서 건강이 걱정되어 한번 찾아뵙고 오려고요. 맛있는 밥 한 끼 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꿈에 나타나시면 좀 걱정이 되시긴 하겠어요. 정정하신 모습 잘 뵙고

차 막히는 게 싫어서 새벽에 나오는 편인데요. 나중에 남양주로 출장도 가야 하네요. 집에서 자고 있을 6살 도예리가 보고 싶습니다. 아, 오늘 하루 종일 움직여야 하는 일이 많으시군요. 저도 이런 편이거든요. 차 막히기 전에 일찍 도착해서 좀 여유롭게 있다가 올라가자. 근데 영등포에서 서초, 서초에서 남양주? 쉽진 않겠지만 그래도 하루가 금방 가지 않을까요? 6살 도예리도 잘 지내고 있을 겁니다. 조심히 잘 다녀오세요. 여러분도 이 시간 어디에서 어디로 가시는지, 어떤 일 때문에 가시는지 글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8832번님, 드디어 딸아이랑 스페인, 포르투갈 여행을 갑니다. 이것 때문에 여름휴가도 안 가고 지금까지 버텼네요. 남편아, 우리만 가서 미안해. 일주일 동안 술 조금만 마시고 조신하게 기다리시오. 건강히 잘 다녀올게. 노래는 이승기의 여행을 떠나요 신청합니다 하셨는데요. 오, 스페인, 포르투갈 너무 좋겠어요. 지금 가면 날씨도 왠지 딱일 것 같은데요. 너무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마음껏 즐거운 여행 잘 다녀오시고요. 남편분 일주일 동안 외로우시겠어요. 아니 조금 좋아하시려나? 잘 모르겠지만 행복하게 여행 잘 다녀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신청곡 함께 할게요. 이승기의 여행을 떠나요.

이승기의 여행을 떠나요에 이어서 들으신 곡은요, 4193번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30분 정도 거리에 있는 회사로 출근 중이에요. 요즘 일이 많아 너무 지치지만 혼자서 아이 셋을 봐야 하는 아내도 힘들 걸 알기에

더 힘을 내보려고 합니다. 연애할 때 아내가 좋아했던 빅뱅의 핸섭 신청합니다. 들려주시면 아내가 참 좋아할 것 같아요. 아이고, 고생이 많으시네요. 두 분 다 고생이 많으시군요. 이게 참 내가 너무 힘들 때 아, 진짜 나만 힘들어. 나 왜 이렇게 힘들어. 너무 스트레스 받아. 이러면은 더 힘들고 더 피곤해지고 주변 사람들도 같이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아, 나 이렇게 힘든데 맞아. 내 아내도 지금 힘들지. 그래, 조금만 더 버티자. 할 수 있어. 라는 마인드로도 일을 하시면은 덜 힘들어지고 또 힘도 나고 그러죠. 가정에 축복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래서 빅뱅의 핸섭까지 듣고 왔습니다. 이렇게 오늘 일단 출발해 사연 소개된 분들 가운데 윤순필님, 4193번님께는 선크림 보내드릴게요. 김서연님, 저는 갓 성인된 20살 대학생입니다. 5달 전 대학에 처음 들어갔을 땐 수강 신청부터 강의, 전공, 학점 모든 게 낯설었는데 지금은 한 학기를 잘 마치고 방학을 보내고 있네요. 생각해보면 시작을 앞두고 있을 땐 항상 쓸 수 없는 고민과 걱정을 하지만 결국엔 에이 별거 아니었네 로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아요. 모든 일이 그럴 거라 믿고 이 학기도 힘내서 가보겠습니다. 끝으로 엄마 아빠 내가 엄청 시리 많이 사랑해 행복하자 라고 해주셨는데요. 일단 너무 놀라운 게 이 시간에 20살 대학생이 깨있다는 거에 첫 번째로 놀라고, 그리고 이 해주신 말 있잖아요. 에이 별거 아니었네. 이거를 저는 깨달은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저는 이것도 제가 일찍 깨달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20살이 막 되신 분께서 이런 깨달음을 얻으시다니 왠지 취업도 잘하실 것 같고 나중에 행복하게 잘 사실 것 같아요. 서연님, 일단 이 새벽 6시에 깨어있는 것부터가 참 대단하십니다. 이제 곧 개학이죠? 행복한 2학기 보내세요. 6501번님, 영지는 별명이 있으신가요? 저희 엄마는 저를 덩이라고 부르세요. 자고 일어나면 늘 눈두덩이가 붓는다고 그렇게 부른답니다. 오늘도 많이 부었네요. 아마 일하다 보면 오전 11시쯤 제 눈으로 돌아올 듯요. 저도 진짜 많이 붓는데 저도 얼굴이 퉁퉁 붓거든요. 근데 요즘 좀 덜 하는 게 유산소를 하니까 확실히 나아지더라고요. 유산소를 언제 하는지는 솔직히 상관이 없거든요. 뭐 아침에 하든 낮에 하든 저녁에 하든. 근데 하고 안 하고는 정말 좀 차이가 있어요. 6501번님께 조심스럽게 추천해봅니다. 이게 혈액순환이 되어야지 붓기도 싹 빠져요. 근데 또 어머님은 그러면 아쉬워하시려나요? 덩이라고 못 불러서. 네, 출근 잘하세요. 8703번님, 어제 아내와 함께 스포츠댄스 대회에 참가했어요. 춤을 좋아하는 아내의 권유로 스포츠댄스 학원에 등록해서 7개월 동안 탱고와 살사를 배웠는데요. 처음으로 참가하는 대회라 떨리기도 했지만 마음만큼은 우리 부부가 주인공인 느낌이었습니다. 앞으로 해나갈 도전들도 영디가 응원해 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신청곡은 선미의 주인공입니다. 우와, 이게 부부가 이렇게 잘 맞는 취향과 취미를 갖는다는 게 얼마나 또 큰 행복일까요? 근데 스포츠 댄스라니 이게 참 도전하고 시작하기가 쉽지 않은 건데 얼마나 좋아하시면 대회까지 참가를 하셨나요? 오, 진짜 대단하십니다. 이게 참 탱고랑 살사가 쉬운 춤은 아니라고 들었는데 그 박자감도 있어야 하고 동작들도 꽤 어렵고 저는 어렸을 때 그 무한도전에서 봤던 그 기억이 나거든요. 행복한 추억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신청곡 함께 할게요. 선미의 주인공 듣고 오시죠.

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1: 오늘 중부지방에서 남부지방으로 출장 가시는 분들은 날씨 준비 달리하셔야겠습니다. 중부지방으로는 오전부터 저녁 사이 5에서 30mm 정도의 비가 내리겠고요. 남부지방으로는 강한 햇살에 오늘도 폭염이 심하겠습니다. 전남, 경남 대부분 지역 폭염 경보가 내려져 있고요. 낮 기온은 광주, 부산 35도, 대구, 울산 36도로 어제만큼 푹푹 찌겠고 반면에 비 소식이 있는 서울, 춘천은 31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남부 제주도로는 폭염 속에서 오후 한때 소나기 내리는 곳들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경남 남해안으로 다시 강한 비가 예보돼 있고요. 주말 사이 비는 점차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곽전이었습니다.
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나만 알고 있어도 좋지만 같이 알면 더 좋을 것 같아서 건네는 아침 질문. 그거 아세요? 맛있는 음식을 눈앞에 두고 있을 때, 말을 할 때, 심지어 잠을 잘 때도 무심코 삼키게 되는 게 있죠. 바로 침인데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침은 그저 입안에 고여있는 투명한 액체가 아니라 아주 정교한 생리적 조절을 거쳐 분비된다고 합니다. 우선 저도 참 방송을 하면서 이런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로 음식을 먹거나 냄새를 맡지 않아도 맛있는 걸 생각하면 군침이 돌 때가 있잖아요. 이게 왜 그런가 했더니 맛있는 음식을 떠올리면 뇌가 침샘의 신호를 보내고 먹고 소화할 준비를 돕는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침이 더 많이 나오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입에 넣기도 전에 우리 몸이 먼저 알아채고 준비를 하는 거죠. 반대로 아주 긴장하거나 무서운 상황에서는 입이 바짝 마르기

또 하죠. 이건 그럼 또 왜 그런 걸까요? 이때는 우리 몸을 긴급 대응 모드로 바꿔주는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치매 수분 분비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몸이 긴급 상황에 대비해서 평소와는 다른 상태로 전환이 되는 거죠. 그럼 잠을 잘 땐 어떨까요? 수면 중에는 침샘의 활동이 줄면서 침 분비량도 크게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침이 해주던 세정이나 항균, 완충작용도 감소하고요. 그 결과 구취를 만드는 물질이 입안에 쌓이기 쉬워지는데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안이 텁텁하고 입냄새가 났던 이유가 뭔지 이제 좀 감이 오시죠? 그럼 오늘 알게 된 것 한번 정리해볼까요? 맛있는 음식을 보면 침이 고이고 긴장하면 입이 마르고 잠들면 침 분비가 줄어드는 것처럼 우리가 무심코 삼키는 침 한 모금에도 우리 몸의 정교한 조절 시스템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swings. 운전하다가 널 봤는데 사고가 날 뻔했어. 좋아 파란 불이 떴어. 너에게 난 고해 고가 S라인에 난 자석처럼 끌려. 나도 모르게 짐을 한 방울 흘려.

스윙스가 피처링한 윤종신의 본능적으로 듣고 오셨습니다. 그거 아세요? 오늘은 침에 관한 이야기 함께 나눠봤는데요.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지 않으세요? 아니, 왜 긴장할 때 침이 마르는 거야? 침 당연히 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하고요. 긴장할 때 목 막히고 막 입 막 좀 텁텁하고 그러면은 너무 거슬리고 신경 쓰이잖아요. 아, 우리 몸이 참 이럴 때는 도움을 좀 줬으면 좋겠는데 아쉽네요. 그럼 이제 퀴즈 도망자들 만나러 가보시죠.

아침에 눈 떴는데 한숨부터 나올 때 이런 생각 해보신 분들 있으시죠? 아, 도망치고 싶다. 지금부터는 상상으로나마 어디론가 도망쳐 보려고 합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길 바라는 도망자들을 위한 퀴즈 도망자들. 퀴즈 도망자들은요, 이 시간 회사 안 가고 학교 안 가고 어디론가 도망치고 싶은 분들을 위한 퀴즈입니다. 그럼 바로 오늘의 도망지로 떠나볼까요?

여러분, 오늘은 뭔가 좀 우아한 분위기가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아침에 커피를 사려고 카페에 갔는데 요즘 말차 음료들이 정말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차를 직접 만들어 먹으면 어떤 느낌일까 궁금해서 다도를 배우면서 명상의 시간을 가지기 위해 도망쳐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게요. 먼저 말차 가루를 체에 곱게 걸러줍니다. 마음속에 쌓여있던 찌꺼기들도 함께 털어낸다는 생각으로 왼쪽, 오른쪽, 다시 왼쪽, 오른쪽 천천히 흔들어줍니다. 그리고 곱게 걸러진 말차 가루를 사발에 담고 따뜻한 물을 부어줍니다. 아침에 수돗물을 잠그고 나왔나 이런 생각은 내려놓고요. 내 안에 남아있는 화와 걱정도 따뜻한 물과 함께 가라앉힌다 생각하고 졸졸졸졸 마음의 물을 끼얹어 봅니다. 이제 대나무 거품기인 차선으로 바닥에 뭉친 말차 가루를 물에 잘 섞어줍니다. 손목 스냅을 이용해 알파벳 W 또는 M자를 그리듯 힘차게 왕복시켜줍니다. 이렇게 따뜻한 말차 한 잔이 완성됐습니다. 마음을 가라앉혔으니 이제는 머리를 깨워볼까요? 상식도 한 모금 채워보는 시간 퀴즈로 가보시죠. 퀴즈 도망자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녹차가 찻잎을 뜨거운 물에 우려 마시는 차라면 말차는 수확하기 전 2-3주 정도 햇빛을 차단해 키운 찻잎을 곱게 갈아 가루째 마시는 차를 말하는데요. 전통적인 방식으로 말차를 즐길 땐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차의 질감과 풍미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이것은 차 사발에 말차 가루와 따뜻한 물을 넣고 대나무 거품기인 차선으로 빠르게 저 고운 거품을 내는 작업을 말하는데요. 차선을 세차게 휘저어 물결을 일으키고 고운 거품을 피워 올린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중 이것에 해당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릴게요. 1번 콩불, 2번 개불, 3번 맛불, 4번 격불. 힌트 드릴게요. 세차게 휘저어서 물결을 일으킨다라는 말을 잘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기 다시 드릴게요. 1번 콩불, 2번 개불, 3번 맛불, 4번 격불. 정답 아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답 받는 동안 노래 듣고 오시죠. 성시경의 오 나의 여신님입니다.

성시경의 오 나의 여신님 듣고 오셨습니다. 가사에 힌트가 있는데요. 이건 조금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말차를 대나무 거품기인 차선으로 빠르게 저어 곱고 부드러운 거품을 만들어내는 과정. 오늘의 문제였죠. 정답은 4번 격불이었습니다. 힌트송부터 알려드릴게요. 이 성시경의 오 나의 여신님의 마지막쯤 가사가 격하게 아껴요. 가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노래로 골라봤고요. 격불 저도 이번에 처음 들어봤어요.

0: 여름철에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 바로 기미와 주근깨죠. 주근깨 하니까 드라마 그녀는 예뻤다 속 주인공인 김혜진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2015년 방영된 MBC 드라마 그녀는 예뻤다 속으로 도망쳐보려고 합니다. 황정음, 박서준 주연의 이 드라마는 어릴 적 첫사랑이라는 두 사람이 10여 년 만에 다시 만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인데요. 재밌는 건 두 사람의 외모와 처지가 완전히 뒤바뀐 채 다시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한때는 예쁘고 인기 많았던 혜진은 폭탄 맞은 듯한 파마머리에 주근깨 가득한 모습이 됐고요. 반대로 어린 시절 평범했던 성준은 훤칠한 외모의 남자가 되어 나타나죠. 하지만 이 드라마가 사랑받았던 이유는 단순히 달라진 외모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좌충우돌하면서도 결국 자기만의 삶과 행복을 찾아가는 모습이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는데요. 이 작품 추억하면서 함께 퀴즈 풀어볼게요. 퀴즈 도망자들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극 중에서 성준과 혜진의 추억을 이어준 매개체 기억하시나요? 바로 퍼즐이었죠. 어린 시절 성준은 미국으로 떠나기 전 혜진에게 자신이 가장 아끼던 명화 퍼즐의 마지막 한 조각을 건네며 작별 인사를 합니다. 혜진에게 이 퍼즐 조각은 두 사람의 소중한 추억이자 특별한 증표가 되죠. 이후 오해를 풀고 서로의 마음을 확인해가는 과정에서도 퍼즐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퍼즐에 관한 문제 준비했습니다. 여러 개의 작은 조각으로 나뉘어진 그림이나 사진을 맞추어 원래 전체 그림을 완성하는 조립식 퍼즐을 가리켜 직소 퍼즐이라고 하죠. 그렇다면 다음 중 직소 퍼즐에서 직소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릴게요. 1번 가위, 2번 커터칼, 3번 실톱, 4번 낫. 아, 이번 문제가 조금 어렵나요? 힌트 드릴게요. 이 퍼즐이 개발됐을 초기에 나무판에 그린 그림을 독특한 모양으로 자르기 위해서 이것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그럼 보기 중에서 나무판을 자르기에 적합한 거 과연 뭘까요?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1번 가위, 2번 커터칼, 3번 실톱, 4번 낫. 오, 큰 힌트가 됐죠? 정답 아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문자 혹은 미니로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답 받는 동안 음악 좀...
1: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2: 파크로슈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2: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알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3: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적인 아이클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적인 아이클타임.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전화 1544-1919.
4: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

0: 써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1: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2: 오뚜기!
0: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3: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3: 코리아 트렌치.
4: 잠시 후 7시부터 굿모닝 FM 태임이다가 방송됩니다. 아침을 씹어먹자.
5: 광고 듣고 오셨고요. 그 전에 들으신 곡은 그녀는 예뻤다의 OST인 소유와 브라더스의 모르나봐 였습니다. 정답 확인해봐야죠. 직소 퍼즐에서 직소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가 오늘의 문제였죠. 정답은 바로 3번 실톱이었습니다. 이때 황정음 씨가 정말 열연을 펼쳤던 기억이 나요. 그 주근깨에 있는 그 얼굴과 그 파마머리가 첫 화에서 나왔는데 우와 이렇게까지 망가지신다고 하면서 감탄했던 기억이 또 나네요. 조금만 더 오늘 보기 문제 설명드릴게요. 1760년대에 영국의 지도 제작자 존 스필스버리가 나무판에 세계 지도를 붙인 뒤에 조각조각 잘라서 아이들의 지리 교육용으로 만든 것이 퍼즐의 시초라고 합니다. 이후 퍼즐을 만들 때 가느다란 톱을 이용해서 나무판을 잘랐는데 이 톱을 직소라고 부르면서 오늘날의 직소 퍼즐이라는 이름이 생겨났다고 해요. 오, 요즘 교육용으로도 이렇게 쓰이나요? 나무 퍼즐 이렇게 해서 지도로 이렇게 만드는 거요? 그러면 아이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은데요. 공부도 되기도 하고요. 네, 이렇게 정답 맞춰주신 분들 가운데 세 분께는 필터 샤워기 보내드릴게요. 선물 받으실 분 명단은 새아침 홈페이지 선곡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에서는 이사청소 전문 연구클린에서 필터 샤워기를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세상을 여는 아침 끝곡은 미리 날짜를 지정해 주신 사연과 신청곡으로 채워집니다. 예약 말머리 달고 문자와 미니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오늘의 주인공은 이분입니다. 9154번님. 오랜만에 출첵합니다. 이번 주에 학교에서 2학년 2학기 수업이 개강을 했습니다. 남은 4개월 초집중해서 내년 2월 만학도로 학사모 쓰는 게 제 목표입니다. 우리 2학년 A반 서로에게 잘했다고 토닥토닥하며 남은 시간들 잘 채워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노래는 블랙핑크의 뛰어 예약합니다 하셨는데요. 오, 이 학교라는 게 뭐 어느 학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만학도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 나이가 좀 있으신가 봐요. 아마도 그렇겠죠. 9154번님. 늦은 나이에 본인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용기 내서 도전하는 거 정말 쉽지 않거든요. 정말 존경스럽고요. 또 이렇게 학교 늦은 나이에 다니면 더 소중하고 더 재밌고 막 그럴 것 같아요. 추억 많이 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졸업까지 파이팅입니다. 저희가 9154번님께는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그럼 끝곡으로 블랙핑크의 뛰어 남겨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빵그리 분들도 정해놓은 목표를 향해서 신나게 달려갈 수 있는 하루 보낼 수 있길 바라겠고요. 우리 내일 다시 만날게요. 오늘의 행운은 여러분 겁니다.

0: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혹시 내 어깨 회전근개 파열이 심해서 봉합이 어렵다는 말을 듣고 치료조차 포기하고 계신가요? 봉합이 어렵다고 해서 치료 방법까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몇 년간 아픈 어깨가 방치된 경우나 이미 수술로 다시 손상된 경우는 어깨 심줄의 수명이 다해서 다른 치료 방법을 고려해봐야 합니다. 팔을 들기조차 힘들고 올려도 금방 떨어지는 어깨. 하지만 치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 근육을 이용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제 90대에도 운동하며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어깨는 그 시간들을 지탱해야 합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후기자 다 먹으세요.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굿모닝 테이입니다. 나는 솔로 하트 시그널 같은 연애 프로그램 보다 보면 문득 궁금해집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빨리 사랑에 빠지지? 그런데 여기에는 이유가 있었다고 해요. 제작진이 계속 인터뷰를 하잖아요. 그리고 질문을 하는데 왜 그 사람이 신경 쓰여요? 혹시 질투한 거예요? 이렇게 묻고 답하다 보면 출연자들도 막연했던 감정을 직접 말로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심리학에서는 이런 걸 감정명명이라고 한대요. 이 과정을 통해서 흐릿했던 마음이 선명해진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도 연프 제작진에 한번 빙의를 해볼까요? 유독 지금 혹시 요즘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왜 신경이 쓰여요? 계속해서 이렇게 질문을 해봅니다. 그러다가 나도 몰랐던 내 마음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르니까요. 내 마음에 돌직구 한번 던져볼까요? 혹시 설마 나 너 좋아하냐?

0: 진짜 좋아해. 8월 26일 수요일 굿모닝 FM 테이입니다. 위너의 Really Really 듣고 오셨습니다. 아, 감정 명명. 예, 연프 보면은 근데 그 일단은 뭐 신청한 사람들의 그 의지부터가 일단 감정 명명을 한 거죠. 나는 연애를 하고 싶어 라는 마음으로 들어가는 순간부터 일단은 이제 나는 연애가 필요한 사람이 됐고 여기에서 사랑하는 사람 만날 거야 라고 인터뷰를 또 하잖아요. 진정한 사랑을 찾고 싶어요 말하는 순간 그게 말이 씨가 된다가 진짜 말은 씨앗이에요. 그게 심어졌잖아 이미. 그러면 이제 물 주고 해 쬐고 하면 당연히 거기 이제 사랑의 씨앗 완전히 트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의 말 그래서 예쁘게 잘해야 돼요. 내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말을 계속 해야 돼요. 좋아하는 마음 있으면 이것도 조심하긴 해야 돼. 한번 던지면 시작이거든. 근데 신태환 님이 지금 미니로 88년생 김혜림 널 좋아해. 이제 태환이 큰일 났다. 이제 큰일 났어. 태환 씨 어떡해요. 혜림이 엄청 좋아할걸요. 이제 이렇게 해버려가지고 제가 심지어 이제 소개까지 했잖아요. 이제 완전 간다 이제. 이 씨앗 예쁘게 꽃 피고 열매 맺기를. 8857님이 저는 요즘 생각나는 사람은 없고요. 생각나는 음식은 있어요. 아 이것도 위험한데. 이것도 감정 명명이에요. 지금 치킨이랑 소주 다이어트 중이라 참고 또 참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말해버리면 확 당긴다니까요. 오늘 수요일이잖아요. 목요일 먹요일이라 가지고 먹는 얘기 많이 할 건데 아, 말하면 너무 배고파. 5849번님이 오늘 테디가 굿모닝 FM 진행한 지 1200일 되는 날이에요. 오 진짜? 축하 축하. 앞으로 12000일까지 굿모닝 FM 계속 지켜주세요. 오 1200일이 돼요? 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다 여러분 덕분이에요. 정말 저는 120일도 간신히 넘겼어요. 사실 제 의지로는. 다 여러분들 덕분에 10배 온 겁니다. 1200일 제가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함께해 주시고요. 자.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오늘의 일정 안내해 드립니다. 굿모닝 FM태입니다. 오늘 함께할 굿모닝 패밀리 깨알 뉴스 민장 리포터 언어유의 이휘준 아나운서 그리고 오키뉴스 나세훈 기자까지 잠시 후에 만나실 수 있고요. 수요일 4부 맛쟁이 신서 시즌2 매주 전국으로 이원일 셰프님과 먹방 투어 다니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부산 갑니다. 부산 아직 예, 발만 담궜어요. 지금 큰일 났어. 어제 그거 봄 사연들 시작부터 받고 있어요. 어제 본 뉴스 영상 핫한 정보 직접 목격한 것 다 보내주십시오. 말머리에 어그봄 달아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반만 맞추면 되는 반반한 퀴즈 도전하고 싶어요 하는 도전자분들 지금부터예요. 모집 중입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꼭 써서 함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굿모닝 FM 참여 방법 문자는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스마트 라디오 MBC 미니 애플리케이션 이용하시면 무료입니다. 감사한 분들 만나고 올게요. 굿모닝 FM 1, 2부 도움 주시는 분들은요. 이카운트, 코리아 트렌치 주식회사, 음주엔 티맵 대리, 키움증권, SK케미칼, 3일제약, 새만금산업단지 사업단, 늘 이걸 틀리네. 에어비앤비, 베스트슬립, 노무법인 폐, 주식회사 올데이 프레쉬와 함께합니다.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3: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3: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2: 이카운트
3: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6: 코리아 트렌치.
5: 코리아 트렌치.
7: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티맵 대리.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0: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응? 이것도 기넥신이네?
3: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2: SK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4: 지긋지긋 무조맨
5: 티 어실 원스야.

0: 이세우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1: 7시 10분 34초 5초 흐르고 있습니다. 이 시각 날씨 알아볼게요. 기상청의 곽지연 리포터.
2: 네, 테디 스모닝.
1: 스모닝.
2: 나는 안 덥다. 안 덥다.
1: 안 덥다. 전혀 안 덥다.
2: 네, 감각 명령을 내려보고는 싶은데요. 근데 그러기에는 요즘 늦더위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특히 부산의 아침부터 푹푹 찌고 있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 4U 날씨와 상황입니다. 현재 부산의 체감 온도가 벌써 29도 가까이 올라 있고요. 서울도 체감 온도가 27.4도로 오늘도 일부 도심 해안가로는 열대야 나타난 곳들이 많습니다.

매일 다른 게임이 펼쳐질 굿모닝 릴레이 퀴즈쇼 DJ 태희와 함께하는 로테이션 퀴즈. 빠밤빠밤빠밤. 1등을 하기 위해서 손가락 수양 수련 수행 수수수가 필요한 수요일에 만나볼 퀴즈. 단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는 2배속 퀴즈. 지금부터 어떤 노래 빨간께에서 들려드립니다. 순식간이 지나가니까 귀를 쫑긋 세우시고 가사와 멜로디 캐치캐치 해주셔야 돼요. 잘 들으시고 이 노래가 어떤 곡인지 노래 제목 맞춰주시면 됩니다. 진짜 빨라요. 집중해주셔야 돼요. 긴장감 올리기 위해서 신의 영역부터 당연히 뽑아봐야겠죠. 선착순 1등으로 가장 빨리 정답을 보내주신 분께 부침 유리면과 상원에서 김치전 언양식 불고기 준비하겠습니다. 보내주시고 문자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미니 무료예요. 문제 나갈 거거든요. 집중해 주셔야 돼요. 민경 PD 준비됐죠? 빨리 감기한 노래 들려 주세요. 뭐야?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도 정답을 맞춰주신 분이 있습니다. 와, 뭐야? 자, 1등 정답자 신의 영역은 오늘 미니에서 나왔습니다. 미니가 제일 빨랐어요. 미니로 정미정님 축하드립니다. 김치전과 불고기 세트 드립니다. 아직 저처럼 전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약간만 속도 늦춰보겠습니다. 느린 버전 한 번 더 들어볼게요. 아, 이걸 못 들었어? 아시겠죠? 저는 알았어요. 자, 굿모닝 FM 선착순만 있는 게 아닙니다. 행운 영역 열겠습니다. 선착순 아닌 다섯 분 뽑을 거예요. 스무디 준비하겠습니다. 원곡으로 정답성 들려드릴 동안 제목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2NE1의 대표곡이에요. 새해 첫 곡으로 찾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왜냐면은 이 곡을 들으면 이제 진짜 올해 좀 잘 나갈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이죠. 어떤 곡인지 아시겠죠? 정답송 듣고 올게요.

0: Oh my god. 로테이션 퀴즈 정답송 듣고 왔습니다. 정답 발표할게요. 빨리 감기한 노래의 제목을 맞히는 2배속 퀴즈. 정답은 바로 2NE1의 내가 제일 잘나가 였습니다. 정답자 발표하겠습니다. 이현주님 정답 내가 제일 잘나가. 저는 집순이가 아닌 박순이라 맨날 잘나가요. 너무 좋다. 저도 이제 알아주는 박순이 박돌이였거든요. 예. 근데 점점 이제 집이 편하긴 하던데 밖에 나가는 건 좋은 것 같아요. 경험이 많은 게 물론 집에 있는 것도 경험이 되나? 아니야. 밖에 나가는 게 훨씬 더 경험이 많이 되니까 경험이 최고예요. 최고의 배움입니다. 7217님이 내가 제일 잘 나가. 오늘 제일 잘 나갈 신원석 응원해 주세요. 하셨는데 원석 씨 화이팅! 잘 나가요 오늘. 완전히 최고로 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두 분 포함해서 다섯 분께 스무디 보내드립니다. 매일매일이 달라지는 로테이션 퀴즈. 내일도 함께해 주세요.
1: 언젠가 네가 내게 사준 베개야 한시도 떨어져
0: 베개에서 떨어져. 이제 일어나야죠. 학교 가야죠. 아침 7시 기상 점호 방송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2: I'm the cat with the bass and drum going around like bum bum bum.
0: 어제 본 재밌는 이슈 굿모닝 FM에 공유하고 간식도 받아보자. 어제 그거 봄.
2: I'm the cat with the bass and drum going around like bum bum bum. What's grooving? I'm moving. I like a
0: bum bum bum. 어제 본 뉴스 동영상 핫한 소식까지 함께 나눠보는 모닝 간식 타임. 사연이 소개가 되면요 스몰 톡하면서 먹을 수 있는 스몰 간식을 쏩니다. 보내시고 문자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미니 무료입니다. 먼저 도착한 7191번님의 사인으로 시작해볼게요. 오늘이 세계 개의 날인 거 봄? 세상의 모든 개들이 오늘은 무조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예, 매년 8월 26일이 모든 품종의 개를 기념하고 유기견 입양을 장려하며 복지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 제정된 세계 개의 날입니다. 오늘만큼은 전 세계의 개들이 행복하길 바랍니다. 아, 마음껏 또 하면서 미소를 짓는 강아지들이 많았으면 좋겠네요. 7191번님 고구마 말랭이 드립니다. 3233번님 발가락 양말 유행하는 거 봄? 최근 BTS의 RM씨와 정국씨가 SNS에 발가락 양말을 샤라웃하면서 발가락 양말 붐이 왔어요. 집에 아빠 거 많은데 훔쳐 신어봐야겠어요. 하셨는데 아빠가 발가락 양말 신는 이유가 있어요. 예, 일단 바이러스가 있을 수 있으니까 훔쳐 신지 마요. 근데 그건 사서 신어. 사서 전국에 계신 우리 발가락 양말 신는 또 아버지들이 트렌드 세터가 됐습니다. 아버지들 발가락 양말 이거 한번 신으면 이거 발가락 붙어있는 거 못 견디잖아요. 그 사이사이도 이제 면이 쫙 들어가야지 또 꼼지락할 때 느낌이 좋지. 위생과 피부 조회에 실제로 좋고요. 접지력과 균형 감각 개선도 되고 수족 냉증 있으신 분들 이것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발가락 양말 너무 놀리지 않고 이제 트렌디하게 한번 신어볼 분들은 신어보자고요. 3233번님 오징어 다리 선물로 드립니다. 어제 본 이슈 계속 보내주십시오. 그동안 발가락 양말을 신고 있는 정국 씨의 Standing Next to You 듣고 올게요.

0: I'm the cat with the bass and drum going around like bum bum bum.
1: 전국 Standing Next to You 듣고 오셨습니다. 어제 그거 봄 여러분들이 어제 본 이슈들 계속 소개받아 볼게요. 1974번님 MBC 간판 프로그램이었던 무한도전의 무한상사가 10년 만에 부활한다는 거 봄? 모든 멤버가 다 출연하는 건 아니고요. 정준하 씨와 박명수 씨가 하와 수로 뭉친다고 해요. 무도 퀴즈들 모여라! 이 상사 안에 이제 두 분이서 이끌어가는 상사는 어떤 느낌일지 기대가 됩니다. 1974번님 사골맛 라면 드립니다. 다음 사연은 4561번님 미국 컨트리 음악의 대모 돌리 파튼이 향년 80세로 별세했다는 기사 보셨나요? 휘트니 휴스턴이 리메이크했던 노래 I Will Always Love You 원곡을 부른 분인데요. 부디 그곳에서는 평안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음악이 아름답게 퍼지는 그곳에서 네, 또 아름답게 평안하게 계시기를 바랍니다. 4561번님 너구땡 라면 드립니다. 3020번님 배우 현빈 데뷔 23년 만에 버라이티 예능 도전한다는 소식 봄? 유재석 씨가 진행하는 예능 틈만 나면에 출연한다고 하는데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땀 뻘뻘 흘리실 것 같네요. 제가 요새 메이드 인 코리아 보고 현빈 씨 다시 또 반했거든요. 아, 그 사세 이후로 또 오랜만에 반했어요. 저 멋집니다. 예능에서는 또 어떤 모습일지. 3020번님 빵또 땡 아이스크림 드립니다. 간식 맛있게 드십시오. 이쯤에서 드라마 시크릿 가든 OST 김범수 나타나 듣고 올게요.

0: 목포시와 목포 MBC가 공동 주최하는 목포 시민 아카데미가 8월 27일 목요일 오후 2시 목포 MBC 4층 컨퍼런스홀에서 열립니다. 이번 목포 시민 아카데미에서는 투자 전문가 염승원 이사가 대한민국 자산 시장의 대변화를 주제로 이야기를 전합니다. 목포 시민 아카데미는 개인 맞춤형 최적 시력을 제공하는 안경 전문점 이안경. 아직도 안 가보셨나요? 축구장 2배, 인태성의 요한인의 할인 매장 3호점 해남점. 믿음이 기술이 되는 곳, 도지정 경신 1급 자동차 서비스. 생활인구 100만, 동아시아 해양허브 목포시가 함께합니다. 급변하는 시장 환경 속 투자의 방향을 제시하는 시간, 목포 시민 아카데미에서 함께 만나보세요. 8월 27일 목요일 오후 2시 목포 MBC 4층 컨퍼런스 홀에서 열리는 이번 목포 시민 아카데미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1: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 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3: 7시 30분 8초 9초 흐르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상황 확인해볼게요. 서울경찰청의 신지 해리포터.
4: 네, 테디. 요즘 월말이라 그런지 좀 종이 이동량이 많은 편이더라고요. 오늘은 어제 그제보다는 덜 밀리지만 그래도 사고 고장차가 계속 좀 많은 편입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한강대교 부근 1차로에 고장차 서 있습니다. 방화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56분 정도 걸리고 있고요. 올림픽대로 행주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는 53분 정도 예상이 됩니다. 반대 강 서쪽으로는 두길다 구리암사대교에서 반포대교 쪽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중에서는 수도권 제1순환도로 판교 쪽 송내부근 5차로에 사고 나면서 계양에서 송내 쪽으로 좀 많이 밀리고 있고요. 반대 일산방향 장수에서 중동 또 김포에서 자유로까지 지체입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은 안산 부근이 고장차 여파로 밀리고 있고 서창 부근도 고장차 서 있어서 혼잡하고요. 용인 일대로는 8km 정도 지체입니다. 중부 내륙 지선 창원 쪽으로 달성 1터널 부근도 사고 여파로 밀립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0: 민재영 리포터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어서 와요. 오프닝에서 이제 연프 얘기하면서 사랑에 빠지는 네.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1: 네.
0: 자, 연 리포터는 이제 지금 남편분한테 사랑에 빠질 때 기억. 어떻게 빠졌어요?
1: 저는 데이트할 때 세 번째 데이트를 하는데 저희 동네에 3시간 동안 버스를 타고 와서 미리 2시간 전에 도착을 해서 동네 맛집과 오늘 가야 할 코스를 쫙 돌았더라고요. 그걸 나중에 알게 됐을 때 아, 이 남자다 이렇게 하면서 그날 바로 맥주 한잔 하실래요?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0: 귀한 분이네요. 그런 남자 잘 없어요.
1: 그쵸.
0: 그럼 남편분도 제이예요?
1: 남편은 제이가 지금은 또 살아보니까 아니더라고요.
0: 노력했는데 네. 좋아하니까 그렇게 되는구나.
1: 네,
0: 와,
1: 맞아요.
0: 진짜 이 사랑의 힘입니다. 사랑의 힘이에요. 역시 사랑 이야기는 좀 설레고 좋네요.
1: 맞아요. 예.
0: 자, 설레는 마음으로 또 일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깨알 뉴스 시작해볼까요?
1: 네, 첫 번째 소식 시작해보겠습니다. 정부가 앞으로 불법 촬영물 등을 유통하는 사이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0: 추진, 무조건 해야죠. 무조건. 불법 촬영물 유통 사이트 문제가 심각합니다.
1: 네, 정부가 지난 2018년도부터 올해 5월까지 불법 사이트 3만 4천여 개를 분석한 결과 현재도 접속할 수 있는 사이트가 6,600여 개에 달했는데요. 한국인 관련 불법 촬영물만 215만 개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이 됐습니다. 일부 사이트에는 영상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이름이나 직업, 거주지역, 연락처 등 개인정보까지 함께 올라와 있었는데요. 이 삭제를 요청해도 사이트 주소를 바꿔서 다시 운영하는 일이 반복되자 정부는 앞으로 불법 촬영물 유통을 목적으로 사이트를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행위 자체를 강력히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0: 그러니까 불법 촬영물을 직접 유통하지 않더라도 사이트를 만들고 운영했다면은 이거 처벌받는군요.
1: 네, 맞습니다. 여기에 사이트의 수익원까지 차단할 건데요. 불법 사이트에 광고를 싣는 행위를 금지하고 운영에 사용된 계좌의 거래를 정지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 주소를 계속 바꿔서 차단을 피하는 이른바 도메인 셔틀링에는 AI 기술을 활용하는데요. 비슷한 주소

0: 정규 시즌 마지막 경기가 잠실의 주인인 두산 베어스와 또 LG 트윈스의 맞대결로 마무리가 된다는 점이 가장 눈에 띕니다.
1: 예, 아, 올해 프로야구는 진짜 끝까지 봐야겠어요.
0: 네, 맞아요. 특히 올해는 아시안게임이라는 변수도 있는데요. 대표팀 선수들은 9월 14일부터 28일까지 소속팀을 떠나 대표팀에 합류를 하게 됩니다. 시즌 막판 순위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주축 선수들의 차출 여부가 팀 전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특히 현재 1위인 KT 위즈의 경우 선발 투수 소형준과 오원석, 마무리 투수 박영현 선수 없이 2주 동안 경기를 치러야 하고요. 기아 타이거즈는 홈런 타자 김도영 선수가 빠지고 두산 베어스는 국내 원투펀치인 곽빈과 최민석 선수가 대표팀에 차출이 됐습니다.
1: 네, 이 자리에 또 뭐 새로운 선수들의 활약을 기대해 보면서 잔여 경기 아시안 게임까지 올해 프로야구 마지막까지 정말 긴장을 늦출 수 없겠어요?
0: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테디, 부산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음식 하나만 말씀해 주세요.
1: 부산하면 뭐 돼지국밥 아닙니까?
0: 돼지국밥. 네, 아무래도 그렇죠. 예. 그래서 부산시가 이 대표 음식인 돼지국밥을 관광 콘텐츠로 키우기 위한 특별한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바로 2026 부산 돼지국밥 대전인데요. 오는 29일까지 돼지국밥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이 좋아하는 돼지국밥집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부산 돼지국밥 대전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또 구글 폼을 통해서 추천하면 되는데요. 시민들의 추천과 사연을 바탕으로 국밥 러버들과 함께 대표 국밥집 20곳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1: 아, 부산 사람들의 찐 맛집 추천을 받아보는 거네요.
0: 그렇죠. 다음 달 19일에는 선정된 20곳의 국밥집 관계자와 또 음식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각 식당의 특징을 소개하는 국밥 회담도 열리는데요. 이 자리에서 나온 이야기는 영상 콘텐츠로도 공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달 28일부터 10월 14일까지는 국밥 주간이 운영되는데요. 시민과 관광객들이 해당 매장을 직접 방문하거나 카카오 맵을 통해 투표에 참여해서 부산 최고의 돼지국밥 탑3를 가리게 됩니다.
1: 아, 재밌겠다. 재밌겠어요. 맛집 신사 오늘 시간도 부산 떠나거든요. 부산 돼지국밥 맛집 물론 다양한 또 다른 맛집들도 오늘 많이 많이 추천해 주세요.
0: 신지연님이요. 저도 돼지국밥이요. 진짜 좋아해요.
1: 야, 감정명명을 또 돼지국밥에다가. 엄나영님이 아이들이 이글스 팬이라 야구 열심히 보는데요. 가을 야구 못 갈 것 같다고 슬퍼했는데 희소식이네요. 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하트하트.
0: 네, 김정현님도 자이언츠가 가을 야구 가서 기뻐요. 잠바 사야지.
1: 아, 그렇네. 가을 야구까지 못 가면은
0: 네, 못 사니까.
1: 아, 이 아우터를 못 입고 있구나.
0: 그렇구나.
1: 이런 또 있었네 이게. 다들 예, 야구 잠바 다 입고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깨알 뉴스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잠시 후에 반만 맞춰도 성공인 개꿀 퀴즈쇼 반반한 퀴즈 시작합니다. 응원곡 하면 이 곡이지. 예, 무한궤도의 그대에게 띄워드리면서 민재영 리포터와는 인사 나눕니다. 내일 또 보자요.
0: 내일 또 만나자요.

0: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밥만 맞춰도 성공이다. 상시가 웃음이 넘쳐 흐르는 개꿀 퀴즈쇼. 빰바란 퀴즈. 빠라라랄라 반반. 평화로운 아침에 짜릿함을 더해볼까요? 이 시간 반반한 퀴즈 참가만 하셔도요. 10만 원 상당의 기능성 베개 드리고요. 10개 문제 중에 5개 이상 맞히시면 성공인데 성공하시면 치킨 앤 콜라 세트까지 더해드립니다. 10개를 다 맞히시면 무려 백화점 상품권 10만 원권까지 드립니다. 바로 신청 사연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돌진한 아들 쌍둥이를 키우고 있는 부부입니다. 남편과 저는 육아휴직을 신청해서 1년 동안 같이 아기들을 키우고 있어요. 굿모닝 FM은 아침에 아기들 이유식 먹일 때 꼭 듣고 있는데요. 9월이면 남편이 회사에 복직을 해서 복직하기 전에 남편에게 큰 추억 선물 하고 싶습니다 하셨어요. 이제 9월 다음 달이면은 남편은 육아에서 벗어나나요? 부담이 될 것 같은데. 자,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도전자 들어오세요.
1: 반남꽃 치킨도 받자 바라바라바라밤.
0: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2: 예, 안녕하세요. 그 돌 지난 쌍둥이 아들 키우고 있는 인천 사는 38살 유석진이라고 합니다.
0: 네, 석진님 반갑습니다. 잠에서 깨신 거죠 지금?
2: 네.
0: 완전히 깨있는 상태인 거죠?
2: 비몽사몽입니다.
0: 아, 이거 목소리가 나른한데.
2: 네네.
0: 우리 쌍둥이들은 어때요? 어제 밤은 좀 잘 잤나요?
2: 요새는 그래도 잘 자가지고, 네, 잘 잤습니다.
0: 아, 또 효도하고 있네, 벌써부터. 쌍둥이라는 소식 들었을 때 기분이 어땠어요?
2: 이게 진짠가 싶었고요.
0: 아들 쌍둥이, 와.
2: 네. 뭐, 성별은 나중에 알았지만,
0: 네.
2: 얘기 들었을 때, 어떡하지? 라는 생각도 들었고 얼떨떨했어요.
0: 그래서 이제 아내분과 같이 1년 동안 육아를 하셨는데

0: 보니까 어때요?
1: 솔직히 많이 힘들었는데,
0: 예.
1: 그래도 돌아보면은 잘 못해준 것 같은 생각만 들고, 좀 아쉽기도 하고,
0: 아, 진짜요?
1: 그렇습니다.
0: 오, 너무 잘하셨을 것 같은데. 아내분하고 연애할 때를 떠올려보면, 이렇게 아이를 낳고 엄마 아빠가 됐는데, 쌍둥이를 함께 또 육아하는 이런 상상은 잘 못하잖아요.
1: 그렇죠.
0: 예, 또 이렇게 신청 사연까지 또 보내주셨는데, 아내분이. 요런 어떤 아내를 보면 지금 어떤 생각이 좀 들어요?
1: 매우 사랑스럽고요.
0: 예.
1: 저 같은 사람이랑 살아줘서 고맙다고 생각하고
0: 어머머.
1: 있습니다.
0: 이게 아무 잘못도 없는데 이런 멘트를 하는 거면 진짜 사랑꾼인데.
1: 뭐그 정도는 아니고요.
0: 그렇습니다. 아, 아내분도 복직을 그러면 하나요?
1: 아내는 내년에 합니다.
0: 내년에, 또 1년씩 이렇게 하는데. 다음 달 복직을 앞두고 있는데 어떠세요, 기분은?
1: 별로 좋지 않아요.
0: 아, 그래요? 잘하실 것
1: 가고
0: 같아요,
1: 싶지
0: 근데.
1: 않아요.
0: 또 일하는 것도 일하는 대로 싫고. 하지만
1: 그렇죠.
0: 예, 화이팅입니다. 8015번님이 29개월 딸둥이를 키우고 있어요. 힘들어서 우는 날도 많았는데 요즘 말도 하고 예쁜지 많이 해서 예뻐요. 둥이 육아 같이 힘내요 하시면서 화이팅을 또 주셨습니다. 자, 이제 밥만 마시면 되는 반반한 퀴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을까요? 좋습니다. 화이팅 한번 외치고 갈게요. 하나, 둘, 셋.
1: 화이팅!
0: 좋습니다. 제한 시간 77초고요. 모르는 문제 빨리 패스하셔야 다시 풀수 있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빼기를 하자. 75 빼기 22는?
1: 53.
0: 이 노래를 부른 그룹은 Nobody, Nobody but you.
1: 원더걸스.
0: 사자성어예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을 다할수 있다. 전지.
1: 전능.
0: 무대를 영어로 하면?
1: 네?
0: 무대.
1: 무대요?
0: 무대를 영어로 하면?
1: 스테이지?
0: 한턱쏴 장날아. 이 유행어가 나온 시트콤 제목?
1: 다시,
0: 뉴? 양동근 씨가 나왔어.
1: 논스톱?
0: 한턱쏴. 맞아요. 속담 타고난 이것. 사람마다 하나씩은 있다. 에서 이것은?
1: 패스.
0: 고희는 몇 살을 뜻할까요? 고희.
1: 80?
0: 아니 아니야. 그거보다 이거 아니에요. 80은 아니에요. 그거보다 낮아. 고희.
1: 70?
0: 2026년 세계 배드민턴 연맹 세계 선수권 대회 여자 단식에서 1위를 차지한
1: 안녕하세요.
0: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오디세우스는 어느 나라 왕일까요?
1: 그리스?
0: 아, 아니야.
1: 트로이?
0: 아, 아니야. 세 글자. 다른 나라.
1: 패스, 패스.
0: 아,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쓴 독일 작가 요한 볼프강 폰. 아, 요한 볼프강 폰이 뒤에 아시겠어요?
1: 멘트 아닌가요?
0: 맞아요. 아, 맞아, 맞아. 자, 결과 발표하겠습니다. 문제 잘 푸셨고, 10문제 중에, 오우, 잘 푸시네요. 무려 7문제만 쉬셔서 성공하셨습니다! 이야,
1: 감사합니다.
0: 10만 원 상당의 기능성 베개, 치킨의 콜라 세트 획득하셨습니다. 오답 체크 한번 하겠습니다. 타고난, 이거, 사람마다 하나씩은 있다 해서, 이것은 제주였습니다. 타고난 제주가 하나씩 있다. 오디세우스는 이타카의 왕이었어요. 이거 어려웠는데 요새 영화에 나와가지고. 예, 그리고 괴테까지. 예, 이렇게. 어우, 근데 말투가 또 느긋느긋하신 게 문제도 차분하게 잘 푸시네요.
1: 나름 많이 들었어가지고
0: 예.
1: 도움이 된것 같아요.
0: 너무 잘 푸셨어요. 너무 잘 푸셨고. 석진님, 이제 보내드려야 되는데 끝으로 한마디 하시죠.
1: 네. 아내랑 아들들 1년 동안 같이 하느라고 고생했고, 앞으로도 잘 하자고 얘기하고 싶고요. 아내한테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0: 덕진님, 복직
1: 네.
0: 잘 하시고요.
1: 네.
0: 아이도 건강하게 잘클수 있도록 저도 아침마다 에너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잠 깨시고요.
1: 알겠습니다.
0: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

담담한 퀴즈 나갑니다. 아, 석진님 마지막에도 네. 내 친구였으면 멱살 잡았다 지금. 야, 똑바로 안 해? 석진님 화이팅. 덤덤한 퀴즈, 반반한 퀴즈에 나왔던 무대 관련 문제 덤으로 내드립니다. 연극이나 뮤지컬 무대에서 공연이 모두 끝난 뒤에 관객들의 박수에 화답하기 위해서

배우들이 다시 무대에 올라와 인사를 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어려울까요? 예, 객관식으로 그럼 내드리겠습니다. 1번 커튼콜, 2번 모닝콜, 3번 시시콜콜. 정답 보내주세요. 뭐 4번 마이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정답만 보내주세요. 문자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미니 무료입니다. 퀴즈 맞히신 분 중 5번 추첨해서 꿀스틱 세트 준비할게요. 노래 듣고 와서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이창섭, 엘키가 함께했고요. 피처링 민혁입니다. 연극이 끝나고 난 뒤 듣고 올게요.

0: 하늘, 도로, 바다. 접근 가능한 최적의 입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최고의 일터를 넘어 가장 좋은 쉼터와 삶터를 제공합니다. 미래 산업을 선점하는 상업 업무 용지를 지금 만나보세요.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 산업단지 사업단. 분양문의 063-450-9020.
1: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2: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3: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최고의 수면을 선사하기 위해 전 세계 특급 호텔을 다니며 매트리스를 연구했습니다. 베스트슬립 Z 시리즈. 제 이름을 걸고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5-star hotel
4: mattress. Best sleep.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5: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6: 덤덤한 퀴즈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난 뒤 출연자가 무대에 나타나 관객에게 인사를 하는 것. 정답은 바로 1번 커튼콜이었습니다. 9259번님 1번 커튼콜. 오늘 테디보로 헬스키친 가요. 세 번째로 보러 가는 거예요. 커튼콜에서 기립박수 칠게요. 저희 커튼콜이 좀 바뀌어가지고 세 번 중에 한 번 있었을까. 예, 마지막에 뉴욕 다 손 들고 즐길 수 있으니까 즐겨주세요. 장진숙님이 1번 커튼콜. 우리 딸이 무대에 서고 싶다는데 언젠가는 그런 날이 오겠죠? 그럼요. 예, 할 수 있어요. 즐겁게 잘 즐기고 치열하게 잘 준비하면 멋진 무대에 기쁘게 커튼콜을 할 수 있는 날이 옵니다. 두 분 포함해서 다섯 분께 꿀스틱 세트 보내드릴 거예요. 홈페이지 선곡표 게시판에 명단 올려놓겠습니다. 광고 들으시고 3부로 돌아올게요.
7: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혼자 월든이라는 호숫가 숲속 오두막에 살던 철학자 헨리 데이비드 소로에 사람들이 물었다죠. 이런 곳에 있으면 쓸쓸해서 사람들이 그립지 않나요? 그는 이렇게 답하죠. 이 작은 별에서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다 한들 두 사람의 거리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사람을 고독하게 만드는 건 사람 사이에 놓인 공간이 아닙니다. 요즘엔 더 그렇죠. 누군가와는 나란히 있어도 쓸쓸하고 누구와는 지구 멀리 떨어져 있어도 곁에 있는 듯 친하고. 지금 가까이서 외로우세요? 멀리서 정겨우세요?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8: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감염내과 이형돈 과장입니다.
9: 감기가 좀 오래가네 하고 그냥 넘기신 적이 있으시죠? 폐렴은 감기와 증상이 비슷해 초기에는 알아차리기 어렵지만 치료 시기를 놓치면 중증으로 진행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폐렴의 대표적인 증상은 고열과 기침, 호흡곤란입니다. 감기약을 복용해도 일주일 이상 고열이나 누런 가래를 동반한 기침이 계속되거나 숨이 차고 가슴 통증이 나타난다면 폐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은 기침이나 발열 없이 기운이 없거나 식사를 잘하지 못하는 증상만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폐렴 예방을 위해서는 외출 후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는 등 개인 위생을 철저히 지키고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폐렴 구균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8: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감염내과 이형돈 과장이었습니다.
10: 싸늘하다. 배추에 병이 왔다. 여기는 물음병, 저기는 뿌리혹병. 경농의 뿌리엔이라면
11: 물음병에 한 번, 뿌리혹병에 한 번, 뿌리엔 하나로 배추병해를 관리한다.
10: 정식 전 토양 처리로 확실하게, 항공 방제로 편리하게,
11: 뿌리엔으로 배추 농사, 풍년 농사. 배추엔 경농 뿌리엔.
10: 경농이 만듭니다.
12: 대한민국의 미래가 전남 광주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AI와 신재생 에너지, 우주 항공과 바이오 헬스, 800조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까지. AI 시대,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가 여기서 시작됩니다. 모두가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역의 인재들이 대혁신 시대의 주인공입니다. 지역에서 배우고 성장하며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인재를 지역대학이 함께 키우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 광주지역대학교 총장협의회와 앵커 사업단이 함께합니다.
13: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4: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아침을 씹어먹자. 오늘의 굿모닝 굿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1: 굿모닝. 상암동에 레푸스를 운영하고 있는 이선미입니다. 레푸스는 발의 모든 것을 관리하는 곳입니다. 일단 제일 많이 관리하러 오신 분들이 발각질이 불편해서 그 애기발로 만들고 싶으신 분들이 오시고요. 그리고 내성발톱이나 무좀이신 분들이 불편해서 찾는 곳입니다. 그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만족스러워 하시고 안 아파 하시는 거 보면서 좀 뿌듯합니다. 아,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아, 어떻게 하면 안 불편하게 해드리지? 그런 가족이라면 어떻게 해드리지? 그런 생각을 하고 하니까 저는 뭐랄까 되게 만족스럽습니다. 여러분 모두 have a

0: 상암동에서 발 관리샵을 운영하고 있는 이선미 씨의 굿 메시지로 굿모닝 FM 3부 시작을 했습니다. 아, 이 행복감이 느껴져요. 직업에서 가지고 계시는 보람과 행복감이 느껴집니다. 다른 사람 발만지는 거 힘들지 않냐라고 이제 민영 PD가 물어봤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하면 손님들이 덜 불편할까 고민한다고 하셨어요. 이런 마음 자체가 이미 성인인 것 같아요. 예. 남을 배려하고 예, 또 이렇게 마음을 헤아려주는 이 마음 자체가 대단합니다. 일에 대한 애정도 느껴지고요. 멋집니다. 발관리샵 국내에서 한 번 가본 적 있고 해외에 이제 가면 많이 걸을 때 이제 동남아 같은데 저는 안마를 사실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닌데 타인이 저의 몸 만지는 게 좀 아직은 불편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발 마사지는 받으면 바로 이제 골아 떨어집니다. 너무 시원해. 너무 시원해. 예, 어쨌든 굿모닝 굿메시지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굿모닝 FM 홈페이지 굿모닝 굿메시지 게시판 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 샵 8000번으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릴게요. 바른 언어 생활을 위한 핵심 유의사항을 짚어드립니다. 우리말 완전 정복을 향한 필수 코스 언어유의. 자기관리의 신이에요. 365일 갖고요.
1: 저도 처음 듣습니다.
0: 뭐 이렇게
1: 몰라 나도.
0: 몰라 증명되지 않은 수식어를 네. 왜 이렇게 쓰는 거예요?
1: 관심이 없는 거죠 우리 작가들이.
0: 예, MBC 이휘준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이준입니다.
0: 자기관리는 어느 정도까지 하시나요?
1: 자기관리는 그냥
0: 운동하시고
1: 네, 운동 정도 하고.
0: 운동하고 운동도 홈트죠 거의?
1: 그
0: 헬스장 가네가?
1: 지하 아파트 지하에 있는
0: 아, 가요
1: 헬스장.
0: 가요.
1: 헬스장.
0: 어,
1: 가고 예, 깨작깨작 하고요.
0: 러닝도 이제 다시 하시고
1: 네, 아, 그거 하나 있다. 여기 그 제가 수염이 되게 많이 나는 스타일이에요.
0: 아, 그래요?
1: 원래는 진짜 그 외국 분들처럼 여기가 이렇게 얼굴이 시커맸어요.
0: 어, 정말로?
1: 예. 네. 테스토스테론 맞네.
0: 어, 맞네.
1: 테스토스테론 맞아.
0: 테스토스테론은 진짜 맞네.
1: 장난 목까지 막 나는.
0: 아, 예, 예.
1: 아, 어마어마했어요. 그래서 그거 이제 레이저로 없애는 정도의 관리.
0: 몇 번 없앴어요? 레이저.
1: 지금 한 50번 정도는 했던 것 같아요.
0: 와, 레이저 한두 번은 안 되니까.
1: 오래됐어요. 한 10년 했어요, 지금. 레이저 쏜 지.
0: 아, 그럼 관리하는 거 인정.
1: 이건 합니다.
0: 아, 이 제모 어렵거든요. 네. 이 꾸준히 가기도 어려워.
1: 뽀뽀할 인정하게. 때 까슬까슬할까 봐.
0: 아.
1: 네. 그래서 하기 시작했어요. 위해서. 어, 그렇죠. 지금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0: 어.
1: 그때부터 10년 전부터
0: 지금 잠깐 멈칫했던 위험했다.
1: 어, 어, 이거,
0: 잠깐 멈칫했던 위험했어.
1: 질문이 날카로웠어요.
0: 네, 알겠습니다. 언어유희
1: 네.
0: 일해야 마음이 편해져요.
1: 그렇습니다.
0: 시작해볼까요?
1: 자, 오늘도 역시 평소에 헷갈렸거나 궁금했던 단어들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 오늘 유희의 우리말 상황극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0: Let's go.

0: 회사원. 아, 이 망고 젤리 맛있어 보이는데 이 누가 준 거지?
1: 아, 이거 이번에 우리 팀 제치고 그 실적 1위 한 뒤 아. 포상 휴가까지 다녀온 영업 1팀의 이원일 부장님 있잖아요. 기념품으로 쫙 돌리셨어요. 아, 쫙 대박이죠, 진짜.
0: 아, 회사원. 나 망고 알레르기 있는 거 몰라? 꼴뱅이 싫으니까 당장 치워.
1: 아니 방금은 맛있어 보인다고 하시더니. 아 그러면 코코넛 과자 드실래요?
0: 아 코코넛 과자 이거 맛있겠는데.
1: 이것도 원일 부장님이 사오셔가지고.
0: 코코넛 제일 싫어해. 내 제일 싫어해. 다 꼴뱅이 싫으니까 당장 치워.
1: 네. 아 근데 저 부장님 제가 그 맞춤법 틀리는 거에 좀 알레르기가 있어가지고 아. 이럴 때는 꼴뱅이 싫은 게 아니라 꼴보기 싫다가 맞아요.
0: 아 그렇구나 회사원.
1: 네?
0: 네가 제일 꼴보기 싫으니까 나가.
1: 예. 아 그러면 이 망고 젤리는 제가 먹어도.
0: 아 꼴뱅이 싫으니까 너 나가.
1: 네? 예. 진짜 꼴보기 싫으네.
0: 괜찮나.
1: 오늘 우리가 유해 우리말 꼴 뵈기 싫다 꼴 보기 싫다입니다. 오늘 상황극에서 실적에서 태부장이 밀렸어요.
0: 아 밀린 거
1: 이원일 부장한테.
0: 이게 예민하구나.
1: 그런 거예요. 아. 근데 이원일 부장이 또 이런 걸 사왔어요. 망고 젤리 코코넛 과자.
0: 그래.
1: 그걸 보고 꼴 뵈기 싫다라고 했더니 휘성원은 꼴 보기 싫다라고 했는데 이 경우에는 꼴 보기 싫다라고 하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0: 아, 꼴 보기 싫다.
1: 그렇습니다.
0: 꼴 뵈기 싫다. 꼴 보기 싫다.
1: 어, 꼴 뵈기 싫어. 이렇게 많이 하는데.
0: 꼴 뵈기 싫어로 많이 하는데 꼴 보기 싫어.
1: 그렇습니다.
0: 아, 쉽지 않네.
1: 자, 꼴은 겉으로 보이는 사물의 모양 또는 사람의 모양새나 행태를 낮잡아 이르는 말을 의미합니다. 꼴 보기 싫다에서 보기는 보다에서 나온 말이겠죠. 이거를 풀어서 설명하면 어떤 모습이나 행동을 보기가 싫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꼴 뵈기 싫다는 이거는 그냥 무조건 틀린 표현일까요?
0: 그러지 않을 것 같아.
1: 맞아요.
0: 그죠?
1: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0: 역시. 네,
1: 뵈다는 보이다의 줄임말인데요. 여기서 보이다는 여러 뜻 가운데 눈으로 대상의 존재나 형태적 특징을 알게 하다 라는 뜻으로 쓰여요. 예를 들어보면은 우는 꼴을 뵈기 싫다라고 하면은 우는 모습을 남에게 보이기 싫다라는 아. 의미인 거예요. 그냥 보기 싫다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상황극에 나온 우리가 정말 관용적으로 많이 쓰는 누군가의 모습이나 행동이 보기 싫다라는 뜻으로 쓸 때는 꼴 보기 싫다. 꼴 띄고 보기 띄고 싫다라고 써야 된다는 점 짚고 가겠습니다.
0: 좋습니다. 네. 아. 내 눈에 들어오는 거가 싫을 때는 보기 싫다라고 얘기하고 내 모습을 이제 남의 눈에 보이는 걸 싫어할 때는 뵈기 싫다.
1: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경우 잘 안 쓰기는 해요.
0: 그럴 우리가, 때는 그쵸? 보이기 싫다라고 하죠. 네, 뵈기 싫다.
1: 그렇게 잘 안 하는 것 같긴
0: 안 하긴 하네. 하지만 요 알고 또 쓰면은 이거 재미나니까.
1: 그렇죠, 그렇죠.
0: 유의해서 우리 써보자고요.
1: 네. 자, 김은경님이 맞춤법은 꼴 보기 싫다가 맞지만 꼴 뵈기 싫다라고 해야 진짜 보기 싫은 것 같다고.
0: 아, 그렇지.
1: 그것도 맞아요.
0: 이거 마음이 상했는데 이미 네. 맞춤법 다 적용하면서 아 정말 네. 꼴 보기 싫어 이거보다 꼴 뵈기 싫어.
1: 그 말투도 그렇게 해야 돼.
0: 아, 꼴 뵈기 싫어.
1: 아, 꼴 뵈기 싫어. 아, 근데 꼴 보기라고 해주세요.
0: 아, 알겠습니다.
1: 네.
0: 6342번님이 두 분은 꼴 보기 싫지 않아요. 영원히 함께 해주세요 했는데 저희는 저희 네. 모습 뵈기 싫을 때가 있어요.
1: 저도 그렇습니다. 웃음소리 이런 거.
0: 예.
1: 네.
0: 하지만 사랑받고 있는 휘준 아나운서 보내드리면서
1: 네.
0: 내일은 저희 초대석 때문에 언어유희 또 쉬어가요.
1: 오.
0: 그래서 휘준 아나운서 글 준비하셔가지고
1: 네.
0: 금요일에 우리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에 만나요. 안녕.
1: 안녕.
0: WSG 워너비의 보고 싶었어 듣고 들어올게요.

0: WSG 워너비의 보고 싶었어 듣고 왔습니다. 잠시 후에는 MBC 나세훈 기자와 함께 오늘의 키워드 뉴스 만나보실 거고요. 수요일 4부 맛쟁이 신사 시즌 2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쩝쩝박사 이원일 셰프님과 매주 전국으로 미식 여행이 떠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가야 돼요. 부산 너무 커. 할 게 많아요.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한 분들 만나고 올게요. 굿모닝 FM 3, 4부 도움 주시는 분들은요. 오뚜기 카레, IS 동서, 코끼리 베이글닷컴, 음주유엔 팀앱 대리,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현대자동차, 경기주택도시공사, 서울우유협동조합, CTOCL 구단지, 주식회사 워킷, 영월군 농업기술센터와 함께합니다.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2: IS 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잠나라.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8시 14분 42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각 날씨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기상청의 곽지연 리포터.
4: 네, 테디 요즘 부산 너무 덥습니다. 오늘은 부산에서는 특히 더 땀 닦을 손수건, 지워진 화장품, 화장을 고칠 화장품, 그리고 땀이 진짜 많은 분들은 여벌 티셔츠도 하나 더 챙기시면 좋겠는데요.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 날씨와 성을입니다. 현재 기온 서울이 27도, 체감온도가 29도, 그리고 부산은 벌써 30도, 체감이 31.5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에는 부산, 광주가 35도, 대구, 양산 36도로 어제와 비슷하겠고요. 그래도 서울은 비가 내리면서 폭염특보가 조금은 완화됐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춘천이 31도로 어제보다 1, 2도 가량 낮겠고요. 비는 수도권, 강원도 중심으로 오전부터 저녁 사이 5에서 최고 30mm의 비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남부지방 제주도는 소나기 내리는 곳들이 있겠고요. 남은 한 주도 비와 소나기 소식이 잦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키워드, 오늘의 키워드 뉴스. MBC 나세훈 기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십니까, 나세훈입니다.
0: 네, 세훈 기자님, 오늘 저희 수요일이라서 먹는 얘기 많이 하거든요.
1: 네.
0: 요리도 하시니까 직접.
1: 네.
0: 오늘 전매추 하나 해주시죠.
1: 아, 점심 메뉴 추천입니까? 예. 아, 뭐가 좋을지. 아니, 어제 사실 밤에 지금 저녁 일찍 먹었더니 네. 너무 배가 고프더라고요. 그래서 다 참았어야 되는데
0: 네네.
1: 또 이렇게 냉파,
0: 먹고 왔어요?
1: 네, 냉장고를 뒤져가지고 냉동실에서 이제 냉동 삼겹살하고
0: 아침에?
1: 아니, 그거를 이제 볶아서 좀 이제 챙겨 먹었다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지금.
0: 아, 너무 부지런하신데 아침에 냉동 삼겹살을.
1: 아니, 밤 얘기입니다. 야식을 그렇게 먹었더니
0: 야식까지
1: 속이 부대껴가지고 당장 이제 뭘 추천하기 좀 어려운데. 네, 혹시 뭐 고기가 땡기시는 분들 참고하시라고.
0: 좋다. 냉동 삼겹살, 대패 삼겹살 이런 거 좋다.
1: 네,
0: 자글자글 볶아가지고
1: 남은 야채랑 이렇게 볶아서 넣은 다음에 소금하고 후추 간만 해도 맛있거든요.
0: 아, 확실히 요리를 잘하신다. 주방이 좀

0: 익숙한 느낌이 확실히 듭니다. 모든 걸 다 갖춘 남자
1: 아닙니다.
0: 나세형 기자와 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생존형입니다.
0: 오늘 어떤 키워드 가져와 주셨나요?
1: 네, 오늘의 키워드는 가짜 사망 사유, 자율살상 드론, 유시민 논란입니다.
0: 네,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가볼까요?
1: 네, 첫 번째 키워드 가짜 사망 사유입니다.
0: 제주 이제 실종사건 소식인데 장미란 씨 실종사건 오늘 새로운 소식이 있어요.
1: 네, 실종된 장 씨가 안타깝게도 숙소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것으로 보인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었는데요. 예. 부검 끝에 어제 발견된 시신이 장미란 씨가 맞는 것으로 판정이 됐습니다. 사망 이후에 시간이 많이 흐른 상태다 보니까 이 지문이 사라져서 치아 감정으로 확인했다고 하고요. 골절 같은 특이한 외상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0: 예, 허위로 실종 신고를 이제 종결 처리한 담당 경찰 부모 경장은 어떻게 됐나요?
1: 네, 부경장은 긴급 체포됐다가 이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풀려났었는데요. 법원이 긴급성이 떨어지는데도 요건에 안 맞는 긴급 체포를 했다고 보고 풀어준 것이었습니다. 이번엔 법원의 정식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다시 수감됐습니다.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봤고요. 심사를 받으러 나온 부경장에게 기자들이 기다리다가 대체 왜 그랬는지 질문을 던졌지만 아무 답변을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0: 아, 왜 그랬는지 너무 듣고 싶은데. 현재 경찰에서 이제 범죄 피의자가 된 겁니다. 추가로 드러난 혐의가 있습니까?
1: 네, 부경장이 실종신고가 들어온 장미란 씨 사건을 내부 실종자 프로파일링 관리 목록에서 삭제하면서 교통사고 사망이라는 엉뚱한 이유를 지연해서 기록해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실종자가 아직 실종 상태면 사건이 종결되지 않고 어떻게든 찾아야 하니까 그 의무를 피하려고 이 가짜로 사망, 그것도 교통사고 사망이라고 지어낸 것으로 의심되는데요. 또 부경장이 장 씨가 신고자, 그러니까 남자친구에게 위치를 알리지 말라고 했다고 적어두는 바람에 남자친구가 다시 재차 신고에 나섰지만 또다시 수색으로 이어지지 못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결국 가족이 서울 노원경찰서에 다시 신고를 했고요. 이번엔 노원서 경찰관이 실종자 프로파일링 목록, 아까 말씀드린 그 목록에서 검색을 했는데도 부경장이 기록을 지운 터라서 아무런 기록도 나오지 않았고요.

0: 가족에게 사업 실패로 빚이 많다, 잘 지낸다 이런 자살을 암시하는 말을 했다고 해요. 신고할 때 이 얘기를 그대로 전달했는데도 부경장은 신고자와 연락이 됐다고 거짓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 예, 마침 이제 검찰 개혁으로 경찰 역할이 커지는 국면이라서 시민들 불안감도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0: 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도 경찰의 기강 해이와 무책임한 모습이 심각하게 대두됐다면서 검찰 이 경찰 개혁 기구를 고민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여당인 민주당은 당대표 직속으로 경찰 개혁 추진단을 출범시켰습니다. 검찰청 폐지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경찰 부실 수사 문제가 드러나니까 여론의 역풍을 우려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 이번 사건은 검찰 개혁 문제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이전에도 실종 수사는 경찰이 자체적으로 해왔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검찰청 폐지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수사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잖아요. 여기에 경찰을 믿을 수 있느냐 이런 불안감이 겹치는 상황입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경찰이 마음대로 사건을 암장, 그러니까 이 묻어 없앨 수 있는 사회가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1: 예, 정확한 일단 진상이 밝혀지면 좋겠고 이런 문제는 다시는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두 번째 키워드 가볼까요?
0: 네,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 자율살상 드론입니다.
1: 자율살상 드론. 이름이 무시무시합니다. 기존 군사용 드론과 정확히 좀 다른 점 알려주시죠.
0: 네, 사람이 아니라 인공지능 AI가 누구를 공격할지를 직접 고르는 드론입니다. 기존 군사용 드론도 이 AI의 기능을 활용하긴 하는데 사람이 공격 대상을 정하면 원격으로 조종하다가 마지막에 돌진하는 순간에만 AI가 비행을 도왔습니다. 이걸 라스트 마일, 마지막 한 구간만 맡긴다고 불렀는데요. 하지만 자율살상 드론은 표적 선정 자체를 AI가 합니다.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최종 결정권을 기계가 갖는 겁니다.
1: 예, 실제 그런 사례가 우크라이나에서 발견이 됐다는 것이죠?
0: 네, 미국 뉴욕타임스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지난달 6일 우크라이나 자포리자에서 회계학을 전공하는 19살 여대생과 40대 주민 2명이 러시아 드론 공격으로 숨졌습니다. 6대 정도로 구성된 이 드론 편대가 공격을 했는데 그 일부가 온전한 상태로 우크라이나 군에 발견이 됐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이걸 분해해보니까 원격 조정이 필요한 안테나가 없고 대신 카메라와 엔비디아의 초소형 컴퓨터가 탑재돼 있었다고 합니다. 칩에 있는 프로그램에는 지형 이미지 그리고 프로판 가스 탱크를 찾아내도록 훈련된 정보가 있었고요. 사람이 주유소 쪽으로 가라 이런 대략적인 위치만 입력을 하면 그 안에서 어떤 것을 표적으로 삼을지를 드론의 AI가 스스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 예, 엔비디아 칩이 이제 군사용도 아닌 소비자용 칩이었다는데 이 부분이 더 심각하게 느껴지네요.
0: 네, 누구나 살 수 있는 물건이라 이 막을 방법도 마땅치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엔비디아는 현장에서 발견된 칩이 자기 회사 작품임을 확인해주면서 학생과 개발자, 스타트업에 판매되는 소비자용 제품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에 직접 수출을 하진 않지만 이 재판매 업체를 통해 구매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군사용 수출을 미국이 막는다고 해도 민간 기술을 활용해선 군사용 AI 드론을 만드는 일이 어렵지 않다는 점이 드러난 겁니다.
1: 예, 무섭네요. 로봇 군단이 이제 사람을 죽이는 영화 같은 장면 막 이런 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무서운데 규제 방법이 아직 없나요?
0: 당장은 쉽지 않은 게 문제입니다. 국제 적십자사와 인권 단체들이 인간의 통제 없이 AI 무기로 전쟁을 수행하는 것에는 강하게 반대를 해왔는데요. 하지만 당장 총구를 맞대고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양측은 듣지 않는 모습입니다. 우크라이나 군 지휘부가 실제로 몇 년 안에 영화 터미네이터 속에 사는 것 같은 상황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사실 우크라이나 전 국방장관 역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가 점령한 크림반도에서 완전 자율형 AI를 시험했다고 언론에 밝혔었거든요.
1: 예.
0: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만 4년을 넘기고 민간인과 민간 인프라를 상대로 한 이 소모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병력 자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AI 활용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1: 예. 공격에 대해서는 AI를 적용하는 걸 막아야 될 것 같은데
0: 네.
1: 생각할수록 등골이 막 서늘한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키워드 가볼까요?
0: 네, 마지막 키워드는 유시민 논란입니다.
1: 유시민 작가가 이번에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강한 비판을 내놓았습니다.
0: 네, 범 여권을 대표하는 논객이죠. 유시민 작가가 이제 그제 밤 유튜브 채널에서 강도 높은 발언을 재개했습니다. 1년간 대통령이 보인 모습은 오만한 권력자라고 말했고요. 대통령이 소통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지 않다면서 이번에 김민석 민주당 당대표 당선을 두고는 대통령이 여당 대표를 자신이 픽해서 골라서 당선시키려 하는 건 왕정, 귀족정으로 가는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집권 연합을 스스로 해체하고 있다고도 비판했습니다.
1: 예, 발언 수위가 굉장히 셉니다. 청와대의 반응 있었나요?
0: 발언의 표적이 된 이재명 대통령이나 청와대에선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0: 아무래도 논객의 말에 국정 최고 책임자가 언급하기에는 체급이 맞지 않다라고 본 것 같고요. 또 괜한 논란을 더 키울 수 있다고 보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높은 목소리나 과장된 자세가 아니라 겸손하게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습니다. 선명한 개혁 의지를 주문해온 유작가와 그 지지자들을 우회적으로 겨눈 말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1: 예, 여권 인사들이 거치게 반발을 했다면서요?
0: 네, 유작가가 심지어 현 정부가 윤석열 정부와 비슷하다고도 했거든요. 그 내란을 극복했다고 자부하는 여권 입장에선 일종의 역린을 건드린 셈이죠. 그래서 민주당 오선 박지원 의원은 대통령을 흔들어서 내란 세력의 집권을 돕겠다면 커밍아웃을 하고 그 길로 가라고 유작가를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정진욱 의원도 친명으로 알려져 있죠. 유시민 작가를 두고 무당이라고 표현했고요. 대통령 지지율이 30%대로 간다고 했으니까 그걸 실현시키려고 저주의 강도가 더 세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1: 예, 유시민 작가가 왜 이렇게까지 나서는 거냐. 이걸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0: 네, 그 부분이 관건인데요. 먼저 예. 선의로 해석하면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했던 인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정부 성공을 위해서 내부에서 경고에 나섰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ABC론도 있었고 필패론, 뭐 어물전론 이전에 다른 발언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 표현이 점점 강해지고 반복되니까 비판 대상이 된 현 여권 인사들은 좀 다르게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측면계에선 뭐 이런 표현도 했습니다. 대접을 못 받으니까 저주하고 있다 이런 말도 나왔고요. 또 유시민 작가는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와 가까운 것으로 분류됐었잖아요. 전당대회 당시 확인된 여권 내 갈등이 사실상 진영 갈등으로 진영 갈등 양상으로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1: 예.
0: 친정청래계로 분류되는 한민수 최고위원이 유 작가에 대해서 비평가로서 본인의 생각을 얘기한 것이라고 말을 아끼는 모습도 보였고요.
1: 예.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꼭 기억해야 할 오늘의 핵심 한 줄 어떤 걸까요?
0: 네, AI 열풍이 우리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그 갈림길에 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핵심 한 줄, 일자리 뺏는 AI, 이제 사람 목숨까지 쥐락펴락이라고 하겠습니다.
1: 네, 너무 무섭네요. AI가 발전하는 것은 뭐 너무 좋은 방향이지만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네. 이렇게 폭력적으로 가는 건 진짜 무서운.
0: 어디까지 갈지 좀.
1: 예, 무서운 결과를 네,
0: 걱정됩니다.
1: 손원웅님이 나세형 기자님. 후추로 간을 했다 해서 이미 요리 잘하는 거 인정하셨네요 라고 지금 키워드 뉴스 안 들으시고
0: 후추에 또 이렇게 높이 평가를 해주시다니 감사합니다.
1: 예, 요리를 잘하는 것에 또 매여 계시는데 그렇습니다. 이쯤에서 나수영 기자님과는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날 뵐게요.
0: 네, 감사합니다.
1: 예, 진짜 뭐 많은 일들이 있는데 키워드 뉴스 언젠가부터인가 이게 기분 좋은 소식들이 하나씩은 있었는데 세 가지 중에 한동안은 이렇게 좀 어려운 뉴스들만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복하고 좋은 날 오겠죠. 광고 들으시고 맛지기 신사 시즌2 시작할게요.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당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당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당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당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당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압도적 성장, 함께 사는 특별시,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출범과 함께 2026년 명량대첩축제가 오는 9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진도와 해남, 울돌목 일원에서 개최합니다. 올해 명량대첩축제는 융복합 실가명 명량해전 주제공연을 통해 울돌목 승전의 감동을 생생하게 전합니다. 출정 퍼레이드, 수문장 교대식, 강강술래, 씻기꿈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함께 김장훈, 송가인, 애녹, 전유진 등 인기 가수들의 공연도 펼쳐집니다. 다채로운 공연과 체험이 있는 2026 명량대첩 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3: 8시 30분 8초 9초 흐르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상황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서울경찰청의 신지 해리포터.
4: 네, 테디. 저도 가을에 부산 가고 싶어서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3: 예.
4: 그런데 부산과 연

연결되는 경부고속도로 지금 서울 쪽으로 사고가 좀 크게 난 곳이 있어서 참고하셔야겠는데요. 기흥 나들목 부근인데요. 화재 사고로 소방차도 여러 대가 오면서 1, 2, 3, 4차로가 막혀 있습니다. 기흥 동탄에서 기흥까지 3km 구간 정체가 아주 심한 상황이라 참고하셔야겠고요. 이후로 수원에서 신갈 달래내에서 반포까지 부산 쪽은 신갈과 남사 부근이 지체입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은 반월터널에서 부곡, 서용인에서 양지까지 밀리는데요. 양지 부근에 고장차 서 있고 이전으로 마성터널 부근도 사고 있어서 혼잡합니다.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는 행주대교에서 동작대교 쪽으로 지체되고 있습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0: 이원일 셰프님을 사랑해. 갱상도 사람들이 많이 사랑하는 셰프 아닌겨. 이원일 셰프님 어서 있어.
1: 여러분들 네, 제2의 고향이 부산이라 일컬어지는 이원일 셰프입니다. 안녕하세요.
0: 맞아요. 군생활 거기서 했으면 인정입니다. 네. 인정이에요.
1: 아니 근데 예. 아, 참 그 2년 동안의 군생활이 너무 행복했어서 네, 많은 분들이 군생활하면은 아, 물론 이제 그 부대 내에서 생활할 때 힘들죠.
0: 힘들지. 네. 사회가 단절됐다는 게 힘들지.
1: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또 이제 뭐 나와서 즐길 수 있는 시간들이 있으니까 제가 참 즐거웠었거든요. 그래서 네. 아, 또 오늘 또 부산 가는 날인 것도 아시고 또 이렇게 또 갱생도 사투리로 또 이렇게 예. 해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아,
0: 지금 사투리 한 거예요?
1: 아니에요. 아니요.
0: 약간 느낌 냄새 나는데.
1: 사투리 못해요.
0: 냄새 살짝 났는데.
1: 사투리 못합니다.
0: 알겠습니다. 네. 부산에 예, 지난주에 갔었는데 한참 남았습니다. 와, 오늘도 그래서 이어서 났습니다.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네. 부산 떠나기 전에 먹고민 상담소 열어야죠.
1: 맞습니다.
0: 짱시사 시즌 2. 여러분들 이럴 때 뭐 먹지 싶은 먹고민 언제든지 보내주십시오. 이원희 셰프님이 상황에 딱 맞는 처방 레시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사소한 거라도 좋아요 많이 보내주시고요. 자 오늘 소화해야 될 먹고민 한번 만나볼까요?
1: 네. 배준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병원 생활을 오래 하고 있는 애청자입니다. 맨날 먹는 병원밥이 지겨워요. 병원엔 전자레인지 사용만 가능한데요. 혹시 전자레인지로 할 수 있는 쌈박한 요리 있을까요? 조리가 쉽고 시간이 많이 안 걸리며 맛도 좋고 영양가도 있는 요리 플리즈라고 보내주셨습니다.
0: 아 이거?
1: 네. 이건 진짜... 이 세상에 이런 음식이 있습니다.
0: 있죠.
1: 아, 있어요. 지금 PD님께서 하셨는데
0: 예. 네,
1: 방금 전에 실은 이제 군생활 얘기를 했지만 실은 저는 조금 이게 막사 생활이 좀 특이한 막사 생활이어서 저는 2인실이었거든요.
0: 그래가지고
1: 예, 네, 저는 이제 카투사 출신이어가지고
0: 아, 카투사였구나. 네,
1: 그래서 저희는 2인실 배정을 해줬는데
0: 멋지다.
1: 이 방마다 전자레인지를 한 대씩 넣어줘요.
0: 아, 전자레인지가 있다고? 아 이런 얘기 하기 싫은데 아,
1: 네,
0: 정말
1: 죄송합니다. 네네
0: 꿀 빠졌네.
1: 네네 좀 빨았어요. 네 아주 그냥 쪽죠.
0: 와
1: 네.
0: 멋진데.
1: 네 아 근데 저희는 이제 그 전자레인지가 있으니까 근데 아 다른 사람들이 활용을 못해요. 근데 저는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0: 아 그러니까
1: 또 앞에 또 나가면 슈퍼마켓 있고 마트 있고 시장 있고 그 앞이 바로 부전시장이었거든요.
0: 와 뭐야.
1: 그래서 저는 진짜 화려한 먹생활을 군대 내에서 하다 온 사람이기 때문에 아... 할 말이 되게 많거든요.
0: 그냥 군생활을 해도 여러분 냉동 네. 그 어떻게 또 조합해서 어떻게 냉동 또 전자레인지 돌려먹나
1: 네.
0: 많이들 알고 계신데 네. 아, 이분은 또 다르네.
1: 제가 우선은 하하. 병원에서 해드실 수 있는 냄새 솔솔 풍기면서 맛있게 해드실 수 있는 음식을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0: 좋아요.
1: 네. 정확하게 24년 전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레시피들이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 네, 꼭 알아두시고 전자레인지로 이런 거 해드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 우렁 쌈밥입니다.
0: 우렁 쌈밥?
1: 네 말도 안 되죠 여러분. 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쌈채소는 익히나요 안 익히나요?
0: 쌈채소 안 익히죠.
1: 됩니다. 네, 가서 사오.

0: 줘가지고 그냥 씻으면 되거든요. 되지요. 밥 요즘은 다 즉석밥이 나옵니다. 어. 그래서 밥이랑 쌈을 준비하시고요. 우선은 우렁 쌈장을 준비해야 되는데요.
1: 예.
0: 여러분들 검색하시다 보면은 우렁이 한 번 다 익혀져가지고 살이 발라져 있는 우렁이 들어가 있는 팩이 판매를 합니다.
1: 맞아.
0: 예, 그거 데피시기만 하면 되는데 데피실 때 우선은 유리 용기에 뚜껑이 있는 밀폐 용기면 좋아요. 그걸 꽉 하고 덮으면 안 되는데 거기에다가 양파를 반 개 정도 썰어 넣으시고 깨랑 참기름을 넣어가지고 살짝 비벼주세요. 거기에다가 쌈장을 원하시는 만큼 푹푹 떠서 넣으시고요. 우렁이를 위에다가 싹 뿌려주신 다음에 청양고추를 가위로 똑똑똑똑똑똑 하신 다음에 밀폐용기를 꽉 닫지 말고 요거를 그 상태로 전자레인지로 넣으세요. 그러면은 쌈장의 수분이랑 양파의 수분이랑 우렁의 수분이 이 전자레인지를 말라가지고 막 튀겨지면서 얘가 딱 따끈따끈한 강쌈장이 나오거든요.
1: 아, 좋다.
0: 요거를 갖다가 이제 데펴 넣었었던 밥이랑 쌈 위에다가 착 하고 얹어가지고 드시면은 전자레인지만으로도 정말 맛있는 우렁 쌈밥을 드실 수 있거든요.
1: 우렁.
0: 제가 군생활 할 때만 해도 이 쌈장까지밖에 없었는데 요즘은 심지어 강된장 팩까지 나오더라고요.
1: 맞아. 네,
0: 그래서 정말 해 드실 수 있는 게 많다. 그리고 두 번째, 원래 이거 길게 하는 거 별로 작가님들이나 피디님이 안 좋아하시는데 두 번째 두부김치.
1: 두부김치?
0: 두부김치. 두부가 전자레인지로 데피기 가장 좋은 식재료.
1: 아, 그래요? 한 번도 안 돌려봤어.
0: 왜냐면은 수분이 많으니까.
1: 그렇지.
0: 네, 두부 반모를 얇게 딱 썰어가지고 그릇에 넣고 전자레인지 돌리잖아요. 가정용 기준으로 1분 40초, 업소용 기준으로 1분 10초면은 진짜 뜨끈뜨끈하게 데워지거든요. 근데 보통 우리 라면 먹을 때 옆에다가 김치, 예전에는 제 20년 전만 해도 이렇게 편의점에 김치 셀렉션이 다양하지 못했어요.
1: 아, 그렇죠, 그렇죠.
0: 네, 그때는 가면은 생김치냐 볶은 김치냐 딱 두 가지거든요. 한땡 브랜드 거 있었어요. 그러면은 그 한땡 브랜드 걸 넣고 참기름을 위에다 싹 하고 두른 다음에 깨를 뿌리고 거기다가 두부를 얹어가지고 1분 40초 김치 들어갔을 때는 2분 정도만 딱 하고 돌려서 드시잖아요. 그러면은 뜨끈뜨끈한 두부 김치를 드실 수 있습니다. 네,
1: 됐다. 이 정도면 됐어요.
0: 이 정도까지만. 왜냐면은 이 되게 많거든요. 왜냐면 저는
1: 진짜 많다.
0: 2년 동안 전자레인지로 음식을 해 먹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1: 아, 이게 다르네. 이게 냉동을 그냥 돌리던 거와 시장에 장 봐가지고 전자레인지 돌리는 사람은 다르네, 확실히.
0: 장칼국수부터 된장찌개, 수제비까지 해 먹을 수 있는 게 정말 많거든요.
1: 미쳤다.
0: 하지만 예,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원일이 형 방에 있던 전자레인지 네. 진짜
0: 고생했지.
1: 진짜 고생했다, 진짜.
0: 고생했어요.
1: 이제 쉬어라. 자, 병원에서 얼른 건강하게 나오셔서
0: 쾌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 예, 나오셔도 전자레인지로 이렇게 해드실 수 있는 음식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맛집 진짜 시즌2 부산 빨리 가봐야 됩니다.
0: 맞습니다.
1: 부산 엄청 기다립니다.
0: 네.
1: 오늘 부산 또 가지.
0: 오늘 떠난 장소는 부산 아닌겨. 네. 아, 이게 이상하네요. 네. 저는 그냥 사투리는 안 하는 걸로 할게요.
1: 뭐
0: 네.
1: 하신 거예요? 부산 아인겨.
0: 부산 아인겨.
1: 네,
0: 간들어져야 되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1: 예, 부산 뭐 1주차 반응 진짜 뜨거웠습니다.
0: 맞습니다. 이 7519님께서도 보내주셨는데요. 부산 맛집 소개는 각 구별 소개에도 끝도 없어요.
1: 그렇지.
0: 영도구, 해운대구 등등 나눠주세요라고 보내주셨고요. 윤정민님께서는 아예 부산 맛집은 한 달 내내에도 모자랄 듯 대어 보내주셨습니다.
1: 4주 해도 되죠, 사실.
0: 네, 실은 저희도 같은 생각이긴 했는데요.
1: 예.
0: 이제 지역 형평성 자, 네. 나중에 다시 한번 컴백하도록 하겠습니다.
1: 되지, 돌아오면 그럼요. 되니까.
0: 네, 복수전 이런 거 하면 되잖아요. 네.
1: 오늘 그래서 2주차로 마무리할 겁니다. 일단.
0: 알겠습니다.
1: 예.
0: 네. 우선은 지난주 맛집 소개를 하기 전에는 부산에 있는 해수욕장들 소개해드렸잖아요.
1: 예.
0: 오늘은 부산 여행에 빠질 수 없는 부산의 대표 전통시장을 추천해드리려고 합니다.
1: 아하.
0: 네. 테디 부산에 있는 시장 가보신 적 있으세요?
1: 있지. 예.
0: 네. 어디 어디 가봤어요?
1: 저 뭐고.
0: 네.
1: 자갈치도 갔고.
0: 아, 자갈치 가면은 정말 맛있는 해산물들이 넘쳐나죠.
1: 예, 남포동 네. 갔고. 예, 뭐
0: 다 남포도. 네,
1: 많이 갔죠 저는.
0: 맞습니다. 네, 실은 국제시장부터 한번 둘러봐야 될
1: 가시죠.
0: 텐데요. 구제 의류, 수입품, 각종 잡화, 기념품 정말 없는 게 없다라고 하는 게 바로 국제시장입니다.
1: 예.
0: 바로 옆으로 가면 또 부평 깡통시장 있죠.
1: 아, 그렇지.
0: 보수동 책방 골목 가까워서 도보로 함께 둘러보기 굉장히 좋고요. 자갈치 시장 말씀 주셨지만 정말 한국 최대의 수산물 시장입니다. 시간 후에 해산물 저렴하게 즐길 수 있고 부산의 상징 같은 곳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의 영혼의 제2의 고향의 시장 부전시장입니다.
1: 아하.
0: 네, 아 제가 꼼장어를 부전시장에서 배웠어요.
1: 아, 좋다.
0: 네. 시장 골목에 나오셔가지고 연탄화로 갖다 놓으시고 거기에서 탁탁탁탁 구워주시던 그 꼼장어 맛을 잊지 못하거든요.
1: 연탄 꼼장어 못 참지.
0: 진짜 맛있습니다. 예, 근데 요즘은 부전시장이 정말 전국구

0: 시장으로 그리고 많은 카페들이랑 맛집들이 생기면서 관광객들 그리고 현지인분들이 많이 찾는 대규모 시장으로 변모했다라는 거. 그래서 시장도 투어할 때가 많으니까 부산 가시면은 시장 꼭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1: 시장 로컬의 그 정취를 느끼려면 시장만 한 데가 없어요.
0: 맞아요.
1: 진짜.
0: 예, 가보셔야 돼. 근데 서울은 생각보다 시장이 많이 없어졌거든요. 근데 부산은 아직도 시장 정치가 남아있는 곳이 정말 많아요.
1: 맞아요,
0: 그러니까
1: 맞아요.
0: 꼭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 좋습니다. 여러분들 또 부산 오늘 마지막이니까 다 보내주세요. 먹은 맛있는 음식, 숨은 맛집, 그곳에서의 추억 다 보내주십시오. 문자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 무료입니다. 소개된 분들 비타민 음료 다 선물로 보내드릴 거예요. 얼른 노래 듣고 와서 이어갑니다. 부산 출신 뮤지션 권진아.
0: 아, 권진아님. 네.
1: 예, 권진아 씨의 플라이 어웨이 듣고 올게요.

0: 권진아 플라이 어웨이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너무 좋죠. 네. 보내주신 부산에서 먹은 음식들, 맛집들, 그리고 그곳에서 만든 추억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우선은 첫 번째 윤정경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지난주 부전시장 다녀왔는데 시장 얘기 반갑네요. 요즘 떡갈비집 줄이 장난 아니에요.
0: 그래요?
1: 식재료들이 싸서 울산에서 전철 타고 가끔씩 다녀온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0: 아하.
1: 이게 서울에 있는 뭐 시장에서 요런 스타일의 도톰하면서 약간 우리가 예전에 동그랑땡이라고

0: 불렸죠. 네, 그거보다 약간 도톰하게 네. 햄버거 패티 누르기 전 모습 같은 모양으로 아. 떡갈비 구워지는 집들이 진짜 많아졌는데
1: 그렇네.
0: 또 이제 부전시장에도 또 이 맛있는 맛집이 하나 생겼다고 합니다. 아우 비주얼 좋다.
1: 아, 이게 네. 이런 건 진짜 약간 오픈 주방에서 만들어야 맞아요. 뭔가 맛있어지는 느낌이에요.
0: 이 원래 그 장사의 묘미 중에 하나가 또 눈앞에서 펼쳐지는 쇼거든요.
1: 그치, 그치. 네. 조용히 필요하지.
0: 진짜 쇼가 완벽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속까지 익힐 때 국물이나 육수를 철판에다가 쫙 하고 부은 다음에 뚜껑을 살짝 덮어요. 그런 사람들이 또 기다리거든요. 어. 야, 저거 나오면 이제 될 거야. 저거 그렇지, 나오면 그렇지, 이제 될 거야. 발 동동 구르면서 그러다 탁 하고 펼쳤을 때 김 퍽 하고 나면서 맛있는 떡갈비.
1: 그래. 아, 완성된 거를 이렇게 접시를 담아서 받을 때도 기분 좋지만 사실은 그거 입고 네. 있을 때 자글자글 할 때 내 침도 같이 네. 자글자글.
0: 저게 내 입으로 들으면 어떤 맛일까요? 이런 것들 기다릴 때 참 좋죠.
1: 그 아, 맛이 있는데.
0: 아, 부전시장 반갑네요.
1: 예, 울산에서 또 다녀오는군요.
0: 네.
1: 이 울산은 네. 대부분 음식점 맛있거든요. 네. 근데 막 대표 맛집을 뭐 말할 게 없어. 우리 울산러도 여기 울산인들도 네. 있거든요.
0: 네, 네.
1: 근데 그래도 이거 어, 그래서 부산을 자주 가요.
0: 어, 부산을 자주 가요.
1: 부산대구 아니, 자주 가요. 아니,
0: 그냥 그리고 원래 자기가 항상 늘 옆에다가 두고 있던 것들은 소중함을 잘 몰라요.
1: 아, 아니 네, 그런 개념 아니에요.
0: 아, 그런 개념 아니에요?
1: 네.
0: 어, 되게 냉정하시네요.
1: 그럼요. 이게 왜냐하면 계속 물어보는데 뭐 네. 없어. 울산에 맛집 추천해 주세요 하면 사실 다 네. 웬만큼 맛있는데.
0: 네, 네.
1: 아 이런 게 없어.
0: 아 아닙니다. 그래도 나중에 이제 또 부산 한번 또 아니 울산 한번 다시 가면서
1: 울산 가면 또 네, 지금 또, 저는 이제 울산 떠난 지 네. 오래돼서 네. 네, 모를 수도 있습니다.
0: 여러분들 일어나 주십시오. 네.
1: 3407번님이 부산 개금시장에 가면 얇은 피 손만두, 양땡 손만두가 있어요. 냉동 만두 아니고 당일 냉장육으로 정해진 수량만 팔아서 만두 속이 정말 맛있습니다. 무엇보다 얇은 피라 철판에 누르듯이 구워주는 군만두 강추.
0: 어 우리 작가님이 비주얼 보여주셨는데 와
1: 저는 만두 네. 뚜껑 피 만두는 아예 쳐다도 안 봅니다.
0: 맞아요. 네.
1: 전 진짜 무조건 얇은 피.
0: 실은 이 두꺼운 피 만두가 아니 물론 그 자체로도 매력은 있거든요.
1: 아, 뭐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0: 네, 있어요. 아, 근데 그거는 약간 국 끓여 먹거나 아. 어, 만두국 끓여. 근데 요즘은 만두국도 이 얇은 피를 끓여 먹으면 너무 맛있잖아요.
1: 얇은 피, 얇은 피.
0: 네. 얘는 진짜 안에 내용물이 얘는 김치겠네, 얘는 고기겠네가 비칠 정도로 진짜 얇은데 그 왜 큰 찜솥 있잖아요. 그 만두가게. 뚜껑 팍 열면은 진짜로 이렇게 3층까지 김 빡 솟아 오르는 거
1: 마술처럼 마술처럼 퐁.
0: 아 그런데 지금 만두가 누워서
1: 여기 맛있겠다.
0: 진짜 맛있겠다.
1: 맛있겠다. 와. 크기도 약간 작은 거 마음에 든다. 아.
0: 하, 우선은 아 만두 몇 알까지 드실 수 있어요?
1: 그걸 세요.
0: 그 못 세죠.
1: 네. 어떻게 세요?
0: 저도 진짜 한동안 만두 미쳐가지고 먹을 때는
1: 일단 저는 그 군대 얘기를 좀 이어서 하면은 네. 냉동 음식에 네. 고땡만두 있죠.
0: 아~
1: 그 고향에서 만든 것 같은 그거
0: 클래식 이즈 더 베스트죠.
1: 그렇지. 네. 큰 거 하나 네, 네. 나눠 먹는 거 너무 짜증나.
0: 맞아요.
1: 이게 다 내 거야.
0: 그 하나 다. 거기에다가 거기에다가 진짜로 칼집 딱 낸 다음에 이 그 생수 뚜껑 있잖아요.
1: 물러야지요.
0: 생수 뚜껑으로 물을 한 두세 개 부어요. 그러고 나서 이걸 전자레인지에다 돌려가지고
1: 그렇지.
0: 그 뜯어진 데 나중에 쫙 하고 뜯어서 김이 퍽 하고 올라.
1: 아, 한 두세 개는 또 붙어 있어. 절대
0: 맞아.
1: 우리는 못 헤어진다 이러면서. 근데 그걸 오예 에이스 하면서 이제 한꺼번에 먹는 이 맛이 있는데. 자, 또 보겠습니다.
0: 네, 네. 8038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해운대 바닷가 앞 행땡 식당이요. 관광객만 가는 곳이 아닌 토박이 인생 조개구이집입니다. 우럭 튀김 물회도마 장난 아니거예라고 보내주셨네요.
1: 아, 또 바닷가 앞에 조개구이집은. 맛이 없을 수가 없어.
0: 제가 또 조개구이 귀신이랑 한 집에서 사는 사람으로서
1: 또 그러시고
0: 네, 또 요런 귀한 정보 네, 행땡 식당 네. 아주 행복이 가득하겠네요. 네, 요런 데 한번 저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다.
0: 저는 그래서 늘 항상 바닷가에 놀러 가면은 꼭 한 끼는 조개구이를 먹거든요.
1: 아, 좋다. 네. 근데 조개구이 집 중에서도 이 우럭 튀김 있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튀김이를 갖추고 있는 조개구이 집은 네. 음식에 대한 진심이에요.
0: 음식이에요. 그렇죠.
1: 네. 원래 구이만 하잖아요.
0: 맞아요. 보통 이제 편하니까 구이에다가 보통 같이 곁들여 먹는 수제비 정도 하시거나
1: 그렇지,
0: 뭐 이런 거 아니면 뭐 콘치즈 구이 요 정도 하시는데 야
1: 튀김을
0: 튀김 우럭 튀김 너무 좋다.
1: 아 생선 튀겨주면 이게
0: 와
1: 장난 아니고.
0: 지금 이 집은 뭐 키조개 구이부터 초장 구이, 치즈 구이, 버터 구이 난리 났습니다.
1: 아 조개. 아.
0: 이거 진짜 맛있겠다. 이게 공력 대비 먹을 게 좀 없기는 한데 그래서 저처럼 열심히 잘 굽는 사람 데리고 가면 되게 좋은 집이거든요.
1: 아 좋죠. 네. 아, 좋지. 0826번님이 부산 영도구 주민피셜 영도 남항시장 영도 땡리 떡방 피자 설기 추천해요.
0: 야 요즘 이 피자 설기 난리예요.
1: 그래요?
0: 네.
1: 밀가루 도우 대신 하얀 백설기 위에 토마토 소스, 페퍼로니, 불고기, 옥수수, 피망 등 피자 토핑 제공.

0: 이러고 올라가서 이것은 피자인가 떡인가 싶은 오묘한 맛이랍니다. 호기심으로 먹어봤다가 그 매력에 푹 빠져서 매니아가 되어버렸답니다.
1: 여러분들 요즘 핫한 아이템 하나 꼽으라고 하면 저도 요거 꼽아드리거든요.
0: 네. 저는 아예 몰랐어요.
1: 그러니까 요즘 이제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지역에서만 이거 하고 있는데 실은 이게 우리나라는 전국 팔도에 떡집이 있는 나라입니다.
0: 그렇죠.
1: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조만간 요거 한번 흐름 한번 타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저는 조금 강력한 아이템으로 보고 있거든요.
0: 그러면 지금 카페 하고 있는 사장님들 우리 굿모닝 FM 가족들은 네. 피자 설기.
1: 그렇죠.
0: 네. 백설기 위에 이제 피자 네. 토핑 올리는 거.
1: 떡이 또 냉동 보관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맛집들이 생기면 얘를 냉동해 놨다가 일회용 포장으로 다 해 놨다가 전자레인지 탕 하고 데펴서 먹으면 진짜 맛있는.
0: 빨리.
1: 아까 우리 빨리.
0: 아니. 네. 우리 카페 사장님들 빨리 준비
1: 해야 돼요. 준비하고 계세요,
0: 준비해서
1: 여러분.
0: 빨리 손님 다 끌어. 당기세요. 부자 되세요.
1: 피자 설기. 왜냐면은 이름을 또 잘 지으셨다.
0: 피자 설기.
1: 이게 이미 직관적으로 두 가지가 합쳐졌는데 맛이 막 상상나잖아요.
0: 그럼 요거 뜨거운 설기도 있고 이제 씬 도처럼 얇은 설기 네. 해가지고도
1: 그리고
0: 맛있겠다.
1: 이게 설기라는 게 이 쌀가루를 해가지고 그 위에다가 한 다음에 찜통에다 쪄가지고 그 모양을 살릴 수가 있어요.
0: 그렇지.
1: 그래가지고 이 설기라는 게 무서운 형식이거든요. 이런 음식이 언제 나오나 언제 유행하나 했는데 이제 저는 이 떡을 거의 한 15년 20년 전에 배운 사람으로서 요거는 아주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 좋습니다. 지금 벌써 시간이 벌써 이렇게 갔어.
1: 벌써요? 안 되는데. 그리고 방금 전에 이거 이 떡집 영도라고 그랬잖아요.
0: 예?
1: 영도에 그 톤땡이라고 아주 기가 막힌 돈가스집 있거든요. 제가 늘 항상 부산 어디 맛집이요 소개하면은 제가 한번 가서 먹어보고 너무 감동 먹은 집이어가지고
0: 예.
1: 돈가스 맛집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쪽 광안리에 가도 톤쇼땡이라고 있고 뭐 여러 군데 굉장히 많은데 저희 아마 소개 한번 했을 거예요. 근데 네 톤땡 여기 우리 작가님 곳에 찾았어. 곳에 찾았어.
0: 찾지 마. 지금 광고 들어야 된단 말이야.
1: 그래요?
0: 네. 말 길어지시니까. 네네네. 자, 지금까지 소개된 분들 비타민 음료, 이원희 셰프님까지 포함해서 드리고요. 감사한 분들 얼른 만나볼게요.
2: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3: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4: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5: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2: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1: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3: 판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5: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6: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Walk it, walk it. 언제
7: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8: 안전화.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9: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에서 드리는 선물이에요. 바다 위 테마파크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 깨끗한 세탁, 기분 좋은 향, 소소 이지에서 캡슐 세제, 참기름의 기준 예천 참기름 협회에서 선물 세트, 자연을 담은 벌꿀 꿀맛이래서 프리미엄 꿀 스틱 세트.

0: 세트,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에서 화장품 세트, 판촉물은 고려 고려기프트에서 녹용홍삼 선물 세트,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고려은단에서 한국인 영양에 딱 맞춘 멀티비타민을 드립니다.
1: 잠시 후 9시부터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가 시작됩니다. 우리 곧 만나요.
0: 굿모닝 FM태입니다. 이원희 셰프님과 부산 2주차로 왔는데 역시 뭐 한참 부족합니다.
2: 빠르네요. 네. 네. 그 사이에 저희는 광고 나가는 사이에 테디의 울산 넋두리를 잠시 듣고 왔습니다. 네. 울산 뭐 쫀득이야? 고래고기야?
0: 지금 울산 사시는 분도 네. 집을 얘기하기는 어렵나 봐요. 제 식품만 자꾸 얘기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울산. 네.
2: 울산 그래도 한번 저희가 곧 한번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네. 8117님이 영양사로 근무하고 있는데 지난주 부산 특집 방송 듣다가 아이디어가 떠 올랐어요.
2: 오.
0: 급식도 부산 특집으로 해보면 어떨까 싶더라고요.
2: 어머, 이거 보는
0: 그래서 예, 부산의 맛을 느껴볼 수 있도록 대표하는 음식들로 급식 메뉴를 구성해봤습니다. 사진 보내요.
2: 사진을 보내주셨는데요. 지금 뭐 평균 권장 섭취량, 평균 필요량, 식단 영양량 이런 거 다 계산돼 있는데 메뉴에 찹쌀밥, 돼지국밥, 부산 비빔당면, 나구새 석박지, 호떡볼 이런 거 다 돼 있어요. 와, 너무 좋다.
0: 이런 거 좋다. 네. 지역별로 하는 거.
2: 나중에 부산 상차림 이런 거. 네, 너무 좋다.
0: 시간이 없어서 인사드릴게요. 네. 여러분
2: 해먹구제.
3: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4: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5: 팔을 조금만 들어 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4: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1: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하나의 이름 아래 더 넓어진 우리 지역. 더 넓어진 만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2: 가장 쉬운 것부터, 쉬운 분야부터 자칫자칫 하나씩 이게 나가서 하는 바람인데.
3: 예술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지역 자체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4: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전남을 떠나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주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1: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목포 MBC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내일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건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5: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